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KT 대장과 멍멍 짖는 고양이들.
5: 이제 목욕 다 끝났어.
7: 근데 얘들이 왜 이러지? 집에선 골골대지 않는데.
5: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심술 부리지 말고 자, 이 실뭉치 갖고 놀아.
8: 미야옹.
5: 우리 예쁜 야옹이들은 어드벤처베이에 오는 게 좋구나.
7: 걔들은 어드벤처베이가 우리 마을보다 낫겠지. 우리는 이런 미용실이 없거든. 뭐 다른 것도 없고.
5: 라이더 안녕. 오늘 로보독 데리고 멀리 나간다며?
9: 새 부품을 받아서 로보독 꼬리 고쳐주려고. 나 없는 동안 우리 친구들 좀 잘 부탁할게.
10: 우린 너랑 노는 거 진짜 좋아.
11: 말만 하면 로키랑 내가 본부로 고이 모셔갈게.
5: 우와, 퍼피 구조대가 날 초대해주다니. 켈리, 넌 어떻게 생각해?
9: 자, 케이티, 남는 퍼피 패드인데 받아. 혹시 모르니까.
5: 알았어. 근데 딱 하루인데 뭔 일 있겠어? 그럼 잘 갔다 와.
9: 고마워. 나중에 봐.
5: 바이바이.
7: 라이더가 없다니. 절호의 기회야. 이 동네를 우리 마을보다 형편없게 만들어버려야겠어. 좋아, 얘들아. 가서 작전 준비하자. 호호! 최근에 개발한 따끈따끈한 발명품이야. 어떻게 생각해? 울음소리를 바꾸는 이름표야. 야옹 소리는 멍멍 소리로 바뀌어봐. 성공이다. 이제 우리 야옹이들을 불면 저 동네가 냥장판이 되겠지. 아, 그보다 멍멍진창이랄까.
12: 날씨 진짜 좋은데.
7: 야옹이들 출동해.
12: 엄마야, 먼 개들이 너무 찢어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 응? 짖던 개들은 다 어디로 갔지?
7: 뭔 소리예요? 여긴 우리 순둥이들밖에 없었는데.
5: 나도 나도. 켈리, 너도 이거 한번 해볼래? 에이, 왜 또 삐지고 그래?
13: 이건 퍼피 패드 소리인데 무슨 일 생겼나?
5: 맞네.
14: 라이더, 정체를 알 수 없는 개들이 마을을 온통 헤집고 다니고 있대. 그래서 라이더가 아니네?
5: 맞아요. 제가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14: 안녕, 케이치. 강아지 소리를 듣고 우체부 선생님이 나무에 매달려 계셔.
5: 어머, 커피 구조대랑 제가 가서.
14: 하나 더 있어. 우리 치카레타도 짖는 소리를 들었나 봐. 얘가 놀라서 간판 위로 도망쳐버렸거든. 그래서 내가 개를 구하려다가 나까지 여기 갇혔어.
5: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가 바로 갈게요.
11: 라이더는 지금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5: 그거 귀엽네. 좋아, 모두 본부로 모일까?
15: 라이더는 이렇게 하는데,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알았어.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6: 라이더가 부른다! 아예 힐힐!
13: 마셜, 조심해!
17: 켈리도 조심해!
13: 얘들아, 이거

0: 돌아가냐면 마설! 넌 소방차 사다리로 우체부 아저씨를 나무에서 내려드려.
1: 불자동차 출동!
0: 무슨 아이돌 같다. 너희가 만들었어? 그리고 스카이, 넌 헬리콥터로 구대의 시장님이랑 치카레타를 안전하게 바닥으로 내려다줘.
1: 하늘을 나는 스카이!
0: 귀여워. 좋아. 이제 퍼피 구조대 출동해도 되겠지?
2: 이건 어때?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그래, 맞아.

0: 살려줘.
1: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저희가 내려드릴게요. 사다리.
2: 멍멍 찢어서 장비를 작동시켜보자. 사다리 아래로.
3: 이거 누가 내렸어?
1: 사다리.
2: 물대포 발사.
0: 나 힘도 냈지. 진짜 왜 이래.
3: 왜 이러지?
4: 뭔 일이래?
1: 구대인 시장님, 제가 치파르타랑 같이 내려드릴게요.
4: 장비에 문제가 있나 봐요. 다시 해볼게요. 아, 데이트!
2: 이거 완전 중독성 있네. 한 번 더! 더 크게!
4: 뭐지? 안 돼! 내 빨대를 잡지! 아, 틀려!
5: 빨리 스카이를 도와줘야 하는데 어떡하지? 어? 고양이가 짖네?
2: 나쁜 짓은 할수록 짜릿해!
5: 저 이상한 이름표는... 홈딩어 시장님이 구조활동을 방해했던 거였구나. 고양이가 멍멍 짖게 하는 장치가 있었어.
2: 우리 계획이 대성공한 기념으로 이제 축하 파티를 하러 가볼까? 가자, 강냥이들아. 식당에서도 사람들을 쫓아내고 공짜로 음식을 먹으면서 축하해야지.
5: 고양이들을 당장 막아야 해. 체이스, 로키, 지금 내 미용실로 와줄래?
6: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7: 초롱에너지 출동!
5: 너희 이런 말 할 때 너무 좋아. 둘한테 새 임무를 줄게. 내가 수상한 장치를 손볼게. 너희는 고양이들을 정신없게 해줘.
6: 멋진 작전 같은데?
7: 어떻게 하면 돼?
5: 식당으로 가서 자세히 알려줄게.
8: 고양이가 대체 왜 짖는 거야?
5: 고양이는 실뭉치를 좋아하니까 체이스, 식당 멀리에다 이걸 쏴줘.
6: 알았어. 발사기.
5: 같이 놀 야옹이들.
2: 뭐야, 어디가 이 못된 멍멍이들아. 아니, 야옹이들아.
5: 루키, 이 리모컨을 고쳐서 멍멍 소리 기능을 못쓰게 하자.
7: 알았어. 드라이버.
2: 얘들아, 야옹이들처럼 굴면 안 돼. 나 마음 놓고 밥 좀 먹자니까. 뭐야? 왜 멍멍이가 아니라 짹짹이가 됐어?
1: 휴, 이제 좀 낫네. 아저씨, 이번엔 진짜 내려드릴게요.
5: 이제 제대로 작동할게요.

0: 전부 해결했어요. 이제 야옹멍멍새는 없어요.
1: 고맙다, KT 얘들아. 저용! 나는 요란한 새장 같은 거 타고 다니기 싫단 말이야.
0: 잘했어, 우리 강아지들. 케이, 네 실뭉치도 남겨놨는데? 켈리, 널 대신할 친구는 없어.
2: 안녕, 케이티. 얘들아, 로보독 색깔이 진짜 멋지지? 그래서 오늘은 어땠어?
3: 케이티가 오늘 얼마나 대단했는데.
2: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고마워, 케이티.
0: 아니야, 고맙긴. 혹시 또 짖는 야옹이들이 몰려오면 언제든 우릴 불러? 바다에 빠진 안경을 찾아라.
2: 자, 됐어.
0: 하늘을 나는 스카이.
4: 바닥 잡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네.
5: 맞아.
6: 이 비눗물 스펀지 춤 연습하기 진짜 좋다.
5: 버드 끄끄끄기.
2: 터보 선장님, 그게 뭐예요?
1: 이건 아주 희귀한 어류인간 모형이야. 물 밖에서 발로 걸어다니는 특이한 녀석이지.
2: 어류인간이요? 처음 들어봤어요. 발이 달린 생선?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1: 아쉽지만 몇백 년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 그래도 난 어딘가엔 진짜 살아있다고 봐.
4: 그러면요, 우리도 볼 수 있어요?
1: 실제로? 그럼. 내가 이걸 봤다는 기록을 쭉 찾아봤는데 조만간 어드벤처 베이에도 올 것 같아.
7: 시장님, 스노클링을 하다니 정말 기대돼요.
8: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따라 느낌이 좋은 게 물고기를 엄청 많이 볼 것 같아요.
7: 뱃산도 확 꽂히고요.
8: 오, 이거요? 제가 가진 게 분홍색뿐이라.
7: 이 색 좋아요. 특히 등지나러미도 멋지고.
8: 참 다행이네요. 진짜 물고기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작은 물고기들이 안 놀라게요. 그 분인 줄 아세요? 짠!
7: 생선 모자 예쁘다.
8: 귀요미야, 미안해. 넌 여기에서 기다려. 밝은 스노클링이 별로 재미없을걸. 자, 너도 그거 쓰면 안 외롭지?
1: 와, 깨끗해서 좋다.
2: 저도 좋네요. 얘들아, 우린 이제 본부로 돌아가자. 선장님은 조사 때문에 바쁘시니까.
9: 가세요.
1: 자, 조사를 시작할까? 오! 오! 미끄러워서 서지 못하겠네. 오! 안 돼, 내 안경은 무거운데. 저건 어류인간이잖아. 핸드폰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찍어야 하는데. 근데 핸드폰이 어딨지? 어딨니, 얘야? 내 주머니에 있네. 아, 도대체 되는 일이 없구나. 지금 핸드폰이나 찾을 때가 아니야. 빨리 쫓아가자. 세상에, 이건 어류인간 발자국?
0: 뭐야?
1: 아니, 뭐예요? 죄송해요. 지금 너무 급해서요. 마지막 남은 크림파인데. 분홍색? 저건 하계오류 인간이야. 쟤는 또 어디서 왔지? 우와!
0: 아니, 물어보고 타세요.
1: 안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만. 오,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100가지 문제잖아. 허피 구제대 불러야겠다.
0: 내가 이걸 안 벗고 그냥 왔네. 거품놀이 할까?
2: 아이고, 포터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1: 난 괜찮아, 라이더. 크림파이를 워낙 좋아했어. 근데 터보 선장한테 문제가 생겼어. 배도 혼자 떠내려가고.
2: 저희가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9: 라이더가 부른다! 우와!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터보 선장님이 약간 이상해지셨대. 데니의 로켓보드를 뺏어 타고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도다리오는 혼자 떠내려가고 있대.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서 사건을 해결하자.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경찰차를 활용해서 터보 선장님을 안전하게 멈추게 해줄래? 다른 사람이나 선장님이 다치기 전에.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이번엔 주마. 넌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가서 도다리호를 안전하게 부두로 끌고 와줘.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규마, 배를 찾으면 알려줄래?
1: 그래, 알았어, 라이더 대장.
0: 케이스, 너는 가서.
2: 터보 선장님?
0: 라이더, 내가 보도에서 잠깐 내렸거든. 근데 선장님이 보도를 뺏어갔어. 이상해, 너무 이상하지?
3: 걱정 마, 데니. 보드는 바로 찾아줄 테니까.
1: 나는 데니 엑스라곤!
4: 터보 선장님, 속도 좀 줄이세요. 터보 선장님, 조심해요.
1: 저건 예술 점수 꽤나 받겠는데.
0: 조심하세요! 모두 망가져요!
2: 잘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못 들으셨나봐. 제이스, 최대한 크게 선장님을 불러봐.
3: 큰 소리로 럭! 확성기!
4: 터보 선장님!
5: 제이스, 너니?
4: 그물!
5: 어우, 그물 덕분에 살았네. 고마워. 어, 아, 이제 들리네. 내 안경이 바다에 빠져버렸어. 내가 괜히 어류인간을 쫓아다닌답시고 완전 난리를 치고 다녔네. 어차피 어류인간을 찾긴 이제 글렀는데.
2: 안 그래요. 저희가 선장님 안경을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조사하시면 되죠.
5: 그래, 고마워. 안경이랑 핸드폰은 부둣가 쪽에서 떨어뜨렸어.
1: 조심해!
0: 요 바다 코끼리는 무슨 잡을 이렇게 깊이 자냐?
1: 아, 그래! 아하! 튜브! 됐어! 잡았다!
2: 잘했어, 주마! 선장님은 안경을 마지막으로 본 데가 어디예요?
5: 여기서 가라앉는 걸 본 게 다야.
4: 물 아래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2: 주마, 잠수함으로 바꿔서 바닥에 그 안경이 있는지 찾아볼래?
1: 제자리에 준비 풍덩! 아, 아! 잠수함! 라이더, 안경 찾았어. 웬 꽃게가 자기 눈에 안경을 쓰고 장난치고 있는데?
0: 알았어, 천천히 움직여. 걔들이 놀라면 안 돼.
1: 아! 집게팔! 살살 척하지.

0: 참 웃기는 친구네.
1: 라이더, 핸드폰 찾았어. 근데 이 안에 껴있는데?
2: 딱 맞춰왔네, 로키. 선장님 핸드폰이 여기 맨 아래 상자에 껴있는데 지게차로 이것 좀 들어 올려줄래? 그럼 우리가 꺼내볼게.
0: 알았어, 라이더.
2: 잘했어. 이제 선장님한테 갖다 드리자.
3: 어? 어, 찾아줘서 고마워. 어류 인간이 아직 있을까? 어, 어, 어. 어, 이제 보니 쟤네 수영도 아주 잘하네. 드디어 사진 하나 건졌다.
2: 제대로 왔어요. 고생했어, 주마. 터보 선장님, 여기 선장님 안경이요.
3: 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자, 이제 천천히 사진을 볼까? 구대희 시장님이랑 유미 씨가 분홍색 잠수복을 입은 거였어? 분명히 발자국이 있었는데. 아, 어류 인간은 그냥 전설에나 나오는 건가 봐. 그게 아니면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 배 타고 나가야겠어.
0: 잠시만요. 제가 안경줄을 만들었어요. 이제 안 떨어질 거예요.
3: 어, 감동이다. 정말 고마워. 오늘 몇 번이나 위기에서 날 구해준 것도 진짜 고맙고.
2: 에이, 뭘요. 그거 아시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9: 뽀로로 유치원.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직동.
10: 얼굴엔
13: 순하게
10: 진물엔
14: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뽀르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8: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랑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뽀록뽀록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9: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0: 같이 놀자.
11: 즐거운 캠핑 여행.
1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3: 아침에
1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점심에
1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저녁에
1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랑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6: 커피 구조대와 아찔모래 특급 열차.
17: 어쩜 이렇게 멋질까 얘들아. 아가야 니 눈에도 정말 멋지지.
18: 이렇게 멋진 기차 재개통 행사는 처음 봐.
19: 맞아, 철로를 다 고쳤으니까 기차가 다시 아찔모래 협곡을 다닐 거야.
16: 얼른 아찔모래 특급 열차가 도착하면 좋겠다.
17: 우린 이미 준비 끝났거든.
20: 기관사 양반만 잘하면 되겠다.
16: 근데 조금 늦네.

0: 오, 설마 아찔모래한테 잡힌 건 아니야?
1: 아찔모래가 뭔데요?
0: 그 협곡은 아주 무서운 곳이야. 오래전 일인데 사람들이 거기다 마을을 만들려는데 뭔가 자기들을 쫓아왔대. 바람처럼 빠르게.
1: 그게 뭔데요?
0: 괴물인가? 외계인? 유령?
1: 유령?
0: 난들 알아. 어쨌든 사람들은 그걸 아찔모래라 했는데 그게 쫓아올 땐 항상 무서운 휘파람 소리가 들린대.
2: 오, 기차 소리네요.
3: 전부 제자리에 서세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마을에 오신 여러분.
1: 뭐야? 안 멈추네.
0: 꼭 아찔모래 열차가 도망치는 것 같은데.
2: 걱정 마세요, 여러분.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4: 라이터가 부른다!
5: 아! 아! 아! 마션, 조심해! 아!
6: 아! 기차 때문에 참 기가 차네.
7: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2: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아찔모래 특급 열차가 기차역을 그냥 지나쳐버렸어. 이상하지? 저 기차가 왜 안 섰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확성기로 기관사 아저씨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봐줘.
7: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2: 그리고 스카이는 기차보다 빨리 날아가서 기찻길에 떨어진 건 없는지 봐줘. 지금 기차가 너무 빨라서 사고가 날지도 몰라.
6: 하늘을 나는 스카이!
2: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기차는 한참 전에 지나갔어. 로보도 우리 트럭 본부도 전속력으로 달리자. 저기 있다! 스카이 가볼까?

0: 혹시 모르니까 계속 확인해줘.
1: 확성기!
2: 기관사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안 멈추고 그냥 가셨어요?
0: 로키, 엑스레이 스캐너로 기체 안을 한번 살펴볼래?
3: 알았어, 라이더. 이상하네. 차 안에 기관사 아저씨가 없어.
1: 뭐라고? 대체 무슨 일이지?
4: 어쩐지. 그래서 기차가 혼자서 멋대로 달린 거였어.
5: 라이더, 그럼 아저씨는 어디 계셔?
0: 로보도 속도를 줄여줘. 로키는 계속 기차를 살펴보고.
3: 알았어, 라이더. 대장, 이상하게 승객도 다 안 보여. 아무도 없는데.
6: 뭐? 그럼 다 어디 갔지?
5: 아찔모래한테 잡혀간 건가?
7: 라이더, 잠시 후에 그 커브 구간이야. 기차가 계속 달려가면 튕겨나갈 것 같아.
0: 기차를 멈춰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자, 러블, 전기자석으로 저 열차 속도를 늦춰줘.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로키, 우린 직접 기차를 타서 멈추게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네 장비도 챙겨오고.
3: 초록 에너지! 그거는 출동이 아니라 정지인가?

0: 전기 자석 작동. 됐어. 붓기는 했어.
1: 잘했어. 속도를 늦춰. 옆구리에 붓긴 했는데 어떻게 올라타지?

0: 진주해. 라이더, 기차가 커브에 거의 다 왔어. 지금 세워야 해.
1: 고마워, 스카이. 바로 할게.
0: 여기 브레이크.
1: 잘했어, 로키. 우리 이제 승객들을 찾으러 가보자. 확실히 기차에 사람이 탄 흔적은 있는데 여기 표랑 책도 있고 도시락 바구니까지 있어.
0: 그럼 다 어디로 갔지?
1: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자. 일단은 이 기차를 역으로 끌고 가고.
0: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돌리려고?
1: 안 돌려. 후진으로 가는 거야. 로키, 브레이크를 풀어줘.
0: 어? 집게 파!

0: 너희가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어.
1: 네, 그럼요. 근데 저희 승객들을 찾아야 해서 금방 다녀올게요.
2: 쟤네 지금 아찔모레 협곡으로 가나? 별일 없겠지.
3: 난 하늘에서 사라진 승객들을 찾아볼게.
1: 뭐 좀 찾았어, 스카이?
3: 저 앞에 뭐가 있어.
4: 혹시 아찔모레 아니야?
3: 쇠기랑 담요가 있네. 누가 여기 있었어?
4: 라이더, 아까 기차에서 봤던 바구니 기억나? 담요랑 책 옆에 있던 거.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서 쉬었나 봐. 그런데 아찔모레가 왔고.
1: 로보도 스카이가 말한 곳으로 가죠. 지금 바로 갈게, 스카이.
3: 대장, 지금 소리 들려?
4: 아찔모레가 온다. 안 돼, 스카이, 어떡해.
3: 난 괜찮아. 저게 아찔모레인가 봐.
4: 괴물이야?
5: 아니, 외계인인가?
4: 혹시 유령?
3: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회오리 바람이야. 작은 모래 폭풍이었어.
4: 회오리 바람? 난 또 유령인 줄 알았네.
3: 그래도 바람이 꽤 강해. 라이더, 근처에 오두막이 있어. 한번 확인해볼게. 사람들을 찾았어. 오두막에 숨어계셔. 근데 바람에 날리는 돌이랑 바위가 너무 많아. 가까이 갈 수가 없어.
1: 알았어, 스카이. 우리 트럭 본부에 다 태우면 안전해질 거야. 와! 이 회오리 바람 엄청 세다. 다행히 오두막에 거의 다 왔어. 러블, 넌 저기 가면 굴착기로 저 바위를 치워서 길을 좀 내줘. 승객들이 안전하게 우리 트럭 본부에 탈 수 있게 말이야.
4: 즉시 출동! 아찔모레야,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좋아요, 여러분. 잠시만요.
6: 이제 살았구만.
1: 고마워.
4: 큰일 날 뻔. 거의 다 됐다.
7: 아유, 안 돼. 조심해.
4: 로보도 네 덕분에 살았어. 이제 가요. 자, 얼른 여기로 오세요.
8: 트럭이 워낙 넓어서 다 타도 돼요.
9: 좋은데? 빨리 가자.
6: 좋아, 이제 다 탄 것 같아.
1: 로보도 이제 페달을 힘껏 밟고 가볼까?
2: 그래서 직접 봤어? 그 아찔모레? 괴물이야? 외계인? 유령?
4: 봤는데 작은 회오리 바람이에요.
6: 다들 쉬다 오라고 기차를 세웠거든.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기차가 자기 혼자서 달려가더라고.
4: 기차는 다 고쳤어, 라이더. 이제 아찔모레 특급열차가 다시 달릴 수 있어.
6: 정말 고생 많았다, 럭키. 라이더랑 너희도 기차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1: 뭘요? 그거 아시죠? 혹시 또 아찔해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4: 나 아찔모레 같지?

0: 나무 꼭대기 여행단을 구해라. 여기 그네 생긴 거 진짜 좋아.
1: 우리 생각해서 그네 달아준 거 정말 감동이야.
0: It's my pleasure. 너희가 좋아할 줄 알았어.
2: 최고야. 저쪽의 어른들도 우리처럼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0: 환영해요. 다들 와주셔서 기뻐요. 자, 짚라인 타실 분?
3: 저요? 빨리 탈래.
4: 우리 애가 조금 무섭대요. 짚라인을 안 타봤거든요.
3: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시장님.
4: 아, 듣고 보니 그래요.
3: 이런 거 하려고 우리 여행단이 여기 온 거잖아요. 그쵸?
0: 재밌으실 거예요. 자요, 안전 케이블 차세요.
4: 아, 고맙다, 카를로스. 저 아래 보지 마, 가야.
3: 걱정 마세요. 금방 익숙해져요.
5: 고리만 믿어요. 바로 슝!
0: 좋아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됐어요.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하면 멋진 장면을 딱 맞춰보시겠네요. 숲속 노을이다.
3: 오, 너무 기대되네.
5: 자, 출발!
0: 그러면 여러분, 이따 봬요.
5: 오호! 정말 좋지, 얘야?
3: 안녕, 랜디. 안녕, 랜디.
4: 난 못 봐. 조금만 볼까? 이거 봐. 어쩜 이렇게 경치가 좋다니.
3: 내 입맛에 살지.
5: 자, 다들 물 한번 마시고.
4: 저도 이제 알겠네요. 나무 사이를 나는 것도 참 재밌어요.
5: 작은 털보예요.
4: 뭔 털보요?
3: 그래요. 큰 털보네, 동생.
4: 동생요? 짜릿하네. 안 돼. 진짜. 치카레타야, 네 소리니? 아이고, 아까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근데 네가 아니면 경험이잖아.
3: 아우, 됐다. 어차피 꼼짝 못하는 내 경치나 볼까? 아니, 내가 말한 경치가 아닌데.
5: 둘 다 코빼기도 안 보이네. 어쩌지? 라이더를 부를까? 아이고, 메이너드! 내 핸드폰 좀 가져다 줄래? 아니야, 됐어. 못 써. 내가 걸게.
6: 메이너드?
5: 메이너드? 메이너드! 그거 이리 갖고 와. 나 통화 좀 하게.
6: 마조리 할머니, 짚라인 코스는 어떠세요?
5: 지금 코스 밖이야. 우리가 나뭇가지 위에 서 있었거든. 근데 작은 털보가 나무를 흔들어서 전부 튕겨나갔어.
6: 걱정 마세요, 할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0: 마솔, 조심해!
8: 미안해, 그네가 조금 그러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작은 털보란 원숭이가 장난을 치는 바람에 나뭇가지 위에 있던 어른들이 다들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대.
2: 안 돼.
3: Oh, no.
1: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트래커? 케이블로 나무를 타면서 사라진 어른들을 소리로 찾아봐 줄래?
4: 다 들린다.
1: 그리고 마셜, 넌 사다리를 대서 어른들이 내려오게 해줘.
4: 준비 끝! 멍멍 정글 소방관 출동!
1: 이번엔 체이스, 그물을 쳐서 어른들을 받아줘.
0: 정글 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바다.

0: 따라가면 사라진 어른들이 있겠지? 소라, 코는 메이너드! 마조리 할머니, 됐다! 하이! 라이더, 마조리 할머니는 찾았어!
1: 잘했어, 트래커! 거기가 어딘데?
0: 일단 쭉 직진하면 큰 나무 두 개가 X자처럼 엇갈려 자란 곳이 있어.
1: X자 모양 나무? 알았어. 마셜, 저기에 사다리를 대볼래?
0: 알았어, 대장. 빵! 사다리! 아이고, 좀 짧네. 혹시 거기서 바로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2: 그럼, 내 사랑 맞는 카디건이 있거든. 어후.
1: 와! 어, 얘들아, 그거 막 만지면 안 돼.
0: 난 괜찮아.
2: 아유, 간지러워.
1: 저 원숭이들 때문에 할머니가 매달리기 힘들겠어.
0: 나한테 맡겨.
2: 고마워, 마셜. 다가 떨어질까봐 철렁했네.
0: 다행이에요, 할머니.
2: 다른 사람도 같이 저걸 봐야 하는데. 아이고, 고와라.
3: 라이더, 초음파 탐지기에 소리가 잡혔는데 거기 근처 나무 꼭대기였어.
1: 자, 가자. 로키, 주마가 말한 곳을 이 엑스레이 스캐너로 찾아봐.
4: 어, 보인다. 하나가 아니라 둘인데. 하나는 아주 가늘고 긴 게 꼭 뱀 같아.
1: 지금 바로 갈게.
0: 무슨 소리가 들려? 목소리 같은데?
5: 착하신 뱀아, 가서 자라. 이러다 나무도 끊긴다.
6: 안 돼! 뱀이 틸리 할머니한테 계속 다가가고 있어.
1: 빨리 도와드리자. 체이스, 그 물로 받아볼래?
6: 그 말!
5: 고마워, 작은 아가.
0: 어? 아! 어, 이런, 안 돼! 아!
5: 강아지 아가도 고맙고.
1: 잘했어, 얘들아. 여행단 중에 두 분은 구했고 이제 한 분 남았어.
7: 걱정 마, 아가야. 엄마가 가서 금방 내려줄게. 안 돼. 그러다 표범이 깨면 어쩌게.
0: 오! 큰 고양이 과인데?
8: 그럼 호랑이나 표범 같은 거.
0: 이건 닭 소리인데? 닭이면 치카레타밖에 없잖아. 라이더, 치카레타를 찾았어.
1: 좋은 소식이네, 주마.
0: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큰 고양이 과 동물이 아주 가까이에 있거든.
1: 알았어. 일단 전부 다 트럭 본부로 모여줘. 알지? 저 표범이 자는 걸 깨우지 않고 시장님을 구해야 되는 거. 로보도 스텔스 모드로 변경해.
9: 우와, 멋지다.
7: 아래 안 돼. 보지 말자. 엄마 갈게, 아가야.
10: 시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7: 이제 됐다, 우리 아가. 가자.
1: 로보도, 표범이 딴 데 정신 팔리게 만들자. 확성기로 동물 울음소리를 틀어줘.

0: 우와, 정말 영화 같았어요.
1: 우와, 정글에서 해가 지는 장면 어때요? 진짜 예쁘죠?
2: 예쁘다. 오,
3: 정말 멋져.
1: 정말 아름답다.
3: 고마워, 퍼피 구조대. 덕분에 무사히 이런 장면을 다 보네.
0: 뭘요? 혹시 또 나무에 걸려서 고생하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1: 자기도 잘했다고 둥글거 달라나 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1: 얼굴엔
4: 순한
1: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8: 난방구는 붙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1: 얼굴엔
4: 순한 길길.
1: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나는야 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1: 기타를 연주해 기타 기타
0: 아니
1: 플룻을 연주해 플룻 플룻
0: 아니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1: 숲속에 가자.
12: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11: 2층입니다.
12: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질동.
13: 얼굴엔
14: 순한 길길.
13: 식물엔
14: 덮어만
15: 순하게
14: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6: 재밌게 놀았어?
17: 그건 웬 오리 인형이야?
16: 어? 아니 인형이 아니라.
17: 저게 대체 뭐야?
16: 그게요.
18: 짜잔! 얘들아, 아빠 왔다.
16: 아빠!
18: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을 했지. 뭐야? 대체 집안에 무슨 새가?
16: 안 돼! 이리 와!
17: 달리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6: 그게요...
17: 여보세요? 공항관리소죠? 네, 알겠습니다.
16: 엄마, 뭐래요?
17: 공원에서 기르는 오리는 없다고 하네.
18: 그럼 어쩌지?
17: 공원에 엄마 오리가 보이면 연락 주기로는 했는데.
16: 우리가 기르면 안 돼요?
17: 그건 안 돼.
16: 그럼 엄마 오리 찾을 때까지만 우리가 데리고 있어요. 네? 와. 얌전히 잘 있을 거예요. 제가 돌볼게요.
18: 그래, 금방 연락 올 수도 있잖아.
17: 알았어, 할 수 없지 뭐.
16: 와! 와! 우리 집에 아기 오리가 있다니. 아, 이름부터 지어줘야겠다. 뭐라고 할까? 털이 보들보들하니까 보들이. 아니, 노랑이. 꾀꾀기. 아, 그래? 뚱이라고 해야겠다. 뒤뚱뒤뚱 뚱이.

그 녀석 보통 장난꾸러기

0: 그러면 그땐 절대 안 돼.
1: 네! 와! 짜잔! 와! 와! 어때? 마음에 들어? 와! 와! 와! 재밌지? 와! 그러니까 이제 말썽부리면 안 돼. 와! 우리 계속 계속 같이 살면 좋겠다. 그치, 뚱이야? 와! 뚱이도? 잠깐만, 내가 물을 더 가져다 줄게. 뚱이야! 어? 뚱이 어디 갔지? 안 돼, 뚱이야!
2: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지금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네, 어, 여기 있네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가 났는데?
3: 뭐? 뚱이 때문에 달님이가 고생이 많았구나.
1: 그래도 전뚱이가 너무 좋아요.
3: 그래.
1: 아빠, 오늘은 이거 읽어주세요.
3: 미운 오리 새끼네.
1: 네, 뚱이를 위해 특별히 골랐어요.
3: 좋아. 옛날 옛날 어느 연못에 오리 가족이 살았어요. 아기 오리들 중에.
1: 어? 뚱이야, 왜 그래? 아빠, 뚱이가 엄마를 보고 싶은가 봐요.
3: 그래, 그런 것 같구나.
1: 아빠, 아무래도 뚱이 가족을 찾아줘야겠어요. 어?
4: 아기 오리 엄마를 찾아요. 혹시 엄마 오리 데려온 사람 없었나요? 아기 오리 엄마를 못 보셨나요? 걔랑 닮았는데 여기 어디
2: 못 봤는데
4: 저기 어디

내가 꼭 찾아줄게. 찾아요, 찾아요, 우리 모두 함께 찾아요, 찾아요. 사랑하는 가족 찾아요, 찾아요, 우리 모두 함께 찾아요, 찾아요.

0: 어디 가는 거야? 와, 혼자 가면 안 된다니까.
1: 뭐?
0: 여기는 뚱이를 처음 만난 곳인데. 저기가 어딘데 그럴까요?
2: 물이 빠지는 배수로 같은데.
3: 네, 맞아요. 저긴 숲속 저수지에 연결된 배수로예요.
0: 저수지요?
3: 그래, 공원의 연못물이 저수지랑 연결돼 있거든.
0: 혹시 뚱이가 그 저수지에서 온 거 아닐까요?
2: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다.
0: 빨리 가봐요.
1: 우와, 너무 멋져요.
2: 그러네.
0: 뚱이가 엄마를 드디어 찾았어요. 잘 가. 다신 길 잃어버리면 안 돼. 꽉꽉 꽉꽉.

0: 얘들아, 자리 정리.
1: 우리는 어디 갔지?
0: 잘 가.
2: 아까 별이네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갔어.
1: 어, 그래?
3: 그럼 써니야, 오늘 우리 집 가서 같이 놀까?
2: 어, 안 돼. 난 오늘 발레학원 가는 날이거든.
1: 너 발레 배운다고 했지.
2: 아, 너도 같이 가볼래? 선생님이 언제든 구경하도 된댔어.
3: 재밌겠다.
4: 보인 2번 발하고 플리에. 보인 5번 발 플리에. 앙바 아나방 앙오 알라스콩. 잘했어요.
1: 우와, 모두들 진짜 발레리나 같아. 나도 발레 배우고 싶다.
5: 뭐? 발레?
1: 네, 내일부터 발레학원 다니기로 했어요.
6: 짜잔, 예쁜 발레복도 샀지롱.
7: 왜 그래? 어?
5: 달님이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발레를 배우겠다고 하는 나이가 되다니.
7: 누가 딸바보 아니랄까봐.
1: 아빠, 기대하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멋진 발레 보여줄 테니까. 나도 멋지게 발레 할 수 있겠지.
3: 예쁜 발레복 입고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야.

0: 자, 달림이는 달래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랑 기본 동작부터 배워볼까?
1: 네! 열심히 해! 파이팅!
2: 응! 써니 너도!
1: 아.
0: 먼저 이렇게 발끝을 쭉 펴는 걸 포인이라고 해요. 포인!
1: 포인!
0: 이렇게 당기는 건 플렉스! 플렉스!
1: 플렉스!
0: 허리는 꼿꼿이 펴고 포인!
1: 포인!
0: 플렉스!
1: 플렉스!
0: 발레는 기본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연습하도록 해요.
1: 네! 포인! 플렉스! 포인!
3: 아! 아! 아! 잠깐만! 아, 나 발에 쥐란다 봤지!
4: 뭐야?
3: 아이구야! 아, 발레가 쉬운 게 아니네. 달림이는 어때? 발레 재밌어?
1: 네! 너무 재밌어요! 난 나중에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5: 안녕하세요!
0: 어서와!
1: 어제 가족들이랑 연습했는데 아빠가 제일 못해!
2: 그래?
0: 자, 속성요정 동작 시작! 하나,
1: 저건 뭐 하는 거야?
2: 하나, 공연 연습하는 거야. 숲속 요정들 이야기랑 하나, 발레 공연이야.
0: 셋. 우와. 자, 올라올 때 키 커지고.
1: 써니, 너도
0: 하나,
1: 해?
0: 둘,
1: 그럼. 나도 하나, 숲속의 나비 요정이야.
0: 목 길게.
1: 그렇구나. 달림이 너도 조금 더 일찍 발레를 배웠으면 같이 했을 텐데.
2: 할 수 없지, 뭐.
1: 포인, 플렉스, 포인,

0: 열 번 다 했어요.
1: 응, 달림아. 금방 갈게.
0: 우와! 나도 이제 멋진 발레 동작을 배우나 봐.
1: 달림아, 플리에라는 동작을 배워볼 거야.
0: 플리에?
1: 플리에의 기본은 발을 이렇게 붙이고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동작이야.
0: 내려갔다 올라갔다만 해요?
1: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잘했어. 그럼 이번엔 플리에 10번 해보자.
0: 10번?
1: 알겠지?
0: 네. 하나, 둘,
1: 여러분, 이제 피루의 턴 동작을 해볼까요?
2: 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했어요. 한 번 더.
0: 나도 저런 하나, 거 하고 둘, 싶은데.
1: 셋. 하나, 둘, 에이, 셋.
0: 어디, 나도 한 번. 난 발레는 잘할 수 없나 봐.
3: 달림아, 아빠 왔지롱.
0: 네.
3: 어? 근데 우리 딸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0: 저 발레 안 할래요.
3: 뭐? 왜?
0: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재미없어요.
3: 아,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0: 그래도 나도 멋진 동작도 하고 공연도 하고 싶다고요. 근데 계속 시시한 것만 하고.
3: 시시하다니. 엄청 재밌던데?
0: 재밌어요?
3: 이자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0: 대체보다 잘하네.
3: 플렉스 자 이 다음은 뭘까?
0: 이 다음은 플리에 두 발을 붙이고 이렇게
3: 이렇게
0: 진짜 못한다.

0: 당연하지.
1: 다 함께 림바링 스트레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 달님이 어? 연습 열심히 했구나. 어? 그동안 배운 거 한번 해볼래?
2: 네! 어, 네! 분리해, 피로해, 브레. 안방, 아나방, 앙오, 알라스공. 감사합니다.
1: 와, 정말 잘했어.
3: 와, 진짜 예뻐, 달림아.
2: 나 연습 엄청 열심히 했어요.
1: 달림아, 너도 공연 같이 해볼래?
2: 네? 공연이요?
1: 마침 나비요정 역할이 한 명 더 있어야 하거든. 달림이가 나비요정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준비됐죠? 열심히 연습한 거 부모님께 자랑해요.
4: 네.
1: 이제 시작하나 봐.
0: 오케이.
2: 어떡해. 나 너무 떨려.
3: 잘할 수 있어.
2: 파이팅. 응, 파이팅.
0: 우리 달림이 정말 예쁘네.

0: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독도분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달님이 노래 잘하는구나. 그건 무슨 노래니?
1: 이거 제가 만든 노래예요. 혼자서 노래 만들어 부르는 거 엄청 재밌어요.
0: 역시 우리 달님인 할아버지를 닮아 음악에 재주가 있다니까. 어디 다시 한번 불러볼래?
1: 잠깐, 내가 어떻게 했더라?
2: 아!

0: 어때? 재밌니?
1: 네! 너무 재밌어요!
0: 그렇다면 할아버지랑 같이 노래 완성해볼까?
1: 좋아요!
0: 도레미 솔솔 자 어디?
1: 달님이 내 집입니다. 신기해!
0: 자, 다 됐다. 달림아,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1: 네!
0: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달림이네 집입니다. 아빠 빨리 손 흔들며 인사해.
0: 잠깐, 조금 천천히. 아빠 빨래 손 흔들며 요렇게. 알겠지?
1: 아, 네네!

0: 여러분, 우리 유치원에서 봄맞이 저녁 가족 음악회를 하기로 했어요.
1: 우와, 재밌겠다! 음악회면 어떤 거 해야 돼요?
0: 노래, 악기 연주, 춤,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 된답니다.
1: 우와, 신난다! 내 노래를 모두에게 들려줄 기회가 왔어!
2: 달림이, 넌 가족 음악회 하는 게 그렇게 좋아?
1: 당연하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를 거다!
3: 정말? 너 노래도 만들 줄 알아?
1: 아니, 내가 생각나는 노래를 막 불렀는데 할아버지가 우선지에다 악보를 만들어주셨어!
2: 재밌었겠다!
1: 응! 빨리 가족 음악회 했으면 좋겠다! 별이네는 삼중주한대요. 써니네는 춤을 추고요. 우리도 빨리 가서 연습해요.
4: 그러자꾸나.
5: 괜찮아?
1: 내 무서워!
4: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내려줄 테니까.
5: 조심하세요.
4: 잡았다!
5: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빠.
4: 큰일은 뭐, 일주일 정도만 깁스하면 된다는데.
1: 그럼 음악회는 어쩌죠? 팔을 다치셔서 기타를 못 치잖아요.
4: 아, 맞다. 미안하구나.
5: 달림아, 엄마가 대신 연주할까? 엄마도 악기 할 줄 알아. 예전에 피아노 배웠었거든. 멜로디언 정도라면.
1: 빨리 해보세요, 엄마.
2: 좋았어. 어디?
5: 아, 너무 오랜만이라.
1: 괜찮아요. 나 가족 음악회 안 나갈래요.
6: 다녀왔습니다. 어?
1: 방에 먼저 올라갈게요.
6: 무슨 일이야? 달림이 표정이 너무 안 좋네.
5: 아까 전화로 말한 것처럼 아빠가 팔을 다치셔서 모처럼 준비하던 가족 음악회 못 나가게 돼버렸어.
6: 저런.
5: 참, 당신 옛날에 기타 좀 쳤다고 했잖아. 아빠 대신 달림이를 도와주는 건 어때?
6: 아, 안 돼.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1: 가족 음악회 꼭 나가고 싶었는데. 써니랑 별이한테 얘기 다 해놨는데. 달토끼야, 어떡하지?

0: 이게 우리 딸 달림이를 위해서라면.
1: 아빠가 기타 칠 줄 알아요?
0: 어, 조금.
1: 그 기타는 좀 다르게 생겼네.
0: 이건 전기 기타야. 너무 오랜만이라 잘 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1: 잘했으면 좋겠다. 전혀 안 맞잖아.
0: 달림이 노래 이제 알겠다.
1: 네?
0: 자, 응?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달림이 내 집입니다. 우와. 아빠 빨래 손은 늘며 인사해.
1: 아빠 정말 최고예요.
2: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온 가족이 다 같이 나가면 어떻겠니?
3: 전 안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엉망인 거.
2: 간단한 박자 맞추기 정도는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지. 내가 전자피아노 빌려주마.
0: 혼자만 빠지면 안 되지.
3: 아우, 그런가?
1: 그럼요, 엄마. 자, 가족음악회 연습 시작.
2: 자, 같이 해보자. 옳지, 달콩이.
1: 우리 집 빨래가 흔들흔들.

0: 우리도 잘할 거야.
1: 근데 아빠는요? 아빠도 요즘은 안 되는데.
2: 그러게. 전화해볼까?
3: 응. 어, 여보, 어떻게 된 거야?
4: 그게 차가 너무 막혀서.
3: 알았어. 서둘러서 와.
5: 다음은 써니네 가족입니다.
1: 우리 써니네 다음 차례인데.
0: 안 돼. 빨리, 빨리.
1: 어떡해.
0: 하필 줄 때.
5: 자, 다음 차례는 달리미네 가족입니다.
1: 아빠 아직 안 왔는데.
5: 달리미가 직접 만든 곡을 연주한다네요. 제목은 달리미네 빨래.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0: 둠바 둠바 둠바
1: 기타!

0: 이 동화책 읽어주세요.
1: 응? 어디 깊은 숲속 마녀 할머니? 좀 무섭지 않을까?
0: 괜찮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1: 우리 달님이 씩씩한데? 좋아. 옛날 옛날 가시덤불로 덮인 깊은 숲속에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마녀는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녔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이면 마녀는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 숲으로 간 마을의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갔고, 아이들을 데려간 마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수프를 먹였죠. 그리고 수프를 먹은 아이들은 마녀를 위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춤을.
0: 무서워. 네? 할머니요?
2: 외국에 사시는 친척 할머니인데 잠깐 들어오셔서 며칠 우리 집에 계실 거야.
1: 할머니도 달님이 엄청 보고 싶다고 하셨어.
0: 정말요? 저도 엄청 궁금해요.
2: 할머니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3: 다들 잘 지냈니? 오, 네가 달님이구나.
0: 아, 네.
2: 뭐해 달님아, 인사해야지.
0: 안녕하세요.
3: 그래. 아이고, 요 녀석이 달콩이구나. 그 녀석들 참 귀엽게 생겼네.

0: 소원을 쓰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1: 아, 고맙구나.
0: 뭘요? 쉬세요.
2: 무슨 소리지?
1: 아이고, 보자.
2: 저건 바보 꽃을?

0: 어디 보자. 이쪽인가?
1: 어디 가시는 거야?
2: 자, 물어와 밀크야. 잘했어 밀크야. 이번엔 저쪽이야. 어, 미안. 내가 찾아올게. 여기 있다. 어? 할머니?
0: 이거다.
1: 저건
3: 뭐? 마녀?
1: 말도 안 돼. 세상에 마녀가 어딨어. 그치만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랑 똑같다니까. 거기다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가서 어디론가 다녀온다고.
4: 원래 마녀들은 밤마다 밖에 나가서 마법의 약을 만들 재료를 모으잖아.
1: 그러고 보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도 비밀의 마법 스프를 만들었어.
2: 커다란 코, 기다란 손가락, 동그란 유리구슬 빙글빙글.
4: 히히히, 우리 마녀다.

0: 너희 집에 가서 자면 안 돼?
1: 좋아! 무서운데 잘 됐다! 별이야, 너도 올래?
2: 아니, 난 사양할게.
3: 응, 써니 엄마. 써니는 걱정 말아요. 네네.
1: 엄마, 근데 할머니는요?
3: 2층 방에 계실 거야. 할머니께 딸기 좀 갖다 드릴래?
2: 내가?
0: 네, 가져다 드릴게요.
1: 할머니, 안에 계세요? 어? 써니야, 이거 봐. 이거 무슨 책이지?
0: 이거 혹시 마법의 주문서?
4: 얘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1: 아니요, 엄마가 과일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0: 맛있게 드세요.
1: 써니야, 어때? 아무래도 마녀가 맞는 것 같지?
0: 빡시래.
1: 설마 진짜로 아이들을 잡아가는

0: 너냐? 일어나봐.
1: 알림아, 왜 그래?
0: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아,

0: 이 소리는 뭘까?
1: 뭘 자르는 것 같은데? 이 소리는 또 뭐지?
0: 뭔가가 끓고 있어. 여기 제기

0: 너희들 뭐하는 게냐?
1: 무슨 일이야?
2: 엄마, 아빠, 할머니는 마녀예요.
0: 에잉?
3: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2: 항상 저렇게 커다란 망토를 입고요.
0: 내가 살던 나라는 추워서 이런 걸 많이 입는단다.
2: 방에서 유리구슬 문지르고 주문도 외웠죠.
0: 유리구슬? 오호라, 이것 말이구나. 너한테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란다.
2: 네? 지난번에 창고에서 빗자루는 왜 꺼내셨어요?
0: 청소를 하려면 빗자루가 필요하잖니.
2: 어젯밤에 몰래 밖으로 나간 건요.
0: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간 거야.
2: 그럼 마법 스프는요?
0: 응? 마법? 저건 마법 스프가 맞단다.
2: 네?
0: 우리 달님이 키가 쑥쑥 크게 해주는 마법의 스프지.
3: 그건 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셔서 너희들 주려고 일부러 끓이신 거야.
2: 와, 죄송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0: 아니야, 아니야. 듣고 보니 오해할 만했어. 그럼 이제 영원한 춤을 춰볼까?
2: 네!
0: 농담이다, 농담. 아이고. 어떠니, 스프 맛이?
2: 네, 제가 먹어본 스프 중에 최고예요.
0: 다행이구나.
2: 그리고 할머니, 이거 선물 감사합니다.
0: 한번 흔들어 보겠니? 이 할미가 사는 곳에는 그런 예쁜 눈이 많이 내린단다.
2: 우와, 가보고 싶어요.
0: 그래, 다음에 꼭 놀러오렴.
2: 네, 꼭 갈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0: 그래, 우리 달님이.
4: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주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1: 어서오세요, 공주님.
10: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12: 노래보다 귀가 작으면 귀가 크고 싶다.
1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주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줄무랑
7: 순하게
8: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너무 이상하고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와서 드세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먹고 싶어할 친구가 있지. 봄말이야. 봄도 안 먹을걸. 아주 먹는다니까. 안 먹을걸. 거봐, 먹을 테니까.

0: 샤샤, 여기 좀 봐. 지도야.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1: 저긴 낚시하는 곳인데? 또 낚시하러 간 게 분명해. 찾으러 가보자.

0: 저건 뗏목이야. 무리를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거래.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1: 아이, 그건 위험해.
0: 그치만 재밌을 거야.
1: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를 타고.

0: 정말 정말 멋져.
1: 멋지긴 뭐가 멋져.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0: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1: 정말? 어딘데?
0: 우리가 가는 곳은

다샤가 도착할 거야. 다샤는 내가 웅덩이 뛰기를 하는 동안에도 날 지켜줄 거라고.

0: 하지만 난 놀라운 게 아니야. 철새가 이동하는 걸 보러 왔거든.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지.
1: 그래, 가자. 내가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새를 보여줄게. 아마 엄청 놀랄걸.

0: 언니를 찾아왔다고.
1: 만나서 반가워. 여기엔 저런 새가 없는데 정말 철새가 맞는 거야?
0: 그럼 완전 진짜지.
1: 글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0: 아주 좋아. 그럼 이제

0: 벌새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
1: 이건 말도 안 돼. 왜? 자.
0: 하지만 철새는 사탕과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1: 이 친구는 달라. 사탕도 먹는 걸?
0: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둥지를 짓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가 좋겠다. 시작해줄래?
1: 둘이 지금 뭐하고 있어? 아! 둥지를 짓고 있구나. 나도 도와줄게. 좋았어.
0: 어, 글쎄. 이건 곧 부서질 것 같은데.
1: 무슨 말도 안 돼. 자, 어때?
0: 절세는 절대로 이런 둥지에선 살지 않는다고.
1: 이 친구는 둥지에 살지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빠빠 빠빠 빠빠.
0: 이 책에서 철새들은 냉장고에 살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1: 하지만 이 친구는 살거든.
0: 그게 사실이에요? 말도 안 돼.

0: 이번에는 네가 하늘을 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여기들이 있었구나. 빨리 웅덩이찌개 놀이하러 가자.
1: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로 날아온 거야?
0: 그건 아주 간단하지.

0: 아직 안 끝났어. 깃털 다듬기랑 생체양법은 다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침 노래는
1: 이제 이 친구 그만 놔줘. 엉덩이 끼기 놀이할 거라고.
0: 곧 밝혀질 테니 두고 보시지.
1: 이게 됐다.

0: 그렇게 잘 그리는 거지? 맞아. 이 친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철새가 분명해. 그렇지?
1: 그래. 네 말이 맞아. 작고 귀여운 철새지.
0: 이 모든 걸 학교 친구들한테 말한대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1: 모두 믿을걸?
0: 어?

이주를 하는 펭귄은 아주 특이한 셉니다. 그들은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냉장고에 살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고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답니다.

영화가 나오잖아. 뭐야? 영화 보러 놀러 올래? 근데 고마, 왜 이걸 하트에다 썼어?

많이 줄 거라고? 이제 알겠어. 그래, 좋아. 친구를 찾아볼게.

엄마 이것 봐. 네가 만든 하트 벌써 찾았어. 아! 웬 하트가 이렇게 많지? 알았다. 나눠주는 거구나. 받아. 자, 너 하나. 또 너 하나. 그리고 이건 곰한테 돌려줄게.

Thank you.

오빠!

내 커다란 친구 곰을 소개해줄게.

0: 깡달러 번지는
1: 뭐야? 그게 다야? 이러니까 훨씬 더 신나는데? 더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죽은 길을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5: 우와 보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큰바른 따뜻해 싱싱
5: 야호. 그럼 여기서도 싱싱
4: 빙글빙글 랄랄라 시서도 랄랄라
5: 재밌다. 잠깐 쉬자.
4: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5: 의자도 돌려볼까.
3: 데이터 놀자. 안녕
4: 보로로 피크닉 놀이터
5: 원더키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6: 얼굴엔
3: 순한 킬킬.
6: 진물엔
3: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10: 안녕.
9: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칠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1: 뮤!
2: 푸딩, 마카롱, 치즈케이크.
0: 들킨 줄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1: 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레드피지가 떠났어.
3: 뭐? 어디로, 뮤?
1: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0: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4: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0: 어? 이 목소리는 뮤!
1: 루시!
5: 어? 뭐야? 여기 벌레 있나 봐.
0: 벌레 아닙니다, 뮤. 안 되겠군요, 뮤.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뮤.
1: 레드비쥬! 레드비쥬!
2: 벌써 멀리 갔나 보다, 뀨.
3: 샤샤!
1: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3: 샤샤샤!
2: 레드비쥬가 그랬다고? 뀨!
5: 어머, 뭐야! 너 털 어디 갔어?
6: 어? 내 옷!
2: 그럼 분명 레드비즈의 창소 솜씨다, 뀨!
1: 어디, 어디? 저쪽이야! 뀨! 저리 가! 대마녀도 못 찾고 이게 뭐야? 아, 배고파. 레드비즈? 뭐야? 안 했잖아. 아, 보고 싶다, 레드비즈. 벌써 날 잊었겠지?

둘이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0: 된다고?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1: 우리도 먹을까? 그래. 배고파.
2: 진짜? 어?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1: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2: 여기요.
1: 이게 얼마만의 아이스크림이야.
2: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땡크피쥬!
0: 뮤! 거기서! 야, 뮤! 안 돼! 루시?
2: 저도
1: 러란 유!

0: 되지? 안 되나?
1: 맞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뀨!

어? 무거워. 왜 여기 있지?

0: 맛있네. 슈슈슈 나쁜 마법에 걸린 투비즈다. 가봐야 악마뮤. 나한테 맡겨.
1: 백조의 날개 스완댄 스윙.

0: 여기 더 있어. 마음껏 먹어.
1: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2: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1: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3: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응? 아, 이거면 될까요?
1: 에? 이거 뭐, 보석? 어,
3: 모자란가요? 더 있는데.
1: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3: 아빠도 참.
2: 뭐, 이 정도면 괜찮네.
4: 정소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3: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2: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3: 어?
2: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3: 그게 너였어?
2: 응, 맞아.
5: 비즈가 커졌어요.
2: 간식 먹자.
6: 간식이요.
7: 쇼쇼.
3: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2: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7: 간식 배는 따로 있다끼요.
6: 쇼.
4: 맛있습니다, 뮤.
6: 또 먹고 싶다, 큐. 주주, 하나만 더 줘라, 큐.
7: 어?
6: 큐?
7: 아,
6: 귀여워.
2: 또 줄 거냐, 큐?
3: 그건 안 돼. 그렇게 계속 먹으면 퉁퉁 붓는다.
6: 주주 밉다, 큐.
2: 갓구운 빵 냄새 너무 좋아요.
8: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할지 걱정이야.
2: 제가 시식해볼까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8: 그럴래? 아니, 빵이 다 어디 갔지? 오다가 흘렸나?
2: 설마? 못 살아. 핑크비즈, 너? 거기서! 핑크비즈,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0: 지금부터 빵 만들기를 시작하겠다. 뀨! 어떤 빵을 만들고 싶냐고, 뀨?
1: 슈슈!
0: 난 아주 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 뀨!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슈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 뀨?
1: 슈슈! 슈슈! 슈슈슈!
0: 이야! 여기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져!

0: 내가 다 먹는다큐.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벌써 아침이냐큐.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샤샤샤샤. 크림비주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별거 아니다큐. 주주, 이러다 지각하겠다큐. 어? 봐! 지각이야! 샤. 핑크비주,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그 빵은 또 뭐야?
1: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끼요.
0: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따라해, 핑크비주.
1: 하기 싫다규.
0: 얼른 하라니까.
1: 알았다규.
2: 주주? 괜찮아? 어떡해.
0: 핑크비주.
2: 핑크비주?
1: 어떻게 된 거냐, 큐?
0: 이렇게 커진 주비주는 본 적이 없다뇨.
1: 이러다 큰일 난다, 뷰.
0: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 뷰. 너?
3: 주주,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그래, 크림비주,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1: 샤샤.
4: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1: 샤샤.
0: 그럼 얼른 핑크비주한테 뿌려줘. 샤.

0: 어떻게 된 거냐, 큐? 주러주러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핑크비주!
1: 변신해서 따라가자.
0: 치링치링치리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0: 레인보우 립스틱.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디. 너무 뜨겁다 뀨. 저러다 녹아버리겠다 뀨. 이미 반쯤 녹은 것 같다 뀨.
1: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0: 간지럽다 뀨. 안돼. 조심해 핑크빈주. 봤지? 걱정 마라, 뀨.
1: 핑크빈주, 앞에 봐.
0: 응? 뀨. 신호가 왔다, 뀨. 뀨. 말라고 했잖냐, 뀨. 난 너무 재밌었다, 뀨.
2: 어휴, 요 말썽쟁이들.
0: 아참. 빵이 좀 남았는데 먹어볼래, 뀨?
2: 어, 아, 아니, 됐거든.
1: 당장 아니요.
0: 뀨. 자, 먹어봐라, 뀨.
3: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 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1: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5: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9: 얼굴엔
11: 순한 킬링.
9: 진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제?
7: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기동!
1: 얼굴엔
2: 순한 길게!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0: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0: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커피 구조대와 아찔모래 특급 열차.
4: 어쩜 이렇게 멋질까 얘들아. 아가야, 네 눈에도 정말 멋지지?
5: 이렇게 멋진 기차 재개통

0: 기차는 처음 봐.
1: 맞아. 철로를 다 고쳤으니까 기차가 다시 아찔모래 협곡을 다닐 거야.
2: 얼른 아찔모래 특급 열차가 도착하면 좋겠다.
3: 우린 이미 준비 끝났거든.
4: 기관사 양반만 잘하면 되겠다.
2: 근데 조금 늦네.
4: 오, 설마 아찔모래한테 잡힌 건 아니야?
2: 아찔모래가 뭔데요?
4: 그 협곡은 아주 무서운 곳이야. 오래전 일인데 사람들이 거기다 마을을 만들려는데 뭔가 자기들을 쫓아왔대. 바람처럼 빠르게.
2: 그게 뭔데요?
4: 괴물일까? 외계인? 유령?
2: 유령?
4: 난들 알아. 어쨌든 사람들은 그걸 아찔모래라 했는데 그게 쫓아올 땐 항상 무서운 휘파람 소리가 들린대.
1: 오, 기차 소리네요.
3: 전부 제자리에 서세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마을에 오신 여러분.
2: 어? 뭐야? 안 멈추네.
4: 어, 아찔모래 열차가 도망치는 것 같은데.
1: 걱정 마세요, 여러분.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다가 부른다.
0: 마션, 조심해!
6: 기차 때문에 참 기가 차네.
7: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아찔모래 특급 열차가 기차역을 그냥 지나쳐버렸어. 이상하지? 저 기차가 왜 안 섰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확성기로 기관사 아저씨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봐줘.
7: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기차보다 빨리 날아가서 기찻길에 떨어진 건 없는지 봐줘. 지금 기차가 너무 빨라서 사고가 날지도 몰라.
6: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기차는 한참 전에 지나갔어. 로고도 우리 트럭 본부도 전속력으로 달리자.

0: 혹시 모르니까 계속 확인해줘.
1: 확성기!
2: 기관사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안 멈추고 그냥 가셨어요?
0: 로키, 엑스레이 스캐너로 기차 안을 한번 살펴볼래?
3: 알았어, 라이더. 이상하네. 차 안에 기관사 아저씨가 없어.
1: 뭐라고? 대체 무슨 일이지?
4: 어쩐지. 그래서 기차가 혼자서 멋대로 달린 거였어.
5: 라이더, 그럼 아저씨는 어디 계셔?
0: 로보도 속도를 줄여줘. 로키는 계속 기차를 살펴보고.
3: 알았어, 라이더. 대장, 이상하게 승객도 다 안 보여. 아무도 없는데.
6: 뭐? 그럼 다 어디 갔지?
5: 아찔모래한테 잡혀간 건가?
7: 라이더, 잠시 후에 그 커브 구간이야. 기차가 계속 달려가면 튕겨 나갈 것 같아.
0: 기차를 멈춰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자, 러블, 전기자석으로 저 열차 속도를 늦춰줘.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로키, 우린 직접 기차를 타서 멈추게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네 장비도 챙겨오고.
3: 초록 에너지! 그거는 출동이 아니라 정지인가?

0: 잘했어, 로키. 우리 이제 승객들을 찾으러 가보자. 확실히 기차에 사람이 탄 흔적은 있는데 여기 표랑 책도 있고 도시락 바구니까지 있어.
1: 그럼 다 어디로 갔지?
0: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자. 일단은 이 기차를 역으로 끌고 가고.
1: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돌리려고?
0: 안 돌려. 후진으로 가는 거야. 로키, 브레이크를 풀어줘.
1: 어? 집게 파이!

0: 난 너희가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어.
1: 네, 그럼요. 근데 저희는 승객들을 찾아야 해서 금방 다녀올게요.
2: 쟤네 지금 아찔모레 협곡으로 가나? 별일 없겠지.
3: 난 하늘에서 사라진 승객들을 찾아볼게.
1: 뭐 좀 찾았어, 스카이?
3: 저 앞에 뭐가 있어.
4: 혹시 아찔모레 아니야?
3: 쉐기랑 담요가 있네. 누가 여기 있었어?
5: 라이더, 아까 기차에서 봤던 바구니 기억나? 담요랑 책 옆에 있던 거.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서 쉬었나 봐.
4: 그런데 아찔모레가 왔고.
1: 로보도 스카이가 말한 곳으로 가죠. 지금 바로 갈게, 스카이.
3: 대장, 지금 소리 들려?
4: 아찔모레가 온다. 안 돼, 스카이 어떡해.
3: 난 괜찮아. 저게 아찔모레인가 봐.
5: 괴물이야?
6: 아님 외계인인가?
4: 혹시 유령?
3: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회오리 바람이야. 작은 모래 폭풍이었어.
4: 회오리 바람? 난 또 유령인 줄 알았네.
3: 그래도 바람이 꽤 강해. 라이더, 근처에 오두막이 있어. 한번 확인해볼게. 사람들을 찾았어. 오두막에 숨어계셔. 근데 바람에 날리는 돌이랑 바위가 너무 많아. 가까이 갈 수가 없어.
1: 알았어, 스카이. 우리 트럭 본부에 다 태우면 안전해질 거야. 와! 이 회오리 바람 엄청 세다. 다행히 오두막에 거의 다 왔어. 러블, 넌 저기 가면 굴착기로 저 바위를 치워서 길을 좀 내줘. 승객들이 안전하게 우리 트럭 본부에 탈 수 있게 말이야.
4: 즉시 출동! 아찔모레야,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좋아요, 여러분. 네, 잠시만요.
7: 이제 살았구만.
1: 고마워.
4: 큰일 날 뻔. 거의 다 됐다.
7: 아유, 안 돼. 조심해.
4: 로보도 네 덕분에 살았어. 이제 가요. 자, 얼른 여기로 오세요.
8: 트럭이 워낙 넓어서 다 타도 돼요.
9: 좋은데? 빨리 가자.
7: 좋아, 이제 다 탄 것 같아.
1: 로보도 이제 페달을 힘껏 밟고 가볼까?
2: 그래서 직접 봤어? 그 아찔모레? 괴물이야? 외계인? 유령?
4: 봤는데 작은 회오리 바람이에요.
7: 다들 쉬다 오라고 기차를 세웠거든.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기차가 자기 혼자서 달려가더라고.
5: 기차는 다 고쳤어, 라이더. 이제 아찔모레 특급 열차가 다시 달릴 수 있어.
7: 정말 고생 많았다, 럭키. 라이더랑 너희도 기차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1: 뭘요? 그거 아시죠? 혹시 또 아찔해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4: 나 아찔모래 같지?
10: 나무 꼭대기 여행단을 구해라.
5: 여기 그네 생긴 거 진짜 좋아.

0: 우리 생각해서 그늘 달아준 거 정말 감동이야.
1: It's my pleasure. 너희가 좋아할 줄 알았어.
2: 최고야. 저쪽의 어른들도 우리처럼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1: 환영해요. 다들 와주셔서 기뻐요. 자, 짚라인 타실 분?
3: 저요?
4: 빨리 탈래.
3: 우리 애가 조금 무섭대요. 짚라인을 안 타봤거든요.
4: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시장님.
3: 듣고 보니 그래요.
5: 이런 거 하려고 우리 여행단이 여기 온 거잖아요. 그쵸?
1: 재밌으실 거예요. 자요. 안전 케이블 차세요.
3: 아, 고맙다, 카를로스. 저 아래 보지 마, 가야.
4: 걱정 마세요. 금방 익숙해져요.
5: 고리만 믿어요. 바로 슝.
1: 좋아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됐어요.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하면 멋진 장면을 딱 맞춰보시겠네요. 숲속 노을이죠.
4: 너무 기대되네.
5: 자, 출발.
1: 그러면 여러분, 이따 봬요.
5: 기분 정말 좋지, 얘야?
6: 안녕, 랜디. 안녕, 랜디.
3: 난 못 봐. 조금만 볼까? 이거 봐. 어쩜 이렇게 경치가 좋다니.
4: 내 입맛에 살지.
5: 자, 다들 물 한번 마시고.
3: 저도 이제 알겠네요. 나무 사이를 나는 것도 참 재밌어요.
5: 이 작은 털보예요.
3: 뭔 털보요?
4: 그래요, 큰 털보네. 동생.
3: 동생요?

0: 카레타야, 네 소리니? 아이고, 아까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근데 네가 아니면 경범이잖아.
1: 아유, 됐다. 어차피 꼼짝 못하는데 경치나 볼까? 아니, 내가 말한 경치가 아닌데.
0: 둘 다 코빼기도 안 보이네. 어쩌지? 라이더를 부를까? 아이고, 레이너드! 내 핸드폰 좀 가져다 줄래? 아니야, 됐어. 못 써. 내가 걸게.
2: 메이너드?
0: 메이너드? 메이너드! 그거 이리 갖고 와. 나 통화 좀 하게.
2: 마조리 할머니, 짚라인 코스는 어떠세요?
0: 지금 코스 밖이야. 우리가 나뭇가지 위에 서 있었거든. 근데 작은 털보가 나무를 흔들어서 전부 튕겨나갔어.
2: 걱정 마세요, 할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마숄, 조심해!
4: 미안해, 그네가 조금 그러네.
5: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2: 빨리 와줘서 고마워. 작은 털보란 원숭이가 장난을 치는 바람에 나뭇가지 위에 있던 어른들이 다들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대.
6: 안 돼!
7: Oh, no.
2: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트래커? 케이블로 나무를 타면서 사라진 어른들을 소리로 찾아봐 줄래?
4: 다 들린다!
2: 그리고 마셜, 넌 사다리를 대서 어른들이 내려오게 해줘.
4: 준비 끝! 멍멍 정글 소방관 출동!
2: 이번엔 체이스, 그물을 쳐서 어른들을 받아줘.
5: 정글 경찰 체이스 출동!
2: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와!

0: 어른들이 있겠지? 소라, 쿠는 메이너드! 마조리 할머니, 됐다! 하이! 라이더, 마조리 할머니는 찾았어!
1: 잘했어, 트래커! 거기가 어딘데?
0: 일단 쭉 직진하면 큰 나무 두 개가 X자처럼 엇갈려 자란 곳이 있어.
1: X자 모양 나무? 알았어. 마셜, 저기에 사자리를 대볼래?
0: 알았어, 대장. 헉! 사자리! 아이고, 좀 짧네. 혹시 거기서 바로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2: 그럼, 내 사랑 맞는 카디건이 있거든.
1: 어, 얘들아, 그거 막 만지면 안 돼.
0: 난 괜찮아.
2: 아유, 간지러워.
1: 저 원숭이들 때문에 할머니가 매달리기 힘들겠어.
0: 나한테 맡겨.
2: 고마워, 마셜. 웃다가 떨어질까봐 철렁했네.
0: 다행이에요, 할머니.
2: 다른 사람도 같이 저걸 봐야 하는데. 아이고, 고와라.
3: 라이더, 초음파 탐지기에 소리가 잡혔는데 거기 근처 나무 꼭대기였어.
1: 자, 가자. 로키, 주마가 말한 곳을 이 엑스레이 스캐너로 찾아봐.
4: 어, 보인다. 하나가 아니라 둘인데. 하나는 아주 가늘고 긴 게 꼭 뱀 같아.
1: 지금 바로 갈게.
0: 무슨 소리가 들려? 내 소리 같은데?
5: 착하지, 뱀아, 가서 자라. 이러다 너무 쑥 훔친다.
6: 안 돼! 뱀이 틸리 할머니한테 계속 다가가고 있어.
1: 빨리 도와드리자. 체이스, 그물로 받아볼래?
6: 그만!
5: 아유, 고마워, 작은 아가.
0: 어? 아! 어, 이런, 안 돼!
5: 강아지 아가도 고맙고.
1: 잘했어, 얘들아. 여행단 중에 두 분은 구했고, 이제 한 분 남았어.
7: 걱정 마, 아가야. 엄마가 가서 금방 내려줄게. 안 돼. 그러다 표범이 깨면 어쩌게.
0: 오! 큰 고양이 거인데?
8: 그럼 호랑이나 표범 같은 거?
0: 이건 닭 소린데? 닭이면 치카리사밖에 없잖아.
3: 라이더! 치카리사를 찾았어.
1: 좋은 소식이네, 주마.
0: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큰 고양이 과 동물이 아주 가까이에 있거든.
1: 알았어. 일단 전부 다 트럭 본부로 모여줘. 알지? 저 표범이 자는 걸 깨우지 않고 시장님을 구해야 되는 거. 로보도 스트레스 모드로 변경해.
9: 우와, 멋지다.
7: 발은 안 돼. 보지 말자. 엄마 갈게, 아가야.
10: 시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7: 이제 됐다, 우리 아가. 가자.
1: 로보도, 표범이 딴 데 정신 팔리게 만들자. 확성기로 동물 울음소리를 틀어줘.
7: 아이고! 더 도와줘, 라이더!
1: 로보도, 얼른 전속력으로 달려! 우와, 정말 영화 같았어요.
0: 우와, 정글에서 해가 지는 장면 어때요? 진짜 예쁘죠? 예쁘다.
6: 오, 정말 멋져.
0: 정말 아름답다.
7: 고마워, 퍼피 구조대. 덕분에 무사히 이런 장면을 다 보네.
1: 뭘요? 혹시 또 나무에 걸려서 고생하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자기도 잘했다고 둥글고 달라나 봐.
11: 아침에
12: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2: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금.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눈물엔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6: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제?
11: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순한 길길.
1: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KT 대장과 멍멍 짖는 고양이들.
2: 이제 목욕 다 끝났어.
4: 근데 얘들이 왜 이러지? 집에선 골골대지 않는데.
2: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심술 부리지 말고 자, 이 실뭉치 갖고 놀아.
5: 미야옹.
2: 우리 예쁜 야옹이들은 어드벤처 베이에 오는 게 좋구나.
4: 걔들은 어드벤처 베이가 우리 마을보다 낫겠지. 우리는 이런 미용실이 없거든. 뭐 다른 것도 없고.
2: 라이더 안녕. 오늘 로보독 데리고 멀리 나간다며?
6: 새 부품을 받아서 로보독 꼬리 고쳐주려고. 나 없는 동안 우리 친구들 좀 잘 부탁할게.
7: 우린 너랑 노는 거 진짜 좋아.
8: 말만 하면 로키랑 내가 본부로 고이 모셔갈게.
2: 와, 퍼피 구조대가 날 초대해주다니. 켈리, 넌 어떻게 생각해?
6: 자, 케이티, 남는 퍼피 패드인데 받아. 혹시 모르니까.
2: 알았어. 근데 딱 칼인데 뭔 일 있겠어? 그럼 잘 갔다 와.
6: 고마워. 나중에 봐.
7: 바이바이.
4: 라이더가 없다니. 절호의 기회야. 이 동네를 우리 마을보다 형편없게 만들어버려야겠어. 좋아, 얘들아. 가서 작전 준비하자. 호호! 최근에 개발한 따끈따끈한 발명품이야. 어떻게 생각해? 울음소리를 바꾸는 이름표야. 야옹 소리는 멍멍 소리로 바뀌어봐. 성공이다! 이제 우리 야옹이들을 불면 전 동네가 냥장판이 되겠지. 아, 그것보다 멍멍진창이랄까.
9: 날씨 진짜 좋은데.
4: 야옹이들 출동해.
9: 엄마야.

0: 원캐들이 너무 찢어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 에? 짖던 개들은 다 어디로 갔지?
1: 뭔 소리예요? 여긴 우리 순둥이들밖에 없었는데.
2: 나도 나도. 켈리, 너도 이거 한번 해볼래? 에이, 왜 또 삐지고 그래?
3: 어, 이건 퍼펙트 소리인데 무슨 일 생겼나?
2: 어, 맞네.
4: 라이더, 정체를 알 수 없는 개들이 마을을 온통 헤집고 다니고 있대. 그래서 라이더가 아니네?
2: 맞아요. 제가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4: 어, 안녕, 케이치. 강아지 소리를 듣고 우체부 선생님이 나무에 매달려 계셔.
2: 어머, 커피보드대랑 제가 가서.
4: 하나 더 있어. 우리 치카레타도 짖는 소리를 들었나 봐. 얘가 놀라서 간판 위로 도망쳐버렸거든. 그래서 내가 개를 구하려다가 나까지 여기 갇혔어.
2: 걱정 마세요. 퍼피구조대가 바로 갈게요.
5: 어, 라이더는 지금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 퍼피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2: 오, 그거 귀엽네. 좋아, 모두 본부로 모일까?
6: 라이더는 이렇게 하는데 퍼피구조대 본부로 출동!
2: 알았어. 퍼피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아이, 힐히!
3: 마셜, 조심해!
8: 켈리도 조심해!
9: 얘들아, 이것 봐라! 내 머리 모양은 고양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아니 KT 대장. 원장님?
1: 고마워 얘들아. 수상한 강아지들 때문에 할 일이 두 가지 생겼어. 그래서 라이던 다음에 뭐라 해?
2: 라이던은 임무 때 누가 무슨 일을 할지 알려줘.
1: 알았어. 우체부 아저씨를 구하는 데 누가 가냐면 마셜. 넌 소방차 사다리로 우체부 아저씨를 나무에서 내려드려.
2: 불자동차 출동.
1: 무슨 아이돌 같다. 너희가 만들었어? 그리고 스카이, 넌 헬리콥터로 구대희 시장님이랑 치카레타를 안전하게 바닥으로 내려다줘.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귀여워. 좋아. 이제 퍼피 구조대 출동해도 되겠지?
3: 이건 어때?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1: 그래, 맞아.

0: 살려줘.
1: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저희가 내려드릴게요. 사다리.
2: 멍멍 찢어서 장비를 작동시켜보자. 사다리 아래로.
3: 어? 이거 누가 내렸어?
1: 사다리.
2: 물대포 발사.
0: 나 힘도 냈지. 진짜 왜 이래.
3: 왜 이러지?
4: 뭔 일이래?
1: 부대인 시장님, 제가 치카리타랑 같이 내려드릴게요. 데이트.
5: 어떻게 놓쳤네.
1: 시장님 죄송해요. 장비에 문제가 있나봐요. 다시 해볼게요.
2: 이거 완전 중독성 있네. 한 번 더. 더 크게.
1: 뭐지? 안 돼. 내 빨대를 잡지. 아, 틀려.
4: 빨리 스카이를 도와줘야 하는데. 어떡하지? 어? 고양이가 짖네?
2: 나쁜 짓은 할수록 짜릿해.
4: 저 이상한 이름표는... 홈딩어 시장님이 구조활동을 방해했던 거였구나. 고양이가 멍멍 짖게 하는 장치가 있었어.
2: 우리 계획이 대성공한 기념으로 이제 축하 파티를 하러 가볼까? 가자, 강냥이들아. 식당에서도 사람들을 쫓아내고 공짜로 음식을 먹으면서 축하해야지.
4: 고양이들을 당장 막아야 해. 체이스, 로키, 지금 내 미용실로 와줄래?
6: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7: 초롱에너지 출동!
4: 너희 이런 말 할 때 너무 좋아.
1: 둘한테 새 임무를 줄게. 내가 수상한 장치를 손볼게. 너희는 고양이들을 정신없게 해줘.
6: 멋진 작전 같은데?
7: 어떻게 하면 돼?
1: 식당으로 가서 자세히 알려줄게.
8: 고양이가 대체 왜 짖는 거야?
1: 고양이는 실뭉치를 좋아하니까 체이스, 식당 멀리에다 이걸 쏴줘.
6: 알았어. 발사기.
1: 하트널 야옹이들.
2: 뭐야, 어디가 이 못된 멍멍이들아. 아니, 야옹이들아.
1: 루키, 이 리모컨을 고쳐서 멍멍 소리 기능을 못쓰게 하자.
7: 알았어. 드라이버.
2: 얘들아, 야옹이들처럼 굴면 안 돼. 나 마음 놓고 밥 좀 먹자니까. 뭐야? 왜 멍멍이가 아니라 짹짹이가 됐어?
1: 휴, 이제 좀 낫네. 아저씨, 이번엔 진짜 내려드릴게요.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아, 데이트!
5: 잡았다! 정말 고마워, 스카이! 오호!
1: 사건은 전부 해결했어요. 이제 야옹멍멍새는 없어요.
8: 고맙다, 케이티, 얘들아.
2: 조용! 나는 요란한 새장 같은 거 타고 다니기 싫단 말이야.
1: 잘했어, 우리 강아지들. 케이, 네 실뭉치도 남겨놨는데? 켈리, 널 대신할 친구는 없어.
9: 안녕, 케이티. 얘들아, 로보독 색깔이 진짜 멋지지? 그래서 오늘은 어땠어?
6: 케이티가 오늘 얼마나 대단했는데.
9: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고마워, 케이티.
1: 아니야, 고맙긴. 혹시 또 짖는 야옹이들이 몰려오면 언제든 우릴 불러.
7: 바다에 빠진 안경을 찾아라.
9: 자, 됐어.
1: 하늘을 나는 스카이.
10: 바다 닦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네.
7: 맞아.
1: 이 비눗물 스펀지 춤 연습하기 진짜 좋다. 버드 끄끄끄기.
9: 로봇 선장님, 그게 뭐예요?
11: 이건 아주 희귀한 어류인간 모형이야. 물 밖에서 발로 걸어다니는 특이한 녀석이지.
9: 어류인간이요? 처음 들어봤어요. 발이 달린 생선?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11: 아쉽지만 몇백 년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 그래도 난 어딘가에 진짜 살아있다고 봐.
10: 그러면요, 우리도 볼 수 있어요?
11: 실제로? 그럼! 내가 이걸 봤다는 기록을 쭉 찾아봤는데 조만간 어드벤처 베이에도 올 것 같아.
12: 시장님, 스노클링을 하다니 정말 기대돼요.
5: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따라 느낌이 좋은 게 물고기를 엄청 많이 볼 것 같아요.
12: 뱃산도 확 꽂히고요.
5: 오, 이거요? 제가 가진 게 분홍색뿐이라.
12: 이 색 좋아요. 특히 등지나러미도 멋지고.
5: 참 다행이네요. 진짜 물고기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작은 물고기들이 안 놀라게요. 그 뿐인 줄 아세요? 짠!
12: 생선 모자 예쁘다.
5: 귀요미야, 미안해. 넌 여기에서 기다려. 밝은 스노클링이 별로 재미없을걸. 자, 너도 그거 쓰면 안 외롭지?

0: 와, 깨끗해서 좋다.
1: 저도 좋네요. 얘들아, 우린 이제 본부로 돌아가자. 선생님은 조사 때문에 바쁘시니까.
2: 가세요.
0: 자, 조사를 시작할까? 오! 오! 미끄러워서 서지 못하겠네. 어? 안 돼, 내 안경 무거운데. 저건 어류인간이잖아. 핸드폰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찍어야 하는데, 근데 핸드폰이 어딨지? 어딨니 얘야? 내 주머니에 있네. 아, 도대체 되는 일이 없구나. 지금 핸드폰이나 찾을 때가 아니야. 빨리 쫓아가자. 어, 세상에, 이건 어류인간 발자국? 죄송해요. 지금 너무 급해서요. 어! 어, 마지막 남은 크림 파인데. 어? 분홍색? 저건 하교류 인간이야. 쟤는 또 어디서 왔지?
1: 와! 아니, 물어보고 타세요.
0: 안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만. 오,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100가지 문제잖아. 커피 부자를 불러야겠다.
3: 어, 내가 이걸 안 벗고 그냥 왔네. 거품놀이 할까?
4: 아이고, 포터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5: 난 괜찮아, 라이더. 크림파이를 워낙 좋아했어. 근데 터보 선장한테 문제가 생겼어. 배도 혼자 떠내려가고.
4: 저희가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우와!
3: 마셜, 조심해! 우와! 거품이 거푸짐하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터보 선장님이 약간 이상해지셨대. 데니의 로켓보드를 뺏어 타고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도다리오는 혼자 떠내려가고 있대.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서 사건을 해결하자.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경찰차를 활용해서 터보 선장님을 안전하게 멈추게 해줄래? 다른 사람이나 선장님이 다치기 전에.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이번엔 주마. 넌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가서 도다리호를 안전하게 부두로 끌고 와줘.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주마, 배를 찾으면 알려줄래? 그래, 알았어, 라이더 대장. 케이스, 너는 가서. 터보 선장님? 라이더, 내가 보드에서 잠깐 내렸거든. 근데 선장님이 보드를 뺏어갔어. 이상해, 너무 이상하지?
1: 걱정 마, 데니. 보드는 바로 찾아줄 테니까.
0: 나는 데니 엑스라곤!
1: 터보 선장님, 속도 좀 줄이세요. 터보 선장님, 조심해요.
0: 저건 예술 점수 꽤나 받겠는데. 조심하세요. 모두 망가져요.
2: 잘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못 들으셨나 봐. 제이스, 최대한 크게 선장님을 불러봐.
1: 큰 소리로. 확성기. 터보 선장님.
3: 제이스, 너니?
1: 그물.
3: 그물 덕분에 살았네. 고마워. 오, 아, 이제 들리네. 내 안경이 바다에 빠져버렸어. 내가 괜히 어류인간을 쫓아다닌답시고 완전 난리를 치고 다녔네. 어차피 어류인간을 찾긴 이제 글렀는데.
2: 안 그래요. 저희가 선장님 안경을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조사하시면 되죠.
3: 그래, 고마워. 안경이랑 핸드폰은 부둣가 쪽에서 떨어뜨렸어.
0: 조심해! 이 바다 코끼리는 무슨 잡을 이렇게 깊이 자냐? 아, 그래! 아후! 큐브! 됐어! 잡았다!
2: 잘했어, 주마! 선장님은 안경을 마지막으로 본 데가 어디예요?
3: 여기서 가라앉는 걸 본 게 다야.
1: 물 아래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2: 주마, 잠수함으로 바꿔서 바닥에 그 안경이 있는지 찾아볼래?
0: 제자리에 준비 풍덩! 아, 아! 잠수함! 라이더, 안경 찾았어. 웬 꽃게가 자기 눈에 안경을 쓰고 장난치고 있는데?
4: 알았어, 천천히 움직여. 걔들이 놀라면 안 돼.
0: 아! 집게팔! 살살 척하지. 응!

0: 얘 참 웃기는 친구네.
1: 라이더, 핸드폰 찾았어. 근데 이 안에 껴있는데?
2: 딱 맞춰왔네, 로키. 선장님 핸드폰이 여기 맨 아래 상자에 껴있는데 지게차로 이것 좀 들어 올려줄래? 그럼 우리가 꺼내볼게.
0: 알았어, 라이더.
2: 잘했어. 이제 선장님한테 갖다 드리자.
3: 어? 어, 찾아줘서 고마워. 어류 인간이 아직 있을까? 어, 어, 어. 어, 이제 보니 쟤네 수영도 아주 잘하네. 드디어 사진 하나 건졌다.
0: 제대로 왔어요.
2: 고생했어, 주마. 터보 선장님, 여기 선장님 안경이요.
3: 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자, 이제 천천히 사진을 볼까? 구대희 시장님이랑 유미 씨가 분홍색 잠수복을 입은 거였어? 분명히 발자국이 있었는데. 아, 어류 인간은 그냥 전설에나 나오는 건가 봐. 그게 아니면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 배 타고 나가야겠어.
0: 잠시만요. 제가 안경줄을 만들었어요. 후. 이제 안 떨어질 거예요.
3: 어, 감동이다. 정말 고마워. 오늘 몇 번이나 위기에서 날 구해준 것도 진짜 고맙고.
2: 에이, 뭘요. 그거 아시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가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키가 크고 싶다면
1: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와?
7: 어? 아기 오리?

0: 안 돼! 너네 엄마한테 가야지!
1: 꽉, 꽉!
0: 너 혹시 엄마를 잃어버린 거야?
1: 꽉!
0: 어떡하지? 다녀왔습니다.
2: 재밌게 놀았어?
3: 그건 웬 오리 인형이야?
0: 아니, 인형이 아니라...
3: 저게 대체 뭐야?
0: 그게요...
4: 짜잔! 얘들아, 아빠 왔다.
0: 아빠!
4: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을 했지. 뭐야? 대체 집 안에 무슨 새가...
3: 달리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요...
3: 여보세요? 공항 관리소죠? 네, 알겠습니다.
0: 엄마, 뭐래요?
3: 공원에서 기르는 오리는 없다고 하네.
4: 그럼 어쩌지?
3: 공원에 엄마 오리가 보이면 연락 주기로는 했는데...
0: 우리가 기르면 안 돼요?
3: 그건 안 돼.
0: 그럼... 엄마 오리 찾을 때까지만 우리가 데리고 있어요. 네? 얌전히 잘 있을 거예요. 제가 돌볼게요.
4: 그래, 금방 연락 올 수도 있잖아.
3: 알았어, 할 수 없지 뭐.
0: 와, 우리 집에 아기 오리가 있다니. 이름부터 지어줘야겠다. 뭐라고 할까? 털이 보들보들하니까 보들이. 아니, 노랑이? 꾀꾀기? 아, 그래? 뚱이라고 해야겠다. 뒤뚱뒤뚱 뚱이.

0: 그 녀석 보통 장난꾸러기가 아니네.
1: 아, 네.
2: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집에 계속 데리고 있는 건 무리야.
1: 네? 그럼 어떡해요?
2: 동물보호소에 맡겨야지.
1: 동물보호소? 안 돼요. 엄마, 절대 말썽 못 부리게 할게요. 네? 네? 네? 네?
0: 그래, 여보. 달림이가 더 잘 본다잖아.
2: 딱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또 말썽 부리면 그땐 절대 안 돼.
1: 네! 와! 짜잔! 와! 와! 어때? 마음에 들어? 와! 와! 와! 재밌지? 와! 그러니까 이제 말썽 부리면 안 돼. 와! 우리 계속 같이 살면 좋겠다. 그치, 뚱이야? 와! 잠깐만, 내가 물을 더 가져다 줄게. 뚱이야! 어? 뚱이 어디 갔지? 안 돼, 뚱이야!
2: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지금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0: 오리 가족이 살았어요. 아기 오리들 중에
1: 뚱이야 왜 그래? 아빠 뚱이가 엄마를 보고 싶은가 봐요.
0: 그래 그런 것 같구나.
2: 아빠 아무래도 뚱이 가족을 찾아줘야겠어요. 어?
3: 아기 오리 엄마를 찾아요. 혹시 엄마 오리 데려온 사람 없었나요? 아기 오리 엄마를 못 보셨나요? 얘랑 닮았는데 여기 어디
4: 못 봤는데
3: 저기 어디

0: 내가 꼭 찾아줄게.
1: 와! 와!

0: 여기가 어딘데 그럴까요?
1: 물이 빠지는 배수로 같은데?
2: 네, 맞아요. 저긴 숲속 저수지에 연결된 배수로예요.
0: 저수지요?
2: 그래, 공원의 연못물이 저수지랑 연결돼 있거든.
0: 혹시 뚱이가 그 저수지에서 온 거 아닐까요?
1: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다.
0: 빨리 가봐요. 우와, 너무 멋져요. 왕들이에요.
1: 그러네.
0: 뚱이가 엄마를 드디어 찾았어요. 잘 가. 다신 길 잃어버리면 안 돼. 잘 가. 별이는 어디 갔지?
3: 잘 가.
4: 아까 별이네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갔어.
0: 어? 그래? 그럼 써니야, 오늘 우리 집 가서 같이 놀까?
4: 어, 안 돼. 난 오늘 발레학원 가는 날이거든.
0: 너 발레 배운다고 했지.
4: 아, 너도 같이 가볼래? 선생님이 언제든 구경와도 된댔어.
0: 재밌겠다.
5: 보인, 2번 발하고 플리에. 보인, 5번 발 플리에. 앙바, 아나방, 앙호, 알라스콩. 잘했어요.
0: 우와, 모두들 진짜 발레리나 같아. 나도 발레 배우고 싶다.
1: 뭐? 발레?
0: 네! 내일부터 발레학원 다니기로 했어요.
6: 짜잔! 예쁜 발레복도 샀지롱.
7: 왜 그래? 어?
1: 달님이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발레를 배우겠다고 하는 나이가 되다니.
7: 누가 딸바보 아니랄까봐.
0: 아빠, 기대하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멋진 발레 보여줄 테니까. 나도 멋지게 발레할 수 있겠지. 예쁜 발레복 입고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야.

0: 자, 달림이는 발레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랑 기본 동작부터 배워볼까?
1: 네! 열심히 해! 파이팅!
2: 응! 써니 너도!
1: 아.
0: 먼저 이렇게 발끝을 쭉 펴는 걸 포인이라고 해요. 포인!
1: 포인!
0: 이렇게 당기는 건 플렉스! 플렉스!
1: 플렉스!
0: 허리는 꼿꼿이 펴고 포인!
1: 포인!
0: 플렉스!
1: 플렉스!
0: 발레는 기본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연습하도록 해요.
1: 네! 포인! 플렉스! 포인!
3: 잠깐만! 아, 나 발에 진한 남았지!
4: 뭐야!
3: 아이구야! 발레가 쉬운 게 아니네. 달림이는 어때? 발레 재밌어?
1: 네! 너무 재밌어요! 난 나중에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5: 안녕하세요!
0: 어서 와!
1: 어제 가족들이랑 연습했는데 아빠가 제일 못해!
6: 그래?
0: 자, 속성요정 동작 시작! 하나,
1: 저건 뭐 하는 거야?
6: 공연 연습하는 거야. 숲속 요정들 이야기랑 하나, 발레 공연이야.
0: 둘, 셋. 오. 자, 올라올 때 키 커지고.
1: 써니, 너도
0: 하나,
1: 해?
0: 둘, 셋.
1: 그럼. 나도 하나, 숲속의 나비 요정이야.
0: 목 길게.
1: 그렇구나. 달림이 너도 조금 더 일찍 발레를 배웠으면 같이 했을 텐데.
6: 할 수 없지, 뭐.
1: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발레 선생님, 저 포인, 플렉스 10번 다 했어요.
0: 응, 달림아, 금방 갈게.
1: 우와, 나도 이제 멋진 발레 동작을 배우나 봐.
0: 달림아, 플리에라는 동작을 배워볼 거야.
1: 플리에?
0: 플리에의 기본은 발을 이렇게 붙이고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동작이야.
1: 내려갔다 올라갔다만 해요?
0: 응.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잘했어. 그럼 이번엔 플리에 10번 해보자.
1: 10번?
0: 알겠지?
1: 네. 하나, 둘,
0: 여러분, 이제 피루의 턴 동작을 해볼까요?
5: 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했어요. 한 번 더.
1: 나도 저런 하나, 거 하고 둘, 싶은데.
0: 셋. 하나, 둘, 셋.
6: 어디, 나도 한 번.
1: 난 발레는 잘할 수 없나 봐.
3: 달림아, 아빠 왔지롱.
1: 네.
3: 어? 근데 우리 딸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1: 저 발레 안 할래요.
3: 뭐? 왜?
1: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0: 나만 못하니까 재미없어요.
1: 아,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0: 그래도 나도 멋진 동작도 하고 공연도 하고 싶다고요. 근데 계속 시시한 것만 하고.
1: 시시하다니, 엄청 재밌던데?
0: 재밌어요?
1: 이제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0: 대체보다 포인 잘하네.
1: 플렉스. 이제 이 다음은 뭘까?
0: 이 다음은 플리에. 두 발을 붙이고 이렇게.
1: 이렇게?
0: 진짜 못한다.

0: 당연하지.
1: 다 함께 림바링 스트레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 달님이 어? 연습 열심히 했구나.
2: 뭐?
1: 그동안 배운 거 한번 해볼래?
2: 네! 어, 네! 분리해, 피로해, 브레브레브레. 안방, 안아방, 앙오, 알라스콩. 감사합니다.
1: 와, 정말 잘했어.
2: 와, 진짜 예뻐, 달리마. 나 연습 엄청 열심히 했어요.
1: 달리마, 너도 공연 같이 해볼래?
2: 네? 공연이요?
1: 마침 나비요정 역할이 한 명 더 있어야 하거든. 달리미가 나비요정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준비됐죠? 열심히 연습한 거 부모님께 자랑해요.
2: 네.
1: 이제 시작하나 봐.
0: 오케이.
2: 어떡해. 나 너무 떨려.
3: 잘할 수 있어.
2: 파이팅. 응, 파이팅.
4: 우리 달님이 정말 예쁘네.

0: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이비핀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1: 얼굴엔
0: 순한 킹킹,
1: 줄무랑
0: 덥덥한 말
2: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리 여행 가자.
3: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3: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4: 기내식입니다.
3: 맛있겠다.
5: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4: 뽀로로 떴다 비행기.
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그린다 쌤, 뭐 하세요?
1: 어? 하늘이 왔어?
2: 깜짝이야!
0: 그린다 쌤, 오이 마사지 하세요?
1: 이거 오이 아니고 화장솜이야.
0: 화장솜이요? 솜은 하얀 줄 알았는데.
1: 이 하얀 솜을 이렇게 물들였지.
0: 우와! 오늘은 물들여서 그리는 거예요?
1: 맞았어.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0: 네! 좋아요!
1: 먼저 바삭한 과자 위에 동글동글 솜을 하나, 둘, 셋 올리면
0: 어? 이건 아이스크림?
1: 우리 하늘이는 무슨 맛 좋아해?
0: 바나나 맛도 좋고 또 딸기 맛도 좋아하는데요. 아이, 못 고르겠어요, 쌤.
1: 알았어. 쌤이 다 만들어줄게.
0: 우와, 감사합니다.
1: 스포이드에 노란 물감을 쭉 채우고 이쪽에 쭉 짜주면
0: 우와! 화장솜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1: 다음엔 분홍색으로 쭉.
0: 우와! 분홍색 너무 예쁘다.
1: 이번엔 청록색을 뿌려주고
0: 와.
1: 여기에 초코 조각을 톡톡톡톡.
0: 어? 이건 민트 초코? 와, 색깔이 섞이니까 더 맛있어 보여요.
1: 그럼 더 맛있게 딸기 조각도 톡톡톡. 시럽도 추가. 알록달록 아이스크림 완성.
0: 우와, 아주 맛있게 번졌어요. 린다쌤, 또 보여주세요. 또!
1: 그럼 이번엔 다르게 보여줄게.
0: 네?
1: 나와라, 뿅!

0: 우와, 꼬꼬 달기네요. 꼬꼬 닭.
1: 이제 붓으로 칠해줄 거야.
0: 어? 붓으로 어떻게 해요?
1: 머리는 이렇게 쓱쓱 칠해주고 쓱
0: 쓱
1: 몸통엔 꾹 하고 붓을 눌러줘.
0: 어? 꾹?
1: 또 빨간색으로 쓱
0: 쓱
1: 주황색으로 쓱
0: 다리도 쓱
1: 노란색 이렇게 붓으로 그어주면
0: 와, 우와 알록달록 예쁘게 물들었네요. 민다쌤, 근데 달걀에 날개가 없는데요? 어? 어? 꼬리도 없어요.
1: 그럼 이렇게 해볼까?
0: 어?
1: 화장솜 반쪽에 사인펜으로
0: 우와
1: 쓱쓱쓱 검은 선을 그어주고 물을 뿌려주면
0: 우와 번진다 번져. 물을 뿌리니까 사인펜이 번져요.
1: 이번엔 하늘이도 해봐.
0: 그럼 나는 먼저 초록색으로 슥싹슥싹 그 다음 파란색으로 자 슥싹슥싹 그 다음 물을 뿌려주면 우와 색깔이 섞여요.
1: 하늘이가 칠한 화장솜 여기, 쌤이 칠한 화장솜 여기 놔주면 꼬꼬대 꼬꼬꼬꼬 꼬꼬다 더 화려해지지?
0: 화려하게 물감이 샥 섞이고 확 번지고 사르르 물들고 오늘도 너무 재밌어요 린다쌤.
1: 친구들도 마음껏 물들여서 그려요.
0: 꼭 해봐. 화장솜으로 어떻게 꾸며볼까? 야하! 화장솜 모모! 좋아라. 어때요? 제가 아직도 모모로 보이시나요?
2: 오겸아, 몽글이 왔어.
3: 왔어?
2: 뭐야? 도겸이도 물들여 그린다고 해서 왔는데 소문 없고. 응? 그거는 키친타올 맞지?
3: 응, 난 여기다 그릴 거야.
2: 어떡해? 뭘 그릴 건데?
3: 보여줄게.
2: 좋아. 뭘 그리는 걸까? 몽글이는 하나도 안 보인다.
3: 응, 나도 사실 안 보여.
2: 그렇구나. 뭔가가 나타나고 있어. 도겸이가 그린 그림이 잘 보이기 시작했어. 이게 뭘까? 이거 혹시 물고기야?
3: 아니야.
2: 그러면 뭘까?
3: 거북이야.
2: 거북이. 나 거북이 좋아해. 수영 엄청 멋있게 잘하잖아. 저기 저 줄무늬는 뭐야?
3: 등껍질이야.
2: 오, 등껍질이었구나. 너무너무 멋지다. 도겸아. 우리 또 먹으니까
3: 문어
2: 그릴까? 아, 좋아. 도겸이가 그린 문어 너무너무 궁금해. 도겸이 문어 다리가 길다.

0: 너 멋지다. 도겸아, 우리 또 물들이자. 알록달록하게 물들이자. 오, 빨간색이구나. 도겸이 빨간색 좋아해?
1: 응.
0: 응, 나도 좋아해. 노란색. 이번엔 도겸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줘. 무슨 색으로 칠할 거야?
1: 민트색.
0: 민트, 와, 나도 좋아해. 민트색 좋아하는구나, 도겸이.
1: 이제 물방울도.
0: 물방울도? 응, 맞아, 물방울이 필요해. 와, 물방울, 턱, 턱, 턱, 물방울이 생겼어. 몽글이 말이야.
1: 응?
0: 이렇게 멋진 그림 보니까 마지막 소원이 있어.
1: 뭐?
0: 나 이 바닷속에 풍덩 빠지고 싶어. 나 멋지게 그려줘. 몽글이의 뽀글뽀글 머리를 잘 그려줘. 와, 와, 진짜 진짜 잘 그린다. 어? 와, 멋있다 멋있어. 와, 내 예쁜 볼도 그려줄 거지?
1: 응.
0: 와, 너무 잘 그린다. 나 사진인 줄 알았어. 도겸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으로. 와, 고마워. 나처럼 핑크색으로 물들여주구나. 도겸아, 몽글이랑 같이 물들이면서 그려보니까 어때?
1: 기분 좋아.
0: 나도 좋았어. 행복했어, 도겸아. 몽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하리? 좋아. 하늘, 하리가
1: 우리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정말 행복한 생일 보내기요. 약속.

0: 전 티씨고 우리 집이에요.
1: 안녕하세요.
0: 가족들이고요.
2: 초콜릿비가 내린다.
0: 얜 티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2: 상관없어.
0: 티씨.
2: 티씨.
3: 하늘을 날아라.
4: 하비, 왜 그래?
5: 너무 높아.
4: 자다 떨어졌어?
3: 아니요, 바비는 악몽 꾼 거예요.
6: 불쌍한 바비. 아빠도 떨어지는 악몽 꿨었는데 끝도 없이 떨어졌지.
4: 여보,
5: 나 이제 절대로 혼자 안 잘 거야.
3: 나는 떨어지는 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7: 그래? 그럼 오늘 밤 네가 바비랑 같이 자면 되겠다.
3: 네?
2: 야하!
3: 바비는 엄청 구르고 찬단 말이에요. 게다가 가끔 쉬도 한다고요. 으아.
7: 누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무섭지 않다는 걸 바비한테 알려주면 좋을 텐데.
3: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항상 그랬듯이요. 바비, 지금부터 떨어지는 게 무섭지 않도록 훈련할 거야.
5: 그래.
2: 안녕, 티씨.
3: 어?
2: 헤헤씨.
3: 넌 천재야. 나도 알아. 바비, 우리는 이제 위로 뛸 거야. 응? 올라간 다음에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위로 신나게 올라가면 아래로 떨어지는 게 하나도 안 무서울 거야. 더 커다란 트램펄린이 필요하겠다.
2: 우와!
3: 바비, 이게 바로 대왕 트램펄린이야.
2: 이제 우리 엄청 높이 뛰어 올라갈 거야. 모두 준비됐지?
5: 했어!
2: 그럼 뛰어볼까? 하나, 둘.
5: 너무 높아.
2: 셋!
3: 처음 치고는 다들 잘 뛰었는데 이번엔 더 높이 뛰어볼까?
5: 알았어.
3: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해, 바비.
5: 그건 싫은데.
3: 걱정 마. 재밌을 거야. 나만 믿어.
5: 알았어.
3: 뛰어!
2: 예!
3: 좀 더 높이 올라가 볼까?
5: 우와!
3: 그럼 뛰어! 예!
5: 엄청 높이 뛰었어.
3: 그러게. 바비, 어때? 떨어지는 게 무서워?
5: 아니.
3: 그럼 이제 돌아갈까? 돌아갈 길이 엄청 멀다고.
5: 하! 가자!
3: 잠깐만! 근데 우리 어떻게 멈추지?
2: 그건 나한테 맡겨.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롱뽀롱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캠핑
2: 줄무랑
1: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빨리 잘 간다.
1: 그러게, 정말 멋져.
2: 우리 자동차 경주할래?
3: 재밌겠다.

0: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밖에 나가서 해보자 좋아 이번에는 내가 1등

0: 이번엔 다른 데서 해보자.
1: 그래. 그럼 어디에서 할까? 어?
0: 저기 어때?

0: 여기에서도 하자.
1: 좋아.
2: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할 준비해. 부릉 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 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레미 프렌즈.
0: 도착! 우리 이번엔 다른 곳에서 해볼까?
1: 좋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집중.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덮어본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달콤한 감자튀김.
1: 맛있어 맛있어. 감자튀김 맛있어.
2: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0: 호떡아 감자튀김 먹자.
2: 와 누나다.
0: 어? 감자튀김이 다 어디 갔지? 설마 호떡이 네가 다 먹은 건 아니겠지? 먹었네 먹었네. 뭐야 뭐야, 또 혼자 다 먹은 거야?
3: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0: 오, 무슨 소리지? 오? 오, 감자 딱지가 깜빡인데.
1: 허! 감자 튀김을 먹었을 뿐인데 왜 감자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무섭게. 왜 감자 튀김을 먹었을 뿐인데 감자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4: 언제쯤 이루어질까?
0: 오잉? 어, 여기는? 아! 감자 마을이다!
5: 아기 감자!
0: 나!
4: 그래, 너는 꿈이 뭐야? 내 꿈은 말이야.

0: 감자튀김이 되는 거구나. 나는 호떡이가 감자튀김을 먹었더니 감자딱지가 깜빡해서 여기 온 건데.
1: 호떡이? 응. 그치. 호떡이 감자튀김 엄청 좋아하지. 그래서 나도 호떡이한테 사랑받는 감자튀김이 되고 싶은 거라고. 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튀김 풀장 가볼래?

0: 뭐하는 곳인데?
1: 가보면 알아. 얼른 가자. 여기야 여기. 얼른 들어가 보자.
0: 잠깐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출입금지. 절대 감자는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잖아.
2: 아, 괜찮아. 절대 감자는 들어가지 마시오. 절대 감자님만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
0: 응? 절대 감자님이 누구신데?
2: 아, 감자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신데.
0: 오.
2: 어? 근데 왜 절대 감자님만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0: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절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라는 뜻으로, 감자는 반드시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뜻인 것 같은데.
2: 아, 그래? 그래서 안 갈 거야? 내 소원인데?
0: 그래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2: 네가 싫으면 나 혼자라도 들어갈 거야.
3: 어허! 아기가 짜! 아기가 짜! 아기가 짜!
2: 아웃다! 누가 나 잡아냈지? 절대 감자님!
0: 어? 이분이 절대 감자님이시구나!
3: 아기 감자, 이 경고판 못 봤어? 절대 감자는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잖아! 이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갔다간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야!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알았지?
0: 네! 절대 감자님!
3: 알았냐고!
0: 네. 안녕히 가세요.
2: 씨! 대체 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들어가지 말라니까. 더 들어가고 싶잖아?
0: 어?
2: 나 들어가 볼래!
0: 들어가면 안 돼! 안 된다니까!
2: 여기가 바로 뭐든지 바삭바삭하게 고소하게 튀겨주는 튀김풀장이야. 이렇게 멋진 곳에 못 들어오게 하다니.
0: 오, 멋지긴 하다. 아, 근데 못 들어오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2: 아니, 나 지금 당장 여기 다이빙대에서 점프해서 저 아래 기름 속으로 들어갈 거야.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감자튀김이 되겠지? 그럼 호떡이한테 사랑받을 거야. 야! 나 지금 당장 감자튀김이 될 거야.
0: 근데 다이빙 금지라잖아. 절대 감자님도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2: 됐고, 나 다이빙할 거야. 간다!
3: 간다! 아기 감자!
2: 나요!
3: 너 호떡이 몸을 망칠 셈이야?
2: 네? 호떡이 몸을 망치다뇨?
3: 아기 감자들!
4: 네!
3: 잘 들어. 왜 튀김풀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옛날 옛날에 우리 감자 마을에는 프렌치 프라이 백장님이 살았단다. 그분은 처음으로 튀김풀장에 들어가신 분이지. 뜨거운 기름에 튀겨지셨어. 바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4: 무서워. 고소한 냄새. 나 쓰러질 것 같아.
5: 수아. 어우, 그리피 피부. 마음에 들어, 수아.
4: 야! 저 그리피 피부. 너무 멋져.
6: 튀김 풀장에서 나온 프렌치 프라이 백장님은 바삭바삭하게 튀겨졌지.
5: 수아.
4: 방금 봤어. 윙크 나한테 했어.
7: 아니야. 나한테 윙크한 거야.
4: 아, 고소한 냄새. 나 쓰러진다.
6: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어. 아니나 다를까?
5: 고소해, 수아. 먹고 싶어,

0: 가게 하는 거냐고요?
1: 아휴, 아기 감자, 정말로 프렌치프라이 백장님처럼 되고 싶은 게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0: 누구시오?
2: 처음 뵙게 수왕 소장님, 프렌치프라이 백작, 이 수왕.
0: 프렌치프라이 백작? 처음 듣는 이름인데?
2: 아, 기름에 바삭바삭하게 튀겨져서 못 알아본 모양이 수왕. 저 원래 감자요, 수왕.
0: 감자? 아, 감자가 왜 폭탄이?
2: 폭탄이라고 수왕? 그게 무슨 말이 수왕? 누구 수왕?
3: 날못 알아보는 건가? 난 프렌치 프라이 백작, 네 몸속에서 나온 독소 폭탄이다.
2: 독소 폭탄이 수왕?
0: 폭탄이라면 터지는 거 아니야?
4: 소장님, 영양분 가지라.
5: 살려 수왕.
4: 이거다.
3: 싫어. 난 혈장이랑 갈 거야. 날 이 몸 곳곳으로 데려다 줘. 이제부터 이 몸은 이 독소 폭탄이 접수한다. 가자.
0: 독소 폭탄이 혈장이랑 같이 갔어. 빗줄을 돌아다니다 터지기라도 하면.
3: 펑펑펑펑펑펑펑.
4: 안돼!
0: 프렌치 프라이 백장, 도대체 어쩌자고 독소 폭탄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 어쩌자고?
2: 저도 어찌된 용문인지 모르게 수왕. 대체 왜 독소 폭탄이 생겨 수왕? 왜?
6: 독소 폭탄은 프렌치프라이 백작이 뜨거운 기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생겼지.
0: 난 감자 속 탄수화물.
7: 난 감자 속 단백질.
8: 감자튀김이 되자.
6: 감자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9: 백합게 튀기자.
6: 뜨거운 기름을 만나 튀겨지면.
0: 아, 너무 뜨거운데.
9: 백합게 튀기자.
0: 아, 너무 뜨거워. 못 참겠다.
9: 백합게 튀기자. 아!
6: 독소폭탄으로 변해버리지.
10: 감자튀김을 먹었는데 그럼 호떡이 몸속에도 독소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6: 아마도?
10: 그러면 호떡이 몸속에 독소폭탄이 돌아다니다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6: 아마도?
10: 안 돼! 어서 호떡이를 구하러 가야겠어요! 오! 독소폭탄 최고 딱지다!
1: 아기 감자! 그래도 감자튀김이 되고 싶어.
0: 아니요. 아니요.
1: 가자, 가자, 그럼.
0: 아니요. 아니,
1: 풀장 가자,
0: 아니요.
1: 그럼.
0: 아니요. 안 갈래.
1: 갈 거야, 갈 거야.
0: 안 갈래.
1: 안 될 거지?
0: 감자튀김, 독소폭탄. 누나, 감자튀김 먹자.
10: 그러니까 이 감자가 뜨거운 기름을 만나면 독소폭탄이 생겨서 놀랐잖아.
0: 내가 더 놀랐거든. 폭탄 터지는 줄 알았잖아.
10: 헐, 어떻게 알았어? 이 감자튀김을 먹으면 몸속에서 독소폭탄이 펑 터질지도 몰라.
0: 뭐? 독소폭탄? 나 감자튀김 먹었는데 어떡해. 독소폭탄은 왜 터지는 거냐고.
10: 독소폭탄이 터지면 위험하다는 거?
11: 독소폭탄! 독소폭탄! 독소폭탄!
10: 어? 독소폭탄 최고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0: 누나! 제발 독소폭탄을 없애줘!
10: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0: 여기가 대체 어디야? 왜 이렇게 난장판이지? 폭탄이라도 터졌나?
1: 그래, 터졌다! 독소폭탄 제거반장! 이제 오면 어떡해!
0: 아, 내가 독소폭탄 제거반장이야!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누구세요?
1: 여기는 최장! 그리고 나는 핏줄에 들어온 당을 관리하는 인슐린 반장이다!
0: 아, 인슐린 반장님! 근데 여기 이러고 계시면 핏줄에 있는 당 관리는 누가?
1: 그러니까! 독소폭탄이 터지기 전에 왔어야지! 내가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 지금쯤 핏줄은!
2: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3: 좀 신나게 놀아볼까? 핏줄 공격!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4: 희상 핏줄에 당이 넘쳐나고 있다. 인슐린 반장은 당장 출동하라.
1: 아, 저도 출동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설 수도 없다고요. 핏줄에 있는 당들을 그대로 뒀다가 당뇨병이라도 걸리면.
0: 네? 당뇨병이요? 그거 위험한 병이잖아요.
1: 위험하지. 그러니까 어서 가서 독소 폭탄을 제거해.
0: 네, 인슐린 반장님. 근데 독소 폭탄은 어디로?
1: 그 혈장이랑 저쪽 핏줄로 갔어.
0: 네, 알겠습니다. 독소 폭탄, 제발 다른 곳에선 터지지 말아라, 제발.
1: 나 인슐린 반장, 호떡이를 위해 일어날 거야. 혈장, 어서 서둘러. 호떡이 몸 여기저기서 독소 폭탄 터뜨리려면 시간이 없다구.
5: 빨리 가고 싶어도 너 때문에 내가 끈적거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6: 혈장, 어딨어?
5: 혈장,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6: 우리가 왜 이러지?
1: 혈장한테서 당장 떨어져.
5: 너 때문에 내가 끈적거려서 척혈구도 백혈구도 혈소판도 철썩 달라붙은 거잖아.
1: 에이 귀찮아, 저리 가. 혈장은 나랑만 다닌다.
6: 그럴 순 없어.
1: 너희가 뭔데, 누군데?
7: 우리는
6: 피사총사.
1: 피사총사라고 해도 혈장한테서 당장 떨어지지 않으면 독소폭탄 터뜨려버린다.
0: 안돼. 독소폭탄 제거반장인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1: 그래가지고 날 없앨 수 있겠나?
0: 당장 없애지 마!
1: 잠깐! 그 전에 펑!
6: 아니, 안 괜찮아.
4: 핏줄에 염증 발생! 염증 발생!
5: 독소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핏줄에 염증이 생겼어. 머리카락으로 가는 핏줄도 막혔어.
8: 그럼 어떻게 되는데?
5: 머리카락으로 산소 배달을 못하겠지.
1: 물론 영양분도 배달할 수 없어.
8: 그럼 머리카락은?
1: 빠지겠지.
0: 머리카락이 빠져? 설마 이렇게?
1: 내 머리카락!
0: 안돼! 호떡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될 순 없어! 저 핏줄을 뚫어야 해!
8: 나도 도울게!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
5: 나도 핏줄이 딱딱해져서 그런가 봐.
8: 이러다가 혈압 높아지는 거 아니야?
4: 희상! 희상! 독소 폭탄이 터져 혈압이 올라가고 있다. 고혈압 주의! 고혈압 주의!
0: 뭐? 고혈압?
1: 혈장, 우린 어서 가자. 피부 마을로.
5: 이거 놔! 이거 놔!
0: 이럴 수가. 눈앞에서 독수폭탄을 놓치라니. 거기서라 독수폭탄.

0: 우와, 콜라겐이다.
1: 벌써 독소 폭탄이 터뜨린 거야?
0: 좀 일찍 오지 그랬어. 난 단백질만 보면 펑 하고 터지는 버릇이 있잖아. 콜라겐은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펑 터뜨려버렸네.
2: 콜라겐님.
0: 깨워도 못 일어날 거야.
2: 그럼 우리 피부세포들은 이대로 쭈글쭈글 늙어버리는 거야.
0: 그렇지.
1: 그러면
3: 안 돼.
1: 안 돼. 호떡이 피부가 쭈글쭈글 늙게 줄 순 없지. 독소폭탄,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널 없애버리겠다.
0: 그럴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결장, 우린 가자.
1: 또 쳤다. 감자 튀김에서 나온 독소폭탄이 이렇게 위험할 줄이야. 빨리 잡아야 하는데.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독소폭탄!
4: 독소폭탄 제거 만병님!
2: 파이팅!
5: 아, 주주란데. 아, 그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그 이름이 뭐였더라?
6: 감자튀김입니다.
5: 그래, 맞아, 감자튀김. 아, 먹고 싶다.
7: 그럼 집중해서 호떡이한테 감자튀김을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호떡이는 감자튀김 먹고 싶다. 호떡이는 감자튀김.
8: 싫어, 저리 가.
7: 싫어 저리 가.
5: 에? 싫다니! 나 감자튀김 좋아해! 먹고 싶다고!
7: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뇌님.
8: 뇌님, 조심하세요! 감자튀김에서 나온 독소폭탄이에요!
5: 뇌야! 독소폭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이다!
0: 뇌! 그렇게 큰 소리 칠 때가 아닐 텐데. 펑!
5: 뭐야? 나의 신경세포들이 사라졌잖아!
0: 뇌, 기억력도 잃고 집중력도 잃었으니 내가 새로운 감정을 심어주지. 먼저, 우울감! 좋아! 이번엔 불안감!
5: 불안.
0: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1: 또 한 발 늦었어. 뇌니까지 독소폭탄한테 당했어. 어떻게 해야 독소폭탄을 없앨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독소폭탄을 없앨 수 있는 거냐고.
9: 한자!
0: 너희들은 또 누구야?
10: 나는 토마토.
11: 난 브로콜리.
12: 난 블루베리.
10: 우리는 독소폭탄 제거반이다. 우리가 많이 늦었지.

0: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서
1: 이 독소폭탄을 없앨 수 있는 거야?
0: 아, 그게
2: 완전히 없앨 순 없어. 어? 독소폭탄이 들어있는 감자튀김을 먹지 않는 수밖에 없어.
1: 뭐라고? 그럼 쟨 어떡해?
3: 없앨 순 없어도 나쁜 짓을 막을 순 있지.
4: 막을 수 있다면 어디 한번 막아보시지. 혈장, 넌 이제 필요 없어. 저리 가. 뇌를 직접 조정하겠어.
3: 뭐야? 어,
4: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되지.
5: 오호, 못 간다니까.
4: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그렇다면 나도 최후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괴롭힐 수 없다면 다 터뜨려버리겠어.
3: 반장, 어서 물로 독소폭탄을 쓸어버려.
1: 물? 내가 물이었어?
3: 독소폭탄을 없앨 순 없어도 물로 내쫓을 순 있어. 그러니까 어서.
1: 알았어. 나 앞으로는 감자튀김 많이 안 먹을래. 호떡이한테도 꼭 이렇게 말해줄 거야. 오, 물 최고 딱지다. 좋았어. 독소폭탄, 물과 함께 오줌으로 나가자. 가자.
6: 뇌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감자튀김 먹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7: 아이, 감자튀김이 맛있는 걸 어떡해.
6: 그럼 감자튀김보다는 찐감자 어때요?
7: 찐감자? 아, 좋은데? 아, 혹시 독소폭탄이 들어오더라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선한 채소, 과일,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명령해야겠어.
6: 좋은 생각이십니다, 대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상킹킹!
8: 눈물엔?
9: 덥덥해!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 요령 가붐.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하, 아이크 테스터.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아니 하나 농업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애기중지 키워낸 농작물이 삐쩍 발라버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딨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볕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어머쩌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냐 빨래 샤워할 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 두세요. 아차! 이거 빗방울 아니야?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꼬락꼬락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면
1: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랄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 빵. 우와 얘들아,
5: 오늘은 박스맨 끝이 나와서 인사하네요.
4: 그래, 오늘의 박스는 누가 봐도 이 박스인데 박스가 진짜 크다, 그지? 와, 이거는 박스가 아니라 거의 방 아니야? 박스맨, 이거 어떻게 옮긴 거예요? 힘으로 옮겼어요. 와, 박스맨 박수! 와, 박스맨 진짜 세다. 그럼 얘들아, 궁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흔들어봐야겠지? 다 같이 흔들어볼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5: 박스! 피아노! 피아노! 오늘 얘들아, 피아노 아니야?
4: 피아노 소리도 났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얘들아, 이상하지 않아? 같은 음이 계속 들리지 않았어?
5: 네.
4: 같은 소리가 와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 소리가 계속 들렸지?
5: 네.
4: 완전 새로운데?
5: 그리고
4: 어?
5: 오늘은 그거는 하나로 연다?
4: 그러네, 한번 읽어볼까? 하나로 연다? 자, 그러면 궁금하니까 얘들아,
5: 네,
4: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자.
5: 네.
4: 자, 박스맨도 같이 도와줄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자, 한번 열어볼게. 자, 정해봐, 닫히니까 아저씨랑 박스맨이 열어줄게. 자, 오늘은 박스로 두구두구두구 너희 두구두구 되죠?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5: 우와! 피아노다!
4: 우와! 대박!
5: 우와! 신기하다, 피아노!
4: 우와! 자, 얘들아, 이게 그냥 피아노가 아니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는 거야.
5: 네.
4: 그래서 뭔가 다르지?
5: 네.
4: 막 이렇게 뚜껑도 있고.
5: 원래는 피아노가 이런 줄만 있는데, 이런, 여기까지만 돼 있어.
4: 그렇지. 그래서 그랜드야. 그랜드는 뭔가 큰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일단 너네들이 마음대로 한번 연주 한번 해봐.
5: 네. 아.
4: 마음대로 연주해봐. 얘들아, 근데 희한하게 피아노를 연주하니까 피아노 안이 움직이지 않아?
5: 네.
4: 지금 정혜비가 누르고 있는 막 이 건반들 다 올라오지, 올라오지. 나무밖에 올라오지, 올라오지. 올라오지. 올라오지.
5: 천둥 소리 난다.
4: 천둥 소리 나지.
5: 야, 무서우니까 그만해봐.
4: 그러면 아저씨가 연주를 한번 해볼게. 잘 봐.

0: 어때요?
1: 어, 아름다워요.
0: 아름다워요? 겨울왕국 엘사 같아요, 아저씨 연주? 그건 아닌가 보죠? 자.
1: 맞는데요?
0: 얘들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박스에 정해봐. 뭐라고 써 있었지?
2: 연타.

0: 하나로
1: 연타.
0: 하나로 연타라고 써 있었잖아.
2: 네, 연타가
0: 그렇지. 연타가 뭐냐면,
2: 이어가
0: 연타는
2: 있는.
0: 연속해서 같은 음을 치는 걸 연타라고 해. 그래서 하나로 연타는 하나의 건반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야. 그게 바로 연타라고 해. 그러면 연타를 한번 해볼까? 자, 아저씨가 먼저 한번 해볼게. 아까 들었던 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한 음으로 연주해도 소리가 재밌게 나네. 그러면 아저씨가 한 음으로 연타를 내서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 좋아요. 잘 들어봐요. 도도도도도도도도 재밌는 소리. 그다음엔 이걸로 한번 해볼까? 시시시시시시시시 신나는 소리. 다시 올라가서 도도도도도도도도 즐거운 소리. 더 위로 레레레레레레레레 노래 부르자. 헤이,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자. 아저씨가 돌을 맡을게. 아저씨가 뭘 맡는다고? 아저씨가 돌을 맡고, 그러면 정혜민은 멋있으니까 시,
2: 신시
0: 그리고
2: 어딨어요?
0: 지유가 또 예쁘니까 레.
2: 그럼 내가 이거예요?
0: 레는 이거예요. 레는 이거고, 도는 이거. 그러면 정혜빈은 이거. 이리 와봐요. 정혜빈은 이거, 시. 이거. 준비됐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도도도도도도도 재밌는 소리. 정혜빈! 신나는
2: 신나는
0: 소리.
2: 소리.
0: 다시 아저씨가 도도도도도도도도 즐거운 소리. 지우
2: 레레레레레레레레
0: 노래 부르자. 헤이! 야, 너네 어쩜 그렇게 연주도 이렇게 멋있게 잘하니? 너무 멋진 것 같아. 이번 공연 박스에서는 근데 얘들아 같은 음으로 연속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아주 멋진 노래가 등장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이야.

0: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빡! 오늘의 박스 어딨냐, 박스. 박스맨 불러보자, 박스맨! 박스맨! 어? 박스맨이 키가 또 커졌네? 그지, 얘들아?
1: 이번에 커졌어.
0: 그래, 여기에 박스맨 가족들이 다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고맙습니다, 박스맨!
1: 고맙습니다. 네.
0: 호호, 그나저나 오늘 박스는 조금 가벼운데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1: 흔들어봐야죠.
0: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어? 되게 그거 무슨 소리야? 되게 좀 약간 신나는
1: 세계가
0: 뚝딱뚝딱 뚝딱뚝딱 지유딱딱 뚝딱뚝딱.
1: 안 되고요.
0: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멋진 소리가 나왔나? 자, 한번 볼까? 오늘은 바로 쿵딱쿵딱 컵타.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꺼내보자, 꺼내보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꺼내자, 안 꺼내자. 뚜구뚜구 소리가 작아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뚜구뚜구 같이 해주시죠.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자, 시작.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
1: 비버비버.
0: 허비버비버. 와, 컵이 되게 많네.
2: 자, 컵 한번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0: 와, 컵이 여섯 개네. 여섯 개면은 아저씨가 다 가지고 있어야겠다.
1: 아,
0: 알았어요. 아저씨가 두 개, 지유가 두 개.
1: 내가
0: 어떤 거? 어떤 색깔 원해?
1: 아, 저요.
0: 그래, 그래, 알았어. 자, 오케이, 그렇게.
1: 이거 하고.
0: 오케이, 이거 하고 뭐. 오케이, 오우, 정혜비.
1: 파란 색깔.
0: 아, 잠깐만, 얘들아. 자,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친구들, 빨리 가서 컵을 가져오세요. 우리 한번 네. 재밌게 놀아봐요. 엄마한테 컵 달라고 하세요, 컵. 플라스틱 컵, 종이컵, 뭐든 다 괜찮아요. 아, 그 유리컵은 안 됩니다. 위험하지 않은 컵으로.
1: 유리컵은 안 돼요. 깨질 수도 있어요.
0: 와, 벌써 컵 가지고 전화기 놀이를 하고 있어. 근데 얘들아, 우리 뮤직박스는 언제나 박스 안에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 근데 뮤직박스에서 나왔으면 이걸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그지? 어? 지금 소리가 나네. 어? 좀 해봐.
1: 전 이거요.
0: 어떻게?
1: 이거요.
0: 와! 어! 와, 천재들! 와! 와! 그렇지. 어린이 여러분, 이 컵으로 여러 가지 재밌는 소리가 나네요. 우리 컵을 한번 같이 놀아볼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벌써 와, 이 컵으로 멋지게 또 컵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저씨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봐봐. 딴, 딴, 딴, 딴, 딴, 딴, 딴. 같이 하자. 시작.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딴, 딴, 딴, 딴, 딴, 딴, 딴. 같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근데 이거 각자 혼자 하니까 조금 심심하긴 하지.
1: 네.
0: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팀으로 한번 연주해보는 거 어때?
1: 재밌어요.
0: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세 명이니까 박스맨을 불러서 한번 같이 놀아볼까?
1: 네.
0: 박스맨 같이 놀아요.
1: 박스맨.
0: 이리 오세요, 박스맨. 같이 놀아요, 박스맨. 옆에 앉으세요. 옆에 앉으세요. 자, 그러면, 박스맨이랑 아저씨랑 한번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서, 아저씨는 정엽이랑, 그리고 지유는 박스맨이랑 이렇게 해보는 거야. 오케이. 자, 잘 봐요. 자, 박스맨 준비됐어요? 시작.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돌아서. 시작.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돌아서.
2: 준비 시작. 딴딴딴딴딴딴딴.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너무 잘 따라하니까 너무 재밌다. 그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야. 노래 한 곡에 맞춰서 컵으로 쭉 연주를 한번 해보자.
1: 진짜?
2: 컵타 연주를 진짜예요. 시작.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쳤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요호.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시진페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위험이라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9: 'Get on the train!

like big bugs. Together.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7: 꼬라꼬라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8: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열었어요. 마음껏 골라보세요.
1: 난 돛담배 살래. 레미는?
2: 난 달걀 살래.
0: 어서오세요.
2: 달걀이 있나요?
0: 여기요. 가방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2: 다른 건 없어요?
0: 아! 이 가방은요?
2: 와, 예쁘다! 나 이거 살래요.
0: 달걀은 동전 한 개, 가방도 동전 한 개니까 1 더하기 1은 2. 동전 두 개 주세요.
2: 자, 여기 동전 두 개요.
0: 고맙습니다. 물건 받으세요.
2: 고마워요.
0: 또 오세요.
2: 돛담배. 네.
0: 여기요. 여기 인형도 있어요. 이건 어때요?

0: 나는 동전 한 개, 양인형은 동전 두 개니까 1 더하기 2는 3. 동전 세 개 주세요.
1: 자, 여기 동전 세 개.
0: 고마워요. 받으세요.
1: 고마워.
0: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 슝!
1: 야, 진짜.

0: 맛있겠죠?
1: 네! 근데 이건 얼마예요?
0: 얼마예요? 잠깐만요. 얼마더라? 한 개!
1: 어?
0: 빵 하나에 동전 한 개입니다.
1: 여기! 동전 한 개요!
0: 나도! 이건 다 같이 먹자!

재난대비 국민행동요정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안녕!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0: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13: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6: 점심에
15: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6: 저녁에
15: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buy it. Yeah.
1: 아, good idea.
2: What? What is it?
1: A goose. Let's draw.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덕분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따봅니다.
1: 안녕.
2: 재력 쑥쑥 어린이 캠프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 교관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괜히 온 것 같아. 좀 무서워.
2: 우리는 이곳에서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음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뭐지? 가서 주고 와. 응. 이거 네 거 맞지? 어? 내 비행기. 잘 갖고 놀아.

0: 나는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다음. 무서워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1: 쯤이야. 지금 좀 먹기지.

5, 4, 3,

0: 봤나? 봤어? 아니 나 저기 나 예? 안 본 건가?
1: 매시간 몇 분 몇 초 어디서 뭐 어떤 광고가 나오는지 다 체크해놨습니다. 매시간 채널 고정.
0: 채널 고정?
1: 채널 고정.
0: 역시 하늘의 연구원도 채널 고정을 할 리가 없지. 엄마, 나 TV 나오는 거 맞죠? 나 잘 생겼죠?
2: 분명 뭔가 개발해낸 것 같은데.
3: 목마르지? 형이 음료수 뽑아줄게.
4: 응, 형아. 윙.
5: 이곳이 여러분들이 훈련할 기구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까?
4: 교관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5: 좋습니다. 훈련생 위로 올라갑니다.
4: 네!
5: 훈련생 준비됐습니까? 대답 소리 우렁차고 좋습니다. 실시!
4: 실시! 아자! 와! 역시 공감해!
5: 잘했습니다. 박수! 자, 이제 다음 훈련생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 훈련생 위로 올라갑니다.

0: 세트 준비됐습니까?
1: 네, 준비됐습니다.
0: 준비됐으면 큰 소리로 기합 외칩니다.
1: 안전!

0: 저래?
1: 이거 왜 이래?

죽뻔했네.

0: 공부 안 할래. 교원님께 말씀드리고 집에 갈 거야.
1: 아, 왜?
2: 하지마.
1: 안 돼.
2: 하지마.
3: 우가!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사라졌어요.
4: 뭐? 동생이 없어졌다고?
3: 네, 갑자기 없어졌어요.
4: 응?

0: 잠그는 거야.
1: 뭐 하세요?
0: 아, 예! 예! 예!
1: 제자리에서 뭐 하시냐고요?
0: 이런 거 버릴 때는 내용물을 버리셔야죠. 자칫하면 파리가 꼬인답니다. 해가지고 해준 건데.
2: 공원관리소에서 알립니다. 5살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줄무늬 상의를 입고 형을 찾는 그 아이를 발견하시면 정문 앞 공원관리소로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3: 우가! 우가! 우가! 우가! 키 이만한 남자를 못 보셨나요? 아니요. 화장실에도 없네. 또 저기 있는 거야. 우가! 우가! 빨리 찾아야 하는데. 이거.
4: 맞지? 맞아. 내 동생 거야. 저쪽 산길 근처에 있었어.
5: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찾아볼게. 여기 있어? 여기서 기다려.
4: 도대체 내 동생 어디 있는 거야? 누가야? 공원이 너무 넓어서 걱정이야.
5: 넓어?
4: 얘들아, 내가 하늘에서 공원을 돌면 우기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 근데 우선 누나가 함부로 나한테 말하는
6: 나서야 할땐 나서야지. 위험을 모른 채 하는 건 영웅이 아니야.

0: 등원하겠습니다.
1: 역시 대단해. 6시. 1초도 안 틀려요, 1초도. 하지만 오늘은 나도 갈 퇴근.
2: 저는 조금 더 남아서 일 좀 하다 가겠습니다.
1: 아, 그럴래? 참 누구랑은 달라요. 응? 내가 자네 많이 아끼는 거 알지?
2: 저도 박사님 많이 좋아합니다.
1: 어, 엄마. 어, 동네 사람 다 불렀어? 아, 그리고 누구 불렀어?
2: 힘든 건 죄다 나만 시키면서 칭찬해.

0: 얘가 감춰 봤자지.
1: 아우, 이거 뭐 쓰레기통이 뭐야?

0: 봐. 섬유 조직이라니까. 어? 아니 근데 잠깐. 이런 모양의 섬유는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 진짜 새로운 섬유라도 개발한 거야?
1: 어딨니 오빠?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 저기 있다. 이 근처에서 보였는데. 오기 찾으셨네요. 다행이다. 어서 데려가요.
2: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1: 네? 당연하죠. 오기 형이 많이 기다려요.
2: 그렇다면 망토를 내게 줍니다.
1: 네? 망토요?
2: 망토를 벗어 내려놓습니다.
1: 설마 교관님도.
3: 그 망토 주인이 나거든.
4: 어서 돌려줘.
5: 망토 어디다 숨겨놨어?
1: 좀비 아저씨처럼?
2: 바로 실시합니다.
6: 영아.
2: 지금 당장 망토를 벗습니다. 실시. 실시합니다.
1: 알겠어요. 드릴게요.

0: 자. 됐죠? 이게 우리 보내주세요.
1: 영우야!
2: 빨리 가자. 빨리.

0: 망토를 빼앗았다.
1: 결국 망토를 뺏겼어. 내 망토.
2: 망토야, 제발 나한테 다시 와줘. 나한테 와, 제발. 나한테 와, 제발.

0: 지금 당장 거기 섭니다.
1: 안 되겠다.

0: 번개야,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1: 아, 아우, 뭘. 아, 아우, 참.
0: 번개야, 너 정말 영웅 같아.
1: 맞아, 정말 최고.
2: 형아, 날았어. 형아, 비행기야, 날았어. 형아, 최고. 윙, 윙, 윙.
1: 아, 아니! 아, 그게, 어, 그러니까,
0: 아, 내 동생이 비행기를 엄청 좋아하거든. 그만큼 널 엄청 좋아한다는 뜻이야.

0: 그럼 교관님도 기억 못 하시려나?
1: 그런가?
0: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외교인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노리면
2: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3: 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2: 꼭 영웅이 돼.
0: 꼭 영웅이 아니더라도 그냥 누군가를 돕고,
2: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해볼 거야.
4: 맞아.
5: 나도 최선을 다할게.
6: 어? 나도 그럴 거야.
7: 나도.
8: 뭐? 교관님이 망토를 뺏으려고 했다고?
0: 응. 저번에 경비 아저씨도 그랬고.
8: 경비 아저씨도? 너 그걸 왜 지금 말해?
0: 아니, 그때까지는 어쩌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오늘 교관님까지 그러니까.
8: 무슨 일 생기면 누나한테 먼저 말하기로 약속했잖아.
2: 그러니까 지금 말하잖아. 근데 누나, 진짜 이상한 건 둘 다 망토를 뺏으려는 걸 기억 못해?
8: 기억을 못해?
0: 그래서 다이는 그게 다 외계인 짓이래.
8: 누군가 망토를 노리고 있어.
0: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 진짜 그럴까?
8: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덮어놓은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식물엔
2: 덕분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0: 탐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번개야, 준비됐으면 나와.
2: 도와드릴까요?
3: 오, 가면 쓰니까 제법 히어로티 나는데? 이렇게 다니면 누군지 모르겠다.
1: 역시 세심한 섬세한. 잘 만들었어.
4: 옷은 아직 디자인 중이야.
2: 우리 정말 비밀 활동하는 거 맞지?
1: 당연하지. 내가 다 준비해놨어.
5: 번개다의 세안의 비밀 이름하여 번개 해결단.
2: 번개 해결단? 오, 멋지다.
1: 활동, 친구들 돕기. 우리 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뭐 예를 들면 높이 날아서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여기서 번개의 역할은 하늘 날기고 난 그때 번개가 들키지 않게 망을 보는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4: 상의는 도움이 필요한 사건 정리하기. 내가 사건 받으려고 메타버스 앱에 번개 해결단 방을 만들었어.
2: 오, 번개 해결단이 도와드립니다. 가만, 이 모양은?
6: 망쳐 있는 모양이네?
4: 응, 난 그 모양이 멋져서 내가 너무 봤어. 난 이 모양이 꼭 하늘에서 번쩍하는 번개 같아.
2: 번개 이름하고 똑같은 번개?
1: 아, 거 봐! 이 망토 주인이 번개 너인 건 정말 운명이라니까?
2: 아, 진짜 그러네.
4: 자, 이제 너희들도 아바타 만들어서 들어와.
1: 오케이!
4: 짜잔, 난 피카소. 내가 젤로 좋아하는 화가 피카소랑 내 이름을 합친 거야.
1: 나는 발로차. 발로차는 건 다 자신 있지.
2: 그럼 난 번개보다 빠른 번개망토.
4: 우리 셋이 이 방의 주인이 운영자야.
1: 좋았어. 그럼 이제 마지막 약속. 이 일은 우리 셋만 아는 비밀이야. 알겠지? 비밀 지키기!
5: 비밀 지키기!
1: 좋아!
5: 발로차!
1: 번개망토!
5: 피카섬!
7: 우리는 번개해결사!
2: 도와준다고?
1: 정말?
2: 진짜?
1: 나도 맞길래.
8: 도와주세요. 풍선이 호수구멍 나무에 걸렸어요.
4: 오, 번개 해결단.
9: 첫 번째 사건이 들어왔어.
2: 오,
1: 뭔데?
2: 뭔데?
4: 호수공원에서 풍선을 찾아달래.
1: 좋았어. 그럼 호수공원으로 출동!
5: 출동!

0: 어, 풍선 발견! 그 날짜 옆에 두 번째 남무 있어.
1: 알았어. 지금 내려간다.

0: 진짜 해결해주나 봐. 나도 도와줘. 나도. 번개결단 저도요. 대단해.
1: 와,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2: 내가 다 해결해줘야지. 이 일 정말 재밌어. 계속 하고 싶어.
0: 번개, 너 저는 딱히 하고 싶은 일 없다더니.
2: 거봐, 넌 영웅이 되는 게 딱 맞는 꿈이라니까. 그런가? 자신감이 빡 생겨. 아자, 아자!
3: 아자, 아자!

0: 망토는 내가 꼭 개발하고 싶은 강력한 섬유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강력한 섬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1: 자, 회의합시다. 우리 하늘의 연구원은 지난번에 새롭게 시작한 섬유 개발은 언제쯤 성공할까요?
0: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거짓말. 벌써 만들어놓고. 이런 모양의 섬유는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새로운 섬유라도 개발한 거야?
1: 그렇지. 이 새로운 섬유 개발이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계속해서 힘써주도록.
0: 네.
1: 그리고 앞으로 이 섬유 개발은 하늘의 연구원 혼자서 진행하는 걸로.
2: 왜? 그럼 전혀.
1: 아, 자네는 더 발전이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 나이벌 연구원이 우리 연구소에서 딱히 할 일이
2: 있습니다. 다 들어볼. 더 강력하게 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 광고 이후에 정말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트로뽕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초 대박이 날 겁니다.
1: 뭐 지금보다 더 많이?
2: 아, 더 많이.
1: 지금보다 더 많이?
2: 예!
1: 와우! 베리 굿 아이디어!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자네도 앞으로 더욱더 팍팍팍팍팍팍팍 힘써주게! 오늘 회의 여기서 끝!
2: 하늘에 네가 개발한 섬유 반드시 찾아낸다.
3: 힘들다.
4: 우와, 번개야. 오늘 그냥 잘했어.
5: 응. 망토랑 나랑 점점 더 잘 맞는 것 같아.
4: 그래?
3: 사건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급한 것부터 정리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6: 세안이 너 아니면 출중도 제대로 못하겠다.
4: 그러니까 힘드니까 잠깐 쉬어가면서 해.
3: 그래, 물 좀 마시고 오자.
4: 그래.

0: 번개가 망토를 포기하기에 세 친구 사이를 갈라놓아라.
1: 반드시 포기하게 만들어줄게.
2: 번개야, 강아지 찾았어?
3: 응.

0: 벌써 주인에게 찾아주고 오는 길이지?
1: 오, 빨리 찾아 다행이다. 잘했어, 번개.
0: 다음 사건은 뭐야?
1: 응, 하늘공원에서 부메랑을 찾아달래. 좋아, 출동!
0: 좋아, 출동!

0: 아무리 봐도 부메랑은 없는데. 채연아, 하늘공원 맞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1: 정말? 하늘공원 맞는데?
0: 에이, 누가 잘못 의뢰했나 봐. 그냥 다음 사건 알려줘.
1: 그래, 다음은? 튼튼 체육관 지붕에서 신발을 찾아주면 돼.
0: 알겠어. 이번에 확실하지?
1: 응, 두 번 확인했어. 확실해.
0: 알겠어. 번개야, 들려? 하늘공원 사건은 잘못된 것 같아.
1: 아, 정말? 나 그리로 가고 있었는데?
2: 다음 사건은 튼튼 체육관으로 가면 돼.
1: 알았어. 출동!
0: 어떻게 된 거야? 튼튼 체육관 지붕에도 아무것도 없었어.
1: 하늘공원도 허탕치고 계속 내려가지도 못하고 날개만 하다 왔어. 이상하다. 분명히 둘 다 있었는데. 아! 여기. 부메랑이 나무에 걸렸어요. 호수공원으로? 어?
0: 아이, 뭐야. 하늘공원이 아니라 호수공원이잖아.
1: 이상하다. 아까 봤을 땐 하늘공원이었는데. 그럼 튼튼 체육관도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하! 이거! 신발이 지붕 위로 날아갔어요. 응? 힘찬 체육관으로? 어?
0: 아, 섬세한 진짜 뭐야. 튼튼이 아니라 힘찬이잖아.
1: 이상하다.
3: 사건 의뢰가 너무 많아서 너가 잘못 봤나 보다.
0: 그래, 섬세야. 좀 쉬면서 해.
3: 방에 들어가서 쉬자.
1: 아닌데. 나 괜찮은데.
3: 가자. 가.

0: 사랑니 때문에 호탕만 치고 숙제도 못하고 언제 다녀? 메시지가 왔네?
1: 도와주세요! 번개 해결단방에 글을 올렸는데 지워져요.
0: 뭐? 지워졌다고? 언제 글을 올렸나요?
1: 매일 올리는데 매일 지워져요. 운영자가 지우나 봐요.
0: 운영자? 세원이가?
1: 너무 급해서 메시지 보내요. 제발 도와주세요.
0: 무엇을 도와줄까요?
2: 한번개!
0: 깜짝이야!
2: 뭐야, 왜 이렇게 놀래? 너 뭐하고 있었어?
0: 나 숙제...

0: 축제.
1: 그래? 무슨 일 없지?
0: 없어. 있으면 누나 되겠지.
1: 야! 근데 너 망토 입고 있으면 어떡해!
2: 우리 애들 과일 먹여서 공부해. 아, 아이고야. 이러고 하는 거야? 하여튼 뭘 하든 장난치고 싶어서는 이거
0: 다들 빨리 나가요.
2: 그래.
0: 나가. 다 숙제해야 해.
2: 우리 숙제맨 열심히 하세요.
0: 파이팅.

천장학습장에 물통을 두고 또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엄청 혼남? 빨리 찾아줘야겠다.

0: 물통은 찾았으니까 집 앞에 갖다 놓으면 되겠지?
1: 후련 늦었다. 그러니까 지금 번개 너 혼자 사건을 해결하고 왔다는 거야? 너 들키면 어쩌라고 그래?
0: 그게 누가 급하게 도와달라고 해서. 아니 우리 번개 알고 있단 방에 글을 남겼는데 세안이가 다 지웠대.
1: 뭐? 내가? 나 지운 적 없어. 그 사람 아이디가 뭔데?
0: 꿈잡이.
1: 꿈잡이? 그런 이름 못 봤는데.
2: 내 글이 자꾸 없어져요.
0: 봐, 있잖아.
1: 이상하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3: 아이, 세안이 너 사건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나 보다.
0: 그래, 헷갈릴 수 있어.
1: 아니야, 나 그 지은 적 없어. 진짜 아니야.
0: 에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겠어? 급해서 도와달라는 건데.
1: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0: 아니, 난 그게 그러니까. 너가 저번에도 계속 잘못 보고 그러니까.
1: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잖아.
0: 아니.
1: 됐어. 나 먼저 갈게.
0: 어?
1: 섬세야!
0: 섬세야!
1: 아휴. 야,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떡해. 그냥 실수한 건데.
0: 아니, 내 말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아휴. 아무래도 사과해야겠어. 세안아, 미안해. 거짓말했다는 말이 아니야.
1: 아니긴. 모르는 사람 말만 믿고.
0: 그건 도와줘야 하니까.
1: 그럼 너 혼자 실컷 도와줘.
0: 우리 같이 돕기로 했잖아.
1: 됐어. 다 해도 짜증나서 같이 하기 싫대.
0: 뭐? 왜?
1: 너 망토 있다고 계속 잘난 척 하잖아.
0: 내가 언제?

0: 아니라고 계속 그랬어.
1: 아니야.
0: 거짓말. 혼자 영놀이 실컷 해.
1: 뭐? 영웅놀이? 사과도 안 받아주고 같이 하자고 할 땐 언제고 이자서 치사하게.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혼자 못할 거 알면서.
2: 물통 찾아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파이팅!
1: 앞으로는 활동 못해요. 팀에 문제가 생겼어요.
3: 혼자라도 도와줘요. 제발.
1: 혼자서는 사건 정리 못해요.
2: 제가 도와줄게요. 전 정리 팀!

0: 세안아, 번개말은 네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야.
1: 나도 알아. 그냥 그때 화가 났어. 그리고 너희 말처럼 내가 헷갈려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0: 그럼 이제 화 푼 거다. 언니한테 가자. 번개야, 우리 왔어.
2: 번개야.
0: 번개야, 우리 서로 화해하고 다시 잘해보자.
1: 뭘 잘해봐? 나 혼자 하라고 하여튼 언제고? 나도 너희 필요 없어.
0: 그게 무슨 소리야?
1: 너희 아니어도 번개에게 단 도와줄 사람 생겼어. 사건 정리 잘해줄 친구 있다고.
0: 뭐라고? 그게 무슨...
1: 꿈잡이? 왜 여기에 딴 사람이 있지?
2: 내가 번개해결단 멤버를 초대했어.
1: 뭐? 번개해결단 활동은 우리끼리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잖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쉽게 초대해버리면 어떡해. 됐어. 이제부터 꿈잡이 친구가 사건을 정리해줄 거야.
0: 뭐?
1: 번개, 너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네.
0: 번개야.
1: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우린 빠질게. 가자, 세안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

0: 돼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테라피아의 불청객. 오늘처럼 붉은 달이 뜬 밤이었어. 갑자기 어디에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봤지. 잘못 들었나 보다. 안녕, 로티. 어쩌면 그날 내가 봤던 건 붉은 달의 저주가 만들어낸 유령이 아니었을까?
1: 유령!
2: 유령이 어딨다고. 붉은 달은 과학적으로 개개월식 현상일 뿐이야.
0: 캔디코 너?
3: 왜?
0: 혹시 겁먹은 거야?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2: 웃기시네. 무섭긴 누가 무섭다고.
0: 다리를 누가 잡았어?
4: 정전인 것 같아. 많이 어두운데 다들 괜찮은 거야? 어?
0: 캔디코, 유령이 어딨냐더니.
2: 사고에 대비한 것뿐이거든.
4: 자자, 1층에 가서 비상전원을 켜야 하는데 누가 갈 거야? 하트핑?
0: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5: 가위바위보!
3: 어? 와, 로티 때문에 괜히 무섭네. 어? 어? 어, 꼭 날카로운 이빨로 씹은 것 같네. 분명 비상전원이 있을 텐데. 어?
0: 어? 캔디코! 캔디코!
6: 루티! 저거 캔디코 선전등 아니냐, 핑?
0: 어, 캔디코는 어디 갔지?
7: 기진의 미확인 개체가 감지되었습니다.
0: 뭐?
6: 미확인 개체라니! 뭐가 들어온 거냐, 핑?
4: 그럼 우리 나눠서 수색해볼까?
0: 나눠서? 같이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어둡기도 하고.
6: 손전등도 하나가 삐!
4: 손전등은 하나 더 있는데. 그럼 너희 셋이 먼저 올라가. 난 혼자 해도 괜찮으니까 여길 살펴볼게. 불이 왜 제대로 안 켜지지? 배선 쪽이 문제인가? 응? 왜 전선이... 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6: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0: 혹시 로티가 봤던 유령이 나타난 거 아니야?
6: 유령이 캔디코도 잡아간 게 분명하다, 핑!
0: 아니야! 그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6: 지어냈다니, 핑!
0: 그래, 그러니까 유령 같은 건 세상에 없어. 거짓말한 건 미안. 아무튼 일단 기지를 수색해보자. 뭔가 있는 건 확실해. 슈퍼탐사대 X 캔디코를 찾아 출동!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0: 니코! 여기서 뭐해! 일어나, 빨리!
1: 도망가야겠다, 삥! 이름이 쫓아온다, 삥!
2: 겐지!
1: 겐지코 무섭게 왜 그러냐, 삥!
3: 내가 아직도... 겐지코 로봇야!

0: 네. 로티, 나야, 나.
1: 표정들이 아주 멋진데? 로티가 나를 겁쟁이라고 놀리길래. 근데 진짜 겁쟁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2: 뭐야, 너희들 그럼 둘이서 짜고?
0: 맞아. 캔디코가 재밌는 계획을 얘기해줘서 너희가 계단을 올라가는 사이 난 드론을 이용해 날아갔지. 그곳에서 너희가 오기를 기다렸고. 오랜만에 정말로 재미있었어.
1: 하지만 아까 진짜 유령 목소리를 들었다삐.
0: 그건 바로 신작 발명품
3: 그리그리 음성변조 마이크로브리즈.
1: 얘는 마타마타 거북이야.
2: 거북이?
1: 아까 1층에서 돌아다니는 걸 발견했어.
0: 정전을 일으킨 것도 그 녀석 짓이야. 전선을 다 갉아먹었어.
2: 오씨, 진짜 유령인 줄 알았잖아.
1: 너무했다띵.
2: 못 일어서겠어.
1: 왜? 다들 무서운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4: 앞으로 다시는 유령 얘기하지 마라.
2: 내가 뭐라고 했어? 유령 같은 건 없다니까.
4: 대장말이 맞다.
1: 이름은 마타마타 거북. 개울이나 늪에 서식하는 민물 거북이야.
4: 정말 특이하게 생긴 거북이다. 삥.
2: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원래 살던 곳에 물이 말라버렸대. 그래서 물을 찾아서 하류로 내려가다가 바다로 떠내려온 것 같아. 그랬구나. 돌려보내기 전 안전한 곳을 찾아줘야겠어.
0: 물이 많은 완벽한 곳을 찾았어. 일회용 자연분해 캡슐을 타고 이동하면 돼.
1: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고마워.
1: 그리피, 포털을 열어줘.
2: 어,

0: 로티, 안 들어가?
1: 거북이가 어떻게 들어온 건지 확인 좀 해보고.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0: 그래, 그럼 수고해.
1: 이상한 부분은 없는데. 맞다. 손전등 챙기는 걸 잊었네.

것처럼.

0: 잡아. 오, 잡잡이야. 엄마, 아빠. 게레누크를 찾으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1: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초원에서의 추격전.
2: 잡잡이는 대체 뭐냐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야.

0: 10화 초원에서의 추격전.
1: 이걸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
0: 정말 대단해. 벌써 한 시간 넘게 저러고 있어.
2: 그리핀은 기계를 정말 좋아한다, 핑.
3: 어? 루피, 거기 탐지 기술인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1: 다 끝났어. 왜 고장났는지 분석은 끝냈어?
4: AI 그림 분석이 나왔는데 번개에 맞았을 확률이 높대.
2: 번개? 이렇게 건조한데 비가 온 거냐, 핑?
4: 아, 정난온이라는 구름 때문이야. 비가 오지 않아도 구름 내부에 뭉쳐있는 정전기가 번개를 만들어내거든.
5: 아하! 잠깐만, 찹찹이는 어딨지? 어?
2: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 핑!
5: 저기 봐! 찹찹이야!
6: 찹찹.
5: 그러고 보니 우리가 찹찹이를 발견한 게 여기였지.
2: 찹찹이가 엄마 아빠가 많이 그립나 보다, 핑.
0: 우리가 빨리 찾아주면 되지. 찹찹아!

0: 이게 뭐야?
1: 얘들아, 어? 지금 어? 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확인해봐.
2: 어? 찹찹이잖아.
3: 옆엔 누구지?
2: 찹찹이 엄마 아빠래. 어?
4: 뭐야, 안 보이잖아.
5: 얼른 비켜라, 핑.
3: 번개 같아. 카메라가 망가지겠. 잠깐, 저건.
5: 저 붉은빛이 대체 뭐냐, 핑.
2: 찹찹이를 밀어냈어. 뭐야, 이게.
5: 저기 탈출했다, 핑. 야, 찹찹이 엄마 아빠가 잡혀갔다, 핑.
2: 캔디코, 이 다음 영상은?
1: 없어. 번개의 마지막 카메라가 고장난 것 같아.
2: 영상에 찍힌 저 동물을 찾으면 찹찹이 엄마 아빠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캔디코!
1: 게레누크라고 두 발로 서서 높이 매달린 나뭇잎을 먹는 희귀종이야. 주변에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을 표시해서 보내줄게.
2: 좋았어. 바로 출발하자. 슈퍼탐사대 X! 어?
4: 어디가 불편한가? 어?
2: 다리를 다친 것 같아. 우선 치료부터 해줘야겠어.
3: 예민한 동물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접근하지?

0: 괜찮겠지?
1: 자네도 이렇게 위장해서 히터정을 찾아냈다니.
2: 로티, 준비됐으면 천천히 다가가.

0: 안녕.
1: 그렇지. 드론을 이용해.

0: 깊이! 너무!
1: 아파!
0: 조금만 더! 달려줘! 루시! 얘들아!
2: 진정해! 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3: 그래, 그래, 괜찮아.
4: 다리를 다쳐서 응급조치는 다 해뒀어.
5: 와, 다행이다.
4: 있지, 친구가 잡혀간 날 뭘 봤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어쩌지, 그때를 떠올리기가 너무 무섭나 봐.
5: 접어.
6: 접어.

0: 게레누크 이야기대로면 이렇게 생긴 괴물이 잡아갔다는 거지?
1: 어? 이건 드론이잖아.
2: 어디서 본 것 같은데?
3: 어? 설마 그때?
4: 나? 바로 매드코카님이시지.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위대하신 마스터 그레인님의 오른팔. 잠깐, 지난번에 내가 얘기해줬잖아.
5: 기억나, 그 바보 같은 얼굴. 그 녀석이 찹찹이 엄마 아빠를 데려간 거냐고.
2: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어?
5: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네 친구도 꼭 구해낼게.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조심히라니.
1: 내가 안녕.

0: 게레노크 DNA 구인 저장 완료.
1: 찹찹아 귀엽네.
2: 누가 찹찹이의 능력은 대체 뭐였냐 핑?
3: 찹찹이에게 치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관없이.
1: 뭐?
3: 찹찹아 아직도 매드코카와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아?
1: 충격이 너무 커서 그때가 잘 기억나지 않나 봐.
0: 괜찮아.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내면 되니까. 찹찹이 정체도 또 찹찹이 부모님이 계신 곳도.

만자태. 수컷에게서 볼 수 있는.

0: 누가 정글에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1: 조건?
2: 해냈다! 드디어 이 몸이 해냈다!
1: 슈퍼탐사대 X 다음이야 특징! 정글에 감춰진 고딩이 적징!
2: 잡잡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하게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홈쇼핑에 옷 만들기.
1: 어머, 진짜 멋져. 이 블라우스 나한테 정말 딱이지 않니?
2: 어, 엄청 잘 어울려. 레나, 하나 사.
1: 정말 그럴까? 어때? 멋지지?
2: 레나?
3: 우와, 모델인가?
2: 왜 다른 옷을 입었을까? 저것도 마음에 들었나 봐.
1: 다들 나만 쳐다보잖아?
3: 우와, 이상해서 쳐다본 건데?
1: 여러분, 예쁘게 찍어주세요. 이건 아니야.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이런 옷이 아니라고. 패션 천재인 내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어쩌지. 패션
4: 패션핑? 로미에게 옷을 만들어줘. 걘 공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촌스럽거든. 로미에게 멋진 옷을 만들어주다 보면 좋은 생각이 날 거야.
5: 멋진 옷이라니 다해?
4: 저런 예쁜 옷이라도 입어야 그나마 공주 같지 않겠어?
6: 이런 웨딩드레스 정말 예쁘다.
0: 입어보고 싶지.
7: 나도 입어보고 싶어.
8: 상자가 어떻게 입어?
7: 상자 말고 안에 있는 내가 입을 건데.
0: 근데 입고 뭐 하려고? 안에 뭐가 있긴 해, 솔직히.
7: 그럼 있지. 자자, 내 멋진 포즈 보이지? 짠!
0: 아휴, 언젠가 패션핑이 캐치되면 걔한테 옷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나나.
5: 뭐? 패션핑?
9: 미스틱 마을에서 유명한 카리스마 디자이너였었지.
10: 우리 옷도 매번 패션핑이 만들어줬어, 그래.
0: 빨리 캐치하면 좋겠다.
11: 한쭈핑 나 잡아봐. 메롱메롱.
0: 괜찮았죠?
8: 많이 아파? 이런 걸로 울면 안 돼, 루카.
11: 안 울어. 난 용감하니까.
0: 어떡해. 옷이.
8: 루카, 울지 말고.
0: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제 됐어.
8: 어? 우와, 감쪽 같은데?
11: 안 예뻐.
0: 미안해, 루카. 급하게 꿰맨 거라.
8: 루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11: 신호! 이런 옷 싫단 말이야!
8: 루카! 어디 가? 루카!
0: 어디 있어? 루카!
11: 이게 뭐야? 입기 싫어.
6: 다행히 보는 눈은 있네. 확실히 촌스럽고 초라해, 패션. 천재인 내가 럭셔리한 옷으로 바꿔줄게. 패션! 입어, 입어, 패션!
0: 완벽하진 않지만 어때, 패션?
11: 무겁고 움직이기 힘들어.
0: 역시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더 이상 디자인이 안 떠올라. 패션. 대체 루카는 어디 있는 거야? 캐디핑 알람이?
11: 얘가 패션핑이야, 나나.
0: 이런 데 숨어 있었구나.
10: 저기 있다, 로미! 패션핑! 루카에게 장난은 그만둬!
7: 이게 무슨... 어? 네가 그 촌스러운 로미구나, 패션! 끔찍해라!
10: 뭐라고? 누가 촌스럽고 끔찍하다는 거야? 아, 참 어이가 없네.
7: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패션!
10: 뭐야?
7: 둘 좀 보는 게 아까부터 이렇게 가만히 할 수 없겠어.
10: 당신이 빠져나왔네, 쥬. 어서 캐치해, 쥬.
7: 알았어. 열려라, 체인트릭. 열정이 타오른 나라핑 파이. 라라. 마음에 솟아난 열정의 프린세스 솔라리스. 새로운 옷을 만들어준다니까, 패션. 으악! 이게 무슨...
10: 왜 그래?
7: 말도 안 돼, 패션. 프린세스라고 하기엔 옷이 너무 초라하잖아, 패션.
10: 뭐?
7: 내 옷에 참견 말아줄래? 내가 프린세스에게 걸맞는 옷을 디자인해줄게, 패션. 입어, 입어, 패션.
10: 이건 뭐야?
7: 먼저 허리를 아름다운 스타일로 만들어줘야 해, 패션.
10: 숨을 못 쉬겠단 말이야.
7: 치마는 더 풍성하게, 패션. 리본은 더 우아하게, 패션. 어깨는 더 볼록하게, 패션. 오, 액세서리도 더 화려한 게 좋겠어.
10: 너무 무서워.
7: 진정한 공주라면 그 옷을 입은 채 날 잡아줘, 패션.
10: 이런 옷으로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야? 피리피리 캐츄! 프린세스도 위험해, 나나!
7: 너희 옷도 새로운 무늬로 바꿔줄게, 패션! 입어, 입어, 패션!
10: 옷이 바뀌었어, 쭈! 근데 하나도 안 예뻐, 그래.
3: 기분 나쁜 무늬야, 솔찌.
7: 뭐? 마음에 드는 무늬가 하나도 없어, 패션.
10: 패션 핑거. 어쩌다 이렇게 감각이 떨어진 거야, 나나.
7: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걸 어떻게, 패션. 평범한 너희가 어떻게 천재 마음을 알겠어, 패션.
10: 우와, 멋져, 봐야.

0: 뭐? 뭐, 멋지다니! 패션?
1: 자, 다 됐어. 우와! 나리 뚝 닮았어, 쥬!
2: 마야 언니는 최고의 디자이너야.
0: 어째서? 아까 그 촌스러운 옷하고 다를 게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마법을 쓴 거지, 패션?
1: 마법 같은 게 아니야. 난 그저 어떻게 하면 루카가 기뻐할지를 생각했을 뿐이야.
0: 뭐? 그럴 리 없어. 마법을 풀려서 소리지! 거기서!
1: 어? 어디 숨은 거지? 이쪽인 것 같은데. 회전 목마, 솜사탕, 분수대 동상 중 하나에 숨어 있어.
2: 저 목마일까? 꼬리 아래 숨은 것 같기도 한데, 꼬래.
0: 저기! 솜사탕 좀 봐! 패션 핀 머리 모양이랑 똑같잖아, 나나!
1: 이거 생각보다 쉽게 잡겠는데? 어서 캐치하자.
3: 진짜 어린다! 좋아, 그럼 누가 빨리 먹는지 내기할까? 그래!
0: 잠깐만, 먹는다고?
3: 자, 하나, 둘, 셋!
0: 패션 핀을 꽉 꽂아야겠다, 나나!
2: 얘들아, 진정했쥬!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거야!
4: 근데 저 동상이 원래 옷을 입고 있었던가?
2: 아무래도 저게 언니팩이 좋아하는 패션핀 같은데, 쥬?
1: 좋아! 한번 해보자! 미스틱 핫트윙 호!
0: 좀 더 숨어있고 싶었는데, 패션!
1: 역시 맞았어! 트리트리 캡트링!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트위핑, 패션핑 캐치!
0: 나도 처음에는 모두가 기뻐해주는 게 좋아서 옷을 만들었어, 패션.
1: 패션핑이 만든 옷은 움직이기 편해서 좋아, 빨리!
5: 열에 강하고 아주 튼튼해, 뜨거!
1: 깨끗해서 안심할 수 있어, 삐뽀! 패션핑은 열심히라 늘 응원했어, 힘내!
0: 그동안 잊고 있었어. 내가 옷을 만드는 건 내 옷을 입어주는 이들의 즐거운 표정을 위해서라는 걸 말이야.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좋아하는 옷을 디자인할 거야, 패션.
6: 그럼 내 옷을 디자인해줘. 얘들이 말하는 이런 옷 입어보고 싶어.
0: 뭐? 상자가 입을 드레스는 대체 어떤 디자인이어야 하지, 패션?
2: 얘 또 고민 시작이야, 꼬래. 상자야, 엉뚱한 얘기로 곤란하게 만들지 마쥬.
3: 아니, 상자 말고 안에 있는 내가 입고 싶다니까.
0: 가만히 있어, 패션.
1: 꼼짝 마라, 꼼딱핑.
2: 이건 뭐야, 그래?
7: 정말 예뻤지?
1: 그치. 보석 티니핑들이 준 보석으로 만든 우정반지라 그런가 봐.
7: 우정반지? 그게 뭐야, 솔지?
1: 우정반지는 친한 친구들끼리 나눠 끼는 반지야. 반지에 서로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거지.
2: 영원한 우정을 약속한다고, 그래? 상상만 해도 아름다워, 꾸리.
0: 그럼 마야랑 메리루랑 같이 끼는 거구나, 나나.
7: 어? 그치. 어?
8: 루미, 배달이야.
0: 네, 가요.
1: 얘들아, 이거 좀 부탁해.
0: 걱정 마, 루미. 반지는 나한테 맡겨, 나나.
2: 얘들아, 맛있는 간식 먹자, 얌얌.
5: 맛있는 건 절대 못 참지, 솔직히.

0: 약한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 꿈땅! 말로 해선 안 되겠군, 꿈땅! 또 그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꿈땅!
1: 빨리 줘!
0: 꿈땅?
1: 형아, 그거
0: 남의 걸 뺏으면 안 된다고! 꼼짝 마라, 꼼짝! 고마워! 멋지게 사건 해결! 정의는 바로 나! 꼼짝뱅이 지킨다, 꼼짝!
2: 저건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3: 다녀왔습니다. 어? 그런데 내 반지는?
4: 나나나나 바로 여기 있지. 어? 어디 갔지 나나?
3: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꿀에. 어딨지? 이상하다.
0: 잠깐! 이거 혹시 도둑이 된 거 아니야, 솔직?
4: 도둑?
1: 정말? 그럼 얼른 경찰 불러야지, 나나! 도둑이야!
0: 뭐지? 신고도 안 했는데 벌써 경찰차가
1: 온다고?
0: 누가 날 불렀나, 꼼짝! 나는 정의를 지켜준다! 나는 정의를 수호하는 꼼딱핑이다, 꼼딱! 도둑이 나타났다고, 꼼딱!
3: 루미, 얼른 캐치하였죠! 그치만 우정반지를 꼭 찾아야 하는걸. 어, 도둑이 내 소중한 우정반지를 가져간...
0: 이 나쁜 도둑 녀석! 반지 도둑은 내가 반드시 잡는다, 꼼딱!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꼼딱! 모두 솔직히 대답해주길 바란다, 꼼딱! 숨기 딱 좋아 보이는군. 어서 나와, 반지 도둑 꼼짝.
5: 에? 나? 그래,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주라. 어?
3: 그거 원래 안 열리는데 쥬?
0: 반지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던데 사실인가, 꼼짝?
1: 맞아, 나나. 근데 얌얌핑이 가져온 간식을 먹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사라졌어, 나나.
0: 간식이라고? 꿈딱!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꿈딱!
3: 아니, 얌얌! 나는 도둑 아니란 말이야, 얌얌!
0: 그렇다면 왜 그 시간에 간식을 가져온 거지? 꿈딱 마라, 꿈딱!
1: 그야,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런 거지, 얌얌!
3: 꼼딱핑, 얘들은 내 친구들이야. 도둑이 아니라고.
0: 천만의 말씀, 꼼딱! 훌륭한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지, 꼼딱!
2: 이제 알겠어.
0: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꼼딱!
3: 그래? 범인을 알아낸 거야, 그래?
0: 범인은 바로 너야, 꼼딱!
6: 루미다!
3: 내가 도둑이라고?
0: 모두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 하지만 이 몸은 속일 수 없지, 꼼딱!
1: 내가 이 반지를 왜 훔쳐가냐고!
0: 그건 다음 기회에 알려주지, 꼼딱! 아무튼 꼼딱 마라, 꼼딱!
1: 꼼딱 진또! 진짜 가만 안 둬!
7: 어? 로미. 아, 참, 이거 네 거 맞지? 아까 배달 가면서 두고 간 것 같더라.

0: 맡아줘서 고마워요, 이한 오빠. 도둑이 아니었네, 꼼딱.
1: 나를 의심해놨나?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냠냠.
2: 내가 도둑이라고 했겠다.
3: 다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레이저 총이다! 지금이다!
0: 뭐야? 숨소리를 흉내낸 거야?
3: 꼼딱핑, 거기서! 열려라, 체인핀이! 눈 같은 평화에 꿀의 핑크!
4: 혐오의 프린세스 크리스탈!
3: 쫓아오지 말라고! 꼼짝 마, 꼼짝!
1: 우리한테 맡겨가나!
4: 그럼 난 다른 길로!
3: 너 딱 걸렸어, 솔찌!
5: 어디 잡아볼 테면 잡아보시지, 꼼짝!
3: 어? 으아, 조심해!
5: 제법이군.
3: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0: 이 끈질긴 녀석들, 여기 못 쫓아올걸? 야! 거기서 솔지! 이러다 놓치겠어, 꼬리! 이런. 위험해, 가자! 좋은 생각이 났어, 나나! 겨우 따돌렸네. 놈자 나꼬다피! 거기서!
1: 가만! 내가 경찰인데 왜 도망치고 있지?
0: 이것들이! 꼼짝 마라 꼼짝! 열정의 반사! 꼼짝 빗살려!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가로등, 쓰레기통, 벽돌 중에 하나야.
2: 꿀에? 나는 쓰레기통이 수상한 것 같아, 꿀에. 숨기 딱 좋아 보여, 꿀에.
0: 솔직히 말하면 난 저 가로등이 수상해, 솔지. 저거 봐! 하나만 꺼져 있잖아, 솔지. 아야! 어? 아야! 아야! 아!
3: 아파하는 벽돌이라 굉장히 수상한데? 미스틱 핫트윙 봉!
0: 꼼짝 말고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꼼짝!
3: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트리피리 캐치리! 미스틱 큐브를 수적으로! 열쇠 트리핑, 꼼짝핑 캐치!
0: 나는 마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꼼짝!
3: 이제부턴 티니핑 성의 평화를 지켜줘.
4: 우리 우정, 앞으로도 영원하도록 해주세요.
2: 사랑해, 얘들아.

0: 근데 로미, 응? 너희 셋인데 반지는 왜 네 개야 솔지?
1: 남은 하나도 언젠가 주인을 찾아가게 될 거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집중!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7: 얼굴엔
9: 순한 킹킹.
7: 줄무랑
10: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7: 얼굴엔
9: 순한 킹킹.
7: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2: 같이 가자!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5: 남방구는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1: 얼굴엔
2: 순한 킬기.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반짝반짝 빛나는
4: 렉스 안녕.
3: 어? 어서와 얘들아.
4: 렉스, 오늘은 어떤 공룡을 보러 갈 거야?
3: 글쎄.
5: 렉스
3: 비키, 무슨 일 있는 거야?
6: 그게 말이지, 며칠 동안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
3: 물건이 없어진다고?
6: 핑은 손거울이, 로키는 조개가, 토모는 볼트와 너트,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사탕들이 없어졌어.
3: 그래?
4: 무슨 일이지? 도둑이라도 든 거 아냐?
7: 어? 그러게.
3: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7: 렉스, 왜 웃는 거야?
3: 앙키오르니스를 보러 가자.
4: 앙키오르니스?
3: 응. 앙키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을 아주 좋아하거든. 분명 앙키오가 가져갔을 거야.

0: 얘들아, 왔구나. 안녕, 비키. 렉스,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알겠어?
1: 안키 오르니스인 것 같아.
0: 어? 안키 오르니스라고?
1: 응, 안키 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들을 좋아하거든.
0: 아, 그러고 보니 없어진 물건들은 전부 다 반짝거리네. 내 사탕이 있던 곳엔 이런 모양의 깃털도 하나 떨어져 있었어.
1: 안키 오르니스의 깃털이야. 아무래도 둥지를 찾으러 가야겠어.
2: 근데 왜 안키오의 둥지를 찾는 거야?
1: 안키 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으로 둥지를 꾸미는 습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3: 둥지에 없어진 물건들이 그대로 있을 거다, 이거지?
1: 근데 우리는 둥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안키 오르니스를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아.
2: 그럼 우리 비바부에게 안키 오르니스를 찾아달라고 해보자.
1: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그럼 비바부를 불러줄래?

0: 비바보, 안티오리니스를 좀 찾아줄래? 검은색, 흰색의 깃털 색깔을 보니 안티오의 깃털이야.
1: 잘했어, 비바보. 비.
2: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1: 어?

0: 내과 근처라서 냄새가 끊긴 것 같아.
1: 괜찮아, 비바보. 너희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2: 맞아. 정말 고생했어.
3: 그럼 이제 어쩌지?
2: 어? 저게 뭐지?
0: 어? 저쪽 길인 것 같아. 한번 가보자.
2: 어? 이것 봐. 수정이야. 어? 어? 수정 조각을 물고 있어.
0: 좋아, 따라가자.

0: 아버지가 물고 있던 수정 조각인데?
1: 이 근처 어디에 있는 건가? 어? 어? 아, 저쪽인 것 같아.
2: 안키오리네스 같아. 얼른 가보자.
0: 어? 어? 여긴 지난번에 수정 동굴이잖아.
1: 어? 어, 저쪽이야. 걸렸어.
2: 빨리 구해서 여길 나가야 해. 어? 여긴 거대 정갈인 풀모너스 코르피우스가 사는 곳이야.
1: 맞다, 그랬었지.
3: 비.
2: 어?
1: 비바보 왜 그래?
0: 야. 어, 얘들아 위험해. 와,
1: 비.
0: 저기 정갈들이야. 렉스, 어떡해?
2: 아, 그래!
0: 렉스!
1: 여기 좀 봐!
2: 정갈들이 수정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도망가게 하자.
0: 참 좋은 생각이야.
2: 저 수정들이 많이 필요해.
0: 응, 알았어.
2: 렉스! 어, 대신! 슈퍼 갈고리 발사!
0: 빅키 갈고리 발사!
2: 너희도 이걸 들어줘!
1: 삐!

0: 전갈들이 왜 저래?
1: 수정에 비친 자기들 모습을 보고 다른 전갈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0: 그런 거구나.

0: 정갈들이 도망간다!
1: 다행이다.
0: 그러게, 정말 무서웠어.
2: 안티오야, 잠깐만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렉스, 슈퍼 칼토리!

0: 어? 저기 봐! 안키오가 즐거워 보여!
1: 그러게. 안키오는 반짝이는 걸 정말 좋아하나 봐. 어? 저 알록달록한 사탕, 비키, 네 사탕 아니야?
2: 어, 맞아! 어, 핑의 거울이랑 로키의 조개, 토모의 볼트와 너트도 있어!
1: 근데 저것들을 어떻게 돌려봤지?
0: 짜잔! 이거랑 바꾸면 된다고!
1: 수정이잖아?
0: 응! 왠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챙겨왔지.
3: 잘했어, 앤디. 이거면 될 것 같아. 둥지에 있는 우리 물건들을 전부 돌려주면 이 수정은 너한테 줄게. 어때?

0: 우와, 안케오르니스 카드다.
1: 고마워, 렉스. 오늘도 즐거웠어.
2: 앤디, 오늘 정말 최고였어. 네 덕분에 사라진 물건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어.
0: 정말이야?
1: 렉스 말이 맞아. 앤디, 정말 잘했어.
0: 진짜로. 앞으로도 계속 나만 믿으면 돼. 가장 오래된 공룡.
1: 렉스!
2: 다들 왔구나. 반가워.
0: 오늘은 어떤 공룡을 보러 갈 거야?
2: 그게 말이지.
3: 왜 무한대로 돼 있어?
1: 렉스, 이건 무슨 공룡이야?
2: 나도 잘 몰라. 이 공룡에 대해선 알려진 게 별로 없거든.
0: 정말? 렉스가 모르는 공룡도 있었어?
2: 옛날에 우루루 행성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다른 공룡을 구하고 사라졌다는데 그 후론 어디에서도 관찰된 적이 없거든.
1: 아, 그랬구나.
2: 이 카드의 주인공은 모든 공룡들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 가장 오래된 공룡이지.
0: 가장 오래됐다고? 와, 대단한데. 그럼 오늘 이 공룡을 찾으러 가는 거야?
2: 어때?
1: 너무 좋아.
0: 나도.
2: 그래, 그럼 어서 출발하자.
0: 응.

0: 너무 덥다. 비바부, 너희들도 덥지?
1: 아까부터 왜 이렇게 더운 거지?
2: 그러게. 햇볕은 평소랑 똑같은 것 같은데.
3: 어쨌든 앞으로 가보자.
0: 어? 저게 뭐지? 저기 뭔가가 움직였어.
2: 움직였다고?
3: 뭔가 있는 것 같아. 어서 가보자.
2: 더위에 쓰러진 것 같아.
3: 안 되겠어. 빨리 물을 줘야 할 것 같아. 이제 괜찮은 거지?
2: 혹시 이 공룡이 그 수수께끼 공룡 아닐까?
0: 에이, 모든 공룡이 조상이라고 했잖아. 훨씬 크고 멋지겠지.
2: 맞아. 아직 어린 공룡 같은데. 엄마는 어디 있지?
3: 아무래도 우리가 가족을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
0: 응? 뭐? 어디 가는 거야? 가족을 찾아가는 건가?
3: 일단은 따라가 보자.
0: 이 연기는 뭐지? 와!

0: 이거 혹시 간헐천인가? 지난번에 바비가 엉덩이를 대었잖아.
1: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땅이 부풀어 있어.
0: 그러네?
2: 잠깐만. 얘들아, 곧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아.
1: 화산?
2: 안 되겠어. 다이너 전대원 출동!
3: 고고로 다이너 간신!
2: 공룡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먼저야. 핑! 하늘에서 공룡들을 대피시켜줘.
4: 알았어!
2: 나랑 토머는 가장 높은 지대로 갈 테니까 비키랑 로키는 중간 지대를 부탁할게.
1: 응! 맡겨봐!
2: 용암은 우리가 막아볼게. 너희는 공룡들이 플레오랑 캐루를 타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
1: 알았어!
4: 다들 도망쳐! 곧 화산이

0: 저기 아래 해변가로 내려가야 해.
1: 다치지 않게 조심해.
0: 수모, 용암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길을 파줘.
1: 알았어. 여기저기서 흘러내리는데 어쩌지? 큰일이야.
0: 안 되겠어. 비키, 루키, 핑, 여기로 와줄래? 우리가 용암을 막아야 해.
2: 응? 비키, 물총 발사! 루키, 갈고리 발사!
0: 위험해! 어디 가는 거야? 어쩌지? 여기에도 공룡들이 있었구나.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얘들아, 모두 준비됐지? 응! 가자!

0: 정말 놀랐어.
1: 나도 많이 걱정했어. 저기 좀 봐. 어? 비가 와.
2: 화산 폭발로 기온이 따뜻해져서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이비 덕분에 공룡들이 활발하게 번성할 수 있는 거지.
1: 아, 그렇구나. 그럼 정말 고마운 비네.
0: 비야, 많이 와. 잔뜩 쏟아져.
3: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1: 그러게. 조심히 돌아가.

0: 저 모습 왠지 나치 이군데?
1: 그러게.
2: 렉스! 물음표 카드에 그려져 있던 공룡이랑 똑같아.
0: 맞다, 맞아!
3: 어, 정말이네. 우리가 찾던 그 공룡이야. 에어럭토르, 우리가 궁금해했던 가장 오래된 공룡이었어.
0: 우와, 에어럭토르였구나.
2: 드디어 찾았다.
0: 삐!
1: 그럼 어린 공룡이 아니었구나.
0: 맞아, 작아서 우린 아직 새끼인 줄 알았는데.
2: 렉스, 우리가 찾았어. 찾았다고.
3: 응, 다들 정말 수고했어.

0: 오늘 너희들의 도움이 정말 컸어. 공룡들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졌어. 얘들아, 정말 고마워.
1: 고맙긴. 공룡들을 구하는 일인데 당연히 우리가 나서야지.
2: 맞아. 우리 공룡 탐험대 대원이니까. 다음번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1: 렉스, 우리 또 같이 가는 거다.
0: 물론이지.
3: 와, 신난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리 여행 가자.
3: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3: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4: 기내식입니다.
3: 맛있겠다.
5: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4: 뽀로로 떴다 비행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1: 얼굴엔
6: 순한 킬킬.
1: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1: 얼굴엔
6: 순한 킬킬.
1: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해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식물엔
4: 더운 날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목이 길어지고 싶어?
7: 우와, 목이 엄청 길다.
8: 저렇게 길면 목을 움직이기 힘들겠는걸?
6: 지금 보는 것처럼 목뼈가 정말 길어서 타니스트로페우스라고 이름 지어졌어.
8: 아, 그렇구나.
6: 그럼 타니스트로페우스의 정보를 찾으러 가볼까?
7: 응.

0: 프로메테우스를 보러 왔다며?
1: 응! 다니스트로의 목은 엄청 길다며?
0: 여기서 기다리면 볼 수 있어. 와,
2: 정말 기대된다.
3: 응, 나도.
2: 어? 어? 저건 뭐지?
4: 어? 어?
5: 조개 껍데기 같은데?
2: 우와, 정말 예쁘다. 내가 주워가야지. 파워 갈고리 발사!
1: 우와, 다니스트로다.
2: 와, 봤어? 목이 정말 길어.
3: 응, 진짜 대단해. 응.
2: 그 조개는 내 건데 나한테 줘.

0: 뭐야! 지금 다 미우고 간 거지! 이게 맞지?
1: 로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아니긴! 내가 목이 짧다고 놀리는 거잖아!
2: 어? 널 놀렸다고?
0: 다니스트로페우스는 목이 기니까 조개를 건졌고 난 짧아서 못한 거잖아! 그걸 놀린 거라고!
3: 로키!
0: 나도 타니스트로처럼 목이 길었으면 조개찜은 쉽게 건졌을 거라고. 아니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2: 로키!
0: 피키 누나! 피키 누나!
2: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0: 어떻게 하면 나도 목이 길어질 수 있는 거야?
2: 글쎄, 난 그냥 길어지던데 방법은 모르겠어. 미안.
0: 알겠어.
2: 아휴.
0: 길어져라! 길어져! 길어져! 아이고, 어지러워. 어? 길어져라! 길어져라!
4: 뭐하고 있어?
0: 아! 도모형이라면 내 목을 길어지게 만들 발명품을 갖고 있을 거야! 그치? 있지?
4: 그런 건 없는데.
1: 로키, 목을 길게 만든다고?
0: 응! 이렇게! 이렇게 말이야!
3: 로키, 괜찮아?
0: 목을 너무 많이 움직였나 봐.
1: 로키,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 그러다가는 다치겠어.
0: 알았어.
5: 로키, 우리가 도와줄까?
6: 우리랑 같이 타니스트로페우스를 관찰하러 가자. 어떻게 목이 길어졌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0: 그래! 그럼 되겠다! 얼른 출발하자!
7: 근데 말이야, 우리끼리만 가도 괜찮을까?
0: 렛츠 형은 늦게 올 거란 말이야. 빨리 가자.
7: 그래, 알았어.

0: 목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네.
1: 어? 어? 어?
0: 이게 무슨 소리지?
1: 저기 봐. 한 마리가 더 왔어.

0: 그것보단 어? 춤추는 것 같은데?
1: 내 생각엔 자기들 목이 길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 근데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지?
0: 우와! 저것 좀 봐! 더 길어졌어!
2: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가보다가 다치겠어. 내가 가볼게.

0: 플렉스! 슈퍼 탈구리 발사!
1: 플렉스야! 다행이다. 휴.
0: 다들 괜찮은 거야?
2: 응!
3: 고마워, 렉스형, 비키 누나.
0: 너도 정말 잘했어. 로키 니 덕분에 타니스트로페우스가 무사할 수 있었어.
2: 맞아. 로키가 만약 타니스트로처럼 목이 길었다면 그렇게 빨리 행동하지 못했을 거야.
4: 응. 오늘 새삼 로키가 멋져 보이는 것 같은데?
3: 정말? 고마워.
4: 근데 렉스, 타니스트로페우스들이 갑자기 뒷발로 서더니 목을 길게 빼던데, 그건 왜 그런 거야?
0: 그건 말이지.
3: 뭐? 희재기라고?
4: 사냥하는 데만 쓰는 줄 알았는데.
3: 나는 긴 목이 헤엄치는 데만 도움이 되는 줄 알았어.
0: 타니스트로페우스들은 서로 키를 재는 습성이 있어.
4: 아,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3: 난 그냥 긴 목을 자랑하는 줄 알았는데. 응?
0: 저기 봐, 또 키를 재고 있어.
3: 우와, 정말이네.
0: 타니스트로페우스는 목뼈가 긴 대신 유연성이 아주 부족한 편이라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3: 목이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네.
0: 뭐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야. 럭키, 넌 목이 길지는 않지만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잖아.
3: 맞아, 내가 좀 빠르긴 해.
4: 근데 로키, 너 목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3: 뭐라고? 정말? 안 돼! 그러다 타니스트로처럼 느려지면 어떡해! 플렉스 형, 내 머리 좀 눌러줘! 목이 안으로 들어가게!
0: 뭐라고?
3: 난 긴 목이 필요 없단 말이야!
2: 로키는 못 말린다니까!

0: 우와, 다니스트로페우스다.
1: 다니스트로페우스도 사람처럼 퀴즈기를 하다니 정말 재밌었어.
2: 우린 퀴즈할 필요는 없겠지. 내가 여기서 제일 크니까.
3: 뭐라고? 아니거든. 내가 더 크거든.
2: 내가 앤디 너보다 크다고.
3: 내가 더 크다니까.
2: 아니거든.
3: 내가 더 커.
2: 야, 정말 둘 다 못 말린다니까. 렉스, 안녕. 얘들아, 같이 가.
4: 자가, 얘들아.
5: 거대 곤충 탐험 소동.
6: 우와.
3: 우르르 행성에도 곤충이 있다고?
1: 근데 우리 동네 숲에서 본 곤충이랑 비슷한데?
4: 하지만 어? 크기는 좀 다르지? 메가네오라라는 너희 키만한 잠자리도 있는걸?
1: 정말?
4: 응, 숲에는 메가네오라 말고도 거대한 벌레들이 많이 있어.
1: 우와, 한번 보고 싶다. 나도.
3: 우와, 거미다. 재밌다. 조이, 가짜 거미도 무서워하면서 메가네오라를 보러 가도 정말 괜찮겠어? 무서우면 말해. 이 앤디가 다 막아줄 테니까.
1: 갑자기 나타나서 조금 놀랐을 뿐이라고. 렉스, 빨리 우르르 행성으로 가자.
4: 그럴까?
3: 야하!

0: 머리 위에 나비가 앉았어.
1: 어? 어? 어? 어? 어? 메뚜기다! 우리 동네에서 본 곤충이랑 정말 똑같이 생긴 것 같지 않아?
0: 저기 좀 봐! 어? 어?
2: 메가네오라야!
1: 우와! 엄청 크다!
0: 그러게! 멋지다!
1: 렉스! 우리 기념사진 좀 찍어줄래?
2: 알았어.
1: 메가네오라랑 함께 찍어야 하는데 말이야. 여기에서 찍자.
2: 자, 찍을게. 하나, 둘, 셋. 너?
1: 방금 바위가 움직였어.
2: 어? 거대 치네. 아르투로 플레오라야. 조심해. 렉스, 에스퍼, 대신. 얘들아,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 렉스, 슈퍼 엔진.
0: 여기가 어디지?
1: 나잖아. 내 모습이 비쳐 보여.
0: 정말이네. 여긴 수정 동굴이야.
1: 수정 동굴?
0: 응. 맑고 투명한 보석 말이야. 여긴 수정이 자라나는 동굴이야.
1: 우와, 여기도 내가 있고 저기도 내가 있어. 뒤에도 있어.
0: 정말 신기해.

0: 얘들아, 여기 좀 봐. 꼭 거울 같아. 안녕.
1: 안녕. 저게 뭐지? 어? 조용히 해. 아무래도 전갈 같다.

0: 정갈? 그럼 독이 있는 거 아니야?
1: 풀모노스코르피우스는 강한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0: 그렇구나. 렉스! 깜짝이야. 렉스,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해.
1: 아, 미안해. 아무튼 안 들켜서 정말 다행이야.
0: 미안해.
1: 어서 가자. 뛰어! 조심해! 부딪힐 수도 있어!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내가 시간을 벌어볼게. 어서 가. 맥스, 슈퍼 타이구리. 됐어. 어? 안 되겠어? 어? 렉스! 슈퍼 이빨!

0: 입구를 찾아야 하는데.
1: 저쪽이야. 아까 동굴에 들어왔을 때 봤던 수정석이야. 맞아.
0: 가자.

0: 볼모로가 또 쫓아올지도 몰라.
1: 어떡하지?
0: 저 메가네오를 타고 탈출하는 게 좋겠어.
1: 그러자. 내가 먼저 탈게.
0: 좋아. 가까이 다가올 때 다리를 꽉 붙잡는 거야. 자, 지금이야. 앤디, 서둘러.

0: 릭스, 슈퍼 엔진!
1: 캔디, 괜찮아?
2: 난 괜찮아.

0: 고마워, 렉스.
1: 조이, 오늘 정말 용감했어.
2: 맞아, 나도 조이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내가 네오라를 탄 건 잊지 못할 거야.
3: 우리 같이 찍은 사진도 잘 간직해야지. 다음엔 다른 곤충들 보러 가자.
2: 근데 아까 작은 거미 보고 놀란 게 누구더라?
3: 응? 그건 이야기가 좀 다르지.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칠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랑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보롱보롱 따가요. 비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2: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심해. 악몽.
1: 정말 대단하구나, 버플. 이런 귀한 보물을 찾아내다니. 우리 왕국의 경사로구나. 박수.
2: 정말 멋져요. 그동안 쓰레기 주워온다고 잔소리했던 절 용서하세요.
0: 이 황금 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0: 자랑스럽도다. 이제부턴 잔소리 안 하마. 마음대로 돌아다니렴.
1: 진짜 멋지다.
2: 완벽한 레드, 정말 부럽다.
3: 짜잔. 레드 레드 최고. 그래 그래. 원래도 예뻤지만 이 거울을 가진 뒤로 더 예뻐졌어. 정말 최고의 거울이야.
4: 최면이 깊어질수록 악몽을 꾸게 될 테지. 악몽에서 깨어나면 이미 버블잼은 이 손 안에 있을 것이다.
5: 급식은 지겨워.
2: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와,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환상적인 향기야.
5: 아, 제발 한 입만.
1: 나도 먹어볼래. 나도.
2: 이제 모두가 내 머핀을 사랑하게 될 거야.
6: 드디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노라. 진리,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4: 좋아. 퍼플 공주의 것만 손에 넣으면 이 버블 감옥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0: 잘생겼잖아. 제일 못생긴 학생으로 뽑히겠는데.
1: 뭐라고? 아니, 안 돼! 내 미모가!
2: 너도 먹어주마. 거기서. 거기서.
0: 그만, 그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3: 자, 제일 높은 곳에 잘 보이게.
4: 공주님, 정치모를 물건은 만지지 말라고 공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3: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하해주다니 기분 좋아. 핑크스타, 넌 특별히 오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해줄게.
5: 응? 핑크스타, 얜 어디 갔어?
6: 응? 핑크스타가 뭐죠, 공주님?
3: 응? 아, 뭐야? 아, 왜 이래? 장난치지 마! 어? 얼른 나와!
5: 어라?
3: 네? 아빠는? 어?
5: 글쎄, 어디 가신 거야?
6: 공주님에겐 황금 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린 없어도 돼요.
5: 그게 무슨...
3: 에이, 갑자기 왜 숨고그래?
4: 아, 알았으니까 다들 그만하고 나와.
3: 응? 이건 경고음인데? 그렇다면...

0: 안에 있었어. 이건 함정이야.
1: 드디어

오디오?

불빛을 보지 마! 가자!

0: 없어도 다시 생겨나. 불빛만 보면 바로 달려들어.
1: 소리와 불빛?
0: 네, 전화기 불빛. 이걸 느끼면 쓰잖아.
2: 좋은 생각이야. 내가 전화를 걸게.

0: 블랙다이아의 심해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갈 수 없다.
1: 보면 안 돼!
0: 공주들을 잡아오거라!
1: 내 친구들은 안 돼!
0: 잡아!
1: 제발 내 친구들을 구해줘! 안 돼!
0: 공주들이...
2: 이상 마법을 쓰시면 위험합니다.
0: 프리즘.

0: 이런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군. 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1: 화이트 골드님!
2: 다들 괜찮아? 난 블랙 다이아는 처음 봤어. 너무 무서워.
0: 그 보물 지도를 믿기로 우리를 심해까지 불러들인 거야. 전부 함정이었어.
2: 핑크스타가 수상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모두 미안해.
3: 모두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뭐.
2: 근데 우리 구해준 그 빛은 뭐였어?
4: 갑자기 우리 폐차에서 엄청난 힘이 나왔어.

0: 그렸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1: 인어공주일 것 같아.
2: 허플의 첫날이 떠오르네.
1: 내가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알려줘야지.
2: 과연 경쟁자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1: 아, 물론이지.
3: 좋은 아침, 블루다스쿨 친구들.
4: 오늘부터 지난번 사건으로 전학생 소개는 방송으로 할게.
3: 자, 새로운 친구의 이름은? 내 이름은 블루야. 소개는 생략할게. 난 결투를 신청하러 나온 거니까. 퍼플, 그린, 레드, 오렌지.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나와. 도망가면 겁쟁이로 간주하겠다. 그럼
5: 인어공주일 확률 98%.
6: 강당에서 결투한대.
7: 뭐야, 아무도 없잖아.
1: 어딨지?
8: 자, 난 열정의 파란 불꽃, 해파리 왕국의 공주, 블루네미시다!
9: 전 젤리핀이에요.
1: 반가워!
7: 너희 중 누가 대장이지?
1: 대장? 그런 거 없는데.
7: 이런 이런. 그럼 모두와 상대해야 하는군.
6: 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7: 다들 모르는 척하지 마. 어차피 우리 중에 제일 강한 공주가 여왕 후계자가 될 텐데 가망 없는 인어공주가 굳이 인간 학교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6: 강해야 한다고? 여왕은 품위와 우아함이 필요한 거 아니야?
10: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여왕은 바다를 수호해야 하니까 강력한 힘도 필요하겠지.
7: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이 대결에서 패배한 공주는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6: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치 얘들아?
1: 재밌겠다.
7: 좋아, 다 이겨주마.
11: 해파리 왕국이라면 가장 상대하기 벅찼던 곳이 아닌가. 더 강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 용사의 힘이 지지 않을 강한 주먹의 멘티스 쉬림프. 그린의 버블잼을 이용해 지능을 높이면 백전백승이겠구나. 가라! 나의 충실한 블록들이여, 가서 용사의 싹을 잘라내거라!
12: 대결 시작!

0: 좋아! 파랗게 불타!
1: 글루스!
2: 야, 진짜 멋졌어!
0: 이건 이길 확률이 있어! 잡았다!
1: 글루스!
2: 예! 이득이다!
3: 체면 다 구겼네.
0: 어이, 약골들! 일어나!
2: 너무 힘들었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4: 불공평해. 이거 다 네가 잘하는 거잖아.
0: 그럼 마지막 대결 종목은 너희가 정해.
5: 가위바위보.
6: 불안한데.
4: 엉뚱한 건 아니겠지.
0: 뭐? 춤 오래 추기?
4: 아!
0: 장난해? 춤이 무슨 대결이야?
6: 마라톤 같은 지구력 대결이라고 할 수 있지.
4: 공주라면 우아한 춤 정도는 기본 아니야? 왜? 자신 없나 봐?
0: 뭐? 난 대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해! 뭐든 다 이겨줄 테니까! 춤 대결이래!
4: 가자! 재밌겠다!
6: 원, 투, 원, 투.

0: 이겼다!
1: 내가 졌다고?
0: 블루,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1: 내가
0: 우리 계속 이렇게 재밌게 놀자.

0: 아이들 왜 저래? 어?
1: 난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는데 내가 패배자가 되다니.
0: 잘 됐어. 귀찮은 애가 사라졌잖아.
2: 그런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승부욕에 집착하지.
3: 블루를 찾아보자. 개차를 돌려줘야지.
4: 어? 야! 블루야!
0: 모두 조심해!

0: 저 물이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내 스크리닝 능력과 똑같아. 우리의 공격 정보를 이미 다 파악했어. 물의 정보만 없는데?
1: 먼저 공격하면 되지.
0: 퍼플, 우리 공격은 안 통해. 블루를 찾아야 해.
2: 퍼플, 어? 레오, 블루를 찾아서 전해줘. 부탁해.
0: 할 수 있어. 이건 타임스타?
3: 블루! 여기 있었구나.
4: 자, 네 레인보우 캐쳐.
0: 나는 자격이 없어.
4: 퍼플이 꼭 전해달랬어.
0: 퍼플이?
4: 여보세요! 죽었다!
2: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0: 안
2: 돼! 버스가! 아이들이 위험해!

0: 역사 파이어 블루 변신 완료. 헛! 블루님이 나설 때군. 헐! 만만치 않은 상대로군. 블루의 정보를 파악했어. 조심해. 하지만 나한텐 소용없다. 지면 바다로 돌아가는 게 규칙이야. 잘 가. 그러니까.
1: 대단한데?
2: 좀 하는데?
0: 아, 맞다. 이거 블루판테서 나왔어.
3: 저번에 빼앗겼던 버블잼이에요.
1: 이게 그 블루베 진화에 도움을 준 것 같아. 블루 니 덕분에 찾았어. 버블, 이 말이 맞았어. 이기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좋더라.
0: 너희는 이제 내 친구야. 에잇! 우와, 버블잼이잖아.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씩씩
2: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을 날라라
1: 재밌다.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글자도 돌려볼까.
3: 데이터 놀자. 안녕
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 새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난방구는 붙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덮어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리피팅!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달콤한 과자회.
1: 우리 친구들, 내일은 자선 과자회가 있는 날인 거 알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 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행사죠. 팀으로 참가해도 됩니다.
0: 내가 빠질 순 없지!
2: 물건을 직접 판다고?
0: 내 보물들, 좀 아쉽다. 그래도 좋은 일에 쓴다니 어쩔 수 없지.
3: 어차피 안 팔려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올 것 같은데.
2: 아빠가 비싸게 사줄 테니 안 하면 안 되겠느냐?
0: 우리 아빠는 아직도 내가 3살 꼬만 줄 아신다니까.
4: 전형적인 과잉 보호네. 응? 부모님의 과잉 보호는 아이의 수동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
5: 어차피 기부왕은 나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가지고 싶기 마련이거든. 열자마자 다 팔려버릴걸?
6: 떨려요. 엄마 없이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적어준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할게요. 아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0: 이제 왔어? 담배 시작!
1: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0: 뭐지?
1: 가보자.
2: 말미잘 왕국에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
3: 공주님, 다른 왕국의 인어 공주님들이에요.
1: 반가워, 오렌지.
4: 어쩌? 난 오렌지 엠버야. 얜 뭐네? 난 머핀을 팔려고 참가했어. 나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 중에서도 달콤한 디저트. 근데 준비할 게 많아서 아직 열지 못했어.
3: 우리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5: 그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팔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겠네.
4: 진짜? 나 감동했어. 잠깐, 뭐부터 해야 하지?
3: 줘봐. 여기 적힌 항목대로 분담하자. 그리는 반죽을 돕고 난 부스를 꾸밀게. 손님 대응은 퍼플이 맡아줘. 포장은 누가 하지?
5: 너희 뭐해?
3: 배우가 있었지?
5: 어?
1: 잠깐 우리 좀 도와줄래?
5: 그래.
4: 엄마, 공주 친구들을 만났어요. 많이 도와준대요. 근데 매트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할머니는 뭘 하셔요? 반죽에 초콜릿을 넣어야 할까요?
6: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주를. 버블잼 조각을 쉽게 빼앗을 수 있겠군. 오징어라. 오징어 먹물로 머핀을 망가뜨리면 되겠구나. 가라. 오렌지 공주를 홀로 떨어뜨려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3: 오렌지, 딸기 머핀 위에 생크림도 그려?
5: 반죽 점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
4: 글쎄.
7: 포장상자는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뭐 할까?
3: 오렌지, 손님들이 몇 시부터 판매 시작하냐고 물어보는데.
4: 잠깐만, 뭐가 묻은 거지? 안 보여. 엄마,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내 전화.
5: 여기 있네.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만 통화 불가능한 상태야.
3: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머핀도 다 구워졌고.
4: 불쌍한 내 머핀들.
7: 여기 이쪽 건 안 탔는데? 팔아도 되지 않을까?
4: 그래도 돼? 내가 이번에 초코 머핀을 구웠던가?
3: 넌 정말 뭐가 문제야? 머핀이 왔어요! 여기요, 여기!
5: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감사합니다.
8: 저도요.
5: 네, 여기요.
3: 팔아요?
5: 맛있게 드세요.
4: 신난다! 엄청 잘 팔려! 엄마, 엄마 딸 오렌지가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머핀을 팔았어요.
3: 이게 뭐야?
9: 뭐야?
3: 이게 뭐야?
9: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0: 여기 말 섞는 맛이 나올 수 있냐고.
1: 그렇지. 말 섞는 맛이
0: 나올 수 있냐고. 너무하잖아.
1: 오렌지는 어디 갔어 얘?
2: 도와준 공주들을 두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3: 나도 알아.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고.
1: 내가 갈게.
3: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변신 완료! 변신했어! 그거야! 이제 뭐 할까? 어? 야! 그냥 막 날려! 이야! 재밌지!

0: 야호! 성공했다!
1: 제법인데?
2: 그러게, 혼자서도 잘하네.
3: 버블잼이다.
0: 버블잼이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다니. 다 너희가 날 칭찬해준 덕분이야.
1: 그나저나 하이스톱 시간이 남았으니까 머핀을 다시 만드는 건 어때?
0: 이번 머핀은 나 혼자 만들어볼게. 새로 구운 맛있는 머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4: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0: 주무세요.
5: 혼자서 해내게 하다니 대견하긴 하지만 봐주는 건

0: 여기까지.
1: 쌍둥이 스티커.
2: 가자.
3: 바로 잰 것처럼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도 척척 맞잖아.
4: 블루다 스쿨의 대표 응원팀을 뽑는 건데 퍼플이 너무 어설프니까 우리 팀 전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3: 퍼플 그냥 응원팀에서 빠지는 게 어때?
1: 딱 한 번만 봐주라. 내일 선발 때까지 완벽하게 연습해서 올게. 응?
5: 모르겠다.
1: 그래. 응?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동작 가르쳐 주라. 어? 제발 한 번만. 제발.
5: 딱 한 번만이야. 잘 들어. 내 퍼펙트한 동작은 1차원적 언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 왜냐? 비언어적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뇌가 전달받은 동작의 신호는 언어보다 선행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재미있는 뇌과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니?
1: 됐어! 나 혼자라도 해볼 거야!

0: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네.
1: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가 빨간색 스티커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
0: 그러니까 이 스티커만 딱 붙이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면 나도 완벽하게 응원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우리 팀이 대표 응원팀으로 뽑히겠지.
1: 그 상자는 네 것도 아니잖아.
0: 핑크스타, 인간 세상에는 좋은 물건은 꼭 좋은 사람이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써야지 뭐.
1: 진짜 그런 법이 있나? 에?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인간 세상에 마음이 어딨어?
2: 어리석은 버플공주, 내 미끼를 덥석 물다. 덕분에 한 번에 두 개의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을 수 있겠어. 암수가 쌍둥이처럼 꼭 붙어다니는 가시해마 딱이구나.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아오너라.
0: 이제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기만 하면. 잠깐만, 빨강이었나? 아닌가? 안녕, 그린!
3: 도서관 앞에선 조용해야 하는 것도 몰라?
0: 아, 미안. 근데 그린, 오늘 마지막 응원 연습 딱 한 번만 더 알려주라. 한 번만, 제발!
3: 한 번만이야. 우리 팀은 어차피 탈락이야.
0: 뭐야, 안 되잖아. 쌍둥이 스티커는 무슨 엉터리였어.
4: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3: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한 백과
5: 응? 응? 발표하다 말고 자는 거야?

0: 부인, 어디 아파? 너 수업 시간이 조는 거 처음 봤어.
1: 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각도로 유추해보는 중이야. 어?
0: 부인, 왜 그래?
2: 공 좀 던져줄래?
3: 좋아! 간다!
2: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것 같아.
0: 혹시 블랙 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
2: 하지만 경고가 울리지 않았잖아.
0: 어?
2: 어?
0: 아, 그래!
2: 조용히 찾아보자.
4: 위쪽이야!
0: 아, 그래! 저 블룸의 특징을 알려줘!
5: 버블 타임 스타!
0: 버블 스타! 체인지!
2: 얘 몸을 움직이는 게 버플이었어?
0: 그래! 왜 변신 안 해?
2: 내 맘대로 안 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0: 진짜 블룸이 똑같이 움직이네? 역시 똑똑하다니까!
2: 그게 아니라고! 멈춰!
0: 너 뭐해?
1: 우리가 지금...
2: 멈춰!
0: 뭐?
2: 일단 멈춰봐! 네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쌍둥이처럼.
0: 쌍둥이? 아, 쌍둥이 스티커. 어쩌지? 나 때문이야. 우선 그림의 대체를 도착해야 해.
2: 내 변신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줘.
0: 에이? 버블 다이아 체인지. 동작 외우는 거 자신 없는데.
2: 블룸이 일어났다고. 빨리
0: 다이아 체인지.
2: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0: 다이아.
2: 아니, 한 손씩.
0: 한 손씩?
2: 아니, 한 손씩 차례로 교차해.
0: 응, 알았어.
5: 버블

0: 가이아 그린 변신 완료.
1: 그린
0: 가시에마 블록이야. 양쪽을 동시에 공격해야 해치울 수 있어. 잘 들어. 하나의 네 마법 포즈, 둘의 내 마법 포즈를 하는 거야.
1: 해볼게.
0: 하나,
1: 버블 스파크.
0: 둘, 지금이야. 이번엔 빠르게 클린 버블로 해줘. 둘, 하나, 하나. 지금이야!
1: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버블! 얘들아! 뭐? 세상에! 우리 중에 버블잼을 가장 많이 모은 게 그린인데 그걸 다 뺏겼다는 거야? 체육관에 있다가 늦어서 그만! 미안!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0: 그보다 도대체

0: 어떤 원리인 거지? 우리가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기면 굴럽이 버블잼을 가져갈 수 있다니. 블랙다이아가 그런 능력도 심어졌다는 거야? 아니면 순간적으로 버블잼을 전송해서 블랙다이아에게 보내는 건가? 버플, 15분 뒤 선발전 우리 팀 차례야.
1: 아, 맞다. 연습 못했는데. 쌍둥이 스티커를 쓰면 우리가... 아니야. 핑크스타, 이거 없애줘. 이런 쓸데없는 거에 기대지 않을게. 내 실력으로 당당히 통과해보겠어.
0: 좋은 자세야. 이번엔 제대로 도와줄게.
1: 와, 버블잼이야.
0: 다시 시작이군.
2: 크린도 웃을 줄 아는구나.
0: 버플, 연습 시작할까? 처음부터 해보자.
1: 좋지.
0: 천천히 따라해봐. 이렇게 손바닥을 기울여. 72도가 될 때 하위로 가는 관절줄은 직선으로 쭉, 쭉. 옳지, 옳지.
3: 그런데 쟤네 블루탑 대표응원단 우리 팀으로 결정난 거 못 들었나?
4: 나도 오랜만에 사이좋고 보기 좋은데 뭘.
5: 강미, 이번에 빼앗은 버블잼으로 저 건방진 공주를 혼내줘야겠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4: 얼리면 더 맛있어.
15: 우리 여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랑

0: 먹어봅니다. 안녕.
1: 재력 쑥쑥 어린이 캠프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 교관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괜히 온 것 같아. 좀 무서워. 조용히 해.
1: 우리는 이곳에서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음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0: 이게 뭐지?
1: 가서 죽어와.
0: 응.

0: 나는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다음. 무서워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1: 쯤이야. 지금 좀 먹기지.
2: 이 정도 꼭 해야 돼?

0: 5, 4, 3, 2, 1, 땡!
1: 강력한 파워!
0: 나온다!
1: 경기가 막혀 고민이십니까?
0: 나왔다, 나왔다! 나!
1: 공이 막혀도 확 뚫어버리는 각 드롭! 100년 동안 막힌 굴뚝도 확 뚫어드립니다! 산타클로스도 깜짝 놀란 탑 드롭!
0: 봤나? 봤어? 아니 나 저기 나 예? 안 본 건가?
2: 아 매 시간 몇 분 몇 초 어디서 뭐 어떤 광고가 나오는지 다 체크해놨습니다. 매 시간 채널 고정.
0: 채널 고정?
2: 채널 고정.
0: 역시 하늘의 연구원도 채널 고정을 할 리가 없지. 어, 엄마. 어, 나 TV 나오는 거 맞죠? 어, 나 잘 생겼죠?
3: 분명 뭔가 개발해낸 것 같은데.
4: 목마르지? 형이 음료수 뽑아줄게.
5: 응, 형아. 윙윙윙.
6: 어? 누가?
7: 다음 이곳이 여러분들이 훈련할 기구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까?
8: 교관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7: 좋습니다. 훈련생 위로 올라갑니다.
8: 네!
7: 훈련생 준비됐습니까?
9: 네, 준비됐습니다.
7: 대답 소리 우렁차고 좋습니다. 실시!
9: 실시!
7: 잘했습니다. 박수! 자, 이제 다음 훈련생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 훈련생 위로 올라갑니다.

0: 준비됐습니까?
1: 네! 준비됐습니다!
0: 준비됐으면 큰 소리로 기합 외칩니다.
1: 앉아!

0: 왜 저래?
1: 지금 왜 이래?

넘어질 뻔했네. 나 못하겠어. 막 흔들리니까 너무 무섭고. 에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야.

0: 뭐지, 뭐지냐.
1: 얘들아, 영웅이 되려면 당연히 저 정도 체력을 갖춰야
2: 됐어. 나 영웅 안 할래. 교관님께 말씀드리고 집에 갈 거야.
1: 왜?
2: 하지마.
3: 안돼.
2: 하지마.
3: 우가.
1: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사라졌어요.
2: 뭐? 동생이 없어졌다고?
1: 네, 갑자기 없어졌어요.
3: 응?

0: 잠그는 거야.
1: 뭐 하세요?
0: 아, 예! 예! 예!
1: 제자리에서 뭐 하시냐고요?
0: 이런 거 버릴 때는 내용물을 버리셔야죠. 자칫하면은 다리가 꼬인답니다. 그래가지고 해준 건데.
2: 보건관리소에서 알립니다. 5살 남자 아이를 찾습니다. 줄무늬 상의를 입고 형을 찾는 그 아이를 발견하시면 정문 앞 공원관리소로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3: 우가! 우가! 우가! 우가! 키 이만한 남자애 못 보셨나요? 아니. 화장실에도 없네. 너 저기 있는 거야. 우가! 우가! 빨리 찾아야 하는데. 이거.
4: 맞지? 맞아. 내 동생 거야. 저쪽 산길 근처에 있었어.
5: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찾아볼게. 여기 있어? 여기서 기다려.

0: 등원하겠습니다.
1: 역시 대단해. 6시. 1초도 안 틀려요, 1초도. 하지만 오늘은 나도 갈 퇴근.
2: 저는 조금 더 남아서 일 좀 하다 가겠습니다.
1: 아, 그럴래? 참, 누구랑은 달라요. 응? 내가 자네 많이 아끼는 거 알지?
2: 저도 박사님 많이 좋아합니다.
1: 어, 엄마. 어, 동네 사람 다 불렀어? 아, 그리고 누구 불렀어?
2: 힘든 건 죄다 나만 시키면서 칭찬해.

0: 네가 감춰봤자지.
1: 아우, 이거 쓰레기통이 뭐야?

0: 가봐. 섬유 조직이라니까. 어? 아니 근데 잠깐 이런 모양의 섬유는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 진짜 새로운 섬유라도 개발한 거야?
1: 어딨니 오빠?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 저기 있다. 이 근처에서 보였는데. 고기 찾으셨네요. 다행이다. 어서 데려가요.
2: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까?
1: 네? 당연하죠. 고기 형이 많이 기다려요.
2: 그렇다면 망토를 내게 줍니다.
1: 네? 망토요?
2: 망토를 벗어 내려놓습니다.
1: 설마 교관님도
3: 그 망토 주인이 나거든. 어서 돌려줘.
4: 망토 어디다 숨겨놨어?
1: 경비 아저씨처럼?
2: 바로 실시합니다.
5: 영아.
2: 지금 당장 망토를 벗습니다. 실시. 실시합니다.
1: 알겠어요. 드릴게요.

0: 됐다. 됐죠? 이제 우리 보내주세요.
1: 영우야!
0: 빨리 가자. 빨리.

0: 망토를 빼앗았다.
1: 결국 망토를 뺏겼어. 내 망토.
2: 망토야, 제발 나한테 다시 와줘.

0: 나한테 와. 제발.
1: 이게 뭐야?

0: 호주 가자.
1: 지금 당장 거기 섭니다.
0: 안 되겠다.

0: 경계야,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1: 아, 아우, 뭘. 아, 아우, 참. 경계야, 너 정말 영웅 같아.
0: 맞아, 정말 최고.
2: 형아, 날아또. 형아, 비행기야, 날아또. 형아, 최고. 윙, 윙, 윙.
1: 아, 아니! 아, 그게, 어, 그러니까,
0: 아, 내 동생이 비행기를 엄청 좋아하거든. 그만큼 널 엄청 좋아한다는 뜻이야.

0: 그럼 교관님도 기억 못하시려나?
1: 그런가?
0: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외계인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노리면
2: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3: 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꼭 영웅이 돼.
2: 꼭 영웅이 아니더라도 그냥 누군가를 돕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해볼 거야.
4: 맞아.
2: 나도 최선을 다할게.
4: 어? 나도 그럴 거야.
2: 나도.
5: 뭐? 교관님이 망토를 뺏으려고 했다고?
0: 응. 저번에 경비 아저씨도 그랬고.
5: 경비 아저씨도? 너 그걸 왜 지금 말해?
0: 아니, 그때까지는 혼자 다 그런 건줄 알았는데.

0: 했는데 언니 교관님까지 그러니까.
1: 무슨 일 생기면 누나한테 먼저 말하기로 약속했잖아.
2: 그러니까 지금 말하잖아. 근데 누나 진짜 이상한 건둘다 망토를 뺏으란 걸 기억 못해?
1: 기억을 못해?
0: 그래서 다인은 그게 다 외계인지래.
1: 누군가
0: 아닌 것 같기도
1: 망토를 노리고
0: 하고
1: 있어.
0: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럴까?
1: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번개야, 준비됐으면 나와. 출동! 나 정임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 오, 가면 쓰니까 제법 히어로티 나는데? 이렇게 다니면 누군지 모르겠다.
4: 역시 세심한 섬세한. 잘 만들었어.
5: 옷은 아직 디자인 중이야.
6: 우리 정말 비밀활동하는 거 맞지?
5: 당연하지. 내가 다 준비해놨어.
4: 번개다의 세안의 비밀 프로젝트. 이름하여 번개 해결단.
6: 번개 해결단? 오, 멋지다.
5: 활동, 친구들 돕기. 우리 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뭐 예를 들면 높이 날아서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여기서 번개의 역할은 하늘 날기고 난 그때 번개가 들키지 않게 망을 보는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7: 상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건 정리하기. 내가 사건 받으려고 메타버스 앱에 번개 해결단 방을 만들었어.
6: 오! 번개 해결단이 도와드립니다. 가만, 이 모양은?
7: 망쳐 있는 모양이네?
6: 응, 난 그 모양이 멋져서 내가 넣어봤어. 난 이 모양이 꼭 하늘에서 번쩍하는 번개 같아.
8: 번개 이름하고 똑같은 번개?
7: 아, 거봐! 이 망

0: 주인이 본 게 너인 건 정말 운명이라니까?
1: 아, 진짜 그러네.
2: 자, 이제 너희들도 아바타 만들어서 들어와.
0: 오케이!
2: 짜잔, 난 피카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피카소랑 내 이름을 합친 거야.
1: 나는 발로차. 발로차는 건 다 자신 있지.
2: 그럼 난
3: 번개보다 빠른 번개망토.
2: 우리 셋이 이 방의 주인인 운영자야.
1: 좋았어.
2: 그럼 이제 마지막 약속.
0: 이 일은 우리 셋만 아는 비밀이야. 알겠지?
1: 비밀 지키기.
4: 비밀 지키기.
1: 좋아.
2: 발로차.
3: 번개망토.
2: 피카소.
4: 우리는.
2: 도와준다고?
0: 정말?
2: 진짜?
0: 나도 맞길래.
5: 도와주세요. 풍선이 호수구멍 나무에 걸렸어요.
2: 오, 번개 이겼다.
1: 첫 번째 사건이 들어왔어.
2: 오, 뭔데?
0: 뭔데?
2: 호수공원에서 풍선을 찾아달래.
1: 좋았어. 그럼 호수공원으로 출동!
4: 출동!

0: 어, 풍선 발견. 그날 자 옆에 두 번째 남무 있어.
1: 알았어. 지금 내려간다.

0: 진짜 해결해주나 봐. 나도 도와줘. 나도. 번개결단 저도요. 대단해.
1: 와,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2: 내가 다 해결해줘야지. 이 일 정말 재밌어. 계속 하고 싶어.
3: 번개, 너 저는 딱히 하고 싶은 일 없다더니.
2: 거봐, 넌 영웅이 되는 게 딱 맞는 꿈이라니까. 그런가? 자신감이 빡 생겨. 아자, 아자!
4: 아자,

0: 토는 내가 꼭 개발하고 싶은 강력한 섬유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강력한 섬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1: 자, 회의합시다. 우리 하늘의 연구원은 지난번에 새롭게 시작한 섬유 개발은 언제쯤 성공할까요?
0: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거짓말. 벌써 만들어놓고. 이런 모양의 섬유는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새로운 섬유라도 개발한 거야?
1: 그렇지. 이 새로운 섬유 개발이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계속해서 힘써주도록.
0: 네.
1: 그리고 앞으로 이 섬유 개발은

0: 하늘의 연구원 혼자서 진행하는 걸로.
1: 예? 그럼 저는요?
0: 아, 자네는 더 발전이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 나이벌 연구원이 우리 연구소에서 딱히 할 일이
1: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그러니까 다 드롭볼 더 강력하게 개발해보겠습니다. 사실 광고 이후에 정말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투러뽕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초 대박이 날 겁니다.
0: 뭐 지금보다 더 많이?
1: 아, 더 많이.
0: 지금보다 더 많이?
1: 예!
0: 와우! 베리 굿 아이디어!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자네도 앞으로 더욱더 팍팍팍팍팍팍팍팍 힘써주게! 오늘 회의 여기서 끝!
2: 하늘에 네가 개발한 섬유 반드시 찾아낸다.
3: 힘들다.
4: 우와, 번개야. 오늘 그냥 잘했어.
5: 응. 망토랑 나랑 점점 더 잘 맞는 것 같아.
4: 그래?
3: 사건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급한 것부터 정리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6: 세안이 너 아니면 출중도 제대로 못하겠다.
4: 그러니까 힘드니까 잠깐 쉬어가면서 해.
3: 그래, 물 좀 마시고 오자.
5: 그래.

0: 번개가 망토를 포기하기에 세 친구 사이를 갈라놓아라.
1: 반드시 포기하게 만들어줄게.
2: 번개야, 강아지 찾았어?
3: 응, 벌써 주인에게 찾아주고 오는 길이지.
2: 오, 빨리 찾아 다행이다.
3: 잘했어, 번개. 다음 사건은 뭐야?
2: 응, 하늘공원에서 부메랑을 찾아달래. 좋아, 출동!
3: 좋아,
2: 출동!

0: 아무리 봐도 부메랑은 없는데. 채하나, 하늘공원 맞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1: 정말? 하늘공원 맞는데?
0: 에이, 누가 잘못 의뢰했나 봐. 그냥 다음 사건 알려줘.
1: 그래, 다음은? 튼튼 체육관 지붕에서 신발을 찾아주면 돼.
0: 알겠어. 이번에 확실하지?
1: 응, 두 번 확인했어. 확실해.
0: 알겠어. 번개야, 들려? 하늘공원 사건은 잘못된 것 같아.
1: 정말? 나 구리로 가고 있었는데?
2: 다음 사건은 튼튼체육관으로 가면 돼.
1: 알았어. 출동!
0: 어떻게 된 거야? 튼튼체육관 지붕에도 아무것도 없었어.
1: 하늘공원도 허탕치고 계속 내려가지도 못하고 날개만 하다 왔어. 이상하다. 분명히 둘 다 있었는데. 여기. 부메랑이 나무에 걸렸어요. 호수공원으로? 어?
0: 뭐야. 하늘공원이 아니라 호수공원이잖아.
1: 이상하다. 아까 봤을 땐 하늘공원이었는데.
3: 그럼

0: 체육관도 잘못 본거 아니야?
1: 아니야, 그럴 리 없어.
0: 그건,
1: 이거! 신발이 지붕으로 날아갔어요. 응? 힘찬 체육관으로?
2: 섬세한 진짜 뭐야? 튼튼이 아니라 힘찬이잖아.
0: 이상하다.
3: 사건 의뢰가 너무 많아서 너가 잘못 봤나 보다.
2: 그래, 섬세야. 좀 쉬면서 해.
3: 방에 들어가서 쉬자.
0: 아닌데, 나 괜찮은데.
3: 가자.
4: 속았지라.

0: 하니 때문에 호탕만 치고 숙제도 못하고 언제 다 하냐. 메시지가 왔네?
1: 도와주세요! 번개 해결단방에 글을 올렸는데 지워져요.
0: 뭐? 지워졌다고? 언제 글을 올렸나요?
1: 매일 올리는데 매일 지워져요. 운영자가 지우나 봐요.
0: 운영자? 세원이가?
1: 너무 급해서 메시지 보내요. 제발 도와주세요.
0: 무엇을 도와줄까요?
2: 한번개!
0: 깜짝이야!
2: 뭐야, 왜 이렇게 놀래? 너 뭐하고 있었어?
0: 나 숙제.
2: 무슨 일 없지?
0: 없어. 있으면 누나한테 얘기했지.
2: 야! 근데 너 망 털고 있으면 어떡해!
3: 우리 애들 과일 먹여서 공부해. 아, 아이고야. 이러고 하는 거야? 하여튼 뭘 하든 장난치고 싶어서는 으그
0: 다들 빨리 나가요.
3: 그래.
0: 나가. 다 숙제해야 해.
3: 우리 숙제맨 열심히 하세요.

수영학습장에 물통을 두고 또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엄청 혼남? 빨리 찾아줘야겠다.

0: 물통은 찾았으니까 집 앞에 갖다 놓으면 되겠지?
1: 훈련 늦었다. 그러니까 지금 번개 너 혼자 사건을 해결하고 왔다는 거야? 너 들키면 어쩌라고 그래?
2: 그게 누가 급하게 도와달라고 해서. 아니 우리 번개 알고 있단 방에 글이 남겼는데 세안이가 다 지웠대.
1: 뭐? 내가? 나 지운 적 없어.

0: 그 사람 아이디가 뭔데?
1: 꿈잡이.
0: 꿈잡이? 그런 이름은 못 봤는데.
2: 내 글이 자꾸 없어져요.
1: 봐, 있잖아.
0: 이상하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3: 아이, 세안이 너 사건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나 보다.
4: 그래, 헷갈릴 수 있어.
0: 아니야, 나 그 지은 적 없어. 아, 진짜 아니야.
1: 에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겠어? 급해서 도와달라는 건데.
0: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1: 아니, 난 그게 그러니까. 아, 너가 저번에도 계속 잘못 보고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잖아.
1: 아니,
0: 됐어. 나 먼저 갈게.
1: 솜새야! 솜새야!
0: 아휴, 야,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떡해. 그냥 실수한 건데.
1: 아니, 내 말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0: 아무래도 사과해야겠어. 세안아, 미안해. 거짓말했다는 말이 아니야.
1: 아니긴, 모르는 사람 말만 믿고.
0: 그건 도와줘야 하니까.
1: 그럼 너 혼자 실컷 도와줘.
0: 우리 같이 돕기로 했잖아.
1: 됐어, 다 해도 짜증나서 같이 하기 싫대.
0: 뭐? 왜?
1: 너 망토 있다고 계속 잘난 척 하잖아.
0: 내가 언제?
1: 망토 생긴 후부터 계속 그랬어.
0: 아니야!
1: 거짓말! 혼자 영웅놀이 실컷 해!
0: 뭐? 영웅놀이? 사과도 안 받아주고 같이 하자고 할 땐 언제고 이 자식 치사하게.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혼자 못할 거 알면서.
2: 물통 찾아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파이팅!
0: 앞으로는 활동 못해요. 팀에 문제가 생겼어요.
3: 혼자라도 도와줘요. 제발.
0: 혼자서는 사건 정리 못해요.
3: 제가 도와줄게요. 전 정리 1!

0: 세안아, 번개 말은 네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야.
1: 나도 알아. 그냥 그때 화가 났어. 그리고 너희 말처럼 내가 헷갈려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0: 그럼 이제 화 푼 거다. 언니한테 가자. 번개야, 우리 왔어.
2: 번개야.
0: 번개야, 우리 서로 화해하고 다시 잘해보자.
1: 뭘 잘해봐?

0: 나 언제 하라고 했지? 언제고? 나도 너희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아니어도 봉기계단 도와줄 사람 생겼어? 사건 정리 잘해줄 친구 있다고.
1: 뭐라고? 그게 무슨... 꿈잡이? 왜 여기에 딴 사람 있지?
0: 내가 봉계획단 멤버로 초대했어.
1: 뭐? 봉계획단 활동은 우리끼리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잖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쉽게 초대해버리면 어떡해?
0: 됐어! 이제부터 꿈잡이 친구가 사건을 정리해 줄 거야.
1: 봉규, 너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네.
2: 봉규야.
1: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우린 빠질게. 가자, 세안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순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뿌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 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 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작기

신야 우비를 착용합니다. 홍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고.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오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패션핑의 옷 만들기.
1: 어머, 진짜 멋져. 이 블라우스 나한테 정말 딱이지 않니?
2: 어, 엄청 잘 어울려. 레나, 하나 사.
1: 정말 그럴까? 어때? 멋지지?
2: 레나?
3: 우와, 모델인가?
2: 왜 다른 옷을 입었을까? 저것도 마음에 들었나 봐.
1: 다들 나만 쳐다보잖아?
3: 우와, 이상해서 쳐다본 건데?
1: 여러분, 예쁘게 찍어주세요. 이건 아니야.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이런 옷이 아니라고. 패션 천재인 내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어쩌지. 패션
4: 패션핑? 로미에게 옷을 만들어줘. 걘 공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촌스럽거든. 로미에게 멋진 옷을 만들어주다 보면 좋은 생각이 날 거야.
5: 멋진 옷이라니, 다해?
4: 저런 예쁜 옷이라도 입어야 그나마 공주 같지 않겠어?
1: 이런 웨딩드레스 정말 예쁘다.
0: 입어보고 싶지.

0: 나도 입어보고 싶어.
1: 상자가 어떻게 입어?
0: 상자 말고 안에 있는 내가 입을 건데.
2: 근데 입고 뭐 하려고? 안에 뭐가 있긴 해, 솔직히.
0: 그럼 있지. 자자, 내 멋진 포즈 보이지? 짠!
2: 아휴, 언젠가 패션핑이 캐치되면 걔한테 옷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나나.
3: 패션핑? 미스틱 마을에서 유명한 카리스마 디자이너야, 솔지.
4: 우리 옷도 매번 패션핑이 만들어졌어, 그래. 빨리 캐치하면 좋겠다.
5: 하츄핑, 나 잡아봐라. 메롱메롱.
4: 괜찮았죠?
1: 많이 아파? 이런 걸로 울면 안 돼, 루카.
5: 안 울어. 난 용감하니까.
4: 어떡해. 옷이.
5: 내 옷.
1: 루카, 울지 말고.
3: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제 됐어.
1: 어? 우와, 감쪽 같은데?
5: 안 예뻐.
3: 미안해, 루카. 급하게 꿰맨 거라.
1: 루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5: 신호! 이러면 싫단 말이야!
1: 루카, 어디 가? 루카!
5: 어디 있어? 루카! 이게 뭐야? 입기 싫어.
3: 다행히 보는 눈은 있네. 확실히 촌스럽고 초라해, 패션. 천재인 내가 럭셔리한 옷으로 바꿔줄게. 패션! 이봐 이봐, 패션! 완벽하진 않지만 어때, 패션?
5: 무겁고 움직이기 힘들어.
3: 역시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더 이상 디자인이 안 떠올라, 패션.
4: 대체 루카는 어디 있는 거야?
3: 티니핑 알람이?
5: 얘가 패션핑이야, 나나.
3: 이런 데 숨어 있었구나.
4: 전기차 로미! 패션핑!
3: 루카에게 장난은 그만둬!
6: 이게 무슨... 네가 그 촌스러운 로미구나, 패션! 끔찍해라!
3: 뭐라고?
6: 누가 촌스럽고 끔찍하다는 거야! 아, 참 어이가 없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 패션!
3: 뭐야?
6: 저 좀 본데 아까부터! 네 가만히 좀 있어, 패션!
4: 간신히 빠져나왔네, 쥬! 어서 캐치해, 쥬!
6: 알았어! 열려라! 체인트릭! 열정의 타오른! 나라 핑크! 마음을 솟아난 열정의 프린세스 솔라리스! 새로운 옷을 만들어준다니까, 패션! 우와! 이게 무슨...
3: 왜 그래?
6: 말도 안 돼, 패션! 프린세스라고 하기엔 옷이 너무 초라하잖아, 패션!
3: 뭐?
6: 내 옷에 참견 말아줄래? 내가 프린세스에게 걸맞는 옷을 디자인해줄게, 패션! 이봐, 이봐, 패션!
3: 이건 뭐야?
6: 먼저 허리를 아름다운 스타일로 만들어줘야 해, 패션.
5: 숨을 못 쉬겠단 말이야.
6: 치마는 더 풍성하게, 패션. 리본은 더 우아하게, 패션. 어깨는 더 볼록하게, 패션. 액세서리도 더 화려하게 좋겠어.
5: 너무 무거워.
6: 진정한 공주라면 그 옷을 입은 채 날 잡아줘, 패션.

0: 쩡.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야? 피리피리 케첩. 프린세스도 위험해, 나나. 너희 옷도 새로운 무늬로 바꿔줄게. 패션. 이봐 이봐, 패션.
1: 기분 나쁜 무늬야, 솔지.
0: 뭐? 마음에 드는 무늬가 하나도 없어. 패션, 패션 핑더. 어쩌다 이렇게 감각이 떨어진 거야, 나나.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걸 어떻게 패션. 평범한 너희가 어떻게 천재 마음을 알겠어. 패션.
1: 와, 멋져, 마야 언니.
0: 뭐? 멋지다니. 패션?
2: 자, 다 됐어.
1: 우와, 나리 뚝 닮았어, 쥬. 마야 언니는 최고의 디자이너야.
0: 어째서? 아까 그 촌스러운 옷하고 다를 게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마법을 쓴 거지, 패션?
2: 마법 같은 게 아니야. 난 그저 어떻게 하면 루카가 기뻐할지를 생각했을 뿐이야.
0: 뭐? 그럴 리 없어.
3: 마법을 풀려서 소리지. 거기서.
2: 어디 숨은 거지? 이쪽인 것 같은데. 회전 목마, 솜사탕, 분수대 동상 중 하나에 숨어 있어.
1: 저 목마일까? 꼬리 아래 숨은 것 같기도 한데, 꼬래.
0: 저기, 솜사탕 좀 봐. 패션핑 머리 모양이랑 똑같잖아, 나나.
2: 이거 생각보다 쉽게 잡겠는데? 어서 캐치하자.
4: 진짜 맛있다. 좋아하게. 그럼 누가 빨리 먹는지 내기할까?
0: 그래. 먹는다고?
4: 자, 하나, 둘, 셋.
0: 패션핑을 먹어버렸어, 나나.
1: 얘들아, 진정했죠. 다른 곳에 숨어있을 거야.
5: 근데 저 동상이 원래 옷을 입고 있었던가?
1: 아무래도 저게 온니팩이 좋아하는 패션핑 같은데, 쥬.
2: 좋아, 한번 해보자.
6: 미스틱 핫트윈 볼!
0: 좀 더 숨어있고 싶었는데, 패션.
2: 역시 맞았어.
6: 트리트리 캡트링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핑핑 패션핑 캐치.
0: 나도 처음에는 모두가 기뻐해주는 게 좋아서 옷을 만들었어, 패션.
2: 패션핑이 만든 옷은 움직이기 편해서 좋아, 빨리.
7: 열에 강하고 아주 튼튼해, 뜨거.
2: 깨끗해서 안심할 수 있어, 삐뽀.
8: 패션핑은 열심이라 늘 응원했어, 힘내.
0: 그동안 잊고 있었어. 내가 옷을 만드는 건 내 옷을 입어주는 이들의 즐거운 표정을 위해서라는 걸 말이야.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좋아하는 옷을 디자인할 거야, 패션.
9: 아, 그럼 내 옷을 디자인해줘. 얘들이 말하는 이런 옷 입어보고 싶어.
0: 뭐? 상자가 입을 드레스는 대체 어떤 디자인이어야 하지, 패션?
1: 얘 또 고민 시작이야, 꼬래. 상자야, 엉뚱한 얘기로 곤란하게 만들지 마쥬.
4: 아니, 상자 말고 안에 있는 내가 입고 싶다니까.
0: 가만 있어, 패션.
2: 꼼짝 마라, 꼼딱핑.
1: 이건 뭐야, 그래? 정말 예뻤죠?
2: 그치? 보석 티니핑들이 준 보석으로 만든 우정 반지라 그런가 봐.
10: 우정 반지? 그게 뭐야?

먹자, 냠냠. 맛있는 건 절대 못 참지.

0: 약한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 꼼짝! 말로 해선 안 되겠군, 꼼짝! 또 그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꼼짝!
1: 빨리 줘!
0: 꼼짝?
1: 경아, 그거 줘!
0: 남의 걸 뺏으면 안 된다고! 꼼짝 말아, 꼼짝! 고마워! 멋지게 사건 해결! 정의는 바로 나! 꼼짝팽이 지킨다, 꼼짝!
2: 저건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3: 다녀왔습니다. 어? 그런데 내 반지는?
4: 나나나나 바로 여기 있지. 어? 어디가 지났나?
3: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꼬래.
4: 어딨지? 이상하다.
0: 잠깐! 이거 혹시 도둑이 된 거 아니야, 솔지?
4: 도둑? 정말? 그럼 얼른 경찰 불러야지, 나나. 도둑이야, 나나.
0: 뭐지?
3: 신고도 안 했는데 벌써 경찰차가
4: 온다고?
0: 누가 날 불렀나, 꼼짝? 나는 정의를 지켜. 나는 정의를 수호하는 꼼짝팽이다, 꼼짝. 도둑이 나타났다고, 꼼짝.
3: 루미, 얼른 캐치해야죠.
5: 그치만 우정반지를 꼭 찾아야 하는걸.
3: 도둑이 내 소중한 우정반지를 가져가.
0: 이 나쁜 도둑 녀석. 반지 도둑은 내가 반드시 잡는다, 꼼짝.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꼼짝. 모두 솔직히 대답해주길 바란다, 꼼짝. 숨기 딱 좋아 보이는군. 어서 나와, 반지 도둑, 꼼짝.
6: 에? 나? 그래,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주라, 어?
5: 그거 원래 안 열리는데, 쥬?
0: 반지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던데 사실인가, 꼼짝?
4: 맞아, 나나. 근데 양양핑이 가져온 간식을 먹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사라졌어, 나나.
0: 간식이라고? 꼼짝?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꼼짝?
4: 아니, 염냠. 나는 도둑 아니란 말이야, 염냠.
0: 그렇다면 왜 그 시간에 간식을 가져온 거지? 꼼짝 말아, 꼼짝!
4: 그야,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런 거지, 염냠.
3: 꼼짝핑, 얘들은 내 친구들이야. 도둑이 아니라고.
0: 천만의 말씀, 꼼짝. 훌륭한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지, 꼼짝.
2: 이제 알겠어.
0: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꼼짝.
4: 그래? 범인을 알아낸 거야, 그래?
0: 범인은 바로 너야, 꼼짝.
7: 놈이다?
3: 내가 도둑이라고?
0: 모두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 하지만 이 몸을 속일 수 없지, 꼼짝.
4: 내가 이 반지를 왜 훔쳐가냐고.
0: 그건 다음 기회에 알려주지, 꼼짝. 아무튼 꼼짝 말아, 꼼짝.
4: 꼼짝 진짜 가만 안 둬.

0: 어? 로미? 아, 참. 이거 네 거 맞지? 아까 배달 가면서 두고 간 것 같더라.
1: 내 반지! 맡아줘서 고마워요, 이한 오빠. 도둑이 아니었네, 꼼짝.
2: 나를 의심했나?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냠냠. 얘도 도둑이라고 했겠다. 아, 다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레이저 총이다! 지금이다!
1: 어? 뭐야? 숨소리를 흉내낸 거야? 꼼짝댕! 거기서!
3: 열려라! 제이크리! 눈 같은 평화에 그래픽 타임!
2: 우레!
3: 마음의 탈거지! 평화의 프린세스 크리스탈! 쫓아오지 말라고! 꼼짝 막 꼼짝! 우리한테 맡겨가나! 그럼 난 다른 길로! 너 딱 걸렸어, 솔지! 어디 잡아볼 테면 잡아보시지, 꼼짝!

0: 에이, 끈질긴 녀석들! 여긴 못 쫓아올걸? 야! 거기서 솔지! 이러다 놓치겠어, 꼬리! 이런! 우영아, 나가! 좋은 생각이 났어, 나나! 겨우 따돌렸는 놈잡다 꿈따피! 거기서!
1: 가만! 내가 경찰인데 왜 도망치고 있지?
0: 이것들이 꼼짝 마라 꼼짝! 열정의 반사! 꼼짝핑 살려!
2: 솔직하네, 뭉게뭉게!
0: 거기서!
3: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4: 가로등, 쓰레기통, 벽돌 중에 하나야.
5: 꿀에? 나는 쓰레기통이 수상한 것 같아, 꿀에. 숨기 딱 좋아 보여, 꿀에.
3: 솔직히 말하면 난 저 가로등이 수상해, 솔지. 저거 봐! 하나만 꺼져 있잖아, 솔지.
0: 아야! 어? 어? 아야! 아야! 아!
4: 아파하는 벽돌이라 굉장히 수상한데? 미스틱 핫윙 홈!
0: 돌아갈 시간이야. 트리 트리 캐트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트리핑 꼼따핑 캐치.
1: 나는 마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꼼따.
4: 이제부터

0: 성의 평화를 지켜줘.
1: 우리 우정 앞으로도 영원하도록 해주세요.
0: 사랑해 얘들아.
2: 근데 로미, 너희 셋인데 반지는 왜 네 개야 솔지?
0: 남은 하나도 언젠가 주인을 찾아가게 될 거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6: 얼굴엔
8: 순한 킬링.
6: 줄무랑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박스.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고 뭐든지 뮤직 바! 우와! 얘들아!
1: 오늘은 박스맨 까지 나와서 인사하네요?
0: 그래, 오늘의 네. 박스는 누가 봐도 이 박스인데 박스가 진짜 크다, 그지? 와, 이거는 박스가 아니라 거의 방 아니야? 박스맨! 이거 어떻게 옮긴 거예요? 힘으로 옮겼어요. 와, 박스맨 박수! 와, 박스맨 진짜 세다. 그럼 얘들아, 궁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흔들어 봐야겠지? 자, 흔들어 볼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1: 얘들아, 피아노 아니야?
0: 피아노 소리도 났고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얘들아 이상하지 않아? 같은 음이 계속 들리지 않았어?
1: 네
0: 같은 소리가 와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 소리가 계속 들렸지?
1: 네
0: 완전 새로운데?
1: 그리고 오늘은 그거는 하나로 연다?
0: 그러네 한번 읽어볼까? 하나로 연다? 자, 그러면 궁금하니까 얘들아
1: 네.
0: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자.
1: 네.
0: 자, 박스맨도 같이 도와줄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자, 한번 열어볼게. 자, 정해봐, 닫히니까 아저씨가 박스맨이 열어줄게. 자, 오늘의 박스 두구두구두구 너희 두구두구 되죠?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1: 와! 피아노다!
0: 와! 대박!
1: 와! 신기하다, 피아노!
0: 우와! 자, 얘들아, 이게 그냥 피아노가 아니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는 거야.
1: 아~ 네.
0: 그래서 뭔가 다르지?
1: 네.
0: 막 이렇게 뚜껑도 있고.
2: 원래는 피아노가 이런 줄만 있는데, 이 줄, 이런, 여기까지만 돼 있어.
0: 그렇지. 그래서 그랜드야. 그랜드는. 뭔가 큰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일단 너네들이 마음대로 한번 연주 한번 해봐.
1: 네. 여기요. 아.
0: 마음대로 연주해봐. 얘들아, 근데 희한하게 피아노를 연주하니까 피아노 안이 움직이지 않아?
1: 네.
0: 지금 정혜비가 누르고 있는 막 이 건반들 다 올라오지. 나무 밖에 올라오지.

0: 올라오지? 이 올라오지? 올라오지?
1: 천둥 소리 난다.
0: 어, 천둥 소리 나지.
1: 야, 무서우니까 그만해봐.
0: 그러면 아저씨가 연주를 한번 해볼게. 잘 봐.

0: 어때요?
1: 아름다워요.
0: 아름다워요? 겨울왕국 엘사 같아요, 아저씨 연주? 그건 아닌가 보죠? 자.
1: 맞는데요?
0: 얘들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박스에 정해봐. 뭐라고 써 있었지?
2: 연타.
0: 하나로 연타.
2: 연타.
0: 하나로 연타라고 써 있었잖아.
2: 네, 연타가.
0: 그렇지. 연타가 뭐냐면, 연타는 연속해서 같은 음을 치는 걸 연타라고 해. 그래서 하나로 연타는 하나의 건반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야. 그게 바로 연타라고 해. 그러면 연타를 한번 해볼까?
2: 네.
0: 자, 아저씨가 먼저 한번 해볼게.
2: 네.
0: 아까 들었던 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
2: 네.
0: 이렇게 한 음으로 연주해도 소리가 재밌게 나네. 그러면 아저씨가 한 음으로 연타를 내서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
2: 네.
0: 좋아요. 잘 들어봐요. 도도도도도도도도 재밌는 소리. 그 다음엔 이걸로 한번 해볼까? 시시시시시시시시 신나는 소리. 다시 올라가서 도도도도도도도도 즐거운 소리. 더 위로 렐렐렐렐렐렐렐렐 노래 부르자. 헤이!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2: 네.
0: 그러면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자.
2: 네.
0: 아저씨가 도를 맡을게. 아저씨가 뭘 맡는다고?
2: 도.
0: 아저씨가 도를 맡고 그러면 정현이는 멋있으니까 시.
2: 신시 어디
0: 그리고
2: 있어요?
0: 지유가 또 예쁘니까 레.
2: 그럼 레가 이거예요?
0: 레는 이거예요. 레는 이거고 도는 이거. 그러면 정혜빈은 이거. 이리 와봐요. 정혜빈은 이거. 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준비됐죠?
2: 네.
0: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도도도도도도도도 재밌는 소리. 정혜빈! 신나는 소리. 다시 아저씨가. 도도도도도도도도 즐거운 소리. 지우!
3: 레레레레레레레레
0: 노래 부르자. 헤이! 야, 너네 어쩜 그렇게 연주도 이렇게 멋있게 잘하니? 너무 멋진 것 같아. 이번 공연 박스에서는 근데 얘들아, 같은 음으로 연속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아주 멋진 노래가 등장해.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이야.

0: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빡! 오늘의 박스 어딨냐, 박스. 박스맨 불러보자, 박스맨! 박스맨! 어? 박스맨이 키가 또 커졌네? 그지, 얘들아?
1: 이번에 커졌어.
0: 그래, 여기 박스맨 가족들이 다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고맙습니다, 박스맨!
1: 고맙습니다. 네.
0: 호호, 그나저나 오늘 박스는 조금 가벼운데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1: 흔들어봐야죠.
0: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어? 되게 그거 무슨 소리야? 되게 좀 약간 신나는
1: 신기가
0: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멋진 소리가 나왔나? 자, 한번 볼까? 오늘은 바로 쿵딱쿵딱 컵타.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꺼내보자, 꺼내보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까는 자, 두구두구 누르니까 작아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두구두구 같이 해주시죠.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자,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비버. 와, 컵이 되게 많네. 자, 컵 한번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와, 컵이 여섯 개네. 여섯 개면은 아저씨가 다 가지고 있어야겠다. 알았어요. 아저씨가 두 개, 지유가 두 개. 어떤 거? 어떤 색깔 원해?
1: 아, 저요.
0: 그래, 알았어. 자, 오케이. 그렇게?
1: 이거 하고.
0: 오케이, 이거 하고 뭐? 오케이. 어우, 정혜비.
1: 파란 색깔.
0: 아, 잠깐만, 얘들아. 자,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친구들, 빨리 가서 컵을 가져오세요. 우리 한번 네. 재밌게 놀아봐요. 엄마한테 컵 달라고 하세요, 컵. 플라스틱 컵, 종이컵, 뭐든 다 괜찮아요. 아, 그 유리컵은 안 됩니다. 위험하지 않은 컵으로.
1: 유리컵은 안 돼요. 깨질 수도 있어요.
0: 와, 벌써 컵 가지고 전화기 놀이라고 있어. 근데 얘들아, 우리 뮤직박스는 언제나 박스 안에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 근데 뮤직박스에서 나왔으면 이걸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그지? 어? 지금 소리가 나네. 어? 저기 봐.
1: 전 이거요.
0: 어떻게?
1: 이거요.
0: 와! 어! 와, 천재들! 와! 와! 그렇지. 어린이 여러분, 이 컵으로 여러 가지 재밌는 소리가 나네요. 우리 컵을 한번 같이 놀아볼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벌써 와, 이 컵으로 멋지게 또 컵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저씨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봐봐. 딴딴딴딴딴딴딴 같이 하자. 시작. 딴딴딴딴딴딴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딴딴딴딴딴딴딴 같이 딴딴딴딴딴딴딴. 근데 이거 각자 혼자 하니까 조금 심심하긴 하지.
1: 네.
0: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팀으로 한번 연주해보는 거 어때?
1: 재밌어요.
0: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세 명이니까 박스맨을 불러서 한번 같이 놀아볼까?
1: 네.
0: 박스맨 같이 놀아요.
1: 박스맨.
0: 이리 오세요, 박스맨. 같이 놀아요, 박스맨. 옆에 앉으세요. 옆에 앉으세요. 자, 그러면 박스맨이랑 아저씨랑 한번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서 아저씨는 정엽이랑 그리고 지유는 박스맨이랑 이렇게 해보는 거야.
1: 네.
0: 오케이. 자, 잘 봐요. 자, 박스맨 준비됐어요? 시작. 딴딴딴딴딴딴딴. 돌아서. 시작. 딴딴딴딴딴딴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딴딴딴딴딴딴딴. 돌아서 준비 시작. 딴딴딴딴딴딴딴.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너무 잘 따라하니까 너무 재밌다. 그치?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야. 노래 한 곡에 맞춰서 컵으로 쭉 연주를 한번 해보자.
1: 진짜요?
0: 컵타 연주를. 진짜예요. 시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깨 개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동역하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자비하세요. 안전!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위험한 감자튀김.
7: 맛있어 맛있어. 감자튀김 맛있어.
8: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6: 호떡아 감자튀김 먹자.
8: 와 누나다.
6: 어? 감자튀김이 다 어디 갔지? 설마 호떡이 네가 다 먹은 건 아니겠지? 먹었네 먹었네. 뭐야 뭐야. 또 혼자 다 먹은 거야?
9: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6: 어? 무슨 소리지? 어? 어? 어? 감자 딱지가 깜빡인다.
7: 허! 감자 튀김을 먹었을 뿐인데 왜 감자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무섭다. 왜 감자 튀김을 먹었을 뿐인데 감자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6: 이유가 있겠지. 내가 가서 직접 알아보고 올게. 이야!
7: 우와! 누나가 감자 속으로 들어갔다.
10: 하, 내 꿈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6: 오잉? 어, 여기는? 아! 감자 마을이다!
11: 아기 감자!
6: 나?
10: 그래, 너는 꿈이 뭐야? 내 꿈은 말이야.

0: 감자튀김이 되는 거구나. 나는 호떡이가 감자튀김에 먹었더니 감자딱지가 깜빡여서 여기 온 건데.
1: 호떡이? 응. 그치? 호떡이 감자튀김 엄청 좋아하지. 그래서 나도 호떡이한테 사랑받는 감자튀김이 되고 싶은 거라고. 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튀김풀장 가볼래?
0: 튀김풀장이 뭐하는 곳인데?

0: 여기야 여기. 얼른 들어가 보자.
1: 잠깐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출입금지. 절대 감자는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잖아.
0: 아, 괜찮아. 절대 감자는 들어가지 마시오. 절대 감자님만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
1: 응? 절대 감자님이 누구신데?
0: 아, 감자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신데.
1: 오. 어?
0: 근데 왜 절대 감자님만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1: 응?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절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라는 뜻으로, 감자는 반드시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뜻인 것 같은데.
0: 아, 그래? 그래서 안 갈 거야? 내 소원인데?
1: 그래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0: 네가 싫으면 나 혼자라도 들어갈 거야.
2: 어허! 아니 가자! 아니 가자! 아니 가자!
0: 아우, 나 누가 나 잡아내. 절대 감자님!
1: 어? 이분이 절대 감자님이시구나!
2: 아기 감자, 이 경고판 못 봤어? 절대 감자는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잖아! 이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갔다간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야!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알았지?
1: 네! 절대 감자님!
2: 알았냐고!
0: 네.
1: 안녕히 가세요.
0: 씨! 대체 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들어가지 말라니까. 더 들어가고 싶잖아.
1: 어?
0: 나 들어가 볼래.
1: 들어가면 안 돼. 안 된다니까.
0: 여기가 바로 뭐든지 바삭바삭하게 고소하게 튀겨주는 튀김풀장이야. 이렇게 멋진 곳에 못 들어오게 하다니.
1: 멋지긴 하다. 근데 못 들어오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0: 아니, 나 지금 당장 여기 다이빙대에서 점프해서 저 아래 기름 속으로 들어갈 거야.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감자튀김이 되겠지? 그럼 호떡이한테 사랑받을 거야. 나 지금 당장 감자튀김이 될 거야.
1: 근데 다이빙 금지라잖아. 절대 감자님도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0: 됐고, 나 다이빙 할 거야. 간다.
2: 간다. 아기 감자.
0: 나요.
2: 너 호떡이 몸을 망칠 셈이야?
0: 네? 호떡이 몸을 망치다뇨?
2: 아기 감자들. 잘 들어. 왜 튀김풀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옛날 옛날에 우리 감자 마을에는 프렌치 프라이 백장님이 살았단다. 그분은 처음으로 튀김풀장에 들어가신 분이지. 뜨거운 기름에 튀겨지셨어. 바사사사사사사사 바사사사사.
3: 고소한 냄새! 나 쓰러질 것 같아!
4: 수아! 어우, 구릿빛 피부. 마음에 들어, 수아.
3: 야! 저 구릿빛 피부! 너무 멋져!
2: 튀김풀장에서 나온 프렌치프라이 백장님은 바삭바삭하게 튀겨졌지.
4: 수아?
3: 방금 봤어! 윙크 나한테 했어!
5: 아니야! 나한테 윙크한 거야!
3: 아, 고소한 냄새! 나 쓰러진다!
2: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어. 아니나 다를까?
4: 고소했어. 먹고 싶어서 못 참겠어.

0: 그래, 이 맛이 좋아.
1: 프렌치 프라이 백장님은 끝내주게 맛있는 맛으로
0: 끝내주게 맛있어.
1: 호떡 나르도를 사로잡았지. 호떡 나르도는 먹고 먹고 또 먹고.
2: 그러니까 저도 프렌치 프라이 백장님처럼 고소하고 파삭한 감자튀김이 되고 싶다고요. 근데 왜 튀김불장에 못 가게 하는 거냐고요.
1: 아휴, 아기 감자, 정말로 프렌치프라이 백장님처럼 되고 싶은 게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2: 누구시오?
3: 처음 뵙게 수왕 소장님. 프렌치프라이 백작, 이 수왕.
2: 프렌치 프라이 백작? 처음 듣는 이름인데?
3: 아, 기름에 바삭바삭하게 튀겨져서 못 알아본 모양이 수왕. 저 원래 감자요, 수왕.
2: 감자? 아, 감자가 왜 폭탄이?
3: 폭탄이라고 수왕? 그게 무슨 말이 수왕? 헛! 누구 수왕?
4: 날 못 알아보는 건가? 난 프렌치 프라이 백작, 네 몸속에서 나온 독소 폭탄이다.
3: 독소 폭탄이 수왕?
2: 폭탄이라면 터지는 거 아니야?
5: 소장님, 영양분 가지라.
6: 살려 수왕.
5: 이거 놔!
4: 싫어. 난 혈장이랑 갈 거야. 날 이 몸 곳곳으로 데려다 줘. 이제부터 이 몸은 이 독소 폭탄이 접수한다. 가자!
2: 독소 폭탄이 혈장이랑 같이 갔어. 빗줄을 돌아다니다 터지기라도 하면.
4: 펑펑펑펑펑펑펑.
2: 안돼! 프렌치 프라이 백장, 도대체 어쩌자고 독소 폭탄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 어쩌자고?
3: 저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게 수왕. 대체 왜 독소 폭탄이 생겨 수왕? 왜?
1: 독소 폭탄은 프렌치 프라이 백작이 뜨거운 기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생겼지.
2: 난 감자 속 탄수화물.
7: 난 감자 속 단백질. 감자튀김이 되자.
1: 감자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8: 뜨겁게 튀기자.
1: 뜨거운 기름을 만나 튀겨지면.
2: 아, 너무 뜨거운데.
8: 뜨겁게 튀기자.
2: 아, 너무 뜨거워. 못 참겠다.
8: 뜨겁게 튀기자.
1: 독소 폭탄으로 변해버리지.
9: 네? 호떡이도 감자튀김을 먹었는데 그럼 호떡이 몸속에도 독소 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1: 아마도.
9: 그러면 호떡이 몸속에 독소 폭탄이 돌아다니다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1: 아마도.
9: 안 돼! 어서 호떡이를 구하러 가야겠어요. 오! 독소 폭탄 최고 딱지다!
1: 아기 감자! 그래도 감자튀김이 되고 싶어.
2: 아니요. 아니요.
1: 가자, 가자, 그럼.
2: 아니요. 아니,
1: 풀장 가자.
2: 아니요. 아니,
1: 갈 거야, 갈 거야. 안 될 거지?
2: 감자튀김, 독소 폭탄. 누나, 감자튀김 먹자.
9: 그러니까, 이 감자가 뜨거운 기름을 만나면 독소 폭탄이 생겨서 팍!
2: 아, 깜짝이야!
9: 아이, 나도 놀랐잖아!
2: 내가 더 놀랐거든! 폭탄 터지는 줄 알았잖아!
9: 헐! 어떻게 알았어? 이 감자튀김을 먹으면 몸속에서 독소 폭탄이 펑! 터질지도 몰라!
2: 뭐? 독소 폭탄! 나 감자튀김 먹었는데 어떡해?

0: 대체 어디야? 왜 이렇게 난장판이지? 폭탄이라도 터졌나?
1: 그래, 터졌다! 독소폭탄 제거반장! 이제 오면 어떡해!
0: 아, 내가 독소폭탄 제거반장이야!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누구세요?
1: 여기는 최장! 그리고 나는 핏줄에 들어온 당을 관리하는 인슐린 반장이다!
0: 아, 인슐린 반장님! 근데 여기 이러고 계시면 핏줄에 있는 당 관리는 누가?
1: 그러니까! 독소폭탄이 터지기 전에 왔어야지! 내가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 지금쯤 핏줄은!
2: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3: 좀 신나게 놀아볼까? 핏줄 공격! 땅땅땅땅
4: 땅땅땅땅땅땅땅땅. 오! 좋아 좋아! 염증도 일으켜볼까?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5: 희사! 희사! 핏줄에 당이 넘쳐나고 있다! 인슐린 반장은 당장 출동하라!
1: 아, 저도 출동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설 수도 없다고요! 핏줄에 있는 당들을 그대로 뒀다가 당뇨병이라도 걸리면...
0: 네? 당뇨병이요? 그거 위험한 병이잖아요!
1: 위험하지! 그러니까 어서 가서 독소폭탄을 제거해!
0: 네! 인슐린 반장님! 근데 독소폭탄은 어디로?
1: 혈장이랑 저쪽 핏줄로 갔어!
0: 네! 알겠습니다! 에이, 독소폭탄! 제발 다른 곳에선 터지지 말아라! 제발!
1: 나 인슐린 반장! 호떡이를 위해 일어날 거야! 혈장, 어서 서둘러! 호떡이 몸 여기저기서 독소폭탄 터뜨리려면 시간이 없다구.
6: 빨리 가고 싶어도 너 때문에 내가 끈적거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7: 혈장! 어딨어?
6: 혈장!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7: 우리가 왜 이러지?
1: 혈장한테서 당장 떨어져.
6: 너 때문에 내가 끈적거려서 적혈구도 백혈구도 혈소판도 철썩 달라붙은 거잖아.
1: 에이 귀찮아, 저리 가. 혈장은 나랑만 다닌다.
7: 그럴 순 없어.
1: 너희가 뭔데? 누군데?
8: 우리는
7: 피사총사.
1: 피사총사라고 해도 혈장한테서 당장 떨어지지 않으면 독소폭탄 터뜨려버린다.
0: 안돼. 독소폭탄 제거 반장인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1: 그래가지고 날 없앨 수 있겠나?
0: 당장 없애지 마!
1: 잠깐! 그 전에 펑!
6: 아니, 안 괜찮아.
5: 핏줄에 염증 발생! 염증 발생!
6: 독소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핏줄에 염증이 생겼어. 머리카락으로 가는 핏줄도 막혔어.
9: 그럼 어떻게 되는데?
6: 머리카락으로 산소 배달을 못하겠지. 물론 영양분도 배달할 수 없어.
9: 그럼 머리카락은?
1: 빠지겠지.
0: 머리카락이 빠져? 설마 이렇게?
1: 내 머리카락!
0: 안 돼! 호떡이 머리카락이 빠지게 줄 순 없어! 저 핏줄을 뚫어야 해!
9: 나도 도울게!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
6: 나도 핏줄이 딱딱해져서 그런가 봐.
9: 이러다가 혈압 높아지는 거 아니야?
5: 희사! 희사!

0: 독소폭탄이 터져 혈압이 올라가고 있다. 고혈압 주의! 고혈압 주의!
1: 뭐? 고혈압?
2: 혈장, 우린 어서 가자. 피부 마을로.
3: 이거 놔! 이거 놔!
1: 이럴 수가! 눈앞에서 독소폭탄을 놓치라니! 거기 놔라, 독소폭탄!

0: 우와, 콜라겐이다. 으깡!
1: 벌써 독수 폭탄이 터뜨린 거야?
0: 좀 일찍 오지 그랬어. 난 단백질만 보면 펑 하고 터지는 버릇이 있잖아. 콜라겐은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펑 터뜨려버렸네.
2: 콜라겐님!
0: 깨워도 못 일어날 거야.
2: 그럼 우리 피부세포들은 이대로 쭈글쭈글 늙어버리는 거야.
0: 그렇지.
1: 그러면
3: 안 돼.
1: 안 돼. 호떡이 피부가 쭈글쭈글 늙게 줄 순 없지. 독소폭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없애버리겠다.
0: 그럴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결장, 우린 가자.
1: 또 쳤다. 감자 튀김에서 나온 독소 폭탄이 이렇게 위험할 줄이야. 빨리 잡아야 하는데.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독소 폭탄!
4: 독소 폭탄 제거만 형님!
2: 파이팅!
5: 아, 출출한데. 아, 그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그 이름이 뭐 있더라?
6: 감자튀김입니다.
5: 그래, 맞아, 감자튀김. 아, 먹고 싶다.
7: 그럼 집중해서 호떡이한테 감자튀김을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호떡이는 감자튀김 먹고 싶다. 호떡이는 감자튀김.
8: 싫어, 저리 가.
7: 싫어 저리 가.
5: 에? 싫다니! 난 감자튀김 좋아해! 먹고 싶다고!
7: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뇌님.
8: 뇌님, 조심하세요. 감자튀김에서 나온 독소폭탄이에요!
5: 뇌야! 독소폭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이다!
0: 뇌! 그렇게 큰 소리 칠 때가 아닐 텐데. 펑!
5: 뭐야? 나의 신경세포들이 사라졌잖아!
0: 네. 기억력도 잃고 집중력도 잃었으니 내가 새로운 감정을 심어주지. 먼저, 우울감! 좋아. 이번엔 불안감!
5: 불안.
0: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1: 또 한 발 늦었어. 괜히까지 독소폭탄한테 당했어. 어떻게 해야 독소폭탄을 없앨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독소폭탄을 없앨 수 있는 거냐고.
9: 한장!
0: 너희들은 또 누구야?
10: 나는 토마토.
11: 난 브로콜리.
12: 난 블루베리.
10: 우리는 독소폭탄 제거반이다. 우리가 많이 늦었지.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서

0: 이 독소폭탄을 없앨 수 있는 거야?
1: 아, 그게 완전히 없앨 순 없어. 어? 독소폭탄이 들어있는 감자튀김을 먹지 않는 수밖에 없어.
0: 뭐라고? 그럼 쟨 어떡해?
2: 없앨 순 없어도 나쁜 짓을 막을 순 있지.
3: 막을 수 있다면 어디 한번 막아보시지. 혈장, 넌 이제 필요 없어. 저리 가. 뇌를 직접 조정하겠어.
4: 뭐가?
3: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되지.
4: 오호, 못 간다니까.
3: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그렇다면 나도 최후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괴롭힐 수 없다면 다 터뜨려버리겠어.
2: 반장, 어서 물로 독소폭탄을 쓸어버려.
0: 물? 내가 물이었어?
2: 독소폭탄을 없앨 순 없어도 물로 내쫓을 순 있어. 그러니까 어서.
0: 알았어. 나 앞으로는 감자튀김 많이 안 먹을래. 호떡이한테도 꼭 이렇게 말해줄 거야. 오, 물 최고 딱지다. 좋았어. 독소폭탄, 물과 함께 어둠으로 나가자. 가자.
5: 뇌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감자튀김 먹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6: 아이, 감자튀김이 맛있는 걸 어떡해.
5: 그럼 감자튀김보다는 찐감자 어때요?
6: 찐감자? 아, 좋은데? 아, 혹시 독소폭탄이 들어오더라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선한 채소, 과일,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명령해야겠어.
5: 좋은 생각이십니다, 뇌비!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 솔메이트.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눈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제?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그림책 뿡뿡뿡.
1: 헨젤과 그레텔, 그레이트 북스. 숲속 오두막집에 나무꾼 가족이 살았어요. 나무꾼인 아빠, 새엄마, 헨젤과 그레텔, 이렇게 네 식구였지요. 아빠는 열심히 나무를 했지만 집은 늘 가난했어요. 끼니도 간신히 챙길 정도였지요. 어느 날 먹을 것이 똑 떨어졌어요.
2: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하구려.
1: 아빠가 한숨을 쉬자 새엄마가 말했어요.
3: 안 되겠어요. 아이들을 숲에 두고 옵시다.
2: 그럴 수는 없어요.
1: 아빠의 말에 새엄마가 곧장 쏘아붙였어요.
3: 그럼 다 같이 굶어 죽을 셈이에요?
1: 그런데 그 이야기를 헨젤과 그레텔이 다 듣고 말았지요.
4: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5: 괜찮아, 그레텔. 방법이 있을 거야.
1: 헨젤이 훌쩍이는 그레텔을 달랬어요. 헨젤은 몰래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에는 달이 둥실 떠 있고 마당에는 조약돌이 하얗게 빛났지요. 헨젤은 조약돌을 잔뜩 주워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새엄마는 아침 일찍 아이들을 깨웠어요.
3: 어서 일어나! 오늘은 숲으로 나무하러 가야 해.
1: 나무꾼 가족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헨젤은 슬쩍슬쩍 뒤를 돌아보며 주머니에 넣어온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렸어요. 어느덧 깊은 숲속에 도착했어요. 아빠가 모닥불을 피우자 새엄마가 말했어요.
3: 나무를 해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렴.
1: 조금 뒤 탁탁탁 도끼 소리가 들렸어요.
4: 아빠가 가까이 계시나 봐.
1: 마음이 놓인 헨젤과 그레텔은 꾸벅꾸벅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어느새 캄캄한 밤이었어요.
4: 오빠 무서워. 우리 어떡해?
1: 그레텔이 울먹거렸어요. 헨젤은 동생을 달래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낮에 떨어뜨린 조약돌이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났어요.
5: 괜찮아, 그레텔. 이걸 따라가면 돼.
1: 둘은 손을 꼭 잡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 새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3: 먹을 거라고는 빵 한 덩어리뿐이에요. 아이들을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갑시다.
1: 헨젤과 그레텔은 그 말을 또 듣고 말았지요. 헨젤은 다시 조약돌을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문이 잠겨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5: 괜찮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1: 헨젤은 씩씩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새엄마는 아침 일찍 아이들을 깨웠어요.
3: 일어나, 나무하러 가자.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껴 먹거라.
1: 새엄마는 헨젤에게 빵 한 조각을 주었어요. 나무꾼 가족은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헨젤은 빵 조각을 조금씩 떼어 길바닥에 떨어뜨렸지요. 숲속에 남겨진 헨젤과 그레텔은 이번에도 깜빡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깜깜한 밤이었지요. 헨젤은 빵 조각을 찾아 바닥을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부스러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찍찍거리던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오누이는 밤

0: 제 숲속을 헤맸어요. 날이 밝을 때쯤 그레텔이 소리쳤지요.
1: 오빠, 저기 봐!
2: 우와! 과자로 만든 집이야!
0: 헨젤과 그레텔은 호다닥 달려갔어요. 생크림 지붕에 초콜릿 굴뚝, 알록달록 사탕과 과자로 만든 집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몹시 배가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지붕을 냠냠, 창문을 아작아작 뜯어먹었어요.
3: 오, 귀여운 아이들이 왔구나.
0: 과자집의 문이 열리더니 웬 할머니가 내다보았어요.
3: 안에도 맛있는 게 많단다.
0: 헨젤과 그레텔은 신이 나서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꽝! 문이 닫히자마자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3: 요 녀석들! 내 집을 잘도 뜯어먹었겠다.
0: 친절한 줄 알았던 할머니는 사실 무서운 마녀였어요. 마녀는 헨젤을 새장 같은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에게 집안일을 시켰어요.
3: 당장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가져와라. 네 오빠를 통통하게 살찌워서 잡아먹어야겠다.
1: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0: 겁에 질린 그레텔은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마녀는 날마다 헨젤에게 말했어요.
3: 손가락을 내밀어봐. 살이 얼마나 쪘나 보자.
0: 그때마다 헨젤은 먹고 남은 뼈다귀를 내밀었어요. 눈이 나쁜 마녀는 까맣게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녀가 버럭 화를 냈어요.
3: 왜 이렇게 살이 안 쪄? 더는 못 참겠다. 당장 오븐에 불을 피워라.
0: 그레텔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1: 어떡하지? 오빠를 구해야 해.
3: 오븐이 데워졌는지 들어가서 살펴봐라.
0: 마녀는 그레텔도 함께 잡아먹을 생각이었어요. 그레텔은 마녀의 속셈을 알아채고 꾀를 했지요.
1: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3: 그걸 왜 몰라?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0: 마녀는 고개를 쭉 내밀며 오븐을 향해 몸을 숙였어요.
1: 야!
0: 그레텔은 마녀를 있는 힘껏 오븐 안에 밀어넣었어요. 그러고는 철컥 문을 잠가버렸지요. 그레텔은 얼른 헨젤에게 달려가 우리의 문을 열었어요.
1: 오빠, 어서 나와. 이제 괜찮아.
4: 그래,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0: 둘은 마녀의 보석을 챙겨 과자집을 빠져나왔어요. 걷고 또 걷다 보니 그리운 집이 보였어요.
2: 아빠, 우리가 돌아왔어요.
0: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는 오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새엄마는 떠나고 아빠 혼자 살고 있었지요. 이제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아빠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할 거예요.
5: 엄지공주, 그레이트 북스. 혼자 사는 부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부인은 지혜로운 요정을 찾아갔어요.
6: 요정님, 작은 아이를 갖고 싶어요.
5: 부인의 소원을 들은 요정은 부인에게 보리나달 하나를 주었어요.
6: 이걸 심어서 무엇을 할까?
5: 나달을 심자 신기하게도 꽃 한 송이가 피었어요.
6: 예쁘기도 하지.
5: 어머나! 꽃잎 사이로 무언가 빼꼼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지손가락만큼이나 작은 어여쁜 소녀였어요. 부인은 소녀를 엄지공주라고 불렀어요. 엄지공주는 낮이면 접시 연못에서 놀다가 밤이면 호두 껍데기 침대에서 꽃잎 이불을 덮고 잠들었어요.
1: 아, 졸려.
5: 그날도 엄지공주는 호두 껍데기 안에 누워 단꿈을 꾸었어요. 누군가 깨진 창문으로 자기를 보는 줄도 모르고요. 다음 날 아침, 엄지공주가 눈을 떴어요.
1: 여기가 어디지?
5: 엄지공주는 너무 놀라 까무러칠 뻔했어요. 커다란 연잎 위에서 두꺼비 두 마리가 엄지공주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7: 인사하렴. 너와 결혼할 내 아들이란다.
5: 엄마 두꺼비가 아들 두꺼비를 가리켰어요. 아들 두꺼비는 좋아서 꺽꺽 웃었지요. 두꺼비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러 떠났어요. 엄지공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지요.
8: 가여워라, 우리가 도와주자.
5: 물고기들이 연잎줄기를 힘껏 물어뜯었어요. 엄지공주를 태운 연잎이 나풀나풀 떠내려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 나비가 연잎에 내려앉았어요. 엄지공주는 허리띠를 풀어 나비와 연잎에 묶었지요. 나비가 끌어주는 연잎은 훨씬 빠르게 나아갔어요. 그때였어요. 커다란 풍뎅이가 날아와 엄지공주를 휙 낚아챘어요.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친구들에게 데려갔어요.
9: 얘들아, 어때? 귀엽지 않니?
5: 하지만 친구들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10: 다리가 두 개밖에 없잖아.
11: 꼭 사람처럼 생겼는걸? 정말 못생겼다.
5: 머쓱해진 풍뎅이는 저 혼자 날아가 버렸어요. 엄지공주는 숲에 홀로 남았어요.
1: 걱정 마, 용기를 내.
5: 새들이 지적이며 응원해 주었어요. 숲은 따뜻하고 풍요로웠어요. 엄지공주는 이슬로 목을 축이고 꽃꿀로 배를 채웠어요. 어떤 날은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그럴 때면 커다란 클로버 밑에서 시간을 보냈죠. 어느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엄지공주는 낙엽을 이불 삼아 점점 추워지는 날씨를 견뎠어요. 이윽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꽃과 나무는 앙상하게 시들고 낙엽도 파사삭 부서졌어요. 새들의 노랫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어요.
1: 아이, 추워. 아이, 배고파.
5: 엄지공주는 오들오들 떨며 들쥐 아줌마의 굴을 찾아갔어요.
1: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3: 저런, 딱하기도 하지. 어서 들어오렴.
5: 들쥐 아줌마는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었어요.
3: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지내자꾸나. 대신 청소도 해주고 재미난 이야기도 들려주렴.
5: 어느 날 들쥐 아줌마의 집에 두더지가 놀러왔어요.
9: 땅굴을 새로 만들었답니다. 해도 안 들고 컴컴해서 참 좋아요.
5: 들쥐 아줌마가 엄지공주에게 속삭였어요.
3: 얘야, 두더지는 부자에다가 아는 것도 많아. 두더지와 결혼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5: 두더지는 엄지공주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9: 저희 집에 놀러오세요. 새로 만든 땅굴도 보여드릴게요.
5: 두더지는 엄지공주를 땅속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제비가 쓰러져 있었어요. 두더지는 혀를 끌끌 찼어요.
9: 책, 이게 뭐야? 시끄럽게 찍찍 울기만 하더니.
5: 하지만 엄지공주는 제비가 걱정되었어요. 깊은 밤, 엄지공주는 다시 제비를 찾아갔어요. 꽁꽁한 몸에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자 제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1: 살아있었구나. 정말 다행이야.
5: 엄지공주는 겨울 내내 제비를 보살폈어요. 봄이 오자 제비도 기운을 차렸어요.
12: 엄지공주야, 고마워.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
1: 그럴 수 없어. 내가 떠나면 들쥐 아줌마가 슬퍼할 거야.
12: 그럼 어쩔 수 없지. 잘 있어.
5: 제비는 지지배배 노래하며 초록색 숲으로 날아갔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들쥐 아줌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3: 얘야, 두더지가 너에게 청혼을 했단다. 너는 이제 두더지 신부가 되는 거야.
1: 싫어요. 저는 두더지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5: 엄지공주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어요.
3: 아유, 두더지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니? 결혼식에 입을 옷부터 만들자.
5: 들쥐 아줌마는 엄지공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결혼식도 코앞으로 다가왔죠.
1: 이제 평생 깜깜한 땅속에서 살아야겠지. 다시는 찬란한 햇빛을 보지 못할 거야.
5: 엄지공주는 슬퍼하며 굴 밖으로 나왔어요. 엄지공주는 해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1: 해님, 잘 있어요. 혹시 제비를 보거든 내 인사를 전해주세요.
5: 그때 지지배배, 지지배배, 제비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1: 제비야, 돌아왔구나. 난 두더지와 결혼해야 해.
5: 엄지공주는 제비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제비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12: 이번에는 내가 널 구해줄게. 나와 함께 따뜻한 남쪽나라로 가자.
5: 엄지공주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1: 그래, 너랑 같이 갈래.
5: 엄지공주는 제비의 등에 훌쩍 올라탔어요. 제비는 한참을 쉬지 않고 날았어요.
12: 이제 다 왔어. 여기가 남쪽나라야.
5: 제비는 희고 탐스러운 꽃잎 위에 엄지공주를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꽃 한가운데에 엄지공주만한 소년이 앉아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꽃송이마다 꽃의 천사들이 살고 있었죠. 소년이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13: 안녕, 나는 꽃의 왕자야.
4: 남쪽 나라에 온 걸

0: 는 종종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럴 때면 집 마룻바닥 밑에 있는 지하실에 내려가 바람을 피했답니다. 어느 날 집을 날려버릴 만큼 세찬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1: 도로시! 어서 지하실로 내려와!
0: 엠 아주머니와 헨리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2: 토토 이리 와! 빨리 가야 해!
0: 도로시가 토토를 안고 피하려는 순간 회오리 바람이 집을 공중으로 날려버렸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집과 함께 멀리 날아갔어요. 집이 땅에 내려앉았어요. 도로시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3: 우주나라에 오신 걸 환영해요.
0: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도로시를 반겼어요.
3: 아가씨가 못된 동쪽 마녀를 무찔렀어요.
0: 사람들은 도로시의 집을 가리키며 기뻐했어요. 이곳 사람들을 괴롭히던 동쪽 마녀가 도로시가 타고 온 집에 깔려버린 거예요.
2: 저는 그냥 바람에 실려 날아왔을 뿐이에요.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4: 아가씨, 나는 북쪽 마녀예요. 아, 무서워 마요. 나는 착한 마녀랍니다. 오지의 마법사라면 아가씨를 도와줄지도 몰라요.
0: 북쪽 마녀는 도로시에게 은구두를 주었어요.
4: 동쪽 마녀가 신었던 마법 구두예요. 이걸 신고 가요.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면 마법사가 사는 에메랄드 성이 나올 거예요.
2: 고맙습니다. 토토, 마법사를 만나러 가자.
0: 도로시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3: 안녕, 넌 누구니? 어디 가는 거야?
0: 길가에 서 있던 허수아비가 말을 걸었어요.
2: 나는 도로시, 오지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나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려고.
3: 그래? 나도 원하는 게 있는데 같이 가면 안 될까?
0: 허수아비의 소원은 뇌를 갖는 거였어요. 까마귀들이 뇌가 없다며 허수아비를 놀렸거든요.
3: 나는 뇌를 달라고 부탁할래. 뇌가 있으면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겠지.
0: 허수아비는 도로시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도로시와 허수아비, 토토가 숲을 지나던 길이었어요. 녹이스러 꼼짝도 못하는 양철 나무꾼을 보았지요.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양철 나무꾼의 몸에 기름칠을 해주었어요.
5: 이제 움직일 수 있어. 고마워, 얘들아.
0: 양철 나무꾼에게도 소원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동쪽 마녀의 마법에 걸려 양철이 된 후 따뜻한 마음이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지요.
5: 나는 심장을 달라고 할래. 따뜻한 마음을 되찾고 싶어.
0: 양철 나무꾼도 도로시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6: 캬앙!
0: 갑자기 길목에서 커다란 사자가 튀어나왔어요. 사자는 으르렁거리며 토토에게 덤벼들었어요. 깜짝 놀란 도로시는 사자의 코를 찰싹 때렸지요.
2: 너처럼 큰 사자가 조그만 강아지를 무는 건 나빠!
0: 사자는 부은 코를 문지르며 훌쩍거렸어요.
6: 미안, 사실 내가 무서워서 그랬어. 해칠 생각은 없었어.
2: 뭐야, 너 겁쟁이구나?
0: 겁쟁이 사자는 용기를 갖고 싶었어요. 사자도 도로시와 함께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했지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로 도우며 함께 걸었어요.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타나면 사자가 나서서 용감히 싸웠어요. 양철 나무꾼은 살쾡이에게 쫓기는 가엾은 돼지들을 구해주었지요. 허수아비가 꾀를 내어 깊은 계곡도 무사히 건넜어요.
2: 우와, 저기야! 에메랄드 성이다!
0: 드디어 노란 벽돌길 끝에 커다란 성이 보였어요. 모두 마법사를 만날 생각에 들떠 걸음을 서둘렀어요. 성 안은 온통 초록빛 에메랄드로 반짝였어요. 너무 눈이 부셔서 안경을 쓰고 들어가야 했지요. 오지의 방으로 들어서자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6: 나는 오지의 마법사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2: 저는 도로시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3: 저는 허수아비입니다. 뇌를 갖고 싶습니다.
5: 마법사님, 저에게는 따뜻한 심장을 주세요.
7: 저는 겁쟁이 사자예요. 용기를 갖고 싶어요.
0: 소원을 모두 들은 오지가 말했어요.
6: 너희가 못된 서쪽 마녀를 없앤다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0: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쪽 마녀의 성으로 떠났어요. 서쪽 마녀도 가만있지 않았지요.
8: 흥, 날 없애러 온다고? 늑대들아, 저놈들을 쫓아!

0: 늑대들이 달려들자 양철나무꾼이 도끼를 휘둘러 물리쳤어요.
1: 까마귀들아, 저놈들을 다 쪼아버려라!
0: 이번에는 허수아비가 팔을 휘저 다 쫓아버렸지요. 선종마녀의 군사들도 몰려왔지만 사자가 으르렁거리자 모두 겁에 질려 달아났어요.
1: 더는 안 되겠군. 저놈들을 몽땅 잡아와라!
0: 선종마녀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불렀어요. 원숭이들은 도로시와 친구들에게 날아갔어요. 다짜고짜 덤벼들어 잡아채서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요. 모두 꼼짝없이 붙잡혀서 마녀의 성으로 끌려왔어요.
2: 저 아이가 동쪽 마녀의 마법구두를 신고 있다니.
0: 도로시를 본 서쪽 마녀는 깜짝 놀랐어요. 서쪽 마녀는 도로시를 마구 부려먹었어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구두를 뺏으려 들었지요. 하루는 서쪽 마녀가 물을 길어오던 도로시를 넘어뜨렸어요. 그 바람에 구두 한 짝이 벗겨지자 냉큼 가로챘지요.
1: 이 나쁜 마녀야! 내 구두까지 빼앗다니!
0: 화가 난 도로시는 물통에 물을 마녀에게 끼얹었어요. 왈칵 물벼락을 맞은 마녀가 소리쳤어요.
1: 으악! 안 돼! 나는 물에 닿으면 끝장이야!
0: 서쪽 마녀는 부르르 떨다가 스르르 녹아버렸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에메랄드 성으로 돌아왔어요.
3: 마법사님! 저희가 서쪽 마녀를 무찔렀어요!
0: 커튼 뒤에서 키 작은 할아버지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4: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런데 얘들아, 사실은...
5: 어?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6: 내가 오즈란다. 하지만 난 진짜 마법사가 아니야.
0: 할아버지는 오래전 서커스단의 기구를 탔다가 기구의 줄이 끊어져 머나먼 이곳까지 날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할아버지를 대단한 마법사로 여겼지요.
3: 할아버지, 그럼 우리 소원은요?
0: 도로시와 친구들은 울상을 지었어요.
4: 얘들아, 너희는 이미 소원을 이루었어. 사자는 용감했고, 양철나무꾼은 마음이 따뜻했고, 허수아비는 누구보다 지혜로웠잖니.
0: 그래도 도로시와 친구들은 계속 훌쩍거렸어요.
4: 이런, 알았다, 알았어. 소원을 들어주마.
0: 할아버지는 허수아비에게 바늘과 왕겨로 만든 뇌를, 양철나무꾼에게는 비단으로 만든 심장을, 사자에게는 용기가 생기는 무략을 주었어요. 그리고 도로시에게 말했지요.
4: 기구를 만들어서 나와 같이 돌아가자.
0: 며칠 뒤 기구가 완성되었어요.
4: 도로시, 어서 타렴. 곧 하늘로 올라갈 거야.
5: 잠깐만요. 토토가 없어졌어요.
0: 도로시는 토토를 찾아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기구는 이미 하늘 높이 올라간 뒤였어요.
5: 내려오세요. 같이 가요.
0: 할아버지가 하늘 위에서 소리쳤어.
4: 도로시, 다시 내려갈 수는 없어. 착한 남쪽 마녀에게 가보렴. 널 도와줄지도 몰라.
0: 도로시는 친구들과 함께 남쪽 마녀를 찾아갔어요.
5: 남쪽 마녀님,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0: 남쪽 마녀는 상냥하게 일러주었어요. 네가 신은 구두에 마법의 힘이 숨어있단다. 뒤꿈치를 세 번 부딪히면서 가고 싶은 곳을 말해보렴. 도로시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1: 너희 덕분에 멋진 모험을 했어. 모두 잘 있어?
0: 그러고는 딱딱딱 뒤꿈치를 세 번 부딪히며 외쳤지요.
1: 우리 집으로!
0: 도로시는 빙그르 돌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러고는 어느새 집 앞 들판에 서 있었지요.
5: 드디어 돌아왔다! 돌아왔어!
0: 도로시는 집을 향해 뛰어갔어요.
1: 엠 아줌마! 헨리 아저씨!
0: 도로시는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5: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7: 그림책 뽕뽕뽕.
8: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9: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8: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9: 데이비드 커버필드.
8: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9: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8: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9: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8: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9: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0: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냥 보니. 틈만 나면 보니를 노리는 가해냥 냥냥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촉즉발의 현장. 두 고양이가 만나면 그야말로 초비상사태.
1: 안녕아. 이제 올까? 이제 가자.
0: 냥냥이의 폭주로 살얼음판이 되어버린 가족의 일상.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폭군 고양이 냥냥이를 만나러 가봅니다. 아직은 평화로운 집안 분위기. 보니가 꼼짝하지 않고 있는데요. 귀여운 앵무새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알콩달콩 앵무새와는 사이가 좋아 보이는 보니.
2: 고민 안 먹을 거야?
0: 생각보다 화기애애한데요?
2: 아이고 맛있죠. 그거 아니야.
3: 우리 집 제일 첫째. 온순하고 착해요. 첫째 반이고요. 딸이 중학교 때 이틀을 우는 바람에 아빠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서 얘는 키우게 됐고. 둘째는 엄마가 사고를 당하셔서 더 이상 못 키우셔서 데리고 온 냥냥이.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하늘나라로 보내고 데리고 온 보니. 넷째는 지금 무서워서 숨어있는 우리 버니.
0: 각기 다른 사연과 특성이 있는 네 마리 고양이가 한가족입니다.
3: 꼬꼬가 이 집에서 덧방이에요. 꼬꼬 노래 안 해? 꼬꼬 꼬꼬 노래 안 할 거야?

오후 평소와 같이 고양이 털을 열심히 청소하고 또 사료도 열심히 채워넣는 집사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집사의 경계가 허술해진 사이 닫혀있던 방 안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냥냥이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어김없이 고니를 공격하려는 냥냥이

대치와 싸움을 반복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숨이 막힐 듯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팽팽한 눈치 싸움이라기보다는 냥냥이가 일방적으로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그저 이 순간을 피하고 싶은 보니

0: 하지만 호시탐탐 본의를 노리는 냥냥이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조차 없습니다.
1: 안 돼. 안 돼.

0: 순간 본인의 얼굴을 돌리면 그때는 이제 물어버려요. 근데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는 안 무는데
1: 등보이면 뭐
0: 등을 보이거나 조금만 이제 움직이면은 그때는 이제 확 물어버려요. 양양 싸우지면 안 돼. 어이구, 싸우면 안 돼.
2: 좀처럼 흥문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요. 결국 보니를 방 안으로 데려가는 집사.
3: 발달 떨어져. 이제 양양이 들어가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한참 가져야 이제.
2: 갑작스런 공격을 당해 겁을 먹은 보니.
0: 야, 들어가 이제 빨리. 엄마 그렇게 하면
1: 나오면 안 들어가.
0: 나오면 들어가자 하면 들어가는데 지금 너무 흥분을 해서 얼 들어가자. 양양아, 양양. 양양이 그거 봐. 어디로?
1: 먹이 같은 거라도 안 돼요?
0: 안 돼요. 지금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제. 가자. 양양 가자.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 양양 들어가. 그렇지. 아유. 어, 넣었어.
1: 거의 이런 상황이 뭐 일주일 몇 번은 있겠네요.
0: 거의 그렇죠. 거의.
2: 어쩔 수 없이 냥냥이를 다른 고양이들과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가족 모두가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나 왜 눈물 나? 어떡해? 좀 그 힘든 시기에 이제 애들이 많이 위로가 됐어요. 저는 양양이가 불쌍해서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본인한테 못할 짓을 한 거잖아요.
2: 작년 9월부터 아픈 친정엄마를 대신해 도맡아 키우게 된 양양이. 다른 고양이들과의 합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양이가 언젠가부터 보니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0: 내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보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갇혀있는 양양이한테 또 너무 미안하고 둘이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막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치겠어요, 진짜.
4: 네, 엄마 저번에 말리다가 잘못 물려서 피나고 장난 아니어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그랬어요, 약 먹고. 그러니까 새벽에 시간은 다양해요. 뭐 12시, 뭐 1시, 4시 그냥 계속 우는데 울음 정도가 한 뭐 2시간 넘게 계속 우니까.
2: 밤까지 이어지는 냥냥이와 보니의 분리 생활. 그런데 얼마 전부터 냥냥이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0: 양양이가 2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열어줄 때까지 야옹야옹거려. 그 야옹하는 소리가 엄청 커요. 뭐 해도 그냥 무조건 그때는 나와야 되고. 문을 열어주면 보니 방 앞에 와서 보니를 끝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앉아서 보니만 째려보고 있어요.
1: 아빠 깨고 엄마 깨고 다시 또 철장 열고 산책시켜주고 다시 넣어놔야 되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진짜 힘들어하고 저도 그 과정에서 좀 깨서 움직이죠.
2: 아니 어디가?
3: 아니
2: 오늘 추루 한번 줄까?
3: 추루도 안 먹어.
2: 양양 오늘 사고 쳤어? 응? 오늘도 사고 쳤어? 또 물으려고. 아이고 또 귀 뒤로 섰다. 언제 고쳐? 언제? 너는 아이고
4: 양양이만 철창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철창 속에 있다 보니까 양양이만 갇혀 사는 게 아니고 저도 불편해요. 솔직히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문 닫아야 되고.
2: 너무 막 붙들어. 본이야 내려가자.
0: 너 안 돼. 너 그만 먹어.
2: 아이고.
5: 오빠 안녕하세요.
2: 아니는 그만 먹어.
0: 너 그만 먹어 이제.
2: 한번 먹어봐. 다른 애들은 다 잘 먹잖아. 한번 먹어봐. 아유.
0: 앞으로 십몇 년을 갔다가 지금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인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둘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0: 과연 둘의 싸움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고부해 든든한 해결사 김명철 수의사 등장.
1: 안녕하세요.
2: 너무 반가워요. 기다렸어요.
1: 아 근데 제가 오는 일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서 네 오늘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2: 네, 고양이들이 많이 좀 심각해요.
1: 고양이들 좀 얼굴부터 볼 수 있을까요?
2: 네.
1: 약간 소심한가 봐요. 그쵸?
2: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그 피해 고양이거든요.
1: 아 그렇구나.
2: 얘가 피해 양인데.
3: 보니 괜찮아?
1: 아이고 무서워. 지금도 되게 경계하는데요? 우르렁거리고.
2: 그게
1: 평소에도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요?
2: 아니 원래 안 그랬어요. 지금 학교까지 해서 그게 걱정이에요.
1: 안녕.
2: 전에는 어? 얘네 나와.
1: 안녕.
2: 얘 이런 애가 아닌데.
1: 되게 적극적으로 냄새 맡네요.
2: 얘 뭐야 얘? 얘 왜 이래?
1: 안녕. 전혀 근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봤을 때 보니
2: 네.
1: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보니는 극도의 좀 위축감.
2: 아, 말도 못해요.
1: 공포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그에 비해서 냥냥이는 되게 좀 태연한 모습? 일단, 성향 자체로만 봐도 본인한 냥냥이가 아주 이렇게 찰떡궁합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것만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상황이 되진 않거든요.
4: 근본적인 원인부터 조금 분석을 해봐야 돼요.
2: 아니 저러다가 똑똑하다며.
1: 보니도 상당히 상대를 위협하네요. 우르렁거리고 앞에서

0: 야, 누가 봐도 영역제에서 지금 몰아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요. 양양이가 근데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처음에 데리고 오자마자 내려놨어요. 이제 이 동장에서 내려놨더니 이제 저기 보이는 저기 저 삼각형 보이는 저쪽 안으로 들어가서 한 달 넘게 잠은 저기서 자고 나와서 밥 먹을 때라든지 화장실 갈 때라든지 그런 데 나와서 놀이 같은 거 이제 조금 해주고 그때 보니까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가 아닌가.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0: 양양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집에 와서 숨어 살았죠. 특히나 내가 되게 약해진 상태. 내가 아무것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었을 때 본인은 나한테 위협을 했잖아요. 뭐 친구가 아니죠. 나한테 생존의 위협을 주는 존재.
1: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대장이고 본인은 저렇게 한데도 왜 공격을 할까요, 계속?
0: 본인도 공격성을 보이잖아요. 화학질을 한다거나. 무는데 당연히 우르렁거리고 대항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더 서로의 관계성을 악화시키는 거고. 양양이도 그 나빴던 그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상황.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최전선에 가서 자기도 계속 경계하고 어느 정도 긴장되고 이 모습도 이제 지속되는 거죠. 너무나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보니가 너무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일단 여기서 더 진행되지 않게 막고 그걸 되돌리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자신감이 떨어진 보니와 보니 괴롭히기에 집착하는 냥냥이. 과연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0: 지금부터 매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서로의 페로몬 교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긍정 강화 교육을 하셔야 돼요. 이 양말을 이용해서 이 친구들 뺨을 충분히 굽이고 거기에 이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냄새 맡게 하고 거기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옳지, 옳지. 양양이 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본이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는지 실은 저희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반응을 한번 볼게요. 요렇게 냄새를 제공하고 나면 지금은 되게 요게 긴장되는 냄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위에 간식 보상을 추가로 이렇게 해주는 거. 오! 다 먹었어?
1: 간식은 몇 번이나 줄까요?
0: 요거는 횟수 자체는 잘게 잘라서 여러 번 하실수록 횟수가 여러 번일수록 좋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상대를 인지시켜주는 거니까.
1: 지금 냄새 맡으면서 먹는 거죠?
0: 네네네. 내가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 냄새 나면 나는 평소에 못 먹던 제일 좋아하는 간식 먹는 시간이네. 그러면 본인 냄새가 나는 것 정도는 나한테는 좋은 일이구나. 지금은 양양이 한번 보면 주눅이 너무 들어있잖아요.
1: 네.
0: 지금 양양이 냄새로 지금 완벽하게 가득 찬 공간이에요.
1: 네.
0: 근데 요 공간에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그냥 조금 재밌게 놀다 가보자. 그거를 1차적으로 좀 해보려고.
3: 방으로 간다.
2: 보니의 자신감을 올리기 솔루션을 위해서 우선 양양이를 다른 방으로 옮긴 후에 보니를 양양이 방으로 데려가야 하는데요.
0: 이

방에 들어왔을 때는 온통 양양이 냄새로 꽉 차있거든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러면 압도돼요. 그 상황에 도망칠 생각밖에 못해요.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까는 잘 먹던 간식도 지금 안 먹으려고 하죠. 그래도 믿을 대상이 있으면 이 상태에서는 조금 편안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보니까 잘 사용하는 박스까지 챙겨온 거예요. 자기 냄새가 듬뿍 묻어있는 그래도 베이스 캠프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뛰어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아 그래도 나는 요만큼은 내 땅이야. 내 냄새 묻어있어. 자, 여기 나가볼까?

여기서 나오는 한 걸음이 이 친구한테는 엄청나게 큰 자신감의 격차예요. 여기서 한번 걸음을 뗄수 있냐, 없냐.

0: 고민하고 있어. 옳지, 그렇지. 여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지, 옳지. 옳지. 어후. 아니, 이렇게 활발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이야.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 으르렁거리던 그 친구 맞나요? 보니 같은 경우에는 그 압도적인 두려움 상태에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진 상태였는데 지금은 양양이 방에서도 놀이반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회복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대면하는 상태 를 염두에 두고 서로 가까워지는 상대방이 서로 반대편에 있다는 걸 인지된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본이랑 양양이랑 대면에서 생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기척이 느껴지고 상대의 소리가 들려도 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되게 오히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양쪽 모두에게 알려주는 교육을 할 거예요. 상대방이 여기 있는 게 너무나 모를 리가 없어요. 옳지, 어휴.
1: 양양, 이거 먹자. 아니, 침대로 올라갔어요.
2: 양양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걸까요?
0: 오, 요 정도에서는 먹네요.
1: 네.
0: 오, 좋습니다. 조금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간식 정말. 고양이 소리 들리시죠? 모를 리가 없어요.
2: 그리고 이때 슬쩍 문을 열어보는 김명철 수의사.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 둘 다 간식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0: 지금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까지 다 공개한 상태잖아요. 이걸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문을 살짝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또 편안해지면 문을 살짝 다시 열어서 네, 상대방을 노출시켜주는 거. 두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둘 다 너무 힘들어해. 그럼 그날은 오히려 난이도를 낮춰주세요.
2: 싸우는 고양이들이 있다면 합사 솔루션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페로몬 교환으로 친해지기. 2단계, 피해 고양이의 자신감 회복. 3단계, 천천히 대면시켜보기. 꼭 잊지 마세요.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계속해서 솔루션 진행해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본인도 도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동화입니다. 동화라고 하면 사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심을 기초로 해서 지은 이야기니까 어린이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나의 어린이를 위해서 읽는 동화 더하기 나 어른을 위해서 읽는 동화의 의미와 추천 도서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재밌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린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이름을 연상하게 돼요. 누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연상하게 되죠.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에 한국 최초로 아동 잡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아동 잡지 이름이 어린이입니다. 1923년에 이제 마혜송이라는 작가님이 바위나리와 아기별이라고 하는 작품을 어린이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마혜송 작가님은 시인 마종기 시인의 아버지이시기도 해요. 이때부터 시작됐던 이제 창작 동화, 한국 창작 동화의 세계가 이주홍 선생님, 이원수 선생님, 뭐 고한승 선생님 같은 이제 다른 작가들하고 같이 계보를 이루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동화 제법 자주 주변에서 발견하거든요. 아이를 위한 동화 시장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외국 작가들한테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칼데콧 수상작이라든지 외국에서 굉장히 뭐 히트를 쳐서 뭐 전 세계 몇 개국에 어떻게 번역이 된 소설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1920년대부터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하고 그 안에 아이들이 읽기 정말 좋은 우리 국어로 된 동화들이 상당히 많았다. 동화에 우리말 동화에 계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는요, 사실 어린이들만의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저는 애기 엄마인데요. 제가 첫째를 낳고 뽀로로를 한 5년을 본 것 같아요. 그냥 뽀로로란 이름을 알기 전부터 뽀로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랑 같이 에디 성대묘사도 하고 뭐 루피의 잔망스러움도 따라하고 그다음에 뭐 크롱크롱도 하면서 이렇게 뽀로로를 5년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다른 데로 관심이 넘어가서 이제 뽀로로는 이제 졸업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5년 후에 제가 이제 둘째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둘째가 또 다시 뽀로로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뽀로로 뮤지컬만 한 5번 봤고 뽀로로만 한 10년을 그 안에 뽀로로 막 애디 성대묘사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애는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뽀로로 이거 나는 애기 때 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도 어머 크롱이 이제 말을 해? 어머 우리 크롱이 참 자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잔망 루피 보면 루피 왠지 알던 사람인 것 같고 뽀로로가 되게 친근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근황은 챙겨봐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동화가 어떤 계기로 우리 인생에 들어오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모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하려고 미리 사전 미팅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작가님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면은 요즘 뭐 읽으셨어요? 저 뭐 읽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동화가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했더니 저랑 이야기를 나누던 작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도 그거 좋아하세요? 저도 그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서 읽으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직장 말고 좀 사적인 모임으로 성인들의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3개월째 동화 읽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동화 읽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막 주옥 같은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읽고 나서 이 동화인데 이렇게 40대 아줌마의 심성을 이렇게 울려주나?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아, 이 동화를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같이 읽기에 참 좋은 텍스트다, 책이다, 이야기다라고 꼭 소개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왔습니다. 동화는요, 장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요, 읽기가 쉬워요. 막 꼬아서 꼬아서 저자가 자기 학식을 막 자랑하려고 이상한 용어 같은 거 쓰지 않았어요. 왜? 난이도는 쉬운데 주제는 쉽지 않아요. 주제가 어렵고 고차원적이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린 시절, 친구에게 가졌던 순수한 마음, 맑은 마음, 진정성이 있는 어떤 행동, 배우지 않았지만, 어머, 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따뜻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을 대하네? 이런 동화를 읽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은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이 맞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쉬운 말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동화가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혹시 이미륵 작가라고 아세요? 저는 이 작가를 제가 스스로 찾아낸 건 아니에요. 저희 그 시인이신 부친이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륵 한번 읽어볼 생각 없니? 없어요, 그랬어요. 이름이 미륵이어갖고 저는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9살에 고향집 떠나서 짐 싸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올때 아버지가 이미륵에 나오는 구절이야. 이 구절은 너한테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절은 너는 나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었다. 그러니 얘야, 이제 네갈 길을 가거라. 라고 하는 구절이 거기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런 멋진 구절이 있으면 한번 읽어 봐야겠다. 이미륵은 미륵이 본명이 아니에요. 이분이 1899년도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1919년 3.1 만세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살 언저리인데 독립운동을 해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끌려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따리를 막 싸줍니다. 미르가 보따리 메고 너는 살아야 된다. 가라. 미륵이라는 아주 귀한 이름을 붙여서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는데 어머니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나한테 기쁨이었어. 이제 너는 가라. 그래서 그 아들이 1919년, 20년쯤에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 수암이라고 하는 사촌하고 자기가 훈장님한테 서당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해줬고 그다음에 만세운동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머니랑 어떻게 헤어졌다. 이분은 195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독일말로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나왔을 때 독일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많은 작가들이 이 작품은 대단합니다라고 찬사를 보냈는데 그중에서 독일 작가 슈테판 안드레스가 이렇게 썼답니다. 당신의 작품에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가 똑같이 배려되었습니다. 그 수용폭이 얼마나 넓은가 잘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잘쓴 청소년 문학 동화는 아이들도 즐길 수 있지만 어른들도 똑같이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건 아이의 껍질,
아이의 본체를 완전히

단순히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아이가 들어 있고요. 그 위에 뭔가 더 많은 켜켜이가 쌓여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안에는 모두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아이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나이에 국한하지 않는 텍스트가 동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심을 가득 담아 주옥 같은 동화 작가들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앞만 둘러봐도 이분이 1등인 것 같아요. 미국 작가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이 작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셔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제목은 기억나실 거예요. 초록색 책 제목에 한 든든하게 생긴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밑에 논이는 어떤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무려 한 50년 넘은 것 같아요. 1964년에 출판됐거든요. 그런데 반세기를 넘어서 언제든 읽을 때마다 항상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니, 이 작품을 추천하지 않는 건 저는 약간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 이 책을 읽을 때는요, 나무가 참 호구인가 얘는 바보 같은데 답답했어요. 나무 정신 좀 차려. 그렇게 다 주기만 할 거야? 정신 차려. 그리고 소년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 예쁘게 나무랑 같이 놀았잖아요. 나무가 그늘과 가지를 내주었잖아요. 나무한테 사과도 따서 먹었잖아요. 심지어 사과를 가져다 팔기도 합니다. 밑둥을 남기고 몸뚱을 베어가요. 베어가는 그 장면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왜? 나무가 계속 기다렸는데 소년이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아주 드문드문 돌아와요. 그런데도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건 엄마 얘기예요. 나무는 엄마라고 생각하면 너무 찰떡같이 맞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인 엄마, 나 키워준 엄마만 엄마인가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도와주는 사람들한테서 우리는 엄마의 마음 조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한테 엄마의 어떤 조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마음은 이 자녀, 엄마의 관계 아니어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따뜻한 보살핌, 주고서 기뻐하는 마음, 이런 선행, 이런 게이 책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읽혔으면 좋겠어요. 셸 실버스타인은요, 글하고 그림이 동시에 가능한 작가예요. 사실 저는 글도 쓰고 그림도 쓰고 글, 점, 그림, 이름 하나 이렇게 되는 작가들을 조금 편애하는 편입니다. 글을 쓴 사람이 그림까지 같이 그리면요, 이두 개가 찰떡같이 잘 붙어요. 동화 작가의 세계관에 흠뻑 빠지기에는 글, 그림이 동시에 되는 작가가 좀 유리한 편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과일까? 라고 하는 정말 띵작을 만들었던, 좋은 작품을 만들었던 요시타케 신스케의 작품들도 이 사람 특유의 어떤 명랑하고 엉뚱한 게 그림에도 보여요. 그 녀석 맛있겠다 시리즈를 쓴 미야니시 타치야도 역시 글과 그림이 동시에 가능해서 이야기의 따뜻함과 어떤 뭉툭한 느낌이 그림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본에만 있어요? 아니요. 안녕달이라고 하는 작가. 필명이 안녕달이세요. 안녕달이라는 작가도 그림이 그 따뜻함과 온기가 글하고 그렇게 매치가 잘될 수가 없습니다. 베키나 작가님은 인형같이 이렇게 실사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데 글과 그림이 공존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죠. 영국에도 있어요. 앤서니 브라운. 그다음에 앤서니 브라운보다 더 이전에 나왔지만 굉장히 지지층이 확고한 존 버닝햄도 글과 그림을 같이 했던 작가들입니다. 이제 서양의 작가들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우리 동화에서는 어느 분을 소개해드릴까 너무 많아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분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어야만 하는 분입니다. 권정생 선생님은요, 강아지똥, 황소 아저씨, 길 아저씨, 손 아저씨, 사과 나무 맛 달림, 무엇을 읽고 싶으시든 선택하세요. 저한테 그 여자가 이상한 거 선택했어. 그 여자가 이상한 거 추천했어.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강아지똥은 아주 짧은 동화예요. 아주 짧은 동화인데 요즘 어른들 사이에서 강아지똥

같아요. 이상한 시인 이상도 기침에서 각혈하고 죽었고요. 그의 친구 김유정도 결핵으로 죽었거든요. 결핵을 낫게 하려면 엄청난 양의 약과 그리고 아주 좋은 양질의 음식,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이 바탕이 깔려야 나을까 말까 합니다. 약도 구하기 어렵고 밥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결핵이란 아주 무서운 병이었다는 얘기예요. 권정생 작가님은 가난하게 살으셨는데요. 결핵이라는 병 때문에 몸이 아팠고요. 떠돌아다니기도 많이 하셨고 여기저기 가서 일도 많이 하셨고 했다는데 나중에 몸이 너무 아파서 한 교회의 종직위로 평생을 사십니다. 그 사시던 집이 너무 허름하고 하고 다니시는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저분이 저렇게 유명한 작가인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어린이와 같은 눈으로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의 마음을 쓴 사람이거든요. 이분 생애를 읽다 보면 구구절절이 참 고난의 연속이에요. 조국을 잃었을 때 태어났고 부모님이 가난하셨고 그 부모님마다 마저 돌아가셨고 결핵이 찾아왔고 세상을 원망해도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원망을 안 했어요. 권정생 작가의 그 작품 세계를 단 두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평화하고 사랑이에요. 이 평화가요. 평화를 방해하는 빌런 같은 요소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태초부터 주어진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올 수 없는 힘든 상황인데 평화를 되찾아오는 힘이 있어서 평화로운 거예요. 늘 버려지고 천대받고 놀림받고 너는 쓸모없어 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면에서 단단한 심지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회복해요. 혹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너한테는 이런 가치가 있어. 이 가치를 돌려주는 과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뭔가 한 송이 작은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이분 작품을 보면 느낄 수 있어요. 강아지똥 한번 보세요. 강아지똥이 개똥도 아니에요. 조그만 강아지가 눈, 길바닥에 눈 조그만 똥입니다. 그 이 똥이 태어났어요. 오, 나는 똥이네 하고 딱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어이구 내 귀한 흙덩어리 하고 주워갔거든요. 근데 강아지 똥은 걸음도 안 쓰네요. 농부님이 그냥 놓고 가셨어요. 놀리는 거죠, 강아지 똥을. 너는 똥이야. 넌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그래서 강아지 똥이 그만 울음을 터뜨려버립니다. 으앙. 자, 그때 민들레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네가 걸음이 되어주면 내가 꽃을 피울 수 있거든. 무서울 법도 하거든요. 몸뚱이를 녹이래요. 그런데 강아지 똥은 행복해요.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강아지 똥이 민들레 싹을 껴안아요. 그리고 민들레가 꽃이 피어나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강아지 똥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 작품 말고도 황소 아저씨도 참 짠한 작품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한 아저씨와 다리를 못 쓰는 한 아저씨가 둘이 서로 도움이 돼서 길을 찾아 나가는 손아저씨, 길아저씨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권정생 작가가 있다면 오늘날은 안녕달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안녕달의 안녕이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 이름이 안녕달이잖아요. 근데 이름에 있던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았어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거는 내 인생 작품이야. 그래서 안녕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세지 할아버지와 이제 강아지 이야기인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아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눈사람이 나와 친구가 되거든요. 근데 해가 나고 날이 이제 좀 따뜻해지면서 이제 눈아이가 점점점 녹아요. 아시죠? 눈사람은요, 처음 만들었을 때가 제일 예뻐요.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고 점점 작아지죠. 근데 눈아이가 물어봐요. 나 이렇게 더러운데 아직도 내 손을 잡아줄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때 친구가 잡아주죠. 안녕, 눈아이. 요런

책들이 안녕달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아이들이 읽기에도 참 좋아요. 어린 아이들. 그림만 보는 아이들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이가 아니라 아예 본격적으로 어른을 위한 성인 동화도 있습니다. 성인 동화를 개척한 사람은 정채봉 작가예요. 정채봉 작가의 오세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5살 아이가 부처가 되어 암자라고 해갖고 오세암이에요. 정채봉 시인의 시와 소설에 깔려있는 정서는요. 엄마가 너무 좋은 순수한 소년이에요. 제가 정채봉 작가의 그 소설도 동화도 좋아하지만 더불어 소개하고 싶은 게 정채봉 작가의 시거든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뭘 하겠다? 숨겨놓은 세상사 중딱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세상이 우리를 좀 핍박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더한 압력이 우리를 짜부라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채봉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저 소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참고 있지만 엄마 앞에서는 다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싶은 마음. 그 소년의 어떤 심성. 연약하지만 그냥 난잘 참고 있어. 외롭고 고달프고 슬프지만 엄마 앞에서만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오세암에도 이렇게 엄마를 그리워하는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5살 아이예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서 어떡하느냐? 그 절간에 가면 이제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한테 가서 예쁘게 생기셨고 착하게 생기셨고요. 제 엄마가 돼주시면 안 되겠어요? 불상은 말이 없어요. 근데 불상한테 가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암자가 한달 이상 눈으로 교통이 단절돼요. 그 암자의 어린아이가 혼자 있었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혼자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를 다시 찾으러 어른들이 왔을 때 아이가 되게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맑은 모습. 뭔가 직전까지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준 것 같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거기에 살짝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어린아이보다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아이가 이제 부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 속에 부처님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프고 서럽고 어머니도 없고 없는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그런 안아주고 싶은 어린 소년이 정채봉 시인의 소설과 시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을 은근하게, 애잔하게 그려냈다는 것이 바로 정채봉 소설을 읽을 때 느껴지는 짠한 마음, 동질감, 뭔가 돌봐주고 싶은 마음을 낳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채봉 소설을 읽으면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져요. 정채봉 시인의 시집이 한권 있는데, 시집 제목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는 시집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이 세상에 와서 다 같이 먼지 섞인 바람을 먹어요. 다 같이 울고 살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면 당신 마음도 아팠을 수 있겠다. 라는 어떤 포용력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달 작가도 뭔가 춥고 아주 좀 매서운 눈바람 속에서 건지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정채봉 작가가 보여주는 세상 자체가 겨울이에요. 계절이 겨울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살기가 참 팍팍하고 추운 겨울의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 손난로의 온기를 잊지 맙시다. 라는 메시지가 들려요. 추운 겨울에 만나는 손난로의 온기. 정채봉 소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레전드를 말씀을 해드렸어요. 레전드 작가를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제는 주제별로 세 가지 주제를 간추려 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동화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는 건 우정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에게는 돈과 친구가 필요하거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느끼는 우정보다 이 우정은 좀더좀 깨끗한 우정인 것 같고, 조금 더 풋풋한 우정인 것 같아요. 루리라고 하는 이제 우리 작가분이 쓴 긴긴 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저희 5학년 아들이 저한테 추천을 해준 소설이에요. 엄마, 학교에서 누가 이거 빌려줘서 읽었는데 너무너무너무 재밌어. 엄마, 이거 나 사줘. 라고 해서 애한테 사줬거든요. 사주기 전에 제가 한번 그냥 훅 읽었는데, 어머,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꼭꼭 울고 있더니 우리 아들이 와갖고 또왜 그러냐고 구박을 했던 긴긴 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거 읽었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댓글 다세요. 자, 어쨌든 이 루리 작가의 긴긴 밤은 너무너무 절망에 빠진 코뿔소 한 마리가 나와요. 아내는 밀렵꾼한테 죽었습니다. 예쁜 딸도 밀렵꾼한테 죽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쩌다가 생긴 펭귄 아기를 키워가면서 얘를 버리면 아기가 죽을 텐데 얘를 키우다 보니까 살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어린 펭귄을 다 키워놓고 코뿔소가 자기 임무를 다했다라고 이제 아내하고 딸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페니페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사라 페니페커가 쓴 팍스라는 소설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우가 자기를 키워준 소년이라는 친구를 찾아가고, 소년은 자신의 여우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흉폭한 사건이 터졌지만, 여우는 소년을 사랑하고 소년은 여우를 사랑해요. 나는 너로 인해 살아라고 하는 우정의 동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거인의 동화입니다. 프랑스와 플라스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거인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큰 책인데 사실 글밥이 제법 돼요. 그다음에 뭐 동인도에서 막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어른이 읽어야 될 동화예요. 탐험가가 미지를 탐험해서 아주아주 아주 거대한 아름다운 거인들을 만나요. 몇 남지 않은 거인들을 만납니다. 이 거인을 만나고 돌아와서 책을 씁니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거인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거인의 목을 잘라옵니다. 그 거인이 얘기해요. 얘야, 친구야. 나를 얘기를 안 했으면 안 됐겠니? 너는 침묵할 순 없었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거인이라는 것은 태초의 어떤 존재, 거대한 자연을 상징합니다. 숨어 사는 어떤 원시 민족들, 거대한 포유류들, 멸종해가는 거대한 포유류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우리 사피엔스가 도착하는 대륙마다 너는 거대한 포유류들을 멸종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도 포유류인데 네가 가는 대륙마다 거대한 포유류가 사라졌어. 다음 순서는 네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니? 너도 포유류야. 너도 멸종될 수 있어. 그걸 기억해.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장 짓고 집터 닦고 너무 많은 나무들을 베어버렸죠. 너무 많은 바다를 메워버렸고 너무 많은 호수를 잃었어요. 환경 보호해야 돼! 라고 하는 책을 읽는 것보다 우리 거인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서 마지막 거인이 거의 남지 않았어. 라고 하는 어떤 슬픈 이야기를 보면 인간과 문명에 대해서 조금 돌아볼 여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건 동화의 주특기인 것 같아요. 가장 잘 다루는 주제, 생명의 주제입니다. 그 생명을 지키려고, 그 생명을 키워주려고 누군가가 되게 노력하는 생명의 동화가 동화 안에 굉장히 큰 주제가 됩니다.
유명한 동화 있죠. 황선미의

0: 아당을 낳은 암탉. 이것도 더 이상 알을 못 낳아서 죽어라 하고서 이제 닭장 밖에 버려진 암탉이 남의 알을 가져다가 키워서 엄마 되고 이 아이를 지켜서 계속 살려나가는 그런 생명 키움의 이야기예요. 루이스 세블베타의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라는 작품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8세부터 88세까지 읽는 동화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고양이가 어떻게 갈매기를 가르쳐 줍니까? 고양이는 갈매기를 주로 알을 좀 먹죠. 먹어야 되는 건데 얘를 키워요. 자,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의 상황이지만 아니야. 나는 너를 살릴래. 너를 살리면서 나도 살래.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더 과거로 가면 권정생 작가의 엄마 까투리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살리는 이야기. 불이 났어요. 엄마 까투리가 발이 빠르니까 엄마 까투리는 살수 있었습니다. 날 수가 있었고요. 근데 불이 났을 때 엄마 까투리가 새끼들을 꼭 품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이 다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이렇게 엄마 까투리는 새까맣게 탔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애기 까투리들은 다 옹기종기종기 살아있더래요. 생명의 동화는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느 때는 내가 사는 게 삶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경쟁이 일상화돼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게더 중요해. 너의 생존은 나한테는 안물안굶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존재죠. 이런 현대의 문법에 아주 예쁜 말로 아름다운 스토리로 맞서는 작품들이 바로 생명의 동화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는 게 나를 진짜 살아있게 해.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그러거든요. 집 밖을 이제 얘가 신발을 신고 대문을 나설 때는, 현관을 나설 때는 무사히 잘 돌아와줘. 다치지 말고, 위험한 행동하지 말고, 안전하게 웃는 얼굴로 엄마한테 다시 돌아와줘. 그게 엄마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잘난 척 하면서 이제 아들이 나가거든요. 나의 생존은 너의 생존을 전제로 한다. 라는 것을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동화에서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동화를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읽을 것 같습니다. 동화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읽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단계는, 가장 마지막의 단계는 가장 처음의 단계하고 이어져 있기도 해요. 사람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나이든 늙은 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동화는 돌아서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생명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잖아요. 이렇게 전 구간에 같이 할수 있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단순한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막다라는 생각을 동화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그게 그 아이한테 양분이 되기도 했지만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어요. 저를 위로해주고 구해주고 다독여준 게 동화였습니다. 여러분도 동화 읽는 시간을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0: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0: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듣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잖아요. 저 사람은 달변가인가 보다. 말 잘하니까 저기 나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말을 잘하면, 저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말 잘하면 다른 사람 눈에 띌 수도 있고, 어머 멋지다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저는 달변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듣는 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심 수업입니다. 미네가 스무 살일 때, 서른 살일 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그 미네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고로 미네는 제 이름이에요. 저는 책을 좀 많이 읽는 인간이거든요. 저 스스로 읽는 인간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읽는 거는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읽을 때는요, 잘 듣고 싶어서 읽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촬영이 끝나면 들으러 갈 거예요. 아, 나 미네 어떡해, 미네 망했어, 막 이렇게, 미네 거기서 실수했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 미네가, 이 안에 있는 미네가 막 떠들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때 거기서 좀 잘 못한 것 같아. 미네야, 너 거기서 실수하지 않았어? 막 여기서 소란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여름날에 문온에 개구리 울듯이 미네가 울어댈 거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들어줄 거예요. 계속 징징징거리면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해줄 거예요. 괜찮아, 지나갔어, 잘했어,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미네가 그래?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있는 미네하고 손잡고 집에 갈 거예요. 저 사람 해리성 인격장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안에 막 12명의 또 다른 인격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사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라는 다른 사람 목소리를 따라 살았어요. 실적을 내야 돼, 다른 사람 목소리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점점점 내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세상에서 내 목소리가, 제 마음의 목소리가 제일 작게 들려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키워야 돼요. 저는 내 목소리 듣는 귀를 키우려고 남들이 한번 뭐라 해도 나는 그거 싫은데, 나는 그게 좋은데,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책을 읽어요. 저는 내면의 자기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우선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듣는 게 100% 수용이 아니에요. 잘 듣는 건 핑퐁 같은 거예요. 듣고 갔다가 다시 오고 듣고, 이런 오고감과 소통과 해석의 듣기를 잘하고 싶어요. 우리는 학교 때, 학생일 때 듣기 안 배웠어요. 왜 안 배웠냐면 듣기는 형태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하는 네 가지 활동,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예요. 아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엄마들이 막 캠코더 들고 막 영상 찍어서 알리나요? 엄마라고 처음 했을 때. 그 말이, 말하기가 나오려면요, 수천 수만 번의 듣기가 있었어야 해요. 자, 따라해봐, 따라해봐. 내가 네 엄마.

엄마야, 엄마. 입 모양 보면서 들으라고 앞에서 엄마 하고 나서 엄마라고 아기가 한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듣기가 잘 돼야 말하기도 잘 되는 거예요. 저 여자 말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요, 이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되게 더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듣기에도 사실 종류가 있어요. 어르신들 보청기를 끼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똑같이 크게 들린대요. 그래서 힘드시다라고 뭔가 조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귀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똑같이 잔소리를 해도요, 저희 집 아들은요, 엄마 목소리를 제일 못 들어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라고 하고 있는데 해요, 계속해요. 그거 뚜껑 닫아, 엄마 거야, 그거 뚜껑 닫아야 돼. 그런데 벌써 막 립스틱으로 그림 그리고 있어요,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 안 들리나 봐요. 근데 어디서 아빠가 빵빵 소리, 그 빵빵 소리는 잘 들어요. 사람 소리, 엄마 소리는 못 듣고 누나가 너튜브 보는 소리는 금방 알아채요. 나도 보러 가야지, 쫓아가요. 누구나 같은 귀가 같은 걸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듣기는 어느 것에 특화되어 있고 어느 것엔 둔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종류의 듣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듣기를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내 듣기는 이쪽 듣기인가 저쪽 듣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생존 듣기예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듣기죠. 으악! 위험해! 도망가! 이런 뜻이에요. 어디선가 꺅! 도망가야죠. 드라마에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다칩니다. 그때 가! 소리를 질러요. 짧고 굵죠. 도망가! 너는 살아야지. 이건 위험, 아주 짧은 정보, 징후 듣기예요. 원숭이가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칵칵칵칵 어떤 소리로 울어요. 그러면 그 원숭이 무리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아, 위험하구나. 생존을 위한 듣기는 우리한테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살아야 되니까요. 조금 더 발달된 생존 듣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야, 산 넘어 가자. 거기 가면 고기가 있어. 사냥감이 있어. 이게 사피엔스를 살렸던 사피엔스의 생존 듣기죠. 노트뷰를 봐. 어디 어디에 가서 이걸 이걸 사서 이리 이리 하고 저리 저리 하라. 현대를 살고 있는 사피엔스의 정보 듣기, 생존 듣기예요. 이런 생존의 듣기는 감사하죠. 생존 가능성을 높였잖아요. 지금도 우리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잖아요. 생존 듣기는 정보를 요약해서 한 방향으로 전달해주는 듣기예요. 거기에 인간의 온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이 회사 맞춰서 이제 물품표를 만드는데 엑셀을 잘 못 다룹니다. 그러면 선배 대리님이 이 신입사원을 가르쳐요. 자, 봐봐. 우클릭하고 좌클릭해서 이렇게 하고 이걸 맞춰서 이렇게 해갖고 합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바로 현대의 생존 듣기예요. 한 번만 들어도 오케이예요. 선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하면 싫어해요. 일회성의 듣기. 그리고 듣기의 중심은 오직 너. 한 방향으로 흘러오는 일방향의 듣기입니다. 생존 듣기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요약, 서머리, 정보 알려주는 거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생존 듣기만 남은 건 좀 쓸쓸하죠. 생존해서 살아남는 게 그 삶의 퀄리티보다 더 우선인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해요. 짧은 속기에만 익숙한 것 같고 영상은 점점 짧아져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제 강의 1.5배속으로 돌려서 들으실 것 같고 댓글 밑에 요약돼 있는 거 석줄 요약해 주실 분 이런 댓글만 찾아보는 것 같고 우리는 점점 압축된 요약된 생존 듣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특기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아기 원숭이를 가지고 했던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하나는 차가운 금속으로 엄마 원숭이를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젖병을 매달아 줍니다. 한쪽에는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젖병이 들려있지 않아요. 아기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요? 젖병에서 젖을 먹을 때만 차가운 엄마한테 갔다가 다시 포근포근한 부드러운 엄마한테 안겨 있어요. 젖병이 없는데도. 이 아기 원숭이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가끔 전자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편리를 위해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냥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물어보면 그 ARS는 대답을 안 할 거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인데 얼굴이 그려지지 않아요. 사실 듣기는 면대면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 정신, 내면, 생각하고 만나야 듣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전자음으로 읽어주는 어떤 텍스트를 들을 때 약간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끔 두려워요. 당신하고 내가 지금 면대면으로 대면하고 있는 건 아닌데 당신을 비껴갈까 봐, 오해가 될까 봐 두렵기도 하거든요. 싸움은 비대면의 어떤 상황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한 사업가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전화로 계약 안 해요. 계약 조건 같은 거를 전화로 안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하고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얘기를 듣고 말해야 좋은 계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전화로 했을 땐 좀 격앙됐다가도 만나면 오해를 풀거나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좋은 만남과 대면은 보다 인간적이고 고차원적인 듣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 듣기 말고 우리한테 사실은 이런 게 있었어 소개하고 싶어요. 소통 듣기입니다. 정보 듣기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생존을 위한 생존 듣기라면 소통 듣기는 공감과 유대를 바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어지는 우리의 듣기예요. 내가 선배한테 듣고 아 알았어 라고 끝나는 듣기가 아니라 나한테 왔다가 다시 당신한테 갔다가 다시 나한테 왔다 순환하는 듣기라고요. 이 순환하는 듣기의 예시로 한 소설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희영 작가의 페이스라는 소설이에요. 이 페이스에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 여자친구 여학생이 등장합니다. 자기 얼굴만 안 보여요. 거울을 보면 어느 날은 얼굴이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뭉개져 보이고 어느 날은 얼굴이 점으로 도트가 있는 어떤 그림처럼 보이고 어느 날은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해 보여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없어요. 이상한 설정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교실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사물 앞에 서 있는데 같은 반 남학생이 농구공을 튀기다가 농구공이 탁 와서 여자친구가 사물함에 이마가 찢겨요. 여기를 꼬맵니다. 열바늘 정도. 놀라운 일이 생겨요. 거울을 봤더니 오늘도 내 얼굴은 안 보이는데 뭉개져 보이는데 흉터만 보이는 거예요. 주인공은 신이 났어요. 못 보던 얼굴의 일부라도 볼 수 있으니까 신이 난 거죠. 근데 이 친구를 다치게 한 농구공의 주인인 묵재는 어떡하지?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둘이 만납니다. 이 여학생 주인공이 말해요. 나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흉터가 반가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

말이죠.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자기가 흉터를 반가워하는 게 자기의 비밀과 관련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말할까 말까 고민했다고요. 근데 묵재가 놀라운 한마디를 했대요. 계속해봐.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걸 묵재가 받아서 묵재의 숨겨진 비밀도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은 충분히 들어줬고 충분히 말해서 아주 홀가분한 상태가 되어 헤어집니다. 계속해봐. 이야기해봐. 이건요. 나는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너를 위해 귀와 마음을 준비했어. 이런 제스처입니다. 우리가 일방향적인 차가운 어떤 듣기가 아니고 소통의 듣기, 공감의 듣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스처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외국 사람들은 스몰 토크를 한대요. 아, 모르는데, 처음 만났는데, 하이 하면서, 날씨 좋죠? 어, 좋네요. 어. 자, 모자를 벗어서 인사를 하죠. 자, 이건 뭐예요? 나 이 모자 안에 권총 숨기지 않았어. 너를 해하려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았어. 나는 너를 공격할 생각이 없어. 이런 제스처예요. 우리의 대화에도 제스처라고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계속해봐. 이게 우리의 어떤 일방향적인 듣기를 소통의 듣기로 전환해주는 반환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나 더 아주 중요한 추임새는 그래입니다.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랬구나 라는 추임새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원래 하던 말로 잘 돌아올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은 5학년 남자애인데 흥분을 잘해요. 이렇게 가방을 넣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엄마, 걔가 나한테 그랬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때 내가 똑같이 어머,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사실은 안 그래요. 나는 속으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래, 맞아. 그랬구나. 라고 얘기하면 얘가 자기 말에서 흥분 때문에 벗어나 있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더 말해봐. 나는 잘 듣고 있어.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는 그 친구 나쁜 것만 막 얘기하다가 사실은 나도 그때 조금 잘못을 하긴 했지 라고 제정신을 좀 차려요. 이런 추임새가 소통의 대화, 소통의 듣기에 필요하죠. 일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갈등 상황에서도 듣기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 기술은 어쩌면 두 사람을 살리는 소중한 기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기술이 바로 남의 말을 인정해주는 듣기의 기술이에요. 텔레비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한 여성이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모님한테 원망의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알아? 나도 어린애였는데 엄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화가 자기 맺힌 게 좀 풀어질까요? 야,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다 지난 일이잖아.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이제 잊어버려. 이거는 도움이 안 되죠. 사과가 아니라 사실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 힘들었구나. 네가 죽고 싶을 정도였구나. 내가 그 정도인 줄 몰랐다. 미안하다. 그때 너가 상처받은 걸 사실 알고는 있었어.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어린 네가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거예요. 인정이죠. 미안해, 됐어, 가가 아니라 그래, 너 정말 힘들었지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걸 아무도 모르면 억울하거든요. 계속해봐. 그래, 그렇구나. 맞아, 네가 힘들었지. 너 정말 힘들었었어. 이게 정말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다시 순환할 수 있는 좋은 듣기 추임새. 듣기가
사실은

사실은 따로 배워야지만 듣기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대학에서 토론 수업을 할때 많이 느꼈던 절실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조를 짜줘요. 조를 짜주고 네 명이 한 조가 돼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보자 라고 토론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굳어 있어요. 토론을 하라고 하면 입을 처음에 잘 떼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토론을 우리가 즐겁게 나누는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겨야만 되는 어떤 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론은 논쟁이고, 논쟁은 싸움이고, 싸움이면 이겨야 한다. 라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단점이 비춰질까봐 입을 닫아요. 저는 그렇게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게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요, 앞에 서면요, 얼마나 딴짓하는 게잘 보이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가 고개를 너무 열심히 잘 끄덕거려요. 근데 그 친구 지금 책상 밑으로 손 넣고 안 보면서 깨똑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보면 핸드폰이 안 보여도 아, 저 친구는 고개만 일부러 끄덕거리면서 깨똑하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패드에서 뭔가 열심히 쓰는 것 같은데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있는 친구인 거그 친구 모니터 안 봐도 알수 있어요. 앞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그렇게 해도 상처 안 받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얘들아, 너네가 어떤 자세로 막 이렇게 시건방진 춤을 추는 것 같은 이렇게 이상한 자세로 내 수업을 들어도 나는 상처를 받지 않아. 그렇지만 토론이라고 한 모둠이 모였을 땐 나한텐 지키지 않았어도 이 친구들한텐 예의를 좀 지켜줘. 그 예의는 첫 번째, 몸으로 나오는 거야. 자,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런 각도로 자세로 밀어내지 마. 그 사람을 향해서 기울여줘. 두 손을 나의 핸드폰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책상에 놔주거나 펜을 잡고 그 사람의 말을 중요한 걸 요약을 해줘. 눈빛은 그 사람을 향해 바라봐줘.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나의 눈이 다른 엄한 곳을 향하고 있지 않고 너를 향하고 있다. 네 옆을 향하고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이라도 해줘. 그 사람을 위해 배려를 해줘. 몸의 언어, 몸의 제스처도 듣기의 일부입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모두 다 이길 생각 하지 말라고 다 같이 같은 약속을 하고 시작하면 학생들이 이야기를 활발하게 나눠요. 이런 것처럼 일상의 듣기에도 작은 팁이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고 가족, 지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제스처, 몸짓의 기술이 더 원활한 듣기를 위한 좋은 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듣기는 일상에서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영역에서도 큰 역할을 해요. 지승호 작가가 마음을 움직이는 인터뷰 특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중에 여러 사례를 소개를 하신 것 중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한 교수님의 사례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눈에 띄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는 말을 잘해야 하는 분이에요. 대중 강연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성대에 병이 생긴 거예요. 성대가 아파서 의도치 않게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강제 무건이 되었어요. 자, 말을 할수 없게 되자 이분은 귀가 트였대요. 남의 말을 잘 듣게 됐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으니까 그 사람한테 안 보이는 게 보이더래요. 눈빛, 그 사람의 내면, 이런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더 좋은 인터뷰,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시인들의 인터뷰를 하러 갈 때가

0: 있어요.
1: 저한테는 선생님이신 시인을 인터뷰를 할 때가 있고 아주 유명한 시인을 인터뷰를 할 때도 있어요.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근데 가끔 너무 많은 사전 조사는 인터뷰에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느껴지는 이야기를 나눴을 때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인간하고 인간하고 마주치고 정신과 정신, 관심과 관심이 이렇게 맨몸으로 마주치는 게 인터뷰지, 내가 한 조사를 너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는 청문회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도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듣기의 끝판왕은요, 내면 듣기예요. 페르난도 페소나의 시 중에 봄이 다시 오면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지만 봄은 심지어 어떤 것조차 아니지. 그것은 말을 하는 방식일 뿐. 페르난도 페소나가 봄은 말을 해. 말을 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봄의 말을 잘 듣고 그거를 옮겨놓은 게 바로 내 시야. 라고 하는 거죠. 페르난도 페소나는 봄을 말로 읽었어요. 말로 들었어요. 봄이 하는 말을. 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도 세상이 나한테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뉴스가, 아,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잘안 들리는 세상과 나의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듣기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 시라는 거는 노래였어요. 입에서 노래가 되어 흘러나오는 가사. 그리고 지금의 시는 읽는 시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강하게 주는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백석의 시입니다. 백석은요,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은 이미지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시키는 사람이다. 수라라는 백석의 시가 있습니다. 수라는 거미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정말 시인데 한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 백석이 옆에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시인이 방에 이렇게 있는데 자그마한 거미가 하나 방바닥을 뿔뿔뿔 다니더래요. 그래서 무심코 얘를 집어서 문 밖으로 내보냈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큰 거미가 내려왔대요. 아차 싶었던 거예요. 얘, 아까 그 거미의 형인가 싶어서 얘도 잘 싸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거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적은 개미. 아래에서 갓 깨인 것처럼 그냥 다리가 아주 가늘은 개미. 조그만 개미가 왔어요. 이 개미에게 백석이 이런 생각을 붙입니다. 아까 그 발견했던 첫 번째 거미, 두 번째 거미는 엄마나 누나나 형이었는가 보다. 이 작은 거미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아까 그 너희 엄마나 누나를 잘 만나기나 했으면 좋겠다. 라고 미안해하며 슬퍼합니다. 문자를 읽어 나가는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사물들의 속사정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요. 잘 듣는 백석이 쓴 시가 우리 귀에 잘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고급스럽고 수준이 높은 내면의 듣기의 경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좋은 듣기는요, 좋은 질문, 답변,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낳기도 합니다. 시에는 문답시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으로 이어지면서 묻고 답하고 듣고 다시 묻고 하는 게 한편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례로 마종기 시인의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는 제법 긴 시인데요. 지금 죽어 영혼으로 떠나려고 하는 아버지한테 한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

0: 그런데 아버지는 고향 마을로, 고향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거기가 그렇게 그리웠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답변을 주거든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들은 아들이 질문을 하고 아들의 질문을 잘 들은 아버지가 답변을 하고 이 두 사람의 문답을 들으면서 우리는 멀리 떠나온 조국을 향해 이렇게 쏟아지는 한 사람의 마음과 방향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빠는 아빠 나라로 갈 거야? 아무래도 그쪽이 내겐 정답지. 여기선 재미없었어? 재미도 있었지. 근데 왜 가려고? 아무래도 쓸쓸할 것 같아. 죽어도 쓸쓸한 게 있어? 마찬가지야. 어두워. 아빠는 그럼 사랑을 기억하려고 시를 쓴 거야? 어두워서 불을 켜려고 썼지. 시가 불이야? 나한테는 등불이었으니까. 마종기 시인은요, 연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됐는데 한국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시국하고 연결이 돼서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의사로 생활을 하십니다. 이분한테는 한국에 친구들도 있고 청춘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 마음이 여기에 나오는 아빠의 대답에 들어있어요. 죽어서도 나는 아빠 나라로 가고 싶어. 그리고 여기는 너무 어두워서 시를 썼어. 시는 나한테 등불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좋은 대답이 나오는 건 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물어봐서 그래요. 아빠한테 관심이 있어요. 아빠, 그랬어? 아빠, 그래서 쓴 거야? 아빠는 갈 거야? 자꾸 물어봐요. 이런 물음이 다시 시인에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답변이 다시 물음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듣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좋은 듣기가 소통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셨을 수 있어요. 듣기는 아주 아주 좋고 아름다운 듣기는 사람의 영혼에 큰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정말 좋은 듣기, 우리가 과거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익숙했는데, 요즘은 많이 보이지 않는 좋은 듣기를 박노해 시인의 시 구절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겨울의 시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할머니가 어린 손주를 안고 토닥토닥 재우시는가 봐요. 언제? 아주 아주 추운 겨울밤에 할머니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셨대요.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란가? 아휴, 소금창고 옆에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았을란가? 뒷산에 노루 토끼는 굶어 죽지 않을란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중얼중얼 하신 거예요. 이걸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박노해 시인이 이렇게 뭔가 소외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추운 사람들을 걱정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건 할머니의 저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있기도 하거든요. 좋은 말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좋은 말 이전에는 좋은 듣기도 필요하죠.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런 라디오 프로가 예전에 있었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의 듣기를 찾아서,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아주 잘 들으신 거예요. 좋은 귀를 가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봄을 이루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0: 작았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은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에세이입니다. 저는요,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제가 27살에 평론가로 등단을 해서 한 평론을 한 200편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정말 정말 힘들게 썼어요. 그리고 지금 칼럼을 1년에 50편씩 한 400편 정도 썼습니다. 제가 쓴 글들을 헤아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론 그 글들마다 다 보람이 있었고 좋았는데 돌이켜보면 어떤 글도 나만의 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공동체나 학술단체, 어떤 잡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글쓰기였거든요. 이런 글쓰기를 하다 보면 가끔 공허할 때가 와요. 진 빠진다라는 그런 표현 아시죠? 글을 열심히 써서 세상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종이 비행기 보내고 나면 저는 좀 공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한테 가장 좋았던 글쓰기는 에세이였어요. 제가 쓰는 논문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어떤 문서랑 다르게 에세이는 글을 쓸 때 이 글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종이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부메랑처럼 갔다가도 나한테 돌아오는 글쓰기였습니다. 에세이 읽기를 배우는 학창시절을 지나왔지만 이젠 에세이 쓰기를 하는 인생의 시점을 맞는 것이 어떨까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연 시인이 산문집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많은 사람이 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삶이 가치 있는 거라고 믿는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어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어서 내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록을 하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후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내가 뒤돌아보면서 그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쓰는 순간 말로 포착되지 않고 의미화되지 않는 산산이 부서지던 과거의 가치가 이렇게 모아져서 나에게 의미로 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위인이든 평범한 사람이건. 그래서 에세이를 쓰면 내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희미한 내 자신의 의미를 글로 쓰는 거예요. 그림으로 점점 윤곽을 명확하게 하는 것처럼 흐려져가는 나의 의미를 다시 복구를 해내는 것이 에세이 쓰기거든요. 요즘은 여러분 SNS를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존재 의미를 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다 자기를 너무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주 강한 어필들 사이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는 점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진짜 나는 누구지? 내가 뭘 좋아하지? 이게 정말 나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나를 찾고 싶다 라고 할 때 에세이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한 가닥 한 가닥 풀어내실 수 있어요. 이걸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자체로 반짝거리는 나만의 경험,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담긴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있는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 바로 에세이 쓰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접목돼 있습니다. 잘 표현되지 않는 내 감정이나 포착되지 않는 내 생각을 다시금 잡아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합심해서 만드는 자아 찾기, 이게 바로 에세이 쓰기입니다. 자아를 찾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쓰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나를 찾아 나가는 과정, 이 에세이 첫 번째 이득이라면요. 두 번째 에세이 쓰기의

이득은 깨끗해진다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에세이집, 첫 번째 에세이집을 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해요. 이 에세이집을 내기 전에 남편하고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애들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화가 너무 많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아. 너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부르르 화를 내고 있어. 정상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해서 또 화가 났거든요. 나를 알아? 네가 내 심정을 어떻게 알아? 내가 화낼 정도면 얼마나 내가 힘든 거야? 그럼 위로를 안 해주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서 이거는 뭐 분노조절장애 치료하는 그런 과정 전에 법원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서로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제가 에세이집을 내겠다. 딱 15편의 에세이를 써서 한 권의 책을 만들겠다. 목표를 정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썼거든요. 밤마다 애들 재우고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거 쓰고 나서 출간된 책을 내가 다시 읽는 그런 과정 거친 후에 남편이 그래요. 너좀 변했다. 이제 너 예전에 너하고 못살것 같았는데 이제는 너하고 살수 있을 것 같다. 너한테 분노가 사라졌다. 화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화가 많은 인간인지도 몰랐고, 이제는 내가 화를 잘안 낸다는 것도 몰랐고, 제가 그때 그렇게 급하고 짜증을 내는 줄도 몰랐고, 지금 템포가 천천해지고, 뭐, 그래. 이렇게 조금 보는 시야가 넓어진 줄도 몰랐어요. 에세이를 쓰면서 여러분, 내 안에 맺혀 있었는데 몰랐던 미움, 분노, 화, 아픔, 이런 것들이 토해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토해내서 글에다가 옮겨놓고 그 글과 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요. 뭔가가 정리되고 이제 다음 막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톡스의 글쓰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어떤 아픔을 토해내는 용기의 글쓰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에세이 쓰는 시간이 다른 어떤 글 쓰는 시간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를 공부한다고 시 창작 공부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웹소설이 한창 유행일 때저 웹소설 작가 되고 싶어갖고 밤에 또 궁리해갖고 뭐 세계관 만들고 막 했었어요. 소설도 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에세이 쓰기는 뭔가 작법을 되게 많이 배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샘물에서 물이 퐁퐁퐁퐁 이렇게 솟아나면 그걸 떠담는 과정 같아요. 시가 소설이 건축물을 굉장히 정교하게 올리는 거라면 에세이는 훨씬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그런 장르거든요. 그래서 허들이 좀 낮습니다. 용기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에세이를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 에세이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에세이는요, 내면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시를 닮았어요. 그런데 쓰는 방식은 소설을 닮았습니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세이는 굉장히 진실한 장르의 글쓰기예요. 제가 이제 에세이 얘기를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일기하고 에세이하고 차이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는 그 말에 대답이 들어있어요. 오늘 내가 한 일과 오늘 내가 갖고 있었던 오늘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형인 거에 대해서 쓰는, 현재 진행형에 주목하는 게 일기입니다. 근데 에세이는요, 더 묵은 글이에요. 더 묵은 글. 자, 일기가 나의 오늘 일상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면 에세이는 조금 더 깊이 박혀 있는 가시를 건드는 시간이에요.
더 깊이 박혀있는 과거의 이야기, 다시 건지고 싶은 거. 다시 말해서 일기가 지금 겉절이라고 막 태어난 어떤 일에 대한 단상, 막 진행된 어떤 삶에 대한 단상이라면 에세이는 2년 전 묵은지, 3년 전 묵은지, 20년 전 묵은지, 이렇게 묵은지를 다루는 영역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에세이를 쓸 수 없어? 물론 쓸 수 있죠. 그런데 쓰다 보면 에세이는 조금 궁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뿌리는 오늘 당장 생긴 게 아니고 묵은지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더 어렸을 때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들을 이 따라 나옵니다. 줄줄이 오늘 일로 시작을 했어도 이렇게 고구마가, 감자가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듯이 줄줄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일기는 오늘의 것, 현재 진행형의 것, 에세이는 더 옛날의 것, 묵은 것, 오래되어 있는 어떤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상국 시인의 해화역 4번 출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2010년도에 처음으로 잡지에서 만났을 때 남의 시 같지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적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딸애는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바닥에서 잔다. 그 애는 몸을 바꾸자고 하지만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그냥 고향 여름 밤나무 그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바닥이 편하다. 어떤 상황인지 아실까요? 딸애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딸을 찾아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딸이 자는 아마 원룸일 것 같아요. 원룸에 들어와서 하룻밤 몸을 의탁해서 자는 거예요. 딸은 침대에 재우고 아버지는 바닥에 잡니다. 하룻밤 이렇게 같이 자는데 이 바닥에 누운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럴 때 나는 아직 돼지 소작이다. 내 조상은 수백 년이나 소를 길렀는데 그 애는 재벌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한국의 대유럽 경제정책을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보다는 부리는 걸 배운다. 그 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딸내미는 대학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딸을 보면서 어렸을 때 참 아버지가 딸 많이 사랑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내가 우는 절을 업고 별 하늘 아래 불러준 노래나 내가 심은 아름드리 은행나무를 알겠는가. 그래도 어떤 날은 서울에 눈이 온다고 문자 메시지가 온다. 그러면 그거 다 애비가 만들어 보낸 거니 그리 알라고 한다. 모든 아버지는 촌스럽다. 나는 그전에 서울 가면 인사동 여관에서 잤다. 그러나 지금은 딸의 원룸에 가잔다. 물론 거저는 아니다. 자발적으로 아침에 숙박비 얼마를 낸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농사다. 그리고 헤어지는 해화역 4번 출구 앞에서 그 애는 나를 안아준다. 아빠 잘 가. 이 시 안에는 굉장히 대단한 어떤 일이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딸을 찾아가서 얼굴도 보고 그 집에 가서 좁은 방바닥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책상 위에다가 돈을 조금 놓고 오고 그 다음에 해화역 4번 출구 앞에서 잘 있어 딸내미 하고서 헤어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감정은 굉장히 진실되고 뭔가 깊이 있는 어떤 부성애가 느껴지죠. 내가 딸내미한테 업고서 불러주던 노래 이야기, 내가 딸내미 생각하면서 심어서는요, 암만 진료가 나라고 해도 어떤 글을 쓰려면 그 제재가 있어야겠죠.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는요, 우선 잘 주어야 돼요. 에세이스트가 되시려면요, 책을 읽으실 때 주 쓰세요. 조개 껍질을 줍는 것처럼, 예쁜 낙엽을 줍는 것처럼 나를 위한 조각을 주워오세요. 그래서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붙이면서 글을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에세이를 쓸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제일 좋은 건 나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애들 학교 보내고 혼자서 이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나 다음에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나 혼자 생각을 하는 시간. 이 시간이 에세이 쓰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유기체잖아요. 예의

에세이라는 게 필요해요. 에세이라는 글을 쓰실 때 정말 좋은 기법은 마중물이에요. 옛날에 제가 살던 집에는요, 이렇게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펌프를 물을 한 바가지 붓고요, 이렇게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이제 지하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 퍼다가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했거든요. 이렇게 뭔가 깊이에 있는 생각을 과거에 있는 기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맨입으로는 안 돼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셔야 돼요. 이 마중물로 정말 좋은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일 좋은 마중물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마중물입니다. 내가 그걸 언제부터 좋아했죠? 저는 우리 딸내미가 수학여행 갔다 와서 사왔던 조그마한 키링을 낡았지만 그거를 아직도 5년째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는 잊었어도 저한테는 그걸 받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작은 걸 좋아하고 계세요. 본인이 찾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좋아하는 걸 가지고 내가 그걸 언제 좋아했지, 왜 좋아했지를 쓰세요.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에세이가 되고 그 에세이들이 모이면 내 취향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되게 부끄러운데 제 수업의 예시로 제가 쓴 에세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에세이는 제 인생 최초로 쓴 에세이였어요. 그런데 조금 못난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는 이 에세이가 최고예요. 우선 저 첫 번째 에세이는 내가 싫어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있는데 잃어버릴 수 없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죽을 때도 기억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를 생각해서 세 개를 꼽았어요. 첫 번째는 감꽃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커다란 감나무가 두 개 있는 집에 살았어요. 집은 맨날 연탄가스가 새는데 집은 아주 작고 못났는데 감나무는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꽃이라는 게 피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집니다. 그럼 감꽃이 하얗게 떨어지면 그거를 이렇게 꿰어갖고 목걸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밟지 않은 감꽃을 주스러 마당을 쏘다녔거든요. 그 감꽃을 제가 버리고 공부를 하러 서울로 왔어요. 그런데 버리지 못한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감꽃이. 쉽게 말해서 내가 사랑했던 나의 유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책을 쌓아놓은 창고에 가면 항상 나던 냄새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곰팡이 냄새, 줄여서 곰팡내라고 식구들이 불렀었는데요. 그 곰팡내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모기약 뿌리는 냄새하고 곰팡내를 좋아했는데 곰팡내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좋아했고 그 책을 좋아하는 마음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과거가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한자로 거북기자.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자로 거북기자를 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학자님도 그 거북기자를 반드시 쓰고 싶어서 연습을 하신단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너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수업을 들을 때 거북기자를 찾는 마음으로 그것을 연습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있었고 지금 나를 만들었고 나와 함께 했었던 세 가지, 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세 가지를 썼더니 에세이가 나왔어요. 좋아해서 썼는데 쓰고 나니까 아, 내가 정말 좋아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감꽃, 곰팡내, 거북기가 다시 돌아오는 기분이에요. 제 옆에 친구처럼 같이 있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에세이 쓰는 시간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싫어하는 것도 있죠. 두 번째는요, 싫은 것이라는 마중물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건 뭐지? 내가 이 싫어하는 음식은 뭐지? 내가 되게 체했을 때가 있는데 그 음식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싫어서 되게 체했었어. 그 이후로 그 음식을 나는 못 먹게 되었어. 자, 여기에 딸려오는 여러분의 기억과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땐 싫어했는데 지금은 안 싫어하게 된 게 있어. 그 싫음이 나한테 어떤 생각이나 영향을 미쳤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좋은 거라는 마중물, 싫은 거라는 마중물 말씀드렸는데 좋고 미운 것 중에 제일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서 자다가도 미워갖고 잠 못 잔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서 설레어서 잠 못 잤던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람 이야기가 에세이의 기본입니다. 내 사람, 그때 그 사람, 그분, 그 캐릭터, 그 좋은 사람, 그 미웠던 인간,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피재현 시인의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라고 하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시가 한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가을이 깊어지면 감 따러 오라고 성화를 부렸다. 나는 감 따는 게 싫어 짜증을 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느냐고. 감 따위 따서 뭐 하냐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가을이 왔을 때 엄마는 내게 말했다. 네 애비도 없는데 저 감은 따서 뭐 하냐. 나는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 톱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울었다. 감나무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 감나무를 베어버린 이야기 같지만 이 시는 사실은 아버지시죠. 아버지 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감나무 따는 거 되게 어려워요. 잘못 따면 감나무 감이 뚝 떨어져갖고 퍼져버리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귀찮고 힘든 일 같이 하자 했을 때 같이 해드릴 걸.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감나무도 필요 없고 이 아들은 아버지 생각하면서 오래도록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많은 감정이 들어있어요. 이게 시가 되었지만 문장으로 탄생이 돼서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중물은요, 경험 일화라고 하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지금 잊어버리셨어도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를 굉장히 아프게 한 사건도 있고요. 그때 참 나는 예뻤지, 행복했지. 아, 그 작은 어떤 일에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것은 나의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눠주게 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어. 내가 태어나서 내 생애에서 행복을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누가 넌 언제 제일 행복했어?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아이를 못 가져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첫애를 낳았거든요. 첫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배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피가 묻은 아이가 저를 이렇게 제 배 위에 올라가서 눈을 뜨고 저를 한쪽 눈만 이렇게 뜨고 저를 지켜보는데 그때 그 순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억에 남는 사건을 가지고 에세이를 쓴다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험 일화라고 하는 마중물이 에세이를 끄집어내고 생산하고 탄생시키는 데 되게 큰 기여를 합니다. 김광림 시인의 갈등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갈등에는 조금 어떤 사연이 좀 숨어져 있는 시인데요. 비탈로가 난 아내를 데리고 대불고 고속버스 온천으로 간다. 18년 만에 새삼 돌아보는 아내, 수척한 강산이여. 그동안 내 자식들을 등꽃처럼 매달아 놓고 베베 꼬인 줄기 까칠한 아내여. 이제 아내분이 뭔가 빚을 지셨나 봐요. 그걸 이제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별 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천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이 노년의 아내를 보니 아내가 너무 거칠한 어떤 아주 메마른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헤어지자고 나선 마음 위에 덩굴처럼 얽혀드는 아내의 손발. 내가 지금까지 참 고생시켰구나. 싸늘한 인연이야.

싸늘한 인연이여 허탕을 치면 바라보라고 하늘이 적이 걸려있다. 그대 이 세상에 왜 왔지? 빚 갚으러. 이분은 이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을 수 있어요. 이제 이별 여행 갔다 와서는 헤어져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서 어떤 아내의 그 덩굴처럼 얽혀있는 손발 그리고 아내의 여의고 거친 육신을 발견하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 아내가 진 그 빚을 나도 같이 갚아야겠다. 왜? 나는 아내한테 이미 모종의 빚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내와의 어떤 빈 이야기, 그 여행에서 깨달았던 이런 생각 적어놓으면 한편의 에세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할 때도 남의 이야기지만 그 어떤 구절을 따다가 거기에 댓글을 달듯 주석을 달듯 내 이야기를 연결시키실 수 있어요.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에세이의 재료 중에 하나는 내 심장에 꽂힌 누군가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오래 남아있던 어떤 말. 서정출 시인의 시 30년 전이라는 시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아가, 애비 말 잊지 마라.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이 시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봤어요. 서울역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곳에 이 시가 있다는 게 뭔가 운명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리고 배고팠던 그 어린 자식이에요. 자식이 고향을 뜨는데 아버지가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서 말을 주셨어요.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이 말 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기서는 배고르니까 다른 데 가서 배불리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디 가서든 자식이 배부르고 등따숩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가난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붙들고 시인은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이 시인이 힘들었을 때마다 구원투수처럼 나타나서 시인을 건져줬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쓰면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의 에세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명언은 제 가슴 속에도 몇 개 접혀져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한 문장 구절이 여러분 에세이를 도와주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중물 중에서 제일 파워가 센 마중물은요, 사실은 아픔과 상실이에요. 아픔을 겪고 역경을 겪고 어떤 미술가가, 화가가, 소설가가, 시인이 이런 절작을 낳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흔히 보시는 스토리로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 그 아픔에서 마치 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송진이 배어나오고 수액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말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토해내고 싶은 그런 말들이 생겨요. 그 아픔과 상실이라고 하는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글을 에세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시인데요. 이여령 쌤이 남기신 마지막 시집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분이 이제 작고하시기 전에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따님을 생각하시면서 쓴 시예요. 따님이 헌팅턴 비치에 살고 계셨나 봐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살던 집이 있을까? 네가 돌아와 차고 문을 열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네가 운전하며 달리던 가로수 길이 거기 있을까? 네가 없어도 바다로 내려가던 하얀 언덕길이 거기 있을까? 바람처럼 스쳐간 흑인 소년의 자전거 바퀴살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을까? 가면 딸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거기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딸이 너무나 그립고 그다음에 딸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이 작품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때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상처가 낫고 아픔이 없어진다, 좀 나아진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글을 써서 내 상처하고 마주보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조금 더 빨리 조금 덜 아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뭔가를 상실하셨을 때 연필하고 종이를 준비해서 한번 에세이를 써보세요. 그 아픔하고 상실을 다독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에세이는요, 사실 경물치지라고 하는 그런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런 원리하고 되게 비슷한 작법이 있습니다. 경물치지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물을 이렇게 들여다봐서 그 안에서 추상적인 의미하고 이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마중물로 제시했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경험, 어떤 기억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말, 대사, 어떤 소설의 한 구절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이 구체적인 것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뒤에 내 의미, 내 생각을 정리해서 붙여보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나의 감정만 갖고 저글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일화나 사건이든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반드시 등장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모호하게 끝나는 게 우리 에세이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세이는요, 쓰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해석이에요. 에세이를 쓸 때는 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했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아니야 잠깐만 이거 좀 생각을 해볼게 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에세이를 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딩을 쓰시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들이 막 시끄럽게 떠는 소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막 제멋대로 날뛰는 거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잠깐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이게 바로 나의 인생과 삶과 사건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에세이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만의 가치관 중심을 찾는 어떤 표현이 뒤에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에세이가 왜 좋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에세이를 쓸 때 마중물을 부어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마중물로서 좋은 몇 가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방법은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못 쓰겠어 라고 싶으시면 자, 이 문장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라는 문장을 앞에 세워놓고 그 문장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뭔가가 나올 겁니다. 내 에세이가 처음 했을 때는 분명히 못났더라도 그 에세이를 지우지 마세요. 나의 비밀 폴더에다가 넣어두세요. 우리 속꿉장 할 때 남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도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그런 보물들을 내가 이렇게 상자에 담아놓는 것처럼 담아두세요. 나는 거기에다가 넣고 닫아버려도 그 글은 내 안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글과 그 글에 담긴 내 자신과 마주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부모님이 치매 의심 증상을 보여 걱정된다는 한 건의 제보. 딸들의 제보로 찾아온 오늘의 귀하신 몸입니다.
1: 이거예요, 이거. 따라야겠다.
2: 아빠 해야 돼?
0: 일어나자마자 팔다리 털기를 하시더니 와, 동네 산도 오르십니다.
3: 잭지 안녕. 잭지 안녕.
0: 새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3: 아이고.
0: 아니, 두 분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1: 계속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떠들고.
0: 대체 딸들은 왜 걱정을 하는 걸까요?
4: 대구에 살고 있는 64세 전명이라고 합니다.
5: 남편 65세 곽정환입니다.
4: 그 음식을 하다가 냄비를 태운 적도 있었고요. 외출했다가 현관문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애들한테 물어서 들어온 적도 있고 그래요.
5: 뭐지 이거? 그건데 그건데
4: 뭐지 뭐지 뭐지 하다가 한참 지나서야 이제 집에 와서
5: 생각해보면 그게 나오죠.
0: 아침 일찍 강아지 간식으로 고구마를 샀는데요.
6: 윤수방 생일이 기억해놔야 되는데 큰일이다.
0: 명희님 설마 고구마를 잊으신 건 아니죠?
7: 오오오오 고구마 다 탔다. 오
5: 뭐?
7: 오오오
0: 아이고 탔네 탔어. 아이고야.
4: 아이고 못 살겠네 진짜.
0: 아이고 저런 어떡해요.
5: 깜깜빠해 왜?
0: 명희님은 요즘 들어 부쩍 가스불을 깜빡할 때가 많아졌다는데요.
4: 찌개 올려놨다가 또 되돌아와서 했던 거 또 물 끓이다가 그 전에 이 냄비 태우기 전에 세 번째 요건 네 번째
5: 가스 전기
4: 다시 확인해 하세요. 이거는요 애들이 워낙 엄마가 깜빡깜빡하고 냄비 같은 거 이렇게 잘 태워 먹고 하니까 애들이 스티커를 사다가 저렇게 붙여줬어요.
0: 항상 오전 10시에 늦은 아침을 먹는다는 부부.
5: 밥 좀 빨리 주세요.
0: 와, 완전 꿀 떨어지는데요.
5: 맛있겠다.
0: 이야.
5: 맛있다.
0: 응? 저건 뭐죠?
4: 세상에. 감자 반찬이 있었네.
0: 아, 볶아 놓으셨네요, 이미.
8: 아까 만드신 거랑 똑같아요.
4: 네네. 아,
0: 참. 또 깜빡했습니다.
4: 있었는데 또 만들게 됐네.
8: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4: 이거 그저께예요.
8: 그저께?
4: 네.
5: 너무 짜 있는 거잖아요.
4: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치매라는 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내가 혹시 치매?
9: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망증이 생기기 때문에 아 이게 내가 정상 노화 과정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해서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과정인지 아니면 치매 때문에 생기는 어떤 병적인 부분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망증이 여러 번 반복되는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까지 지장을 주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5: 그 어떤 집에는 이 냉장고 앞에다가 적어놨다더라고. 여기에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다 메모해놔 붙인다더라고.
0: 아내를 향한 잔소리. 하지만 정작 딸들이 더 걱정하는 건 재만님입니다.
10: 아버님은 깜빡깜빡 안 해요?
5: 아유, 뭐 일주일에 뭐 한 두서는 나한테 잔치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깜빡이 있어버려가지고 술을 많이 먹었나?
4: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부분이 알코올성 치매가 염려가 된다고.
5: 끊어야 되는데 당장 끊기 힘들고 시간제 여유 좀 줘야 되지.
4: 당신 술, 담배 안 끊으면 나 아침밥 안 해주기로 그렇게.
5: 당장 끊으면 우울증을
4: 자기 의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의지가 약해서 그래.
5: 예, 사모님.
4: 말은 잘한다.
5: 예.
4: 내가 그렇게 안 챙겼으면 당신은 벌써
5: 그렇다.
4: 무슨 병이 와도 왔어.
5: 무슨 병이 아니고 갔어.
2: 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 먹는다. 50년 됐다고 생각.
10: 아이고야.
2: 매일 소주 한 병, 담배는 열 가지.
0: 매일 저녁밥 대신 술을 드신다는.

0: 대마님.
1: 고맙습니다. 아이 맛있겠다. 술은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하다 보니까 365일 그렇게 됩니다.
0: 아유,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1: 해 좀 먹어. 어?
2: 안 먹어요.
0: 이 시간만큼은 세상 행복합니다. 재만님 부부가 드디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3: 100에서 7을 빼면 몇이에요?
4: 93.
3: 거기에서
0: 인지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신경 심리 검사. 그리고 뇌 MRI 검사와 아밀로이드 PET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매일 술을 마시는 남편 재만님의 뇌 상태가 궁금합니다.
5: 알코올성 치매?
6: 네.
5: 이게 제일 염려되거든요.
7: 정말 잘 오셨고요. 그 술이 이제 뇌세포를 녹이거든요.
0: 아이고야.
7: 간장, 공장, 공장장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 간장, 공장, 공장장.
7: 치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1: 치매 자의 체크리스트. 그런 단어는 아예 힘들어요.
7: 다시 한번 해볼까요? 치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1: 치매 진단 자가 테스트.
0: 재만님은 방금 들은 단어도 잘 따라하지 못하시는데요.
7: 성적표가 나왔어요. 50이 평균입니다. 100으로 가면 아주 잘한 거예요. 0으로 가면 아주 못한 거예요.
0: 과목은 주의력, 언어 능력, 시공간 지각 능력, 기억력, 전두엽 기능 5가지.
7: 박재만님하고 나이도 같고 학력도 같고 성별도 같은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주의력이 너무 낮아요. 등수로 따지면은 지금 94등이거든요. 더 걱정되는 부분은 언어에 해당되는 부분, 점수가 너무 낮잖아요. 지금 상태는 경도인지장애 상태입니다라는 거거든요.
0: 혹시나 했는데 단순 건망증이 아닌 경도인지장애.
7: 치매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치매가 되기 전의 단계.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고 물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일상생활에 대한 일을 잘 하는 단계를 경도인지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경도인지장애에서 3분의 1은 내가 노력하면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3분의 1은 경도인지장애 단계에 머무르고 3분의 1은 치매 단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오신 거예요. 골든타임에 잘 오신 거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가득 붙어있죠 지금? 빈자리가 없죠? 근데 여기는 좀 어떨까요? 여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뇌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6: 알코올이 뇌세포를 파괴한다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술 마시고 나서 블랙아웃이 왔다, 필름이 끊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바로 알코올이 뇌손상을 준다 하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0: 술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우울증 등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중요 요인입니다.
6: 치매는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치매는 예방 가능한 병입니다. 가장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나이대는 미드라이프, 중년기 때부터입니다. 40대부터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 속에 염증을 떨어뜨릴 수 있고 산화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밀로이드를 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치매가 걸리는 분도 있고 안 걸리는 분도 있어서 이 생활 습관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전명희님 검사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번엔 아내 명희님.
8: 오, 고구마 다 찼다.
0: 명희님도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데요.
7: 오늘 이제 걱정되셨던 기억력, 기억력 좋게 나왔어요. 남들보다 잘하는 걸로 나왔어요.
0: 아니, 기억력이 좋다고요?
7: 겉으로 보기에는 치매 또는 건망증처럼 보이지만 가짜다. 그런 의미로 가성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명희님은 왜 가짜 치매 증상을 보이는 걸까요?
7: 검사했던 거 보면은 우울증 점수를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15개 중에서 14개나 체크를 하셨거든요.
5: 글쎄 이제 제가 완경이 되고 이렇게 조금 울컥하는 그런 그게 많아요. 술을 먹지 말라 이러는데 막 계속 술을 마시고 막 이런 데에서 오는 그 막 뭐라 그럴까 속상함이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6: 가성 치매의 가장 흔한 이유가 우울증인데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 생기는 위험도가 두 배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실수가 많아지게 되고 이 실수를 기억력이 나빠졌다라고 다른 분들이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7: 우울증 약을 먹는 것을 권해드려요. 뭐냐면 우울증 약 안에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인자가 나와서 이제 치매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0: 하마터면 병을 키울 뻔했네요.
5: 골든타임에 왔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 그래도 조금 안도의 한숨을 또 내쉬었어요. 내가 우울증이라는 그런 거는 조금도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약간은 좀 충격이었어요.
1: 뭐 나이 먹으면 당연하게 깜빡깜빡한 거는 당연한 짓사로 생각했고 일단 살면서 이런 검사도 있는 자체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 검사를 안 받고 앞으로 3, 4년 더 갔으면 70대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았죠. 반드시 이 프로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치매가 있든 없든 일단 병을 아주 빨리 조기 진단을 받아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0: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약 93만 명.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 80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2: 이름?
4: 나이와 이름.
2: 저는 올해 63세 강주연입니다.
9: 네, 저는 올해 65세 이제 경로 우대를 받았습니다. 이재목입니다.
4: 진단받으신 정확한 병명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5: 전혀 모르겠는데.
9: 알츠하이머. 네, 초기 증상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 알츠하이머라는 최종 진단을 받은 게 작년 12월입니다.
5: 제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은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저도 빨리 이것을 회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용기를 내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했어요.
0: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남편 재목님. 메뉴는 간단한 샐러드와 빵입니다.
9: 그전에는 집사람이 했었는데 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그냥 제가 하는 게 편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0: 남편이 해주는 아침밥. 부러운 분들 많겠는데요.
5: 음식 맛은 별로입니다.
0: 아, 진짜 서운하시겠어요.
9: 여보.
5: 아야.
9: 오늘이 며칠인지 알아?
5: 오늘?
9: 어.
0: 남편 재목님은 틈만 나면 날짜를 물어봅니다. 어?
9: 달려가 안 봐라.
5: 왜 집에 왔다?
9: 달려가 안 봐라.
5: 아침 일어나서 한번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9: 지금 안 봐라.
5: 27일. 27일 맞나?
9: 응. 아닌데.
5: 23년 8월 13일.
9: 응, 8월 13일.
5: 8월 13일. 어,
9: 무슨 요일이고?
5: 오늘?
9: 응.

0: 오늘 날짜에 빨간 불이 되고 하죠.
1: 일요일?
0: 일요일.
1: 일요일. 일요일. 이게 되게 어려워요.
0: 이제 밥 먹었으니까 당신 약 먹어야지 아침에.
1: 내가.
0: 약 먹자.
1: 월요일 거 먹어야 된다.
0: 응?
1: 월요일 거 먹어야 돼.
0: 일요일 거.
1: 일요일 거. 일요일 거. 여기는 일요일이 없는데요.
2: 월요일, 일요일, 토요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0: 일요일 거 찾아 먹어라. 일요일 거.
1: 일요일 거 아침.
0: 일요일 거 아침.
1: 일요일 거 아침.
2: 병원에서 처방받은 치매약이라 절대 빠뜨려선 안 되죠.
1: 이게 복잡해요, 이게. 저는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3: 얼마나 일하셨어요?
0: 한 35년 정도.
1: 좀 많이 했죠.
2: 주연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죠.
1: 우선은 좀 억울했습니다. 제가 그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도 지키고 애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왜 이런 인생의 성적표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속상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때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할 수 있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0: 결정적으로 이제 치매를 의심하게 된 게 어느 날인가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보니까 냉동실에 없고 냉장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왜 여기다 넣었어? 이제 지금
1: 생각해 보니 알죠.
4: 강주현님은 65세 이전에 발병한 초록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치매 중에서도 아주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 속에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 쌓이는 형태이고 이것이 전체 치매의 한 65%를 차지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뇌 속에 그 눈으로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아밀로이드라는 이제 기억력이 나빠지게끔 만드는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를 하셨고 뇌 속에 아밀로이드가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쌓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천천히 쌓이는 분이 있는데 빨리 쌓이는 분에 속해버린 거예요.
2: 강주현님의 뇌에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일반 뇌와 다르죠. 뇌 신경세포들 사이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죽어가는 신경세포와 아밀로이드가 뭉쳐 신경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후 뇌 신경세포가 점차 죽어가는 것이 알츠하이머입니다.
0: 자, 당신 이제 그 비밀번호 우리 집 비밀번호.
1: 네.
2: 외출 후 집에 돌아온 주연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으신 모양이네요.
1: 와, 이거 처음인데. 번호 바꿨지? 그 아니야?
0: 응.
1: 보자. 나 이거 처음인데.
0: 다시. 시도해봐.
2: 제목님은 묵묵히 기다립니다.
0: 오늘 당신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
1: 그렇네. 엄마야.
0: 내가 없을 때 이러면 큰일인데. 집에도 못 들어오고.
2: 한참을 생각하는 주연님. 결국 혼자 열었습니다.

0: 어느 날 앞에서 문 앞에서 삐삐뽀라고 누르는 소리가 나는데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몰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먼저 짜증 비슷한 게 먼저 났었거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아, 저 사람은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뭐 내가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1: 그 음이 에멀전 있잖아요. 에멀전. 메이크업 전에 에멀전 맞습니까?
2: 맞습니다.
1: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3: 오늘은 날마다 했던 화장 순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1: 에센스, 스킨 로션 에센스, 스킨 로션 에센스. 이 노화 현상을 어떻게 하나? 세상에 수심이 한 거를 잊어버렸다. 너무 슬픈 일이다, 그지? 스킨 에센스 로션 스킨 에센스 로션.
3: 알츠하이머 치매는 대개 학습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부터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기억장애에 이어 측두엽이 손상되면 언어장애가 나타나고 두정엽이 망가지면 공간과 방향감각이 사라집니다. 또 전두엽이 차례로 손상되면 성격 변화와 여러 가지 행동장애를 불러옵니다. 주연님이 속마음을 꺼내놓습니다.
1: 가끔씩 아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건가 그런 의문도 많이 들고 네. 그래 좀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래요.
4: 기억력 떨어져서 많이 속상하시네요. 서럽고 속상하고 화도 나고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잘 견디시는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인 성품이신 것 같아요.
1: 조금
0: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잘 관찰하면 조금 더 일찍 그걸 갖다 발견할 수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저도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좀 한 몇 년 놓쳤다는 게 조금 사실은 아쉽죠.
4: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3: 앞으로의 목표는 치매의 진행을 막는 것.
4: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약이에요.
5: 치매약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높이는 약입니다.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경과를 좀 지연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뇌신경세포가 살아있으면 약물이 투여되면서 분비가 많이 되는데 아예 뇌신경세포가 없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와도 아세틸콜린을 더 자극해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없어서 하나라도 뇌신경세포가 살아있을 때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은 진행하는 것 같아 되도록 이제 늦추는 방법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운동,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1: 좀 더 많은 정보.
0: 그런 정보를 주시면 참 감사할 네, 것 같고
1: 좀 더 많은 정보 전문가들이
0: 정보를 좀 주시면
1: 많은 정보,
0: 저희들한테 많은 정말 정보. 많은 도움이 될 힘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1: 더 많은 정보
3: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귀하신 몸을 찾아온 전문가들
6: 치매 예방에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다들 아시죠? 많이 하시는 유산소 운동. 두 번째, 근력 운동. 세 번째, 이중과제 운동.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우리 찔러라는 운동입니다. 따라해볼까요?
7: 찔러.
6: 팔을 찌르면서 앞으로 나가서 찔러주시는데 그때 다른 한 팔은 뒤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워미치 할 때는 손 이렇게 들어주시고 다른 팔 찌르고 뒤에 팔 넘겨주시고 다시 몸위치. 자, 이게 정확하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인지 과제를 같이 해볼 거예요. 무슨 과제?
2: 인지 과제.
6: 인지 과제. 찌를 때마다 과일 이름 하나씩 되는 거예요. 시작.
8: 딸기.
6: 그렇죠.
8: 수박.
6: 그렇죠.
8: 바나나.
6: 잘하셨습니다. 해볼게요.
1: 수박.
3: 수박 했습니다.
6: 다른 거.
1: 파인애플.
6: 파인애플. 좋아요.
1: 메론.
6: 메론. 준비, 준비, 준비.
3: 막상 하면 쉽지 않아요.
6: 자, 준비, 시작.
7: 블루베리.
6: 블루베리.
3: 어떻게
6: 해. 과일 많습니다.
7: 참외.
6: 참외.
3: 아, 도와주세요.
1: 배.
6: 배. 배. 좋습니다. 잘하세요. 좀 어떠세요? 어렵죠?
5: 아, 네.
6: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찌르면서 물체나 아니면 동물의 이름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전에 말했던 게 뭐지? 하고 끊임없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작업 기억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물체나 아니면 동물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말하는 것은 언어 정보 처리 능력에 효과적입니다. 한쪽 무릎을 쭉 한번 펴볼까요? 쭉, 그렇죠. 다리를 쭉 차면 앞에 있는 허벅지 한번 딱 만져보세요. 힘이 들어가시죠? 오, 좋아요. 여기 앞에 있는 앞에 허벅지는 대퇴 사두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7: 대퇴 사두근. 대퇴.
3: 대퇴 삼겹살 아니고요.
6: 대퇴. 대퇴근.
7: 대퇴.
6: 네, 대퇴.
7: 대퇴.
6: 사두근. 이제 나이가 들면 따라서 근육량 계속 빠지죠. 근데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에요. 자, 제 허벅지 오셔가지고 한 번만 눌러보세요. 자, 이쪽으로
3: 아니,
6: 오셔가지고.
3: 갑자기 허벅지를.
6: 자, 허벅지 한 번. 그렇죠.
7: 어휴.
6: 네,
7: 벽돌이다, 벽돌.
1: 록.
3: 왕년의 영어 선생님답죠.
6: 네, 좋아요, 좋아요.
1: 네. 우리 남편 맨날 드라킹 하는데 한번, 한번.
6: 네, 제가 또 감별사입니다.
3: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네, 시츄에이션입니까?
6: 오! 어, 이리 오셔서 한번 만져보세요.
3: 갑자기 전국 허벅지 자랑이 됐어요.
6: 와, 와, 와, 와, 훌륭하십니다.
1: 네. 노인?
6: 네.
1: 이겼어요?
6: 아유, 이겼습니다. 네, 저보다 더 좋으신데요?
1: 아이, 졌으면 내가 오늘 쫓아 내볼래?
3: 다들 허벅지 근육 키우셔야겠어요.
6: 자,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얘를 한번 꼬집어주세요.
3: 허벅지 근육과 발가락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수건 꼬집기 운동입니다.
6: 그 상태 그대로 다리를 쭉 차주는 겁니다. 그렇죠, 바닥에서 다 떨어지게.
3: 오, 잘하시네요.
6: 그렇죠. 내려주시고.
3: 자, 주연님 화이팅.
6: 그렇죠.
3: 잡았다. 잡았어요.
6: 오, 좋아요. 좋아, 좋아.
3: 아, 잡았어요.
6: 네, 아이고. 나머지 다리 딱 꺼주시고. 그렇죠.
3: 오, 수건 꼬집기. 그렇죠. 오, 성공했어요.
6: 오, 좋아요. 좋아, 좋아.
3: 그렇죠. 네, 계속 다리가 올라갑니다. 오, 힘 좋으신데요.
6: 오, 그래, 맞아요. 와, 잘했어요. 아, 네, 좋습니다.
3: 근데 이 운동은 어디에 좋은 건가요?
6: 우리는 발가락에 있는 근육을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우리 뇌랑 발가락이랑 연결이 약해요, 신호가. 그래서 그 신호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우리 몸은 안 쓰는 근육을 운동을 할 때 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됩니다.
5: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을 엑설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마이오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육이 수축되면서 나오는 이런 다양한 호르몬이 염증도 없애고 산화 공격도 막아준다 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우리가 운동을 하면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뇌성장 촉진제라고 불리는 BDNF가 뇌에서 분비됩니다. BDNF는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해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죠.
6: 그래서 이번에 한 운동은 음악과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자, 제가
3: 오, 이 노래는 와, 뭐 절로 신이 나죠. 오, 저도 따라하고 싶어지는데.
6: 하나, 둘, 셋, 넷. 진이야. 아래, 왼쪽, 위. 오른쪽.
3: 아무리 좋은 운동도 즐거워야 계속 실천하게 되잖아요. 이 수건 놀이 운동은 상체의 전반적인 능력을 키워주고요. 상하 좌우 방향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매를 막겠다는 결심을 한 참여자들에겐 이렇게 유산소, 근력, 인지과제를 결합한 치매 예방 운동 5가지를 20분씩 하루에 2번 하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엔 치매를 막기 위한 음식.

0: 식 처방.
1: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인드 식단을 말씀드릴 거예요.
0: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등을 예방해 화제가 된 지중해식 식단과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대쉬 식단.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만든 마인드 식단은 뇌 건강 향상을 위해 고안된 식단입니다. 녹색 채소를 비롯해 견과류, 콩류, 곡물, 생선, 올리브유 등을 섭취하는데요.
2: 야생 견과류는 제가 보호자분께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자만 따가지고 잘 외울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야채하고 과일에는 천연의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뇌의 어떤 산화 공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선이나 견과류에는 오메가3가 있는데 천연의 항염증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뇌를 보호할 수 있는 규칙적으로 먹는 식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보실게요. 식사.
0: 야생 견과류, 마인드 식단을 이용해 한 끼 식사를 만들어봤는데요.
1: 뭐 이렇게 해도 충분히 마인드 식단을 실천하실 수 있는 겁니다.
0: 야채, 생선, 견과류, 과일, 올리브유가 들어간 한국인의 삼시세끼. 어렵지 않죠?
1: 마인드 식단을 열심히 실천했던 그룹을 봤더니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이 50% 이상 줄었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밝혀져서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있는 식사입니다.
0: 한밤중인 것 같은데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꼭두새벽이네요. 뭐 하시는 걸까요? 머리 마사지 같기도 하고요.
3: 이게 운동이 되고 머리 신경이 그래서 이제 항상 운동을 이렇게 작은 운동이라도 이렇게 합니다.
0: 2019년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후 생활 습관을 바꿔 증세가 더 호전됐다는 기용님. 매일 새벽 야채, 생선, 과일, 견과류로 구성된 12초 반상을 드신다는데요.
3: 제가 발명을 해가지고 먹어요, 이렇게 음식을. 그러니까 건강에 참 좋은 것 같아요.
0: 와, 음식 12가지를 그것도 생식으로. 야, 이 정도면 정말 치매가 왔다가도 돌아가겠는데요. 12가지 다 드시려면 배도 부르시겠어요.
3: 많기는 많은데요. 이게 식물성 야채라 금방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이제 꼭 아침에 4-5알 먹어요.
0: 우와, 마늘을요?
3: 이 도마도는 누가 다 아다시피 다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 도마도는 하도 좋으니까.
0: 아, 정말 야생 견과류 총집합이네요.
3: 치매 왔다 하면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 아니요. 아이고, 벌써 치매 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사는 날까지는 배우자도 생각하고 또 자식들 생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저세상 가는 게 좋은데 내가 노력을 많이 했죠.
0: 아침 식사 후 계단 오르기가 시작됩니다.
3: 11층까지 올라가야 이제.
0: 계단 오르기가 실천이 힘들어서 그렇지 열심히만 하면 허벅지 근육이 탄탄해지죠.
3: 이렇게 불 켜 있으면 불 끄고.
0: 왜 불을 끄고 다니시나 했더니 사실 기용님은 이 건물의 주인이랍니다. 어우, 건물주. 운동할 맛 나겠는데요.
3: 지하에서부터 후장까지 한 13층 돼요. 비상계단 타고 그렇게 운동합니다.
0: 남부러울 것 없는 건물주시면 건강을 위해 손수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까지 다 하신다는데요. 75연세에도 끄떡없습니다.
3: 오늘 장소가 저녁에 좀 됐네. 어제 비가 와가지고.
0: 계산도 정확하시고요. 현재 뇌 상태가 궁금합니다.
4: 이게 원래 기억력이 떨어지시면 뇌가 이렇게 쪼글쪼글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사진상에서 보면 이런 게 점점 많아지는데 악화 소견은 없으세요.
0: 와, 축하드립니다.
4: 중요한 건 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 잘 유지되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사인 같아요.

0: 연구에 의하면은 집 안에만 우드컨이 있는 것과 밖으로 나가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한 분들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뇌를 부검해 보니까 실제로 집 안에 계시는 분들의 뇌 속에는 아밀로이드가 많은데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아밀로이드가 적게 쌓여서 치매도 더 적게 생기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2019년 치매 판정을 받았던 선일님의 현재 상태는 더욱 놀랍습니다. 선일님은 올해 나이 88.
2: 와.
3: 아, 미안합니다.
2: 뭐가 미안하신 거죠? 아내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4: 우리 아저씨 오늘 아주 수고 많으셨네.
3: 치매기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치매 환자를 아주 취급받고 있어요.
4: 반찬은 없어도 많이 잡수시다.
3: 감사합니다.
4: 치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많이 잡수고 기운 차리시라고.
3: 네네.
4: 치매라는 놈하고 이기면 그때는 내가 잔소리 안 해요.
3: 네네.
4: 예.
3: 알겠어요.
2: 선일님은 누가 봐도 치매 환자로는 안 보이시는데요. 처음에는 사물을 구분 못하고 헛것을 본 적도 있답니다. 치매와의 싸움에 함께 나선 동지는 올해 84살 아내 정인님.
4: 치매 바른 이해. 치매 가족 돌봄.
2: 치매와 관련된 책은 보이는 대로 다 읽고 노트했을 정도라네요.
4: 내가 무식하니까, 치매라는 데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무지 상태니까, 내가 치매 걸렸다 생각하고 같이 하는 거야, 같이.
3: 참 고맙고, 이 세상에선 우리 아내밖에 없어요.
2: 선일님은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다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치매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었죠. 매일 책상에 앉아 하는 공부.
3: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2: 보고 따라 그리기.
3: 출발과 도착.
2: 미로 찾기. 꼭 다시 초등학생이 된것 같지만 선일님은 진지합니다.
3: 뭐그뇌 건강에 좋다고. 예.
5: 매일매일 하세요?
3: 매일 해요, 이거.
2: 오후 1시 숙제 검사를 받는 시간. 선일님이 책과 필기구를 챙겨 나오네요.
4: 이거 틀려요. 무사건대요.
2: 선생님은 아내 정인님.
4: 여긴 교육이잖아요.
3: 그렇구나.
2: 처음엔 선일님도 내가 이런 걸왜 하냐 하며 거부했다는데요. 자꾸 답을 틀리자 스스로 이 공부를 받아들였답니다.
4: 우리 아저씨 최고 다 했네. 아우, 잘하셨어.
2: 칭찬은 특급 보약이죠.
3: 내가 좋아진 게 신기하냐고.
4: 아유, 신기하자마자 이게 꿈인 것 같지요. 완치난데도 제자리가 말 없어 있을 정도로는 완치되는 것 같아요.
2: 2019년 치매 판정을 받았던 선일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을까요?
6: 안녕하셨어요?
3: 네, 덕분에.
6: 어르신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3: 감사합니다.
6: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젊었을 땐더꽉 차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는 아버님이 중등도 정도의 뇌 위축이 있는 상태라고 저희가 공식 판독을 받았었고요. 근데 아버님의 생활하시는 모습은 정말 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4: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6: 뇌는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얼마나 이 뇌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고, 계속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공부하시고 연습하시고 하시면 지금 이 남은 뇌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실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3: 네, 명심하겠습니다.
6: 네.
2: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재만님, 명희님 부부.
7: 못 살겠네. 치매?
2: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인 주현님.
1: 다들 솔루션을 열심히 실천하고 계실까요?
7: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5: 들어오세요.
7: 예, 들어오세요.
5: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셨나요?
8: 나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 혹시나 또 잊어버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위에 스티커 많이 붙여놨습니다. 요도 마찬가지지만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안 붙이나면은 또 잊어버려요.
2: 와, 여기저기 다 붙여놓으셨네요.
9: 치매 예방된다면은 무조건 묵어야 돼.
8: 완전 건강식이야, 건강식.
2: 100점입니다, 100점.
9: 사실 내년 문 열면은 나오잖아요. 술, 맥주, 소주 나오잖아요. 문 열 때 그 순간, 아, 내가 좀 좌절을 해야겠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2: 오, 칭찬 스티커 4개나 받으셨네요. 병원에서 받은 일기장도 열심히 씁니다.
9: 날씨는 맑고 오늘 기분 뭐 항상 좋진 않아. 내가 뭐 뒤처리 안 한다고 잔소리 많이 했잖아.
8: 그 상황이 안 좋은데.
9: 에이, 그건 내 일기인데요.
2: 그렇죠, 본인의 일기인데요.
9: 아, 이때 전에 안 보자. 어? 아, 이때 전에 뭐 했네. 참 이 기회에 도움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버릇됐어요.
1: 솔루션 처방 후 달라진 식단과 운동 모습을 휴대폰에 꾸준히 올려준 주현님 부부.
10: 여보, 이거 야채 좀 썰어주라.
2: 오늘은 주현님도 식사 준비를 함께하네요.
10: 고기를 좀 담아야죠,
11: 여쭈게? 좀 담을까?
10: 네, 요즘은 같이 나눠서 합니다. 본인도 조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좀 할 수 있는 거는 좀 도움을 갖다가
11: 같이
10: 요청합니다. 같이 좀 해달라고.
11: 같이 하자.
1: 식탁은 온통 야생 견과류 잔치.
11: 이거는 견과류입니다.
2: 정말 주연님 얼굴이 밝아졌네요.
11: 식단을 계속해서 하니까 힘도 나고 훨씬 몸이 좋아지고, 그리고 운동도 우리 남편이 훨씬 지독하게 시키는지.
2: 아이고, 남편 제목님의 지독한 하드 트레이닝.
10: 사자.
11: 토끼.
2: 오늘은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사자. 소원 들어주기입니다.
11: 돼지.
10: 오소리.
2: 화이팅, 화이팅.
10: 3,
2: 제발.
10: 3,
2: 아, 2. 안 돼.
10: 예.
2: 아이고,
10: 아이고.
11: 동물 이름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10: 내 소원은?
2: 소원은요?
10: 당신이 건강을 찾는 게 내 소원이다.
2: 와.
10: 반드시 그건 지켜.
2: 완전히 꿀 발랐네요.
1: 이번엔 어려웠던 수건 꼬집기 운동인데요. 오우, 잘하시는데요?
11: 7, 8, 9, 10.
2: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데.
11: 13, 14, 15, 16, 17, 18, 19.
2: 귀여우셔.
10: 오늘 며칠이야?
11: 9월 4일.
10: 9월 4일? 무슨, 네. 무슨 요일? 좀 봐.
11: 저기. 월요일이다.
10: 월요일, 그래.
11: 월요일.
2: 자. 우와, 주연님 날짜랑 요일 잘 맞추시네요. 처음 만났을 때랑은 다른데요?
10: 어제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시흥사거리 다니 한의원을 한번 찾아가보자. 당신이 먼저 가라. 내가 뒤에 따라올 테니까. 그렇게 갔는데 의외로 잘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과였죠.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1: 그 주변에 막 찾아가는 목적지 있잖아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내가 이걸 그 알처를 진단받고 난 뒤에는 점점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면은 물건들이 무서웠어요.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렵고 그런 것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웬일인지.

0: 세상을 밖을 내다보면 밝아졌어요. 아, 내가 길이 보인다.
1: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치매라는 이름의 슬픔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매를 막겠다는 결심, 그리고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0: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2: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보면지구는고요하고평온하게만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 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 로이지역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BTS도 뮤직비디오에서 수어를 사용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지금 저희 방송도 지금 그 수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정부 발표 때도 방송에서 수어 통역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방송에 수어 통역이 등장한 게 불과 몇 년 안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 중학생 때 수어를 배워가지고요. 평생을 수어 통역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동호 수어 통역사를 함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0: 오늘 이제 하나의 새로운 언어인 수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기 때문에
1: 네.
0: 아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목소리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어 통역사 누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1: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어 통역사 김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근데 김동호란 이름을 그냥 이렇게?
1: 네, 이렇게 썼습니다.
0: 이렇게?
1: 네.
0: 이게 김동호가 되나요?
1: 네, 이게 제가 수어 세계에서 갖고 있는 제 얼굴 이름이라고 볼수 있어요. 모두 다 이름을 이제 다 알파벳으로 다쓸 수가 없으니까 얼굴의 특징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을 살려서
0: 예.
1: 수어 이름을 만듭니다.
0: 수어 이름을.
1: 네네. 그래서 누구누구 어디 갔어? 그럼 얘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아, 이 사람이 다 이제 통용돼서 아는 거죠.
0: 그래요?
1: 네.
0: 그럼 저는 정관용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 아직 농인 세계에서 많이 이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만들어졌는데요.
0: 그러니까 저도 제 이름을 수어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군요.
1: 그렇죠. 이제 또 많이 농인분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얼굴 이름이 많이 쓰여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그 이름 자체가 이제 고정 어휘로 돼가지고 많이 쓸수 있습니다.
0: 근데 방금 하신 이 표현은 굉장히 단순한데
1: 네.
0: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1: 그게 또 지역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가면은 이제 그 사람 쓰면은 수어를 쓰면은 이제 그 사람인지 알아먹는 거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쓸수 있는 것들이죠.
0: 아, 그래요?
1: 네.
0: 저는 김동호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1: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또 약식으로 쓸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0: 그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 할 때는 알파벳처럼 해서 김, 동, 호 이렇게 해서 지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네.
0: 그게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자기 이름을 수어로 갖고 있다.
1: 네, 그렇죠. 네.
0: 그 코로나 저 정부 방역 발표할 때 매일 그 하셨잖아요.
1: 네.
0: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어떡합니까?
1: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0: 그러니까.
1: 처음 듣는 순간, 이거는 약 이름인가? 어떤 종류인가? 이런 수화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지문자를 다 만들어 썼습니다. 아스트라 이렇게 다 썼는데
0: 그래야 되겠죠.
1: 이제 그 다음에서 농인들 사이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의 종류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쓸까?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AZ에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0: 약자로.
1: 약자로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이게 새로운 수어로 나오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일종의 고유명사들은 처음에는 발음 나는 그대로 알려주다가,
1: 네.
0: 그다음에는 약칭으로 알려주고, 그다음에는 수어로 그냥 하나의 지칭을 할 수도
1: 할
0: 있고.
1: 수 있는 거죠.
0: 야,
1: 저희 통역사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농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보고 가져와서 저희가 쓰는 거예요.
0: 누군가 그걸 자꾸 줄이는군요.
1: 그럼요. 이게 많이 이슈화되고 화제화될수록 농인들 사이에서도 그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계속 이걸 다 쓰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이게 쉽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 나오게 됩니다.
0: 뭐 이왕 코로나 그 정부 방역 발표 매일 여러 차례 했잖아요.
1: 네.
0: 그때 이제 모습을 뵌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발표하는 정부 당국자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아주 엄중해서 전부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혼자 마스크 안 쓰셨잖아요.
1: 네.
0: 그왜 그랬어요?
1: 저희도 코로나 걸리기 싫고 좀 무서운 전염병이다 보니까 많이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0: 만약 우리 김동호 통역사께서 코로나 걸리셨다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모든 사람한테
1: 다
0: 전파하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위험한 거잖아.
0: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서라도 이 내용이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인 농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왕 할때이 내용들을 정말 더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전달하기 좋은 언어로서 지금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었는데요. 수어는 손으로 보여지는 어떤 동작들이 있지만 이 동작은 하나의 부분이고요. 얼굴 표정과 눈동자, 그리고 어깨 상체를 돌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해서 하나의 수화 요소입니다.
1: 그래요?
0: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가려버리면 얼굴 표정에서부터 입모양,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표현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되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1: 그냥 그 농인이 아닌, 보통 이제 농인이 아닌 분들을 청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0: 네. 좀 건강한 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1: 그렇죠.
0: 청인이라고 부르죠.
1: 청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의사소통하는데 별 지장이 없잖아요.
0: 네.
1: 근데 왜 농인들은 그게 안 되죠?
0: 뭐, 예를 들어 간단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잘 모르겠어 라는 표현을 할 때, 볼을 부풀립니다. 근데 마스크를 써버리면, 여기 가려져버려. 근데 이 표정이 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1: 근데 잘 모르겠어를 이 손만으로는 안 됩니까?
0: 근데 이렇게 손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고, 다양한 언어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려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언어가 하나의 약간 좀 제약이 걸리게 되는 거죠.
1: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어휘 표현이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0: 네.
1: 빨갛다라는 것도 빨갛다, 시뻘겋다, 불구죽죽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다이 수어가 다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0: 통역할 때는 그 어휘를 어떻게 살리냐에 따라서 관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막 보기 좀 싫은 그런 빨간색이고 좀 무서운 빨간색이다 했을 때,
1: 피가 아주
0: 그렇죠. 피가
1: 시뻘겋게
0: 있을 때
1: 막 철철 넘친다.
0: 빨간색이라는 수어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의미를 덧붙여서 얼굴 표정과 몸짓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는데요. 빨간색 피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너무 좀 보기 힘들다 그러면 빨간색에 이렇게 표정까지 같이 넣어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1: 빨갛다는 표현은 이거
0: 네,
1: 하나입니까?
0: 하나입니다. 네.
1: 이거 하나인데 표정이나 몸짓으로 이게 다 된다.
0: 네.
1: 그러니까 마스크 쓰면 안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1: 또 존댓말도 있습니까?
0: 존댓말도 이게 수어로 표현되는 것들은 없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눈빛과 그리고 존중하기 위해서 상체를 숙인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서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식사하셨습니까? 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다른 거죠.
1: 저는 그냥 언뜻 봐선 잘 차이가 구분이 안 되는데 농인들은 그게 구분이
0: 그렇죠.
1: 되는.
0: 예.
1: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어라고 말할 때 수가 손숫자 아닙니까?
0: 네.
1: 그 손으로 표현하는 거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0: 손으로 표현된 것들은 한 20, 30% 정도로 보시면 되고,
1: 20, 30%밖에
0: 네.
1: 안 돼요?
0: 그 외에 나머지 눈동자에서부터 우리 신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손 외에 나오는 비수지라고 할수 있는데, 그 비수지 언어 요소가 이제 70에서 80%가량 됩니다.
1: 와, 그렇게 차이가 나요?
0: 네.
1: 저는 손이 한 70, 80%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입니까?
0: 네, 반대입니다. 네.
1: 야, 근데 지금 방금도 표현드렸듯이 그걸 정확히 알아채는 것부터가 어렵군요. 일반 청인들은.
0: 그렇죠. 이제 워낙에 저희는 이제 수어를 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영역이 좀 넓어져서 여기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여기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 수어로 얘기하는 것들이 다 보여지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또 그러다 보니까
1: 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나머지 둘이 대화하면 둘을 다 봐야 되잖아요.
0: 그렇죠. 이제 근데 한 번에 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떤 대화하는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그 배우기 어렵겠는데요?
0: 수어는 배우기 좋습니다. 수어를 배울 때 저도 지금도 수어를 배우고 있지만 배우는 과정들도 그렇고 농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들도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다만 수어 통역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다
1: 그렇죠,
0: 보니까 조금
1: 그렇죠.
0: 더 일반 시사 상식 그리고 좀더 전문 지식을 좀 쌓아서 하는 것들, 통역 기법을 배워야 되는 것들 해서 조금 어려움이 좀 다르더라고요.
1: 우리나라의 농인, 이 청각장애인 분들이 모두 몇만 정도 되시죠?
0: 좀 넓게 보면은 이제 한 40만까지도 볼수 있고, 좀 줄여서 보면은 한 20만 가까이 볼수 있는데요.
1: 그걸 넓게 좁게 범위가 뭐가 다른 겁니까?
0: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성 난청이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등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볼수 있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수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그 능숙하게 구사하는 분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인 거죠?
0: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자신의 언어가 뭔지 몰라서 나를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청인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란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용어로 나의 모든 것들을 표현해봐. 그러면 뭔가 거기서부터 뭔가 갑갑한 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학창 시절 다 보내고 나서 수어를 접하고 났더니,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누군가와의 감정, 그리고 나란 존재가 누구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언어가 생긴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또 수어를 새롭게 접하면서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배워 나간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농인들에게는 수어를 배우지 않으면 글씨를 써서 필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네.
1: 그죠?
0: 그리고 뭐 집에서는 이제 홈사인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밥 먹었어, 왜 숟가락 하는 모양, 밥
1: 그래.
0: 먹었어, 아니야,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홈사인을 할수 있는데,
1: 아주 그냥 간단한 건몇 가지만 가능하겠죠.
0: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속깊은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죠.
1: 근데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방송에서 이런 수어 통역, 이 동그랗게 조그맣게 이게 등장하시잖아요.
0: 네.
1: 그걸 보기 시작한 지 우리가 몇년안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0: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뉴스를 시작한 지는 이제 1999년도에서부터 시작했고요. 9시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가 생겨나면서 그때부터 2020년 9월부터 9시 뉴스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중파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1: 아니, 1999년부터 2020년이면 20년 세월인데,
0: 네.
1: 99년에 시작했는데 왜 메인 뉴스인 9시 뉴스는 20년이 지나서야 등장했습니까?
0: 방송사마다 사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수어 통역이 들어가면, 다른 이제 수어를 보지 않는 분들이, 이 수어 통역 화면에 조금 거슬린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좀 방해가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1: 그럼 99년에 처음 뉴스에 할 때는 무슨 뉴스에 했던 거예요?
0: MBC 뉴스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 아, 방송사마다 좀씩 다른 겁니까?
0: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인권단체인 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에서 9시 뉴스도 수어 통역을 제공해 달라. 이렇게 인권이 진정하고 많이 노력을 한 결과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 뉴스뿐 아니라 정부의 중요 발표, 공식 발표, 아까 그저 코로나 정부 방역 발표 이런 거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범위가 확대돼서 저희 프로처럼 교양 프로그램도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0: 네.
1: 이게 뭐 무슨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0: 네, 방송에 이제 의무 고시 비율이 이제 5% 있었거든요.
1: 의무
0: 네,
1: 고시?
0: 고시 비율이 있습니다. 해서 자막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있고 이제 수어도 통역하는 비율이 있는데 5%에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한 방송사의 모든 프로그램 중에 최소
0: 5%는
1: 5%는
0: 수어 통역을 제공해라라는
1: 해라.
0: 거죠.
1: 아, 그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0: 네.
1: 수어와 관련된 무슨 기본법도 있지 않나요?
0: 네, 저희가 2016년에 수화 언어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거든요.
1: 처음 만들어진 게 2016년이에요?
0: 네.
1: 그 법은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까?
0: 그전까지는 농인들이 언어를 이제 조금 한국어 아래에 있는 종속되는 그런 언어처럼 여겨졌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의 권리를 가진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어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어가 하나의 농인을 대표할 수 있는 수어가 곧 나라고 할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체성이 묻어 있는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수어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농인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제 농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수어도 한국어와 같은 하나의 언어다.
0: 네.
1: 라고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로군요.
0: 네.
1: 그건 이제 어찌 보면 좀 정신적인 그런 어떤 기초가 되는 걸 거고, 그 법에. 또그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수어 교육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화되어 있습니까?
0: 이제 되어야 됩니다.
1: 아, 아직
0: 이제
1: 안 됐어요?
0: 수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이나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었지만 이제 시스템적으로 학교마다 수어를 공식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필요하고요.
1: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게?
0: 네.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0: 다른 학교에 통합되는 경우가 있고요.
1: 예.
0: 그리고 학교의 특수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수어로 하기보다는 한국어로 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농인의 모국어인 수어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1: 근데 못 듣잖아요.
0: 그렇죠.
1: 못 듣는데
0: 그입
1: 어떻게
0: 모양과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이렇게
1: 입
0: 하게 되는.
1: 모양을 읽는
0: 예, 입
1: 걸로?
0: 모양도 읽고 자료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해서
1: 아.
0: 하겠지만 농인한테 가장 원하는 언어는 수어거든요. 그
1: 예.
0: 수어로 모국어로 어떤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거를 배우게 나가게 되면 훨씬 더 이해폭이 넓어지겠죠.
1: 그렇겠죠.
0: 그런 다음에 다시 한국어를 통해서 그것들을 문법적인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배워나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1: 그래요. 저는 그뭐몇 군데 지금 이제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특수학교는 모든 수업이 수어로 이루어지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0: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1: 그게 왜안 되죠?
0: 저도 옛날에 이제 특수교사를 꿈꿨는데
1: 예.
0: 수어 통역사이면서 교사가 되는 게 과연 이게 이 어려운 것들을 누가 할수 있을까? 이것까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싶었는데 막상 이제 제가 수어 통역사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보니까 농인한테 어떤 언어로서 접근하고 농인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어가 모국어인 수어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1: 예.
0: 그런데 이걸 하기까지가 너무 또 힘든 거죠. 교사로서의 하는 그 업무량도 있고 수어 통역을 또 해야 되는 그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농인 학생의 어떤 이런 교육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농인의 특성이 좀 다른 장애 부분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 학교에 가는 그런 경우가 좀 없고 농학교에 이제 지원 배정 받아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좀 적응할 만하다 싶으면 수어를 배웠다 싶으면 다시 다른 학교로 또 옮겨가게 되는 그런 또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1: 특수학급의 교사분들 가운데 농인인 교사분들은 없어요?
0: 있습니다.
1: 있죠?
0: 있는데 그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1: 그분들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0: 그렇죠, 네.
1: 수어를 모국어로 익히고 있는 농인 출신 교사들이 많아지면
0: 네.
1: 그러면 충분히 될거 아닙니까?
0: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너무 적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좀 아직 좀 부족한 것
1: 저,
0: 같고.
1: 농인이 뭐 수어를 모국어로 구사하지만 자막도 뭐 무슨 규정이 있다 이러지
0: 네,
1: 않았습니까?
0: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네.
1: TV를 보다가 이렇게 수어 통역하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요즘은 TV에 뭐 심지어는 뭐 교양 프로, 개그 프로 할것 없이 자막을 막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자막으로 처리해주면 될걸왜 굳이 수어 통역을 해야만 되느냐? 아니, 농인분들도 책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자막만 나오면 굳이 그 수어 통역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네,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전제될 것이 농인의 모국어는 수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모국어가 한국어인 것처럼.
1: 그렇죠.
0: 그런데 한국어가 아닌 수어가 아닌 영어 자막이 나오면 그걸 과연 영어를 한 10년 이상 배웠다고 해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1: 영어가
0: 거죠.
1: 어렵죠.
0: 그렇죠.
1: 한글 자막인데?
0: 네, 한글 자막도 이게 하나의 외국어로 되는 거죠. 수어가
1: 농인들의
0: 모국어이기 때문에 수어가 아닌 다른 언어는 이제 제2외국어가 되면서 그것을 읽고 다시금 해석을 하고 힘들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1: 그렇습니까?
0: 네. 그래서 자막이 있어 자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의미나 어떤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정보 접근은 수어를 통해서입니다.
1: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청각을 잃은 분들은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의 체계가 없군요.
0: 네네.
1: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말해본 적 없으니까.
0: 네, 그렇죠.
1: 한국어는 외국어네요?
0: 네.
1: 그러니까 글자로 써놔도 외국어네요.
0: 그렇죠, 네.
1: 야, 이걸 저희가 몰랐군요. 그렇군요. 모국어가 수어다.
0: 네.
1: 그리고 한국어는 별도의 언어 체계다.
0: 네네.
1: 그걸 글자로 써놓으면 내가 영어를 읽듯이, 일반 청인이 영어나
0: 네.
1: 독일어를 읽듯이 그렇게 읽어야 한다.
0: 네네, 예.
1: 그러면 청인들, 그러니까 농인들은 그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데도 일반 청인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0: 그렇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0: 영어로 된 내용을 이제 설명할 때 영어로만 뭐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모국어로 설명한 다음에 다시 영어로 설명해 주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운 부분이
1: 우리
0: 있잖아요.
1: 처음 영어 공부할 때 한국말로
0: 네,
1: 배우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처럼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이든 또 다른 곳에서든 이렇게 모국어로 수어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1: 그래,
0: 방법입니다.
1: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네요. 그러니까 진짜 수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교사가
0: 네.
1: 수어로 한국어를 알려주고,
0: 네.
1: 그리고 한글도 알려주고,
0: 네.
1: 이래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 거군요.
0: 그렇죠. 네.
1: 그렇군요.

0: 근데 언제 이걸 배우셨다고요? 중학생 때?
1: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배웠는데요.
0: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이걸 배웠어요?
1: 저는 우연히 가다가 교회에서 농인 목회자 한 분이 수호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인 사회에서 농인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0: 그렇죠.
1: 정보도 지금 얻는 것들이 없고 또 혹시나 나와 모르게 좀 다른 일들이 또 일어난 것들을 감추거나 이런 게 아닌가 또는 내가 또 그런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그런
0: 아,
1: 것들도 있고 해서
0: 그렇죠.
1: 보니까 그 답답함을 이제 막 토로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이었어요.
0: 근데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1: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작에서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답답하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이게 소리도 크기도 컸지만은 그 표정에서 아, 얼마나 답답했는가, 얼마나 억압받은 삶이었는가, 얼마나 고통받은 삶이었는지를 이 표정에 다 읽혀지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 문틈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큰 충격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배워보고 싶다. 저런 언어가 있구나.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0: 어디 가서 배웠어요?
1: 그때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많이 있어서
0: 예.
1: 교회에서 이제 수호를 가르치는 곳이 있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수호를 배웠죠.
0: 그래요.
1: 네.
0: 그러다가 아예 직업을 내가 통역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1: 자격증을 일찍 따기는 땄는데 2003년도에 이제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2006년에 국가공인으로 이제 인정받은 수화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어 통역을 계속 하면서도 뭔가 잘하고 싶은데 제 마음처럼 이게 통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좀 많이 울었습니다. 통역을 하고 나서 앞에 있는 농인한테 이거를 다 통역이 100% 전달 안 되고 있구나 하면서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제 마음처럼 안 되는 걸 알고는 많이 분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뒤에서 한 30분 동안 열심히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그 많은 선배들 찾아보고 도움도 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선배가 수어 통역은 손이 바쁜 게 아니라 머리가 바빠야 된다.
0: 손이 아니라 머리가.
1: 네. 네가 머릿속에서 정리되어서 정리된 내용을 날 것으로 요리된 걸준게 아니라 요리를 잘 맛있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먹기 좋게끔 다 요리를 만들어서 전해줘야지 그래야지 통역이 비로소 그 효과가 100%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통역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좀 통역에 대해서 새롭게 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0: 아니, 국가 공인 자격증을 땄는데도 안 돼요, 그게?
1: 지금 돌아보면 그 자격증을 딴다는 거는 이제 등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발끈을 이제 묶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직 산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격증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에 수십 배는 더 기울여야지 통역 현장에서 이제 통역 좀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 공식 자격증을 땄지만 내가 귀로 들은 것을 농인들한테 전달했더니 못 알아듣더라.
1: 그게 많더라고요.
0: 그렇게 되는 거죠.
1: 네.
0: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수어 통역.
1: 가장 어려웠던 것들은 가장 낯선 것들이 어렵죠. 일반적인 것들은

0: 어떤 이제 제가 이미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과 어떤 내용으로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맛있게 조리해가지고 줄수 있는데
1: 예.
0: 가장 낯선 것들, 처음 듣는 것들, 예를 들어 브리핑 통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갔더니 처음 듣는 그 내용들을 이제 막 얘기해
1: 아까
0: 주시고,
1: 얘기한 뭐 아스트라제네카
0: 그렇죠.
1: 뭐
0: 예.
1: 뭐 이런 거 말이죠.
0: 그렇죠. 집단 감염이 되었는데, 뭐, 집단 감염? 뭐, 코호트 격리 같은 거? 이런 얘기,
1: 코어트 격리.
0: 이거를 지금 무슨 얘기지? 하면서 그 내용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리핑 통역을 하고 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1: 그한 번에 뭐한 시간 이상 그렇게 못 한다면서요?
0: 그렇죠. 이제 보통 30분에 교대를 하게 되는데,
1: 30분.
0: 네. 일반적인 뭐 영어 통역사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은 한 15분 단위에서 교대하는 경우도 좀 있고, 심지어는 브리핑 할때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에서는 영어 통역사들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변하는 그 내용조차도 바꿔서 교대로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만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통역이 힘들다는 걸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보통 브리핑에서는 15분 단위 또는 30분 단위로 교대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냥 한국어 들은 거를 손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영어 동시 통역 뭐 아니면 독일어 동시 통역처럼 정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영역이군요. 이 영역도.
0: 네.
1: 그리고 우리 한국어하고 수어는 그래도 어순이나 이런 건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거기에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0: 이제 수어의 어순은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수어가 공간의 언어거든요. 공간을 다 씁니다. 한번 공간을 정해놓으면 이제 그 공간에는 어떤 걸더 지칭할 필요 없이 대명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1: 그게 무슨 말이죠?
0: 그러니까
1: 예를 들어 주시면.
0: 예를 들어 컵이 여기
1: 예.
0: 있거든요. 컵이 있어. 그다음부터는 컵을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그 컵을 가지고 와요.
1: 예.
0: 그럼 아까 그 컵인 거예요.
1: 그렇죠.
0: 네. 여기서 컵을 가져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공간을 다 정해놓고
1: 예.
0: 공간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지, 주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걸 또 받아들이는지, 공간적으로 다 역할을 구분해서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왔으면 사람이란 걸 지칭하는 대표적인 대명사인데요.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상식을 틀면서 이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뻐. 이렇게 돌아가서는 건 제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1: 쳐다보는 사람.
0: 네.
1: 그렇죠.
0: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반갑습니다. 인사를 한 거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거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 두 사람 역할을 동시에 한 거예요. 네.
1: 그렇죠.
0: 이런 것처럼 그 공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1: 예.
0: 음식들이 왔다. 그러면 음식들이 있거든요. 음식이라는 수호가 있으면 받았어요. 보면서 이게 맛있으면 맛있는 그 음식들을 상상합니다. 표정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이 안에서 몰입되어서 다 공간적으로 역할을 표현하고 하는 거죠.
1: 그렇게 공간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순이 생략될 수도 있겠군요.
0: 그렇죠.
1: 상당수가.
0: 생략되기도 하고 한국어에서는 잘 생략되는 주어를 또 살려내기도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많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저 얘기의 주어는 뭐지?
1: 하하하.
0: 그러면서 주어가 들리면 그때부터 다시금 주어를 설정하고 다시 수어를 합니다.
1: 그리고 이 수어는 만국 공통입니까? 나라마다 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0: 이게 언어하고 문화가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수어도 같이 다 달라집니다.
1: 네.
0: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가 여기 정확한 어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주로 허그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러브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는 영국에서는 러브를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기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문화가 다른 만큼요.
1: 그래요. 그러면 언어의 종류 정도만큼, 뭐, 모든 언어가 다 수어가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 수어도 굉장히 다양하겠군요.
0: 지금 제가 이제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한 150개 정도의 수어가
1: 150개.
0: 있다고 지금 본 적이 있네요. 네.
1: 그러면 미국 농인하고 한국 농인하고 만나면 수어로 또 의사소통이 또안
0: 안
1: 되겠군요.
0: 됩니다. 안 되어서 좀 공통적으로 쓸수 있는 국제 수어라고 해서 이것 또한 따로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공용어가 있는데 그걸 배워서 하거나 아니면 미국 수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미국 사람이

0: 한국 농인한테 한국 수어를 배우거나
1: 하하.
0: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1: 미국 수어와 한국 수어를 동시에 알고 있는 수어끼리의 통역사도 있을 수도
0: 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정말 고퀄리티에
1: 있겠네.
0: 있는 분들인
1: 예,
0: 거죠, 네.
1: 그렇군요. 사투리 같은 것도 있습니까?
0: 아, 그럼요.
1: 그래요?
0: 지방마다 다 각기 쓰는 그 커뮤니티나 그리고 지역마다 좀 특성화된 수어들이 좀 있는데요. 사투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중고라고 쓰기도 하는데,
1: 중고?
0: 중고. 그러니까 뭐, 중고 물품을 이제 쓰다
1: 예,
0: 남으면
1: 예,
0: 그럼
1: 예.
0: 할수 있는데, 어떤 데는 그거를 이제 고물이다라고 해서 기업을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좀 이거를 좀 다르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어떤 폐지나 이런 걸 줍는 이런 동작을 하기도 하고,
1: 예.
0: 각기 쓰는 것마다 좀 다릅니다.
1: 하하, 참.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0: 조금씩 정해져 있습니다, 네.
1: 그거 익히는 것도 어렵겠는데요?
0: 이제 저희는 보고 쓸 때는 좀더 공용된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죠,
1: 그게 표준어를 써야죠, 그쪽에서도.
0: 네.
1: 그렇죠. 또, 요즘 신조어들 많잖아요. 이 줄임말도 많고.
0: 네.
1: 그런 것도 수어로 표현이 됩니까?
0: 수어로 이제 많이 쓰여지게 되면은 이제 표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조어가 나왔을 때는 저희 통역사들은 이 신조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합니다. 의미를 찾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의미가 등가되는 수어 표현을 하죠.
1: 네.
0: 그러면 신조어의 느낌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의미는 전달은 될수 있는데요.
1: 그건 제대로 된 신조어를 쓴게 아니죠.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대 같은 경우나 좀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신조어들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면 노인 어르신들이 우리 고유의 한국 수어를 이제 변형시킨다고 되게 싫어하세요.
1: 그렇죠, 그렇죠.
0: 지금 저희 청인도 한국어 쓸 때도
1: 망친다고 막
0: 그렇죠.
1: 욕하고.
0: 한국어를 이제 살려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신조어를
1: 예.
0: 쓰냐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농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같이 있습니다.
1: 농인들도 그럼 젊은 층일수록 신조어를 많이
0: 네,
1: 씁니까?
0: 많이 씁니다. 네,
1: 똑같군요.
0: 똑같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참.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한 그 BTS의 뮤직비디오 처음 딱 보실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0: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농인들이 음악을 좀 추구하고 음악 세계에 좀 들어가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에 다 없애준 그 장벽들을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만들어준 그런 BTS의 안무였던 것 같아요. 많이 포함되지 않았어도 그런 동작을 같이 함으로써 그걸로 같이 우린 이제 하나야. 같이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이제 공유하게 해준 거죠.

0: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수어로 표현했잖아요.
1: 네.
0: 우리나라 그런 뮤지션 외에 해외에서도 그렇게 수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뮤직비디오들이 꽤 있었죠?
1: 네, 있었습니다. 네.
0: 우리나라에서는 BTS가 사실상 처음인가요? 아니면
1: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0: 있어 왔지만
1: 이제 BTS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네. BTS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0: 네, 네. 우리나라 공식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수어 통역사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1: 지금 수어 통역사 자격증이 시작되고 나서 약 한 1,800명 가량이 되는데 이제 시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 있는 수어 통역 센터가 약 한 200개 가량 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통역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한 600에서 한 700명 가량 될 수도 있고요.
0: 예.
1: 방송에서는 이제 조금 더 좀 많이 그중에서 좀 줄어들어서 한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방송일수록 더 정말 정확히 하는 분들이 등장하시겠죠, 그죠?
1: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방금 주민센터별로 뭐 한 200여 곳 있다는 곳은 주로 어떤 그 통역 서비스를 합니까?
1: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다 합니다. 가장 필요한 의료 통역부터 해서
0: 의료 통역,
1: 네, 병원에서 의료 통역에서부터
0: 그러면
1: 네.
0: 농인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지자체 쪽에 요청하면 수어 통역사가 함께 대동해 줍니까, 병원에?
1: 네, 시군구별로 있는 수어 통역센터에서 같이 대동해서 가서 접수해서부터 그리고 진료, 치료 그리고 끝나고 나서
0: 그렇죠.
1: 다 모든 과정까지 다 같이 합니다.
0: 의료, 병원 갈 때 또
1: 학교도
0: 뭐예요?
1: 있고 법률, 경찰서, 그다음에 시장 그리고 그
0: 물건 사러 갈 때
1: 그럼요, 네. 할 때 시장에서도 이게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할 때 조금 더 싸게 해달라 할 수도 있고요.

0: 이런 부분들까지 다 흥정할 때도 다 같이 수어 통역을 하기도 합니다. 네.
1: 뭐 경찰서 갈 때, 법정에 설때 정말 필요하겠네요.
0: 네, 그렇죠. 네.
1: 그렇죠, 그렇죠.
0: 경찰서나 이런 법조 계열에서는 어느 누구나 이제 경찰서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
1: 그럼요,
0: 있거든요.
1: 예.
0: 그럴 때 통역사는 옆에서 같이 그 마음까지도 같이 헤아려서 그 마음도 이해해 주면서 같이 통역을 해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1: 네. 그러면 전국에 그뭐한 넓게 잡으면 40만, 뭐 적게 잡으면 20만 되는 농인분들의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하다고 요청만 하면 전부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겠죠?
0: 다 됩니다만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까지 또 밤에 또 급하게 나오는 연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 107 손말 이음센터라고 해서
1: 그건 뭐예요?
0: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수어 통역 서비스 그리고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역 기관이에요. 그래서
1: 네.
0: 그 기관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영상으로 이제 또는 문자로
1: 영상으로나 문자로.
0: 네. 요즘에 워낙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기능들이 좋아서
1: 그렇죠.
0: 바로 연결해서 이제 영상으로 서로 내가 이렇게 수어로 얘기하면 여기서 통역사가
1: 예.
0: 여기서 말로 같이 통역해주면서 통역 서비스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중계 서비스입니다.
1: 퇴근 시간 후 내가 경찰서에 가게 됐다.
0: 네.
1: 그럼 그 전화를 이용해가지고
0: 그쵸.
1: 경찰서에 가서 그 전화기를 켜놓고
0: 네.
1: 퇴근 시간 이전에는 언제든 요청하면 가능하다.
0: 네.
1: 1800명이 그게 다
0: 근데
1: 되나요?
0: 다안 되죠.
1: 그러니까요.
0: 그러다 보니까 또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도 있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지금 수어 통역사들이 1800명 있다고 해도 저희 운전면허 자격증이 이제 장로 면허가 있는 것처럼
1: 네, 활동 안 하시는
0: 또안
1: 분도
0: 하시는 분들도
1: 있고.
0: 있고 해서 한 1000명 미만으로 활동하신다고 보면 이만큼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죠.
1: 그렇죠. 수어 통역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달까, 보람 있었달까,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기억나십니까?
0: 저희 통역사들은 제가 통역하는 내용을 농인이 알아봐주고 이해하고 그 호응하는 눈빛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것을 볼 때가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쁩니다.
1: 네, 물론 그렇겠죠.
0: 저도 이제 수어 통역이 잘안 돼서 많이 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배우고 나서 수어를 다시 지금 통역을 하는데 농인이 저의 손 동작 하나하나 제 눈빛 하나하나 이 얼굴 표정 하나를 다 빨아들였듯이 다 보고 있는 그런 눈빛들을 볼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0: 눈이 반짝반짝반짝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그 희열들이 좀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것들의 성과가 있구나. 그때가 가장 보람됐던 것
1: 네. 농인들의 수어 실력하고 본인의 수어 실력을
0: 같아요.
1: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0: 저는 거의 발끝만치도 못 따라갑니다. 네.
1: 그래요?
0: 천부적입니다. 그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큰 벽이 있어요. 네.
1: 그래요?
0: 저희는 한참을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까 저렇게 표현할까 딱 하는데 그걸 가지고 농인한테 갑니다. 가면 딱한 번에 탁 풀어가지고 마치 그 유레카 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딱 풀어내줘요. 역시 언어 감각은 한국어나 이런 다른 언어 감각은 모르겠지만 이
1: 네.
0: 수어에서만큼은 갖고
1: 네.
0: 있는 그 언어적인 탁월함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네.
1: 그래요. 앞으로 계획은? 목표는?
0: 저는 수어 통역을 계속해서 열심히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들이
1: 그렇죠.
0: 있어서요.
1: 예.
0: 이거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1: 농인들만큼 능수능란한 수업을 할수 있을 때까지.
0: 아마 그때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1: 그렇지.
0: 못 이룰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1: 예.
0: 그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 네. 오늘 뭐 이왕 내친 김에 저희도 수업 몇 가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0: 네, 보통 가장 많이 인사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배울 건데요. 이렇게 양손에 일치를 펴서
1: 예.
0: 이렇게 만나면 제가 옆에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1: 옆에 있는 사람과 만나는 거.
0: 네, 이렇게 만나려면 이렇게 만납니다. 공간의 언어인 것처럼 앞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여러 사람을 만나려면 만나고 만나고 만나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1: 다들 한꺼번에 만나서.
0: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배울 표현은 앞에 계시니까
1: 예.
0: 만나서
1: 만나서
0: 이렇게 손을 약간 구부려서 반갑습니다.
1: 제대로 하고 있나요?
0: 네네네.
1: 반갑습니다.
0: 네. 여기서 표정에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반가운 만큼의 표정을 내는 거죠.
1: 하하하.
0: 반갑습니다. 네.
1: 웃으면서.
0: 네. 이렇게 양손을 또 차려 이렇게.
1: 예.
0: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에 또뵐수 있으니까 여기 다

0: 다시 그리고 또라는 의미의 이렇게 다음에 다시
1: 오른손 왼손이 정해져 있어요?
0: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이 주
1: 예.
0: 메인으로 쓰여지는 손이에요. 네.
1: 예. 다시
0: 다시 만나겠습니다.
1: 만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1: 고맙습니다. 또 새해 뭐 보면 보통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0: 할수 있죠.
1: 또 뭐
0: 네.
1: 그거 좀 해주십시오.
0: 행복은 여기 턱에서 해서 행복.
1: 행복.
0: 행복.
1: 그때 표정을 좀 이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0: 아,
1: 되겠네.
0: 그럼요.
1: 이렇게.
0: 행복 하세요 하고 사람 뒤에서 이렇게 부탁하는 하세요라는 부탁입니다. 네, 왼손 위에서 오른손 이렇게. 네.
1: 아, 이게 하세요?
0: 네, 하세요 부탁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행복
1: 행복
0: 하세요. 네.
1: 하세요. 건강하세요.
0: 건강은 몸에 이렇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
1: 아, 이게 몸이고,
0: 몸을 이렇게
1: 몸,
0: 네.
1: 그다음에 건강.
0: 건강 하세요.
1: 하세요.
0: 네. 소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1: 그럼 이제 제가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했죠?
0: 네,
1: 다시
0: 다시 만나겠습니다.
1: 만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행복
1: 행복하세요.
0: 하세요. 네. 건강
1: 건강하세요.
0: 하세요. 네.
1: 그럼 된 겁니까?
0: 네, 됐습니다. 네.
1: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방금 한그 인사 말씀 하시는 걸로 마무리 지어 봅시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의 언어, 한국어와 똑같은 그러나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언어라구나라고 하는 점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0: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얇은 사 하이안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조지훈의 시 승무의 첫 소절이죠. 그렇습니다. 뾰족한 고깔을 쓰고 넓은 장삼자락을 펄럭이면서 아름답고도 슬픔을 표현하는 춤 승무. 오늘 승무를 대표하는 예인 한 분 초대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27호 승무 예능 보유자이시고 그리고 승무의 살아있는 교과서 이렇게 불리워지는 최상목 선생 함께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승모가 예로부터 사찰에서 스님들이 추던 춤입니까?
1: 아니요, 사찰에서는 승무는 추지 않고요.
0: 예.
1: 그 사찰에 그 불교 의식 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중기 시대에,
0: 예.
1: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0: 예.
1: 조선 중기 시대에 기방의 예인들에 의해서 불교 의식무에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창작되어진 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우리 최 선생님을 비롯한 그런 그 예인들께서 추는 승무를 제가 TV나 이런 데서 여러 번 봤는데,
1: 네네네.
0: 정작 사찰에서 스님들이 그런 춤을 추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죠?
1: 네네.
0: 사찰에서 무슨 의식이 있을 때는 왜 발화를 즐기면서
1: 네.
0: 추는 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는데,
1: 네.
0: 근데 스님들이 추던 춤이 아닌데 승무란 이름이 붙었다.
1: 그러니까
0: 승무의 기원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까?
1: 글쎄, 저도 이제 논문을 작성하다
0: 예.
1: 보니까 그래 그 자료를 찾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0: 없어요.
1: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민간인들이 민가에서 뭐 살기가 워낙 바쁜 분들이 뭐참 춤들은 추면서 살았겠지만 그런
0: 예.
1: 거를 기록해가면서 춤을
0: 아니죠.
1: 만들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은 생활상이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 속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어떤 속설들이
1: 그
0: 있습니까?
1: 뭐 기녀 황진이가
0: 황진이.
1: 예, 지족선사를 유혹하기 위해서 뭐 우물가에서 장삼을 잃고 물을 끼얹어서 지족선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추었다는 그런 속설도 있고요. 조선 중기의 그 단원 김홍도님의 그림을 보면은 무동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0: 민속화 중에 무동 있죠.
1: 네네.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그 무동이 있고 춤을 추는데 그 삼현육각에 맞춰 추고 있거든요.
0: 삼현육각이 뭐죠?
1: 삼현육각이라는 게 악기 여섯 종류. 그래서 그 삼현육각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이분 복식이 보면은 승복이에요. 그 그림에.
0: 잿빛으로 저도 기억이 나네요.
1: 예. 승복이고 예, 가사를 두른 것 같은
0: 맞아요,
1: 뭐
0: 맞아요.
1: 원색이기 때문에 지금 파악은 안
0: 예.
1: 되지만 무동들이 추는 춤을 보면서
0: 네.
1: 그걸 그렸기 때문에 권번에 기녀들에 의해서 불교 의식 무용에 영향을 받아서 창작되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0: 추정이시지만, 어쨌든, 권번 기생분들이 사찰에 가서 스님들의 어떤 제례 무용을 보고,
1: 네네네.
0: 거기에 약간의 영향을 받아서 별도로 창작된 무용이다.
1: 네네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수도승이 그 해탈을 위해서 너무 번뇌스럽고 하니까 북을 치면서
0: 예.
1: 뭐 춤을 추어가지고 그게 뭐 원류라고 또 그러는 학자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0: 설은 있군요.
1: 속설은 많습니다만은
0: 네.
1: 기록이 없어서 저희가
0: 예.
1: 그냥 추정만 하고 있는 거죠.
0: 뭐제 기억에 승무는 굉장히 정적이고, 그렇게 뭐 격하게
1: 네.
0: 움직이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춤을 추시는 자세가 항상 고개를 좀 앞으로 약간 구부리고, 고개와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그리고 장삼자락을 펄럭이긴 하지만 왠지 뭔가 좀 고뇌와 슬픔이 가득 들어있는
1: 아,
0: 그 이미지 맞나요?
1: 예, 잘 보셨습니다.
0: 그렇죠.
1: 그 승무는 엎드려서 시작을 하거든요.
0: 처음 시작이,
1: 그러니까
0: 예.
1: 가장 낮은 자세로부터 자기 생활을 얘기하는 그런 춤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0: 예.
1: 어떻게 보면 또 수도승이 그 번뇌
0: 그렇죠.
1: 때문에 막 북을 치면서 뭐 만들어져 있다는 속설과도 같이
0: 예.
1: 낮은 자세에서부터 꾸준하게 정진해 나가는
0: 그렇죠.
1: 스님의 그 생활상을 춤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0: 네.
1: 민간에서 그 옛날에는 권번이라고 그
0: 예.
1: 기녀들에 의해서 창작되어졌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뭐, 선생님의 그 추측대로 하더라도 그 기녀분들도 본인의 어떤 신세랄까?
1: 네네네.
0: 그런 데 속에 슬픔이 들어 있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승무라는 춤 자체를 보면은 그게 국가무용 문화재로 지정이 될 만큼
0: 예.
1: 우리 그

0: 민속춤이 전부 집대성도 있고요.
1: 예.
0: 그 춤사위들 또 보면은 굉장히 품위가 있고 격조 높은 그런 작품으로 지금 이 시대에서는 평가가 되고 있죠.
1: 그런데 하여튼 궁중무용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전통 춤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 가운데도 승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소수 아닌가요?
0: 그럴까요?
1: 그렇죠.
0: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1: 그만큼 어려운가요? 승무를.
0: 네, 어려워서 무용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1: 그러니까요.
0: 쉽게 접근을 하는 걸좀 꺼려하고 있어요.
1: 그죠?
0: 예.
1: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0: 근데 춤도 춤이지만 그 호흡을 이용해서 내 신체를 움직여서 자기의 그 사상이나 감성을 표현해야
1: 그렇죠.
0: 되는 거기 때문에 오랜 연륜이 필요한 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법고, 종반부에 그 치는 법고가 있습니다. 그 법고도 굉장히 까다롭고 좀 어렵기 때문에 무용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쉽게 승무라는 춤에는 접근을 잘안 하려고 그러죠.
1: 어려워서.
0: 예. 그래서 제가 보유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제자들은 지금 한 40여 명? 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숫자가 작은 편이죠.
1: 어려우니까.
0: 네. 그리고 오랜 연륜을 필요로 하는 춤이에요.
1: 지금 우리나라의 승무 예능 보유자가 우리 최 선생님 딱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0: 글쎄요, 안타깝게도 지금 저
1: 그죠?
0: 혼자 남아 있습니다. 예. 저희 춤이 그 경기류와
1: 예.
0: 또 호남류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1: 경기도, 그다음 호남.
0: 네, 호남류 둘로 나눠져 있는데,
1: 이매방류라고 하는 게
0: 예, 이매방류가 이제 호남 지역의 이대조 선생 계열의 이매방,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승을 받았고요. 또 경기도는 한성준 선생님이시라고 1930년대에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원래는 고수셨어요. 판소리라는 뭐이 북을 치는 고수셨는데, 그 지방에서 기녀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 기녀들이 추는 춤을 전부 다 집대성을 해서 정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의 손녀딸이 한영수 선생님. 그리고 그 후로 이제 대를 이은 게 이예주 교수와 정재만 교수.
1: 이예주
0: 예,
1: 교수님이.
0: 그렇습니다. 서울대학에 재직하셨던.
1: 그렇죠.
0: 네. 두 분이 지정을 받으셨는데, 애석하게도 두 분이 다 고인이 되셨죠. 그리고
1: 그렇죠.
0: 지금은 저 2019년도에 지정을 받으면서 이매방류의 승무로 저 혼자만 남아
1: 그렇군요.
0: 있습니다.
1: 경기류를 이예주 교수님이 하셨고, 호남류를 우리 최 선생님이
0: 네,
1: 하셨고.
0: 정재만 선생님도 같이 오셨어요. 숙대 교수로 계셨던.
1: 그렇군요.
0: 네네.
1: 그런 그 경기류하고 호남류, 이매방류가 많이 다릅니까? 아니면 뭐,
0: 음악은 같은 음악을 쓰고 있는데
1: 예.
0: 춤은 많이 다릅니다.
1: 많이
0: 예. 네.
1: 달라요?
0: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합장단이라고 해서 맨 첫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첫박에 이 호남류의 춤은 호흡을 들이마셔요. 그런데 경기류는 호흡을 내쉽니다.
1: 그래요.
0: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호흡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예술이거든요.
1: 시작부터 다르군요, 그러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춤상에도 물론 다르고요. 네. 근데 호남류의 춤, 더군다나 이매방 선생님의 춤은 굉장히 중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춤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거가 강약 조절을, 그러니까
1: 강약.
0: 대삼, 소삼이라고 해서 클 대자, 작을 소자 해서 큰 것과 작은 것. 그래서 강약 조절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태극 문양의 곡선미를 굉장히 강조하시죠.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우주가 원형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원형에 가까운 춤사위에 접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음향 조화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래서 오랜 연륜이 아니면 추기 힘든 춤이 바로 대표적인 승무라고 저는 말할 수
1: 그
0: 있습니다.
1: 방금 중성적이라고 표현하신 건 남성, 여성이 다출수 있는 그런
0: 물론입니다.
1: 거죠?
0: 예. 그러니까 대삼이라는 거는 결국 남성적인 표현을 하는 거고, 소삼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1: 근데 선생님의 추측대로라면 조선 중기 이후에 권번의 기생들에 의해 창조된 춤이라면
0: 네.

0: 초창기에는 그럼 주로 여성들이 쳤을 거 아닙니까?
1: 그랬겠죠.
0: 그렇죠.
1: 네네. 그때 뭐 기생들이 그때는 뭐 조선 중에는 권번에는 기생들이 여자들만
0: 아,
1: 구성이
0: 그렇죠.
1: 되어 있었죠. 근데 그 한성준 선생님이 결국은 그 고수신데 이 양반이 굉장히 춤에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0: 예.
1: 계시면서 그 귀녀들이 추었던 작품들을 한 100가지 정도를 정립을 하셨다고 그래요.
0: 그러면서 남성들도 추고 이렇게
1: 예.
0: 바뀌어나가기 시작한
1: 지금 이제
0: 거군요.
1: 시대 변화에 따라서 남자들도
0: 예.
1: 추고 그랬습니다.
0: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아마 믿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상무 선생님이 이제 올해로 80이신데 춤을 처음 추시기 시작한 게뭐 9살 때였다고요?
1: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니까,
0: 8살?
1: 네, 8살 때로 기억됩니다.
0: 어떻게 접하시게 됐어요, 이 춤을?
1: 그러니까 제가 전주
0: 예.
1: 출신인데요. 전주 사범 부속 초등학교죠.
0: 네.
1: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학교에 그 발레를 하셨던 임성남 선생님이시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국립무용단 발레단 단장으로 오래 계셨던 분이 계세요.
0: 현대무용 하신 분이네요. 발레면.
1: 발레요.
0: 예. 고전 그 서양 고전 무용.
1: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전주 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저희 학교를 부임을 해서 오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4학년 담임을 하셨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학예회를
0: 하죠.
1: 하는데 제가 그 여학생하고 둘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캐스팅이 돼서
0: 예.
1: 결국은 제가 나비 역할을 하고 그 여학생의 꽃 역할을 하면서
0: 꽃과 나비.
1: 꽃과 나비라는 작품에 출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0: 예.
1: 그때 저는 어려서 뭐 기억을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후에 들은 얘기가 저희 큰누님이 말씀하시는데 임성남 선생님이 너 그때 가르쳤던 분이 그분이시라고 그래서
0: 예.
1: 제가 임성남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임성남 선생님도 그, 뭐, 꽃과나비라는 작품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0: 예.
1: 재직 중이면서 학예를 하셨던, 그 안무를 하셨던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0: 예. 근데 어떻게 초등학교 1, 2학년 거린 거그 발탁이 됐을까요?
1: 글쎄요, 저한테 뭐 그런 재능이 조금 보였던가 봐요. 아, 그래서 저희 누님 얘기 들어보니까 미술실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제가 곧잘 따라서 하더래요. 가르치는 거를.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이 아우, 저
0: 알겠어요.
1: 녀석 재주 있다고 그런 얘기도 누나가 들으셨다고.
0: 아무튼, 그러니까, 발레 하시던 선생님 눈에 띄어서 어린 시절에 꽃과 나비라고 하는 학예회 발표를 한게 처음 춤을 춘 거다.
1: 그렇습니다.
0: 그죠?
1: 예.
0: 그러고서 어떻게
1: 그러고는
0: 이어진
1: 그냥
0: 거죠?
1: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진학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여성 국극단이
0: 있었죠.
1: 예, 많이
0: 전국을
1: 활동을 할
0: 다니면서
1: 때예요.
0: 이렇게,
1: 근데 저희 누나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누나들이 이제 여성 국극단 구경을 가면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누나들을 따라서 그 여성 국극단을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막 정말 저는 황홀했어요. 그럼 집에 그 연극을 보고 집에 오면은 막 흉내를 내고 뭐 그때 당시에 임춘행이라는 분이 삼고무를 치는 거가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저한테는.
0: 삼고무 이
1: 네네네.
0: 북세 군데 방향에
1: 예,
0: 놓고 치는 거
1: 그렇습니다.
0: 맞아요, 맞아.
1: 예. 그래서 그 삼고무를 흉내낸다고
0: 예.
1: 벽장에 북가락을 가지고 두드려서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은 적도
0: 네.
1: 있는데 그러면서 그 집에 오면 막 그런 걸 흉내를 내고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를 간 집이 있어요.
0: 예.
1: 근데 그 이사를 갔는데 대청마루 밑에서 무당방울이라든가 무슨 소고라든가 뭐 거무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0: 아,
1: 나와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 장난감도 없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놀았는데
0: 춤을 출때 쓰는 소품들이 거기 있었던 거네요?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집이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김미화라는 무용가가 사셨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그런 소품들을 가지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주 북중학교 2학년 재학 중에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최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거기 지금 호남 살풀이춤으로 문화재, 지방문화재 시정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공연을 하시는 걸 제가 우연찮게 보러 갔다가 논개라는 작품을 하셨어요. 남자분인데 쪽을 찍고 치마저고리를 입고 추시는데 그 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0: 하하.
1: 그래서 그 춤을 보고 제가 그 우편엽서에다가 감사

0: 선생님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가끔 저희 어머니가 집안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1: 그 신선생님이,
0: 심평동 선생님은 서울에 계시고 그 가족들이 이남 일녀의 어머니까지 해서 네 식구가 사시는데 그 아들이 저하고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가끔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뭐 음식 만들면 담벼락 너머로 이렇게
1: 전해주고,
0: 전해주시는 걸 봤는데 제가 무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 왜요?
0: 그 신케동 선생님 댁을 가르치면서
1: 어렵게 살지 않느냐?
0: 저 죄인 봐라. 네가 춤추면 저렇게 어렵게 살 텐데 무슨
1: 그렇죠.
0: 남자가 춤을 추겠다고 하느냐 그러고 못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1: 그랬겠죠.
0: 그런데 결국은 제가 아버지를
1: 이기신 거죠?
0: 설득을 시켜서 그 여성 창극단을 보고 또그 전주 최선생님 저 공연을 보면서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본격적인 무용은 중학교 2학년
1: 그
0: 때부터
1: 이후로.
0: 무용 학원을
1: 그러니까
0: 다니면서
1: 사실은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끼가 있었고,
0: 시작했어요.
1: 관심이 있었고, 많이 구경 다녔고, 흉내 냈고, 그러다가 어떤 춤에 감동받아서 감상문도 보내시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정식 교육을 받게 되신 거구나.
0: 그 정식 교육을 받으면서도요. 저는 굉장히 남한테 뭘 이렇게 보여주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진학하면서부터는 제가 집에서 아버지가 양복점을 하셨거든요. 양복점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제가 의상 다 만들고 동네 친구들을 불러서 뭐저 대본도 제가 다 쓰고 그리고 그때는 연출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몰랐는데 저희 큰형님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무슨 소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쟤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저희 큰형님이 쟤 연극한다고 지가 연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님 연출이라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연출이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남한테 뭘 보여주는 거를 어려서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피에 흐르는 끼가 있으신
0: 그랬던
1: 거예요.
0: 것 같습니다.

0: 하여튼 본격적으로 무용을 배우기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데
1: 네.
0: 승무를 접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1: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서울에 오자마자 강선웅 선생님과 태평무 보유자가 되신 강선웅 선생님과 예. 인연이 됐어요.
0: 예.
1: 그러다가 75년도에 부산에 계시는 임해방 선생님을 제가 모셔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0: 호남유인데 부산에 계셨어요?
1: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임해방의 춤은 뭐 방한춤이다, 기생춤이다. 원래 이분이 이제 기방 예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0: 예, 예.
1: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무용이 막 도입되면서 뭐 이제 같은 동료 무용가들이 일본에서 뭐 현대무용을 교육받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임해방의 춤은 방한춤이다, 기생춤이다 이러고 이제 좀 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이 양반이 서울에서 활동을 안 하시고 부산으로 가신 거예요.
0: 어.
1: 그런데 원로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래도 남자 무용가는 매방이가 최고지.
0: 최고다.
1: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귀담아 듣고 아,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임해방 선생님한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부산을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0: 예.
1: 임해방 선생님을 서울로 모셔왔어요.
0: 아이고.
1: 그래가지고 저 혼자 모셔온 게 아니라 그때 서울 시무용단 단장을 하셨던 문일치 씨라고 있어요.
0: 예.
1: 근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0: 예.
1: 우리가 공부를 하자.
0: 모셔서
1: 공부를 시작하면서
0: 어.
1: 아 내가 추어야 할 춤은 이 춤이구나.
0: 임해방 선생 밑에서 몇 년을 지금 사사하신 겁니까?
1: 그 후로 뭐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셨으니까
0: 모신 거죠.
1: 뭐 한 40여 년, 50년 가까이
0: 예.
1: 그 양반의 춤을 추었죠.
0: 예. 예. 근데 아무튼 체계적으로 배운 거는 그래도

0: 누구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저는 뭐 쉬어가면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매방 쌤한테 공부할 때는 제가 휴일도 없었어요. 주말도 저는 놀아도 그냥 선생님 연구소에 가서
0: 가서
1: 놀면서 선생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0: 따라
1: 다
0: 배우고.
1: 내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 하나 때문에 공부를 정말 학습을 열심히 했죠.
0: 몇 년쯤 배우시니까, 아, 내가 이제 선생님, 그만 어느 정도 선생님 경지에 가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시던가요?
1: 근데 그 경지에, 선생님의 경지에 가는 거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저는
0: 안
1: 못
0: 되고,
1: 느꼈어요. 예,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는 끝이 없다라는 거를 알게
0: 그렇죠.
1: 됐습니다.
0: 처음 배우실 때뭐 잊지 못할 일화 같은 거 없습니까? 이민방 선생과의.
1: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무용과를 다녔고 하니까 학문적으로 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미방 선생님은 그냥 권본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그냥 나 따라서
0: 그런
1: 해라가
0: 계시겠죠.
1: 교육 방법이셨어요.
0: 그러시겠죠.
1: 그런데
0: 체계화된
1: 워낙,
0: 이론은 없으시고.
1: 그런데 워낙 재능이 많으신 분이라 춤이라든가 이 타악을 월등하게 참 다른 무용가들, 제 눈에 보이기에는 다른 무용가들보다도 월등하셨어요. 뭔가 앞에서 한번 하시고 두번 하시면 조금 다른 걸 느껴요, 제가. 그러면,
0: 즉흥적으로 달라지죠.
1: 그때 당시에는 뭐 즉흥으로 많이들 추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제가 이의를 대면,
0: 왜 달라집니까, 이렇게?
1: 이의를 대면, 야,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라서 해. 이게 교육 방법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추면서 연불이라는 게그 3면 육각에다 맞춰서 하는 춤인데요. 그 연불장단이 원래 한 장단이 6박이에요. 근데 그 6박 중에 한 박이 또 3분박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춤을 가르치시다 보면은 그 3분박을 장삼을 첫 박에 뿌릴 때가 있고 또 중간박에 뿌릴 때가 있고 마지막박에 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이게 3분박이구나. 근데 이매방 선생님은 그게 3분박인 줄을 모르고 계셔서 제가 선생님 혹시 연불의 박이 한 박에 3분박입니까? 그러니까 또 잘난 체 하냐? 이러면서 야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저 혼자 이제 분석하면서 과학적인 터득을 하기 시작했죠.
0: 게다가 이제 우리 최상무 선생님은 워낙 또 유명하신 게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몸으로 체현할 뿐만 아니라 서양 음악, 대중 음악 이걸 또 접목시켜서 각종 창작물을 만들어내신 걸로 또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까?
0: 스승들은 그거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1: 너무 과분한 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70년대, 80년, 90년대까지는 저희가 이제 창작활동을, 그런데 창작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는 전통춤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이매방 선생님한테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창작춤은 뭔가 발전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느낀 게 현대춤을 추는 분들을 보고 놀란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한국춤을 전공하니까 외국에 유학을 갈 일이 없죠.
0: 그렇죠.
1: 그런데 외국 무용 하시는 분들은 현대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외국에 유학을 가서
0: 다녀오시죠.
1: 벌써 작품을 만드는데 추상적인 걸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979년도에 대한민국 무용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해 이제 저희들이 작품을 이제 제 작품도 선정이 돼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하면서 보니까 현대춤을 추는 분들은 이미 외국에 유학을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만드는 작품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한국 무용 전공은 우리나라에서만 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음악의 악기들도 보면은 국악계가 다 서정적이에요. 음률이. 대금 그렇죠. 아쟁 그렇죠. 뭐, 다 이런, 뭐 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서정적인 슬픈 음악만 표현을
0: 서정적이며
1: 하죠.
0: 슬프죠.
1: 근데 그런 음악에다가 저희가 창작 활동을 해도 작품이 항상 서정적으로밖에 표현이
0: 그렇죠.
1: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들었으면서부터 그 대한민국 무용제를 계기로, 아, 우리가 한국 무용도 뭔가 발전을 하려면 뭔가 좀 탈바꿈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0: 첫째는 음악을 이제 선정을 해서 거기에 그 음악에 맞춰서 안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 예.
0: 우연치 않게 그 반젤리스의 차이나라는 곡을 듣게 됐어요. 그 서양 신디사이저 음악이죠.
1: 예.
0: 아, 이게 굉장히 그 차이나라는 곡이 주제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대륙적이고 막 웅장하고 굉장히 막 음악만 들어도 뭔가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 같은 느낌이
1: 예.
0: 있어서 그 레코트를 제가 2,500원 주고 샀습니다.
1: 하하.
0: 그래가지고 이걸로 작품을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수래 공수가라는 작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1: 음악에
0: 하는데,
1: 맞춰서, 반젤리스 음악에 맞춰서,
0: 그런데 이제 선배 어른 선생님들은
1: 예.
0: 무슨 무용계 이단아라도 나타난
1: 그렇죠, 그렇죠.
0: 것처럼,
1: 다들 혼내시죠?
0: 예, 막, 무용계에서 아주 저를 매장시킬 것 같이 막 엄포를 놓으시고 무섭게 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극복하고 그 공수거라는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같은 춤사위에도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1: 달라지죠. 음악이 다르고 하니까.
0: 예. 한국 악기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쟁으로 연주했던 거를 첼로로 하니까 다르고,
1: 다르죠.
0: 예를 들어서 뭐 대금이나 피리 같은 거를 플룻으로 하니까 더 에너지가 좀
1: 예.
0: 나오는 그런 춤을 만들어서 같은 음악이지만 그 음악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자고 하는 거가 좀 다른 면목이 있구나.
1: 그게 창작의 세계죠.
0: 예, 그래서 그걸
1: 그렇죠.
0: 느끼게 되니까
1: 예.
0: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배 선생님들한테 질타를 그냥
1: 무릅쓰고.
0: 들은 척안 하고
1: 아.
0: 작품을 공연을 했는데 그
1: 예.
0: 작품이 우연찮게도 또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 예.
0: 그 어르신들이 다 오셔가지고 한국 무용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오히려 저를 더 칭찬해주고 가시더라고요.
1: 다행입니다.
0: 그래서
1: 다행입니다.
0: 그때 이제 용기를 얻어서 그 후로부터는 서양 음악으로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1: 서양 음악,
0: 예.
1: 심지어 또 대중음악까지.
0: 그래서 대중음악은 이제 그 김수희 선생, 김수희 씨가,
1: 애모 부른 김수희 씨.
0: 예.
1: 예.
0: 그분이 그 김종호라는 분이 불렀던 님이라는 노래를
1: 예.
0: 리메이크해서 부르는데 저한테 춤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리사이틀을 하는데 이 님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춤을 좀 추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남자 제자애들 4명을 출연을 시키면서 안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 감성이 너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때 당시에 제가 어머니를 여은 지가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님에서의 절대자를 노래는 자기 연인인데
1: 예.
0: 저는 그 절대자를 어머니로
1: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0: 떠올리면서 그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작품도 또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1: 네.
0: 자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뭐 자신감이
1: 그런
0: 생기고.
1: 식으로 서양 음악이나 대중음악 등등하고 협업하면서 만들어낸 창작 무용이 모두 몇편 정도 됩니까?
0: 제가 창작무용 만든 거는 한 30여 편 만들었습니다. 근데 30여 편이 다 성공하는 건
1: 아,
0: 아니고요.
1: 물론.
0: 예. 근데 저는 작품을 만들면서도
1: 예.
0: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사실적으로 주제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낙서했던 것들로 가지고 대본을 만든다든가 또 제가 좀또 문장력이 부족하면 작가를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작품을 만들고 싶으니 대본을 좀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만들었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무대에서 춤으로 표현을 할 때도 그게 더그 관객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었나.
1: 그렇죠. 그한 30여 편 되는 창작 무용이 전부 다가 승무의 기본을 둔 겁니까? 아니면 다양한 한국 춤을 응용한 겁니까?
0: 다양한 한국 춤이긴 한데 제가 이 승무의 작품을 그러니까 승무라든가 살풀이 춤이라든가 이미방 선생님한테 공부했던 거를 원
1: 예.
0: 바탕으로
1: 그걸 바탕에
0: 예
1: 두고,
0: 그걸 뿌리에 두고 동작 안무를 했기
1: 예.
0: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만든 작품들은 한국적 성향이고 또 우리의 정서가 그
1: 물론
0: 작품에서 보인다라는
1: 그렇겠죠.
0: 그런
1: 예.
0: 평론가들의 말을 많이
1: 지금
0: 들었습니다.
1: 승무 예능 보유자이시면서 또 살풀이 춤 이수자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두 가지 춤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0: 쉽게 얘기하면 승무는 남자들이 출수 있는 중후한 감이 있는 좀 무게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춤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살풀이 춤은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여성적인 교태미가 필요로 하는 그런 중점을 가지고 추어야 하는 춤이기 때문에
1: 그래요.
0: 두 가지는 보면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 그게 승무와 살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방 선생님의 춤은 춤 자체가 중성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거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추기 때문에 굳이 뭐 남성적인 춤이다, 여성적인 춤이다라고 저는 분별을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 여러 협업 공연들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지난 2004년 해외 뮤지션 바비 맥퍼린의 공연에서 즉흥춤을 추신 거.
0: 네, 네, 네.
1: 그 즉흥춤 탄생의 아주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더라고요. 정말 즉흥이 되려고 공연 전에 한 번도 못 만나게 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니, 왜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까? 서로 대화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그 바비 맥퍼린이라는 분이 세계 그 투어 공연을 다니면서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그 전통 예술하는 분들하고 그 협업을 그게 하는 거가 특징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초청을 했는데 이제 네티즌한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 오면은 해금하고 승무 이 두 개가 선정이 된 거예요. 네티즌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해금은 강은일 씨라고 그분이 이제 하시고 승무는 이제 제가 캐스팅이 돼서 하게 됐는데요.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1: 왜
0: 그래서 왜 못 만나느냐 하니까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처음에는 저는 두려웠죠.
1: 그랬겠죠.
0: 음악 없이 쳐보고 어떻게 춤을 추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춤을 추면 그 바비 맥퍼런이 음악을 해줄 거래요.
1: 아, 그냥 춤을 추면 춤에 맞춰서 음악을 한다?
0: 예, 예. 그럴 거래요.
1: 음악이 먼저 있고 춤이 나오는 게 아니고?
0: 그런 게 아니고요.
1: 오.
0: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상수에서 나오고 바비 맥퍼런은 자기가 무대에서 끝나고 하수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얼굴도 못 봤어요. 저는 바비 맥퍼린이라는 분이 뮤지션인 것만 알고지 누군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보고 일단 제가 먼저 춤을 시작을 하면은 바비 맥퍼린이라는 분이 음악을 해줄 거다. 구음으로. 그럼 막연하게 저는 참 사실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엎드려서 시작을 하니까.
1: 승무를 추기 시작하신 거예요.
0: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카운트를 하면서 추고 있었죠. 아, 그런데.
1: 배경음악도 없이.
0: 그런데 무슨 음악이 들리는데요. 전 너무 놀랐어요. 이 양반이, 물론 제가 승복, 뭐, 고가를 쓰고, 뭐, 가사를 들고 했으니까, 불교적인 춤을 출 것이다라는 걸 파악을 하셨는지. 뭐, 추다 보니까, 저는 이제 춤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뭐, 기존에 있는 음악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생소한 음악이 목탁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무슨 해금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고.
1: 그게 다 바비 맥퍼린이 목에서 나온 소리?
0: 구음으로. 그러니까
1: 목에서.
0: 뭐 한 네 옥타브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이 부르는 분이 저 구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음악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면서도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예술이라는 게 독립적이지가 않고 교감이 형성이 되면은 새로운 장르를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구나.
1: 변주가 가능하죠.
0: 아, 그런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1: 그 구음을 들으면서 또 춤도 약간 변화가 생기던가요?
0: 아, 제가 그동안 추었던 춤이 아니고 저도 제 스스로가 즉흥적으로 추게 돼요.
1: 크, 진짜
0: 그 음악에 맞춰서.
1: 고수들의 경지로군요.
0: 아, 근데 저는 그 순간에는 뭐 그런 거를 못 느끼면서 추었는데 객석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딱 끝나고 나니까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나오는데 저희는 기립박수 같은 거 익숙치 않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기립박수가 아니고 바비 맥퍼린이었겠죠.
1: 아니죠, 아니죠.
0: 그래서 저도 아주 큰 경험을 하고
1: 알겠습니다.
0: 그분이 참 천재적인 음악인이시구나라는
1: 또 아마 이제 그런 경험이 새로운 창작무용 만드시는데 또 다 반영이 됐을 겁니다.
0: 아, 그랬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1: 지금 이제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 문화생들이 한 40여 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정부 차원에서 조금 제도적으로 지원할 내용들은 없습니까? 우리 전통춤의 확산 발전을 위해서.
0: 글쎄 저희가 어려서 춤출 때

0: 하고 지금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예우도 좋아졌고
1: 예.
0: 뭐 모든 사회 변화가 그렇게 되듯이 저희들도 그런데 뭐 저희는 그 춤추는 사람들한테 무슨 크게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제 제자들을 보면은
1: 예.
0: 무용과 대학 석박사를 마치고도 일정한 직장을 가지
1: 어렵죠.
0: 못하고
1: 어렵죠.
0: 그냥 춤하고 관계없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무용과를 졸업한다고 그래서 직업 무용단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좀더 무용단을 더좀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를 좀더 시킨다든가 하면은
1: 예.
0: 무용을 정말 힘들게 전공했던 친구들도 자기 활로에 바르게 찾아가서
1: 알겠습니다.
0: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1: 네.
0: 사회적 좀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1: 예.
0: 아쉬움이 가장 크죠. 예.
1: 그리고 뭐 여러 차례 해외 공연도 참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대통령 그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또 특별 공연을 하시지
0: 네,
1: 않았습니까?
0: 벌써 그게 작년이네요. 작년 연말입니다.
1: 그 외국인들이 우리 승무를 보면 반응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0: 글쎄, 외국인들이요. 특히나 이 천주교국인 유럽 같은 데서는 동양의 그 불교적인 내용이 담겨진 예술들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승무를 추면 또 마지막 종반부에 법고를 해서 북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무에도 그긴 장삼을 허공에 뿌리면서 이 곡선을 만들면 이 채공 시간이 만들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을 하는
1: 그렇죠.
0: 데다가 마지막에 이 법고의 민속가락이 우리나라 그 민속 리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라는 건 세계 어느 나라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 만들어졌던 게 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다 가지고
1: 있죠,
0: 있죠.
1: 있죠.
0: 그래서 그 북놀이를 다 하는데 저희 나라의 북놀이처럼 그렇게 다양성이 있고 기교가 많은 나라의 북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승부를 추면 그 승무의 장삼자락을 휘날리는 것도 굉장히 신비롭게 볼 뿐더러 그 종반부에 치는 북도 2분박, 3분박, 심지어는 뭐 엇박이라든가 본박을 막 섞어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승무가 아주 참 그렇게 가면은 관객들한테 감동이랄까 이런
1: 특히
0: 걸좀 주는 것 같기도
1: 유럽
0: 해요.
1: 쪽에서, 하긴 그 천주교 쪽에 그 성가하고 우리 왜 정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궁중 노래 부르던 그것도 또 어떤 일맥상통하는 어떤 맥이 있다고 또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런 정신에 의해서 승무를 또 금방 받아들이기 쉬운
0: 그런
1: 모양이네요.
0: 것 같아요.
1: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든 연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춤을 추시고 계신데, 요즘은 한번 추시면 연습 몇 시간씩 하십니까?
0: 저는 뭐 제자들하고 같이 연습을 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이거든요. 근데 뭐한 두세 시간 연습을 하면요. 제 제자들이 먼저 좀 쉬었다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1: 그런 체력이 어디서 나오세요?
0: 글쎄요. 저희가 이 전통춤을 추면서 원래 복식 호흡을 하잖아요. 그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이 신체를 움직여야 되고 또 저희 전통춤은 이 발바닥을 디딤이 굉장히
1: 그렇죠.
0: 건강에
1: 맞아요.
0: 좋다는 얘기
1: 혈류 개선도 되고.
0: 그렇습니다. 이 발바닥의 모든 그 근육들이 내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1: 맞아요.
0: 저희들이 그 발바닥 근육을 누르면서 호흡을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노화가 늦지
1: 얼굴도
0: 않나라는
1: 팽팽하시고 아주.
0: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저희 부모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죠.
1: 앞으로 계획, 목표가 있으시다면?
0: 이제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금년이 만 80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 80, 최상목의 춤향이라는 작품을 10월 달에 대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1: 금년도 10월 달에?
0: 금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고 또 제가 2012년도에 책을 하나 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무용원지 시작한 지 50년이라고 그래서 반세기 50년 해가지고 책을 한

0: 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저희 민속학자 한 분이
1: 예.
0: 저에 대한 평전을 쓰겠다. 그래서 그게 아마 금년도에
1: 네.
0: 공연과 더불어서 평전도 아마 발간이 되고 그럴
1: 알겠습니다.
0: 예정입니다.
1: 네. 우선 10월 공연부터 기대하고
0: 네네.
1: 지켜보도록 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고요. 오늘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름답고도 슬픈 또 정진하는 스님 또 고뇌하는 기녀들의 모습이 한 춤 안에 응축되어 있는 승모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기력 건조. 펜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퀴즈 퀴즈 펜수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주로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외 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축축한 피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E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파!

0: 지금 아빠가 근처에 오거나 뭐 이제 눈 마주치거나 나오는 소리 들리면은 항상 이래요.
1: 근데 잘 하다 보니까 다칠까봐 겁나고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2: 세상에
3: 나쁜 개는
2: 없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3: 맞아요.
2: 대면을 네. 하네요.
3: 예. 우리 디디 잘 있어요?
2: 아, 디디 너무 잘 있고 지금 디디가 이제 미니 비숑인데 백사자가 돼서 11kg입니다. 11kg.
3: 와, 이거 비숑이 아니고 빅숑.
2: 사실 프롤로그만 봐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3: 저도 비숑이 가족이 키우고 네네네네. 있고요. 디디도 비숑이고 네. 네, 우리 첫 번째 주인공 구름이도 비숑이네요. 네. 저도 좀 신기했어요. 한번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
2: 보시죠.
3: 네.
2: 담양. 아우, 담양까지 가셨구나.
3: 네.
2: 세나게 보면서 부러운 게 저렇게 광활한 데서 살면 어떨까, 애들이.
3: 그리고 애들이 조용한 걸 좋아해요.
2: 그치.
3: 저기 뭔가 보이는데? 강아지들이 보이는데?

0: 같은데? 여기가 뭔데요? 너무 좋아 보인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유, 너무 좋다.
2: 아이씨. 진드네가 천둥이에요.
0: 아, 네네네. 천둥이.
2: 얌전한 애가 구름.
0: 얌전한 애가 구름이고요.
2: 네.
0: 아, 아유, 이뻐라.
3: 촬영 온다고 미용했나 보다. 그쵸.
0: 둘이 똑같이 생겼죠.
3: 어, 너무 귀여워.
0: 지금 딱 봤을 때 문제행동 보이는 게 전혀 없는데.
2: 네.
0: 이 친구가 좀 짖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2: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걱정도 안 하는데요.
0: 네.
2: 구름이란 애가 구름이가. 그 이상한 행동을
0: 아, 그래요?
2: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0: 어, 제가 한번 좀 봐야겠네요.
3: 원래 여기서 나레이션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갱.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0: 가자. 들어가도 돼? 니네 집인데?
1: 네. 들어오세요.
0: 네. 우리가 이제 탐정이 돼야 돼요.
3: 근데 얘들은 대답을 못하니까.
0: 못하니까 진짜 더 어려워요. 자, 지금 한다고요?
3: 오, 이게 뭐야?
0: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요.
3: 아, 선생님도 처음 보시는.
0: 네, 고개까지 막 이러면서 하는 거는 이게 제 머릿속이 좀 복잡했죠. 먼저 갔을 때는.

0: 습식 사료죠.
1: 그렇죠. 네, 지금 습식 주시는 거예요.
2: 네, 많아요. 너무 먹는 걸 좋아해요.
1: 눈빛이 달라졌어.
0: 아, 저게 약간 해달라고 구애하는 것 같은데?
2: 12월
3: 초부터 네. 초쯤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4: 갑자기 시작한
2: 거예요? 네, 갑자기 큰 곳에서 했어요.

0: 위에서도 가끔 하긴 해.
1: 더 달라는 것 같은데요?
2: 어, 또 한다, 또 한다.
1: 또 그래, 또 그런다, 또 그래. 약간 분을 못 이겨서 막 그런 건가.
3: 똥꼬스키를 좀 특이하게 하네라고 생각했는데.
0: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항문만 짜고 구충제도 바로 먹이고 그 동물병원 가서 수의사 선생님한테 상담도 받았는데 뭐 그렇게 뭐 기본적인 건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똥꼬로 스키를 탄다. 라고 해서 우리 많은 보호자분들이 저거 이제 똥꼬스키라고 부르고.
1: 귀엽네.
4: 디디는 저거 안 해요?
1: 저거 안 해요. 디디 저거 아예 안 해요.
4: 근데 이건 되게 좀 신기하죠? 얘가 하는 행동.
3: 뭔가 불편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그 밖에 나가서 대변을 하고 싶은데 이제 문을 안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료가 먹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자고 있으니까 이제 깨우려고 새벽에 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1: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 우리 다 넣어놓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행동은 오. 이유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0: 비키하러 갈까? 이브루
1: 그럼 나가자. 준비 나가자. 나가자.
2: 아, 저런 마당에서 뛰어놀면 얼마나 좋을까.
3: 그니까.
2: 애들이 줄 풀려서 노는 걸 제일 재밌어 하거든.
3: 그치.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래, 저런 데서 뛰어놀면 얼마나 좋아.
4: 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응가하고 시험만 하면 들어가려고. 안 할 거다, 구루마. 안 갈 거다.
2: 너 졸아서 못 꺾일까봐 걱정돼요.

0: 이게 중요해요.
1: 혼자 있을 때도 한다는 거는 요구사항 때문에 하는 게 아닌데.
0: 그렇죠.
2: 우리가 뭔가 요구한다는 건 사실 그 대상을 보고 얘기를 그렇죠.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한다는 거는 요구사항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1: 그렇죠. 새벽에 잠결에 이렇게 화장실 가다가 얘가 이러고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 놀랄 것 같아. 이제는 모르겠네요. 뭔지.
2: 그렇죠. 네. 네. 저도 이게 등 못 긁으면 네. 저희 와이프한테
1: 와서 좀 긁어달라고
2: 등 갖다 대면서 좀 긁어달라고 하고
3: 평소에 이제 가려움을 타서 그 발을 좀 자주 핥긴 합니다. 그래서 약도 먹이고 있고요.
2: 저 바닥도 막 저렇게 핥고 저것도 하나의 이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1: 시그널이요? 네.

0: 가수분해?
1: 가수분해 단백질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알러지, 음식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단백질을 조그맣게 쪼개서 그래서 이제 알러지를 안 일으키게 하는 단백질이라고 보면 돼요.
0: 되게 좋네요, 그러면.
1: 네, 이런 거 벌써 이제 먹이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또 알러지가 아닌 것 같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게 아기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2: 네.
1: 네. 최근부터 네. 시작된 행동이고 알러지는 언제부터 있었다고 알고 계셨었어요? 약 먹고 한 게 어느 정도 됐어요?
2: 한 4, 5년 전부터.
3: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4, 네. 5년 전부터 네. 그랬고. 결혼하고 싶다.
2: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1: 구름이한테 네.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네.
3: 아픈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처음엔 귀여웠는데 이젠 계속 걱정이 되긴 하네요. 좀 볼수록. 아니 알러지가 일단 4, 5년 전부터 있었는데 똥꼬스키가 12월부터면은 또 알러지랑 크게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1: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머리가 터지겠던 거예요.
0: 그러네요.
1: 보면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없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다 따로 놀아요 지금.
1: 이번에 만날 친구는 네, 호동입니다.

0: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1: 네, 네, 네. 좋으세요.
2: 안녕.
3: 얘는 엄청 조그맣다.
4: 진짜 조그맣죠?
2: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어, 너 사람 좋아하는 것 같은데?
3: 안녕하세요.
4: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번 좀 보자.
2: 뭐지?
4: 왜 이렇게 환대를 해주지? 지금까지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1: 남편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3: 머리를 물어보네.
4: 우동아. 우동아. 우리 여자 버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우동아. 우동이.
4: 완전 다르네.
3: 아내분을 너무 좋아하시네.
4: 그래도 많이 지금 놀랐어요.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자기도 해놓고서 많이 놀랐어요.

0: 키우는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0: 키워보니까 어때요?
1: 너무 예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예쁜 거 얘기 안 해줬냐고 막 그랬어요.
2: 아, 딸리. 아, 딸리.

0: 와, 근데 저렇게까지.
1: 남편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눈만 치거나 옆에서 서성거릴 때는 무조건 자해하고요.
2: 네, 앉아. 서동아. 안 돼. 효동아.
1: 효동아. 미안. 효동아. 살짝 사탄 들린 것처럼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아요.
3: 호동이가 아버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그냥 조금 불청객 같기도 하고 불편한 것 같아요. 같이 살기도 불편해하는 느낌? 왜냐하면 오면 자리를 피하거든요.

0: 아, 표정이 우울해, 일단. 내가 보호자인데, 스태프들한테도 저렇게 잘하는데.
1: 전 직접 만나뵀잖아요. 네. 지금 덩치가 크시잖아요. 네. 겉모습은 막 마초맨인데, 네. 되게.
0: 여리고.
1: 네. 서운해 하셨어요,
0: 막. 아, 서운할 것 같아요, 진짜.

0: 안 돼! 안 돼!
1: 들어가셔야겠다. 많이 마음이 아프고요. 뭐 제가 얘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호동이가 거실에 있으면 전 작은 방에 있고요. 뭐 호동이가 이제 와이프랑 안방에 있으면 전 거실에. 예, 호동이랑 다른 공간에 지금 격리돼서 있습니다, 지금.
2: 아, 한달전 처음 왔을 때부터 그런 거면은 뭐 남편분이 뭐 호동이한테 뭐 야단을 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닌 거라는 게 정리가 된 건데.
1: 호동아.
2: 소리만 들어도 보이는데?
1: 지혜야. 지혜야.
0: 호동이 이름
1: 지혜야.
0: 말구나.
1: 지혜야. 호동이로 바꿔보시겠어요? 호동아.
2: 본인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0: 호동아, 활투가 사라지겠는데, 호동이?

0: 지금 반려견을 키운 지가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러면은 진짜 안타깝죠.
1: 많은 분들이 파양이나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딱 만나봤을 때 전혀 그러지 않으셔가지고 우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자폐나 그런 거라면은 특정 인물한테만 반응하지 않겠죠.
1: 그치. 네.

0: 그냥 아무런 그런 교류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10시간이든 가만히 있습니다. 저렇게. 너도 앉아. 앉아. 호동아, 앉아. 호동아, 일로 와.
1: 서럽다 서러워. 야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2: 잠도 따로 준 거지.
1: 그러니까 그게 약간 남편을 약간 경쟁자로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2: 그럴 그게... 수도 있어요.
3: 잘 놀았어? 뭐하고 놀았어, 오동아?

0: 저거는 뭐 신혼 생활도 어렵겠다. 강아지 때문에.
1: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2: 아프리카 가세요.
3: 아, 뭐 재수 안에 들어가면 자꾸 짖고 자해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4: 어떻게
5: 왔어?
3: 자, 너 먼저 잘게.

0: 천천히.
1: 출근 같이 하면 거의 호동이랑 계속 붙어 있겠네요?
0: 네. 매일 같이 붙어 있어.
1: 그럼 호동이가 아빠랑 둘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나요?
0: 네, 거의 없어요.
2: 아내분이 그림을 그리시나 보구나.
3: 색깔이 전체에 퍼져 있으니까.
2: 집에서 저런다는 걸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저렇게 순진한 게 있으면?

0: 어, 근데 지금 사진도 되게 예쁘게 잘 찍히는데요.
1: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멀쩡하네. 근데 남자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게 또 제작진한테는 또 괜찮았던 거 같아요.
2: 그쵸. 어. 네. 이렇게 있으면 또 무서워하거든요.

0: 뒷모습이 너무 처량하다.
1: 그러니까 쫓겨나는. 야, 후동이가 지금 보니까 아빠 목소리도 알고 발소리까지 아는 것 같은데, 야, 그 정도면은 너무 싫어해서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하, 진짜 모르겠네요, 이거는.
0: 뭔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1: 그쵸, 그래서 그쵸, 충분히.
0: 그건 조금 있다가.
1: 아, 그럼 구름이를?
0: 네.
1: 그럼 이제 그 원인이 밝혀지나요?
0: 그렇죠.
1: 오, 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행동 자체가 일반적인 아이들이 하는 똥꼬스킷도 아니에요. 네. 일반적인 아이들은 똥꼬스킷 할 때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자리

0: 위에서 뭔가 이렇게 무슨 말 타는 것처럼. 네. 그리고 고개도 막 이렇게. 네. 젖히고. 제가 다른 부분들도 좀 한번 체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1: 네.
0: 네. 어이, 싫어, 어이, 싫어. 어이, 무거워. 어이, 왜 안 오나는데. 지금 항문낭을 확인한 거예요. 차 있거나 염증이 생겨 있거나 이런 증상은 없는데.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빨갛네요. 마찰이 생겨서 얼굴 주변도 빨갛고 이런 데도 보면 염증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2: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어봤거든요.
0: 잠도 못 자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3: 제가 뭘 확인한 거냐면 알러지성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알러지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입, 눈 주위, 발,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0: 어이, 배 어떡해요?
3: 많이 안 좋네. 사기 그냥 빠져 있네. 고관절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관절 가동 범위를 본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많이 피지 않았는데도 불편해요. 네.
1: 불쌍하다. 엄청 간지러울 거 아니야.
3: 이제 점점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확률적으로 음식 알러지를 더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이 있어요. 항문이에요. 소화기기는 어떻게 돼 있죠? 입부터 항문까지 연결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항문 주변에 가려움증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속 안에도 염증이 생긴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불편하면 아이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
4: 먹어요?
3: 내릉내릉.
4: 내릉내릉. 네. 네, 맞아요.
3: 공기 중후에서.
4: 자주. 네. 네.

0: 음식 알러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똥꼬스키 타는 거랑 조금 다른 모양을. 근데 제가 보면 다리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다.
1: 다리도 안 좋았어.
0: 네, 다른 아이들이 앞으로 가면서 막 긁는데 지금 앉는 자세를 보면 보통의 아이들이 이제 관절이 건강한 아이들이 하는 앉는 자세는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앉아요. 네.
1: 다리를 한쪽으로.
0: 네.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다리를 접고 앉을 때 이렇게 앉는데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뭔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게 몸도 무겁고 잘 안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해요.
1: 바로 이 자리에 있는
0: 거죠. 네, 그러면서 반동을 이용해서 고개를 막 이렇게 들어서 반동을 이용해서 이쪽을 가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근데 아까 분명히 그 사료도 그 가수분의 그걸로 먹이고 약도 먹이고 했는데도 안 낫는 거는
0: 그 이유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2: 좋습니다.
0: 지금 구름이 먹는 거 다 가져와 보세요.
3: 또 좋은 거 말고. 이거
0: 원인이 있었네요.
1: 그래요?
0: 아주 한참 잘못됐습니다. 지금 음식 알러지가 의심되는데 음식에 대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얘는 더 안 돼요.
1: 그렇구나.
4: 아까 가수분의 사료는 먹고 있는데 일반 간식은 먹고 있다? 이거는 가수분의 사료 안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 아, 의미가 없는 거구나.

0: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약을 먹어도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는 거는 약을 먹어도 계속 몸 안에서 가려움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가수분에 되어 있는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을 만한 음식들로만 꼭 참고 한 달, 두 달 먹여보는 거. 그랬더니 발 덜 앓고 덜 긁고 이 이상한 행동을 안 한다. 그러면 얘 음식 알러지가 100% 맞구나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1: 이 행동 할 때 이렇게 지금은 그만해 하고 못하게 하거나 하는데 말려야 할까요?
0: 아, 우선 말리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심하지 않으면 말리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말려봤자 우리 안 보이는 데서 해요.
2: 아, 그렇긴
1: 그렇겠죠.
0: 제가 경험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너무 심해서 말리긴 해야 돼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하시네요. 그리고 만약에 한 아이가 저라면 다른 아이도 다 저 사료 먹어야 돼요. 아니면 아예 분리해서 먹거나. 아...

0: 실제로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솔루션 드린 이후로 한 3일 동안 거의 안 하거나 한 번 정도
1: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0: 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에서 네. 의학적 문제가 많아요.
1: 야, 얼마나 고마울까, 구름이는. 아, 이거를 빨리 좀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진짜. 어우, 너무 간지러웠을 것 같아.

0: 하세요.
1: 네. 네, 이게 구관절 안 좋을 때 많이 네, 하는 행동입니다.
0: 이렇게
1: 네, 토끼처럼.
0: 아, 네, 맞아요. 네. 정말 알러지일 거라고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그 원인이 나와서 너무 좋고요. 이제 앞으로 더 노력해서 부린과 더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2: 야, 근데 저 기이한 행동이 음식 때문이었다니까 어쨌든 너무 반전이긴 하네요.
3: 네. 행동하기라고 할 때 원인을 잘못 찾으면 네. 보호자도 고생하고 강아지들도 고생해요.
2: 야, 이렇게 구름이가 좀 해결이 됐으면은 호동에도 좀 확실하게 탁 치료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4: 호동아! 호동아!
5: 호동아.
4: 호동아. 호동아, 호동아.
5: 호동아.
3: 그 전에 좀 호동이가 좀 사연이 있는 친구라고 들었는데.
6: 호동이가 그 제가 저한테 오기 전에 보호자가 많이 바뀌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요?
6: 한 7, 8번 정도.
3: 7, 8번. 7, 8번이면 이거는 평균적으로 봐도 상당히 많이 바뀐 편이거든요. 아마 이 증상이랑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0: 그 저는 꼬리를 물었나?
1: 맞아요. 보통 이 증상이 처음 시작이 되면 다리가 아니에요.
0: 꼬리.
1: 꼬리부터 시작해요. 지금 보면 꼬리가 짧아요.
2: 네.
1: 네, 이런 종들은 꼬리를 안 잘라요. 근데 왜 꼬리가 잘려 있을 것 같으세요?
2: 듣기로는 꼬리를 짧게 자르면 작게 큰다, 뭐 순하다 이렇다고 얘기를.
1: 우선...

0: 잘라먹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그런 건 절대 없고요.
0: 아, 네. 네.
1: 아마 이 증상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증상을 보이다가 예전에 다쳤거나 네. 아니면 다쳐서 수술적으로 제거했거나 아니면 자꾸 이 증상을 보이니까 그러면 뭔가 꼬리를 잘라보자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런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호동이 같은 아이들 뭐 유기견 보호소나 이런 데 들어오잖아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공구 올리고 일주일이면 될 거예요. 근데 7번, 8번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증상이 연결이 되어 있었을 거고 두 분만큼 이거를 이제 마음을 열고 좀 받아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했을 수 있어요.
2: 안 돼. 호동아.

0: 손 한번 보여주세요.
1: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게 남성스러운 몸 있잖아요. 네.
2: 남성스러운 손.
1: 딱 몸 두껍고. 그런 몸 가지신 분들을 강아지들이 무서워해요. 운이 나쁘게 우리 남자 보호자님과 비슷한 모습이나 비슷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대응을 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병적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제 뇌 안에서 우리가 부분 발작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보통 많이 나타나는 게 내 꼬리가 내 꼬리 같지가 않고 뇌 뒷면이 내 거 같지가 않고 이상한 느낌이 들고 보통 1년령 이전에 시작돼요. 아직 원인은 몰라요. 1년령 이전에 시작을 해서 관리가 안 되면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집안에서 남자 보호자님과 호동이가 친해진다면 별 문제 없이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다가가서 계속 만진다거나 뭐 이뻐한다거나 그러면 그만큼 더 멀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차근차근히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하면서 서로 신뢰감이 생기고 같이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이랬을 때 저 사람도 내 가족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다섯 개 정도면

0: 저런 문제 행동을 할 때 간식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 저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한테도 나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사랑을 주면은 약간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주네. 나도 좀 노력을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2: 와, 나 소름 돋았어.
0: 와, 진짜 정확합니다. 특히 남자 보호자님은 들어가시면 네. 무조건 줄 거예요. 지져도 줄 거예요. 돌아도 지져도 주시면 돼요. 여기서 집어서 네, 주세요. 그냥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위에다가 바닥에다 떨어뜨려 주세요. 옳지. 좋아요. 다시 문 닫고 또 해볼게요. 여기서 집어서 문이 열림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3: 못 봤어.
0: 하나 더 주셔도 돼요. 보여주고. 네, 위에다가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열고.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 근데 바로 좀 풀렸네, 이거.
0: 약간 인지한 것 같거든.
3: 돌려다 봐.
0: 네. 약간 방금은 쳐다봤어요. 어이?

0: 들짓네. 어머, 눈을 마주 봤어.
1: 일단 할 거라고 했는데.
2: 좋아요.
3: 네, 이거 습관 만들 거예요, 우리. 점점 그다음에 한 번, 두 번 하고 줄어들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제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습관이 되면 네. 그냥 문 열리는 순간 좋아하는 거죠.
0: 야, 내가 남편이 울 것 같은데요?
4: 와, 진짜 신기하다. 왜 터치?
2: 옳지.
4: 옳지.
2: 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4: 왜 터치?
2: 옳지. 옳지. 저, 나보다 더 편하게 하는데?
3: 내가 능동적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0: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3: 네, 그러면서 그 느낌에 익숙해지는 아...
2: 그렇지 네
0: 어, 약간 기분 좋아졌어 남편분 네. 지금 아, 약간 웃고 있어
4: 진짜 많이 걱정했는데 어제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인 것처럼 놀랐고 감격스럽습니다
0: 어, 근데 호동이가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저기서 그럼 혹시 이거에 좀 효과가 있는 약 같은 것도 있나요?
3: 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호동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쉬운 방법으로 영양제 중에 또 발작을 낮춰주는 영양제들이 네네, 있거든요. 네네. 이걸 먼저 시도해보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약물 처방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보여줬던 솔루션 교육들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2: 저희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 강아지의 수상하고 이상한 행동은 언제든지 편하게 제보해주시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그 원인을 찾아서 아이들과 보호자님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 세상에
0: 나쁘게는 없다!

0: 여기 왔어, 오빠. 우리 왔어요. 이제 진짜 온 거야. 와.
1: 와. 아, 이제.
0: 어.
1: 우리 이제
0: 근데 이거 언제 건너야 돼? 여기는.
2: 이거, 여기는.
1: 가운데.
2: 자. 어휴, 잠깐만, 잠깐만. 아니.
0: 아니, 오빠 따라가, 오빠 따라가.
2: 자. 어휴, 잠깐만, 잠깐만. 아니.
0: 오빠 따라가.
1: 그치, 신호가 없어.
0: 신호가 없고 차선.
2: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이.
0: 차선은 왜 없어? 너무 신기해. 추성훈의 밥값을 해야지. 미스트로 온 거예요, 우리?
1: 근데.

0: 저거 뭐야? 우와,
1: 저거 뭐야?
0: 비싸다 비싸다 하지 말자.
2: 돈이 없어요.
3: 깎아주는데? 갑자기?
2: 깎아준다고?
4: 이렇게 안 돼? We have no money. No money.
0: 가자 가자. 확실히 힘들다. 이거는
3: 밑에 끌 어지러워.
0: 제발 그만!
3: 이게 처음이죠?
2: 나도
0: 처음이야. 아. 너는 몇 번 왔어?
3: 저도 한 번.
2: 한 번.
3: 여기 가서 피라미드 보고. 제 경험상 여행 난이도가 좀 높은 곳이에요, 여기도.
2: 왜 여행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
3: 여기는 이제 흥정가들과 그 싸움. 고개 좀 많은 곳. 이렇게 말았으면 엄청 깎을 수 있어요.
5: 얼마 정도 아까 우리
3: 25불 불렀잖아요. 그럼 5불 부르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원래 형제.
0: 야, 알바가 있나?

0: 여기가.
1: 그러니까 알바가 있나요?
2: 그냥 노가다 같아, 다.
3: 건설직. 피라미드 건설하고 그런 거야? 아니면 박물관 같은 거.
1: 큐레이터.
3: 유적지 이런 거.
1: 유적지.
3: 하나.
0: 무사와! 와! 에!
1: 아뚜! 그리.
3: 근데 밥값 해야 되는데 밥값 그 중국에서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2: 어, 우리 8,000원. 딱 8,000원 남았어.
3: 연변에서 뭐 한우 드신 거 아니죠?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못 먹었어.
1: 8,000원 좀 조금 남겨오신 거 아니에요?
2: 그런가? 내 혼자니까.
4: 집에 오신 거 환영하고 저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오.
1: 오. 감사.
3: 야, 미라, 미라.
1: 감사. 오.
3: 스핑크스. 와. 파라오, 파라오. 오.
1: 멋있다.
2: 오, 멋있다. 돈 관리는 네가 해야 되고. 네. 오, 오. 오, 이거 두꺼워, 두꺼워.
1: 두꺼워.
2: 두꺼워.
1: 활동비.
2: 어. 책.
3: 어, 책. 이집트.
1: 오케이,
3: 이집트. 오. 이거 뭐야?
1: 어? 어? 어? 바로? 구인 떴는데? 빵 공장 알바생. 어. 모집 인원 3명.
2: 3명.
1: 내일 7시부터 10시까지 일하는데.
2: 3시간.
1: 30파운드.
2: 30파운드.
3: 30파운드면 900원인데?
1: 얼마?
2: 900원.
1: 한 시간에
2: 900원? 한 시간에 900원. 한 시간에 900원. 센데?
3: 900원이요. 900. 900엔 말고.
2: 아, 900. 아, 990엔.
3: 야,
2: 엄청 싸네. 아, 900. 아, 그렇지.
3: 900, 900원.
2: 그래, 그렇구나.
3: 아니, 시급이 너무 작다. 와. 현지가 시급이 싼 걸로 알고 있긴 했는데, 이 정도로
2: 나. 이 정도? 와, 이 정도 싸구나.
3: 3시간 일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하루 종일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와.
2: 그러니까 우리가 8,000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8,000원 크지?
1: 엄청 큰 돈이네. 고맙네요.
2: 아, 이 빵.
1: 빵.
2: 이거지?
1: 어. 이 빵을 만들러 가자.
2: 한번 먹어보자.
1: 빵을 만들러 가자. 어. 난 개인적으로 이런 빵 좋아해.

0: 맛은 안 나네. 맛은 안 나고 이거를 찍어서 뭔가 찍어서 먹는 뭔가 거고 뭐 이거 하나라면 네. 사실 맛이 없어.
1: 이거 하나라면 좀 목이 막히지만
2: 곁들여 먹는 것보다.
1: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다.
0: 와 근데 내일 또 일찍 가야 되니까 좀 오늘 그 8,000원 가지고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2: 시장 같은 데 가야 될 것 같아.
3: 이집트에서 오래된 전통시장 있는데 여기 가볼래요?
2: 시장 같은 데 아니면은 우리 돈으로 못 먹어 밥.
3: 그래 맞아.
2: 내가 택시를 부를게.
3: 그래 그래. 오케이.
2: 어 왔다.
3: 뭐? 택시다 택시.
2: 아, 이거야? 브라더.
3: 우와,
2: 브라더. 와 길 중간에서 그냥.
3: 막 꺾어이.
2: 아오. 살람 알레이쿰. 음식 뭐 먹지? 근데 이집트 하면 코샤리긴 해요. 코샤리 알아요?
3: 코샤리가 뭐야?
0: 아 그건 몰라.
2: 비빔밥 같은 건데.
0: 아 그래?
2: 국밥 같이 국민 요리 거의.
0: 밥은 있어 여기.
2: 밥인데 좀 우리랑 다른 쌀. 중동 쌀.
3: 어 태국 쌀 날리는 쌀.
2: 특이한 거 음식 잘 먹어?
3: 어 난 좋아해.
2: 비둘기 먹어?
3: 에?
2: 하맘이라고 해서 그거 비둘기 요리가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비둘기 식용으로 키워. 그러니까 코엔에 있는 비둘기 말고.
3: 어. 낙타고기 으아.
2: 낙타고기 맛있어요 여기.
0: 진짜 맛있는 거야?
2: 전문이에요 전문. 아 그래 돈이 될까? 낙타고기도 먹을만해요.
0: 아 그래? 나는 뭐 밥을 안 먹으라도 이게 피라미드 안에서 하루 자고 싶더라.
2: 피라미드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부터 저기 감옥 안에서 살걸요 형님.
3: 들어가면 안 되니까.
2: 차 진짜 막힌다.
0: 내가 차, 와, 차도 많고.
2: 카이로가 그 교통난의 최정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여기 진짜 사람 많다, 이집트는.
2: 꽉 막혔네, 그냥.
0: 지금 또 퇴근 시간인 것 같은데, 이게.
2: 아, 제가 그때 1시에 가봤거든요?
0: 어.
2: 퇴근 시간이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0: 아, 그래? 카이로

0: 24시간 막혀 있어.
1: 늘 이래. 카이로의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형태로 혼잡하대.
2: 차선 없고 뭐 헬멧이 안 그런 뭐 헬멧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0: 도로에 차선이 없는데 운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3: If he has a 3 기후가 이용가도.
4: 이 길에는 선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에는 선이 있죠.
0: 마음에 선이 있는 건가 그럼 여기는? 철학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좀?
1: 아니야.
0: 응?

0: 우리네 시장이랑 똑같네.
1: 와, 이거 시장 재밌네. 이런 큰 캐리어 나는 처음 봤어.
0: 와. 캐리어가 오빠만 해.
1: 이런 큰 건 나는 처음 봤어, 이때까지.
0: 오빠만 해요. 이 과일을 많이 먹더라, 사람들. 이게 무슨 과일이길래?
2: 선인장.
0: 아. 오빠, 이게 선인장이래, 선인장.
2: 선인장?
0: 선인장.
2: 아, 이거 선인장이야?
1: 이거?
0: 선인장이로. 하나 먹어볼까, 우리?
2: One, how much?
1: 70. 70. 70이라면.
2: 200. 아니야, 2,100원이다.
0: 이제 안 돼, 안 돼. 아, 어? 저희.
1: 비싸다, 비싸다. 하지 말자.
0: 돈이 없어요. 소리, 소리.
2: 깎아주는데? 갑자기.
0: 깎아준다고?
2: 5. 갑자기 50으로 깎였어.
0: 50 안 돼.
2: 1,500원 갔어.
0: 우리 내일 알바 일해야 돼요.
2: No money, sorry.
0: 아비규환 정말 인산인해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고 알 수 없는 소음들이 장난 아니었고 근데 다들 막 너무 평화롭게 지내서 그거에 대한 약간의 멘붕?
3: 인간도 많고 뭐 차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있긴 있지만 인간 희미 같은 건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시끄러운데 느낌이 좋았어요, 저는.
2: 우리 밥 먹어야 되지 않아요?
1: 아, 그러네. 이쪽으로 들어가자.
0: 네. 우와. 우와.
2: 우와. 아, where is the restaurant? 코샤리, 코샤리? 코샤리? 코샤리, 여기? 코샤리?
4: 고자리.
2: 아, 유명한 데 하나 있나 봐.
0: 그런가 봐. 자꾸 어디 알려줘.
2: 한 군데를 말하네.
0: 다 알려줘.
1: 아, 여기야, 여기.
0: 사람 많다.
4: 고자리. 웰컴 투 에이지.
2: 고자리. 고자리.
0: 고자리. 고자리.
1: 와. 우!
0: 와이파이가 안 된다. 아니, 핸드폰이 안 터진다.
2: 사람이 많아서 그래. 코샤리 3개 달라 할까, 그냥?
0: 그래. 일단,
2: 사장님.
0: 사장님. 코샤리.
1: 코샤리.
2: 아니, 코샤리 3개.
0: 나 여기서 뭐 산 줄. 나올 수. 슈크란.
2: 얘는 포지션이 뭐지?
1: 몰라. 그 친구는.
2: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1: 오빠 알았대, 알았대.
2: 원, 투, 쓰리, 코자리.
4: 달라, 디나리, 벤.
1: 함수, 함수.
4: 함수, 달라지. 달라, 함수, 달라지.
2: 알아보세요?
1: 몰라?
2: 아, 근데 왜 하는 척 해요?
1: 아우, 야, 야, 함수. 싸겠지?
0: 아니, 먹고 또 열심히 일하면 되지.
2: 아니, 근데 나 이게 숫자가. 어? 아, 너무.

0: No money.
1: 아, 네.
2: 장사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1: 이런 친구 한 명 있어야 분위기 올라오잖아.
2: 정신 알대. 어.
1: 호사리가 뭐, 아, 맛있게. 근데 여기 이게, 오.
0: 호사리?
3: 세야.
0: 어, 뭐야?
3: 마스터리가 세야.

0: 어떻게 먹어? 얘를 아, 비벼서 먹어라.
1: 아, 스파이시 소스.
0: 여기다 이렇게 구워서
2: 조금 매운맛인 것 같아.
0: 토마토,
1: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진짜 아예 안 된다.
0: 토마토, 토마토.
2: 소금도 들어가고 파스타,
0: 마카로니.
2: 마카로니 그리고
0: 약간 다진 고기 이런 느낌. 프레이크.
2: 뭐 토마토 소스라서 맛있다.
1: 쌀이랑 마카로니랑 스파게티가. 아, 맛있냐 왜 이렇게 이거?
0: 맛있어.
1: 중독성 있다.
2: 근데 맛있다 맛있다.
0: 약간 우리나라에서 시장 가면 우동이나 잔치국수 있듯이 여기에 이렇게 파나 봐.
1: 시장 국수 이런 느낌이네 지금.
0: 시큼한 것도 좀 넣었고.
1: 야, 엄마가 그냥 집에서 이것저것 넣고 그냥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0: 맛이.
2: 간단하고 그냥 이게 맵다고?
0: 어, 매워요.
2: 맛있는데?
1: 토마토 소스에 밥 비벼.
0: 여기다 덜어놔서 해요.
1: 토마토 소스에 밥 딱 비벼 먹는 느낌.
2: 아. 아우, 진짜 맵네. 네. 와, 너무 맵다 하면 중국 생각나잖아.
0: 충칭 생각나.
2: 어.
1: 어, 진짜 맵다.
2: 그러니까 맵다니까?
1: 충칭인데? 어, 벌써 다 드셨네, 와.
2: 맛있는데? 약간 네 생각 얼마인 것 같아? 이게 하나에.
1: 2,000원?
2: 2,000원.
1: 여긴 숫자도 모르겠어요.
2: 어.
1: 아예 모르겠어. 숫자를 모르겠어, 숫자를.
2: 이리 오라고.
1: 나 계산하고 브라질 좀 부탁했다.
2: 하고 싶어. 그러면
0: 뭐하고
2: 왔어? 얼마예요?
1: 아, 하나 1,000원이네 거의.
2: 그럼 하나 1,000원.
0: 그래?
1: 한 그릇에 1,000원. 아, 시급이 거의 1,000원이니까. 근데 맛있다.
2: 맛은 괜찮아.
1: 맛있어.
2: 호텔 뭐야 예약했지?
1: 아까 숙소 예약했어.
2: 오케이 오케이. 택시에서 가자 가자.
1: 택시에서
2: 물 여기서 좀 차가지고 가자.
0: 좋아요, 어, 어.
1: 900원.
0: 900원. 갖고 올라간 것 같은데?
1: 이미 갖고 올라왔어.
0: 숙소가 특이하다.
3: 그러니까 진짜 무슨 벽화가 있네?
2: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지.
0: 아~
1: 오, 괜찮네. 사진보다 훨씬 괜찮은데?
4: 사진 같은 느낌인데?
2: 오오오, 뭐야?
1: 뭐야?
2: 생각보다 안에는 좀 진짜 예쁘게 해놔도 오, 근데 예쁘다.
0: 이 방은 덥다.
1: 아,
0: 이 방은 에어컨이 없다.
1: 저 에어컨이 없는데?
2: 있어 있어.
1: 어, 여기 있네.
0: 여기 있고. 여기... 너가 여기 있어. 나 에어컨 없어도 돼.
2: 왜?
0: 아니 남자들이 더위를 너무 많이 타잖아.
2: 그렇지만.
0: 화장실이 있는 방을 내가 쓰는 게 나아.
1: 여기 변기 물이 안 들어가네.
0: 아, 변기가 안 돼. 아, 그럼 진짜 좀 불편하긴 하다.
1: 내가 여기 잘게 내가.
0: 너 불편하던데.
1: 어디 괜찮아서.
2: 네? 못 차지 이거 너.
1: 저 여행 유튜버.
0: 안 돼, 준비라. 너가 컨디션이 좋아야지.
1: 아니, 더운 거 잘 참아.
2: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 3일은 진짜
0: 힘들어.
2: 힘들어서.
0: 컨디션 안 좋아.
1: 아니면 여기 하루면 자꾸 쏜기죠 뭐.
4: 1일 춤 알려줄게.
1: 우와, 여기 루프탑 카페네. 우와, 저거 봐.
2: 오, 우와, 야.
1: 우와, 다
2: 대박이다.
1: 피라미드에 달 걸려있어.
2: 어. 어.
0: 와.
2: 아, 이거는 진짜. 와. 이게 눈에서 봐야 되겠네.
0: 오. 아, 이 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네.
1: 저 초승달이 너무 예쁘다. 어. 걸려있는.
2: 그지?
0: 좋네.
2: 침대가 두 개 있잖아. 거기 내가 한번 쓸게. 어, 자면서 그래. 너무 더우면 들어와서 자.
1: 오케이,
2: 그러면
1: 오케이.
2: 되잖아.
1: 그럼.

0: 다 갔어요?
1: 아니죠.
0: 준비를 어디지? 여기 이쪽인가? 아, 아직 안 왔구나.
2: 오늘 준비할 때 진짜 약간 출근했는데.
3: 아, 왜 준빈이 팬티 봤는데 왜 무슨 터였지? 모르겠어. 마이크 차려고 살짝 티를 들어서 팬티를 봤는데 웃음이 터져버렸어 그냥.
4: 타짠 스타일인데. 올데이 프로젝트?
3: 올데이 프로젝트. 분명 나쁜 아이는 아니어도 들에 박히면 집에 깨.
4: 다 레이어드 했었죠.
3: 어, 타잔. 어, 타잔 느낌 난다.
4: 우리 올데이 프로젝트.
3: 어, 우리 타산 어때, 타산?
4: 타산이 좀 안 맞나?
3: 타산. 어, 타산. 운명 나쁜 아이는 아니어도 또 들에 박히면 브레이크.
0: 가야 되나?
4: 네, 가시죠.
3: 이게 일을 안 하면 밥을 못 먹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4: 그러니까, 아, 밥
0: 근데 어저께 얼마 남았어, 우리?
4: 와, 분위기 되게 좋다.
3: 느낌 되게 이상하다, 여기.
4: 스페인에 무슨 뒷골목 같다. 오, 서늘한데?
3: 이 버스가 어떻게 타야 되는 거지?
4: 와. 아우. 나 이태에서 꿈이 있는데 횡단보도 한 번만 보고 싶다.
3: 나도 횡단보도 보고 싶어.
4: 신호등과 횡단보도
0: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4: 버스 진짜 많네.
3: 서로 어떻게 아는 거지? 람세스가 가는 거고 안 가는 거고. 야, 대단하네.
4: 람세스? 람세스 노? 노 람세스?
3: 람세스?
4: 람세스?
0: 람세스?
4: 브라더 람세스? 절로 가요. 살람 알라이쿰 람세스? 노 람세스? 저기? 아,
3: 땡큐.
0: 네, 람세스? 오, 야, 이거 있다.
4: 아, 이거 가요?
3: 오케이, 땡큐, 람세스.
4: 오, 잠깐 차가. 와, 완전 차 장난이네.
3: 야, 차가 장난 움직이나? 아니다, 장난 아니다.
4: How much?
3: How much? 근데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지? 와, 나 이런 차 처음 타봐. 와,
0: 대박이다.
3: 대박이다.
0: 차 대박이다.
4: 와.
0: 이런 차 처음 타봤다, 나.
3: 나도.
0: 움직이는 게 희한하다.
3: 아니, 이게 몇 년도에 나온 차일까?
0: 근데 이거는 무조건 어쩔 수 없는데, 시트벨트가 없어. 그거는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3: 여러분, 벨트가 없습니다.
0: 근데 잘 움직인다.
3: 각이 잘 간다.
0: 야, 근데 에어컨 말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더라, 여기. 뜨거운 바람이 나. 안 열 거야.
3: 안 돼.
0: 소도 열심히 써 있네. 소인가 이거?
4: 와, 해 뜬다. 7시 출근인데 8시 반입니다.
0: 와, 봐.
3: 지금 6시 반이라고 우리 7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그치?
4: 간단하게 가야겠다.
3: 늦으면 안 돼. 딱 맞게 가야겠다.
0: 타시려.
4: 네. 아, 그래요? 나 훨씬 많이
0: 불쌍해. 같이 이제 타시네.
4: 아, 그래요?
0: 타?
4: 남세스
3: 같은 남세스.
0: 같이 가는 거야.
4: 설렁할래, 그럼.
0: 설렁할래, 그럼.

0: 와 이거 얼마지?
1: 뭐 싸게 싸. 3파운드라고.
2: 3파운드. 90원.
0: 90원.

0: 어.
1: 갑자기 아니 갑자기 나한테 주는 줄 알았어.
0: 버스 안내하면 됐네. 옛날에. 왜 하필 또?
2: 그러니까 뒤에 빈자리 많은데.
1: 그러니까 아니 바로 내리고 내리고 싶은 거지.
0: 몇 정거장 가고 바로 내리나 보다.
1: 아 금방? 야 그러면 걸어.
2: 아니 걸음 아니.
1: 어 그러면 걸지.
0: 우리 6시 42분이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7시 출근이니까.
2: 간당간당하네.
0: 간당간당해. 남셋.
1: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것 같아.
0: 계속 이렇게 받아서다 받아서다.
2: 거의 다 오긴 했는데 53분이야 지금. 두 명만 좀 내주실래?
1: 어 그냥 대충. 나 여기서 장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 자 갖다 줘.
0: 어쩌다 여기 앉아가지고 오빠가 오, 계속 다 해. 여기 거의 다 왔나 봐.
1: 아 그래?
2: 람세스?
3: 람세스.
0: 람세스.
2: 와 딱 7시 맞았어. 오?
0: 빵 냄새 나는 거
2: 같아. 어, 빵 냄새 나. 설마 여기야?
0: 이거 공장이야?
2: 살람알라이쿰.
0: 살람알라이쿰.
2: Do they work here?
0: Yes.
2: Bread. Isaac bread.
0: 오, 맛있겠다.
1: 이거 뭐야? 엄청 맛있겠다.
0: 이 빵을 만들러 가나?
1: 먹어보자.
0: 이 빵을 만들러 가나? 난 개인적으로 이런 빵 좋아해.

0: 살람 알라메쿠.
1: 와, 동네.
0: 반주.
2: 우리 둘이 남자는 이게 배달 가고 너는 여기서.
0: 좋아요.
2: 어, 만. 나? 너는 좀 배가 나와서 좀 뛰어야 된다고.
3: 형님 아랍어도 배웠어.
4: لازم توزع ألف رغيف النهاردة على عجلة.
3: 1,000?
2: 죽이야, 죽었다, 죽었다.
0: 1,000개.
3: 이날 씨.
2: 이제 뭐 하라고 하면 해야지.
0: 안전하게, 안전하게.
3: 박합승 해야지.
2: 힘이 없네.
0: 힘이 나자.
4: 가면.
2: 오케이.
3: 하기 전에 그 바 하나 맛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무슨 맛인지 알아 배달하니까. 맛있다. 아, 맛있어 이거.
2: 어제 거 안 틀려.
5: 맛있다.
3: 뭐 아무것도 안 넣어 맛있어.
5: 고소해.
2: 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3: 설마 해야 되는 잠깐 이거야 우리가?
5: 이렇게 배달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0: 어디?
1: 아, 자전거.
2: 우와. 아, 잠깐만. 이거 하고
0: 야, 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 다. 야, 이거. 와, 대박이다. 오!
1: 오!
0: 오!
1: 오!
0: 오! 오.
2: 와, 못해요. 나 못해요.
1: 아, 거기 공구에.
0: 그래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건지 물어본 거야? 아니, 자전거는 탈 수 있지.
2: 나 자전거는 따릉이 정도 타지.
1: 셰프님, 선배님. 스탠바이. What's your name?
3: 아흐마드.
1: 아흠?
3: 아흐마드 시키아고.
1: How much

0: 오케이. Okay. You teach me.
1: 팔 근육. 어. 아우. 머슬맨, 머슬맨. 파이터. 코리안 파이터.
2: 어. 이렇게?
3: 예스.
2: 오케이, 오케이.
0: 중간에 놓고, 그렇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그렇지. 그게 너무 높아, 너무 제, 높아.
1: 키가 얼, 아 거기.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모살라,
0: 모살라,
1: 모살라, 모살라, 모살라. 못해요. 어.
0: 한번 타봐.
1: 아니 자전거 한 손을 못해요 제가.
0: 한 손을
1: 양손으로 써야 돼.
0: 자전거를.
1: 전 걸어서 할게요.
3: Yes. Is it surely?
0: Ye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갈 수 있어. 오케이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어. 와 갔다 올게. 오케이 갔다 올게. 오케이 갔다 올게.
1: 아 운동 신경 뭐야?
0: 갔다 올게.
1: 와 모 살라. 와 모 살라.
2: 나이스.
4: 어? 여기 서서 생각. 오케이 선생님. 아, 여기를 한번 지그시 누릅니다.
2: 댄.
4: 댄. 이렇게 한 다음에.
2: 난.
4: 손질 아니다 탕. 이게, 아, 이거 어렵네.
2: 무시하다. 내셔널들이.
4: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오케이.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네.
2: 오케이.
5: 통계 빵, 그러면 이런 나무판 70개.
4: 나무판 70개.
2: 다른 거 대략 몇 시간 몇 달에 뛰엔 그때 갈리 대략 다 견들어. 라우 달에 뛰엔.
4: 3일.
2: 아 리믹.
4: 아. 게미.
2: 게미.
4: 게미. 게미. 게미.
2: 니는 러버로? 에이.
4: 선배님.
2: 예 예. 나이스.
4: 나이스 나이스.
2: 나이스.
4: Thank you. 헤이! 굿 잡! 왓챠챠챠! 샤챠챠!

0: 이렇게 모든 후배들에게 막 이런 거 다 닦아주고 주방에서 사내 연애 안 되죠. 여자친구 있으세요?
1: Yes.
0: Yes 하시네요. Yes. 그러면 정신 차리고 일을만 하겠습니다.
1: 네, 쉽습니다. 깨드리쇼.
0: 오케이.
1: 나, 여미, 알겠민.
0: 아, 알겠습니다.
2: 뭐야?
3: 아니, 엄청 큰 거 있어.
2: 헐. 뭐야?
3: 아니, 엄청 큰 거 있어.
2: 야, 뭐 살라?
4: 뭐 살라?
3: 뭐 와, 짜, 야, 생각보다 무겁다.
2: 무거워요?
3: 무거워, 무거워.
2: 오케이, 갔다 올게.
3: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갔다 올게.
2: 와, 된다고? 뭐 살라?
3: 뭐 살라?
2: 뭐 살라? 어디 갔어?
3: 무겁다, 무겁다. 와,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
2: 아니, 이거.

0: Mais j'ai vu la nuit sur l'arbre. Oh là, mon nez.
1: Ouh, ça va.
2: Ouh, ouh, ouh,
1: ouh, ouh, ouh, ouh,
2: ouh, ouh, ouh, ouh, ouh, ouh, ouh, ouh, ouh, ouh, ouh, ouh, ouh, ouh, ouh, ouh, ouh, ouh, ouh, ouh, ouh.
3: 이거 100개씩 해가지고 10번 해야 되겠네, 그러면.
2: 아, 그래, 총계네. 네.
3: 그 100개씩 가야 되네, 좀.
2: 일단 어떻게든 뭐, 이게 근데 이게 300개 나면 3번 하면 끝이야. 이거는 들어도 힘들겠다, 그지?
4: 저길로. 오케이. 무겁다. 무겁다, 무거워.
5: What is this?
6: 카밀라.
4: 카밀라.
6: 카밀라,
4: 카밀라
6: 비라.
4: 카밀라 비라.
6: 카밀라 비라.
4: 카밀라 비라. 라비다 루카. 카밀라, 카밀라 비다. 카밀라 비다. 효소, 효소, 효모. 효모 같은 거군요. 발효시키는 그런 거군요. 카밀라. 아, 내려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오, 오, 쏘리, 쏘리, 쏘리. 에스파, 에스파.
6: 오케이.
4: 에스파. 에스파.
6: 카스 말리긴 너한테 믿기네.
4: 어.
6: 카스 원한.
4: 아.
6: 카스 원한.
4: 아.
6: 아. 카스 원한. 아.
4: 이거를 잘라야겠다. 조금이라도 잘, 잘못 넣으면 이게 빵이 반죽이 이게 그렇게 돼. 이야! 야! 우와! 이야! 아! 오, 높아, 높아! 오, 높아! 아!
6: 어!
4: 아!
6: 시원시원!
4: 이렇게.
6: 아, 다,
4: 이게 무슨 뜻인데? 이렇게 한 다음에. 돈. 어? 어? 와, 나의 땀으로 돈을 벌었다.
3: 무섭지 않아요? 떨어뜨릴 것 같은데?
2: 약간 근데 이게 도로가 다른 도로가 막 차가 오면 좀 힘들어, 사실은. 좀 힘드는데 차가 없으면 어떻게든 갈 수는 있는 것 같아.
4: 어때? 아니다.
2: 아, 그래?
4: 하고 있어? 기술이 필요하니까 아. 내가 하루아침에 한다고 해서 된 일이 아니야.
2: 아, 그러네. 아, 여기도 기술이 장난 아니야. 어. 이거
3: 얼굴에 일부러 붙인 거야?
4: 아니, 아까 닦아주셨어, 선배님이.
3: 더 붙였는데?
4: 아까 선배님이 닦아줬는데? 아, 여기 선배님들 막 손도 닦아주고요.
2: 아, 그래?
7: 이제 끊어야 돼요. 네, 빨리 끊어야 돼요.
8: ما فيها بتاع كل اللي احنا التصريحات اللي احنا واخدينها.
9: هو
10: مشكله عندي في حاجات يعني. اه. تمام. تمام. تمام.
4: اني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이 나타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1시간밖에 못한 거잖아요, 오빠.
3: 1시간도 거의 못 했어.
4: 아니, 둘은 어디서 끝났어? 나는 반죽 열심히 하고 우리가 원래 1000개 만들으라 그랬는데 한 50개밖에 못 만들었어.
2: 어, 나는 자전거 타고 이제 가려고 이게 연습했고 예, 준비는 뭐 안 되니까 그냥
3: 하려고
2: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0: 그러면은 솔직히 한 시간은 일했는데 한 시간 임금은 좀 주시면 안 되나?
1: 조금이라도 받으면, 야, 우리 돈이 없거든.
0: 그래, 그러니까.
2: 우리도 돈 가지고 이러고 싶지 않은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첫날부터 이거 밥도 못 먹고 일할 순 없잖아. 아직 우리 한참 남았는데.
0: 그러니까.
1: 날씨도 덥지.
0: 사장님이 결정해 주셔야지. 이제.
2: 아니, 근데 우리나라 근로법상 배운 것도 돈 받긴 해요.
1: 아, 그래? 예.
2: 저도 회사 사장이라.
1: 사장님이야?
2: 예.
1: 사장님이야?
2: 네, 직원이 3명이나 있습니다. 말하지.
1: 사장님이 오셨어.
0: 사장님!
2: 뭐야?
0: 살람알라이쿰.
3: 알라이쿰살람.
0: 사장님!
3: 말레시바, 다 엘마블락. 난다 마스루프 النهارده اشتغلت بيه النهارده كان نفسي تشتغلوا معانا اكتر بس ما حصلش بقى نصيب كان نفسي انت كمان تشتغل معانا على عجله تنقل العيش بس بقى
1: 이게 우리 돈 받아도 되는 건가?
0: 그러게. 오케이. 슈크란.
2: 미안한데. 아, 제 마음 따뜻하다.
0: 와. 슈크란.
2: 예, I'm sorry.
3: 워르토나.
0: 땡큐. 땡큐. 슈크란.
2: 다음에 꼭.
3: 네.
0: 땡큐.
3: 땡큐.
2: 슈크란.
0: 아.
1: 야.
0: 주셨다.
1: 220, 240, 250, 260, 270.
0: 아, 270.
2: 많이 받았다.
1: 와, 야, 근데 우리가 한 시간인데.
2: 너무 많이 받았는데?
1: 너무 많이, 이거, 너무 많이
2: 받았는데? 받았는데?
4: 부장님이 계속 같이 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0: 아.
4: 3시간치 원래 일하기로 했던 것만큼 주시네.
2: 진짜로? 아, 안 그래도 되는데.
0: 안 그래도
2: 너무 많은데?
0: 딱 일한 만큼만 받고 싶은데. 근데 너무. 아이, 왜 그래요?
1: 갑자기 뭐야?
0: 갑자기 뭐야?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어 볼게요.
1: 네. 와, 그래도 너무 고맙네.
2: 돈을 했으니까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낙타고기 한번 먹을까요?
0: 낙타고기?
2: 낙타고기가 고기 중에 제일 저렴하대요, 그나마.
0: 그래? 그래?
2: 여기서.
1: 아, 진짜?
2: 물에 갈 수 있는 최선이에요.
1: 아, 그래. 그러면 가자.
2: 거기 이상 힘들어.
0: 가보자, 한번. 가자.
2: 어제 밤에 찾아봤는데 낙타고기가 진짜 유명하대요, 여기가.
0: 딱 봐도 근데 유명해.
1: 뭐 근데 보니까 맛있는 말이 있긴 있는데.
2: 이때까지 먹어봤어?
0: 한 번도 안 먹어봤어.
1: 너는?
2: 전 한 다섯 번 먹어봤어요.
1: 너는 맛있었어?
2: 치킨 같은 느낌? 치킨 구이?
1: 아, 그래?
2: 첫 끼는 그거
1: 비싼 거 아니야? 이런 데는.
0: 그러니까 약간 와, 근데 가격이 있어 보인다.
2: 어제 125 있었고 오늘 번 돈이 270.
0: 야,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거 오빠 우리 이거 한 끼에 돈 많이 태우는 거예요.
2: 가게 엄청 크다, 진짜.
1: 야, 가게가 엄청 큰데. 가게 자체가 좀 희한하긴 희한하네.
0: 되게 특이하다.
1: 와,
0: 야.
1: 이것도, 와, 이것도 와. 엄청 희한하네, 이게.
0: 와, 이렇게 화려해?
1: 오호.
2: 뭐냐, 이거?
1: 아니, 여기다가, 밑에다가 불이 집어넣어서 약간.
2: 근데 얼마 할까? 너무 비싸면 못 먹는데.
1: 낙타 고기를 먹어봐니.
0: 근데 이게 낙타라는 걸 들으니까 약간 좀
1: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2: 여기서는 여기를... 주로 먹는 고기니까 또. What is the camel meat?
3: Camel meat.
2: Mix.
1: Mix.
2: Mix. Mix how much? The most important thing is price.
3: 700. 1 kilo.
2: 잠깐만, 지금.
3: 1 kilo.
2: We have money.
0: 700 없는데.
1: 5 grams? 500 grams.
3: 350.
0: 아, 그래. 오빠 500만 먹자. 500g.
1: 500이라도 없어.
2: 500 먹으면 500이면 350파운드니까 200, 300, 350. 385 있어. 돈은 되는데 그럼 저녁을
0: 아무거나. 저녁을 먹지 말자, 그럼.
2: 물 사 놓은 거 있어요. 어제.
1: 아, 그래?
2: 오늘 저녁은 저희 30파운드 남거든요.
1: 그러면 그 900원이면 옆에 있는 과자집에서 과자 먹어야 되겠다.
0: 진짜 그렇게라도 해야 될 판이야.
2: 뭐야 이게? 이게 만원 행복이야?
1: 아니 나는 나
0: 큰일 났네. 근데 원래 낙타고기가 이렇게 비싼가? 아니면은
1: 일단 500g만 그거 하고
0: 이건 왜 준
1: 건가? 근데 사실은 1kg를 못 먹어. 맛있어도.
0: 그래 맞아.
1: 그치?
2: 서비스인가? 이거 먹어도 되나?
1: 그런 거 같은데?
2: 추가되는 거 아니겠지? 아니, 돈이 없어요. 잘하면 우리 끝나고 낙타 손질해야 될 수도 있어요.
0: 아, 두렵다, 나. 낙타고기 좀 두려워. 누린 스타일이면 어떡해?
2: 아니, 비린내는 없어.
1: 근데 원래 나는 양고기도 못 먹거든.
2: 아, 그래요?
1: 냄새 싫어서.
0: 근데 저기 보니까 왼쪽에 메뉴판에는 또 저렇게 약간 낙타고기 아닌 것들도 좀 있는데.
1: 그런 거 시키면 안 되나? 그, 야, 피자도 있잖아.
0: 야, 피자 하나만 시켜줘. 준비 나 오늘 먹자.
2: 돈 없어.
0: 맞다. 와. 야, 토마토 와. 스파게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1: 야, 피자도 있다.
0: 안녕하세요. 야, 냄새 좋다. 빵에 찍어서 먹으면 맛있대요.
2: 아우, 짜.
0: 아우, 짜.
2: 아우, 짜.
0: 아우, 짜. 아우, 짜. 아우, 짜.
2: 아우, 짜.
0: 아우, 찍어 먹어야 되나보다, 이거.
1: 우와, 깜짝 놀랐다. 진짜 짜다.
2: 오, 설판이라.
1: 우와, 깜짝이야. 진짜 짜다, 이거.
0: 너가 싫어하는 맛이야.
1: 너 좋아하는 맛이야?
0: 아니, 얘 싫어하는 맛이야.
1: 아, 그래?
0: 아, 여기 근데 애기들이 참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데 빵 공장 선배님

0: 12살부터 빵을 만들었대요. 지금 23살인데.
1: 11년 전에?
0: 장인, 장인. 어떻게 우나 봐?
1: 아! 어? 멈춘 거야? 미치겠어?
0: 몰라. Hello.
2: 고기는 그냥 뭐 이상 고기 같은 느낌.
0: 우리 삼겹살집 가면 먼저 기계로 이렇게 불판 닦아주듯이 여기도 약간 그런 스타일로 닦아주네. 어? 내가 해보라고?
2: 어, 일단 이게 다, 야, 맛있으면 좋겠다.
3: 비주얼 너무 좋은데.
0: 내가 맞는구나.

0: spicy?
1: No, spicy.
0: Good. Okay.
2: 근데 조금 맵게 해야 맛있는 것 같은 느낌.
0: 고추 좀 더 넣어요, 오빠, 그러면. 오케이. 당황했어.
2: 이거라도 맛있겠다.
0: 이거는 영어랑 싸먹고 얘랑 고기랑 싸먹고.
3: 양이 괜찮네.
2: 괜찮은 것 같은데.
3: 나는 고기를 썩기 전에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먼저 먹어봐도 돼요, 고기?
0: 먹어.
1: 이렇게 먹어도 그나마 낫다.
3: 어? 맛있는데?
0: 너무 맛있어.
3: 완전 염통. 아, 염통 그 자체. 진짜 맛있는데.
2: 뭐가?
0: 다행이다.
3: 맛있어. 씹는 맛도 있고, 이거 향 하나도, 비린내 하나도 없어.
2: 맛있는데?
3: 아, 베리 굿.
0: 베리 굿.
2: 고?
3: 이게 여기.
0: 근데 이거 숟가락이요. 스푼, 노 스푼? 아, 노 스푼. 아. 오케이. 어, 뜨거워. 어, 뜨거워. 아우, 야, 이거. 아우, 무지하게 뜨거워.
3: 아, 진짜 맛있다.
0: 그래?
3: 뭐야? 왜 이렇게 맛있냐? 아, 진짜 맵긴 한데. 좀 맵긴 한데, 고추 많이 넣어서. 이거 밥 반찬이다, 이거. 매콤해가지고.
0: 약간 제육볶음 느낌.
3: 맵게 한. 밥 싹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0: 왜 갑자기?
3: 나 대면 안 돼요.
0: 조심해요.
3: 너무 맵다. 난 재료가 매워서.
2: 너무 많이 넣었다, 그지?
3: 너무. 형님의 고추 너무 많이
2: 근데 조금 맵게 해야 맛있는 것 같아요.
3: 또 이집트가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가 되게 맵게 먹거든.
2: 아, 그래?
0: 더운 나라가 좀 맵게 먹나 봐.

0: 야, 근데 이거 끝나면 야 피라미드 보러 가자.
1: 좋아요.
2: 뭐 피라미드?
1: 피라미드 아니에요?
3: 나는 피라미드 안 해. 거기서 자고 싶어.
0: 피라미드 진짜 로망 있지.
1: 우리는 이
0: 피라미드 안에서 뭔가 이 뭔가 그 알바하면 좋겠다 나는.
3: 나는 뭐 밥을 안 먹으라도 이게 피라미드 안에서 하루 자고 싶다.
0: 나는 거기 안에서 자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 하나인데.
1: 오빠가 피라미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0: 일단 피라미드가 진짜 인간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4,500년 전에 만들었다고 하잖아. 사실은 그때는 그런 기술도 없고. 아... 또 이 500km 떨어져 있는 돌이 가져왔대. 거기서 있는 돌이 아니었어.
1: 아, 그걸 어떻게
0: 근데 그걸 어떻게 가져왔지? 근데 500km 떨어져 있는 그거를 큰 거를 피라미드가 3개 이렇게 있거든.
1: 네.
0: 그거 위치랑 오리온 그게 있거든.
1: 오리온
0: 그
1: 자리?
0: 오리온 이게 자리가 비슷해.
1: 오빠도 점성술 좋아하거든.
0: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만들기가 힘들다. 차라리 우주인과 만들다 가면 그냥 그게 바로 되는 거야. 이해가 돼.
2: 미스테리를 좋아하시네요.
0: 아, 미스테리 그렇지. 나가 약간 로망 같아. 나가 그래서 나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누가 만드는 건지만 알게 되면 너무 마음 편한 것 같아.
1: 죽기 전에?
0: 죽기 전에 그거라도 누가 만든 거 그거.
2: 아, 알게 되면 마음 편한 것 같아.
4: 아침에 UFO
0: 아 그거?
2: 아침에 UFO 봤어요?
5: 야 근데 진짜 이거 얘기할까 말까 그런데 어저께 그 피라미드 있어서 왜 피라미드에서 그거 나는 영상 좀 찍었거든. 이렇게 찍었는데 UFO가 찍혀있어.
6: UFO?
5: 어.
6: UFO?
5: 어.
6: 봐봐요, 오빠.
5: 깜짝 놀랐네, 진짜. 이 봐봐. 이게, 이거면.
1: 이거가, 오빠 이거 그냥 날파리야.
5: 근데 날파리라면 저, 이... 근데 날파리라며 저 우리 쪽으로잖아. 우리 쪽으로 그
1: 그러네,
5: 여기에
1: 그러네 그러네.
5: 근데 저쪽이
1: 멀리에 있는 이거 약간 수상한.
2: 형님이 찍은 거 UFO 있다는 게 아니야.
0: 여기서 그거 쳐봐봐 그거.
2: 어?
0: 아니 그

0: 옆에 있을 거예요.
1: 어? 혹시 희한하신?
2: 그거 날파리인데?
0: 아니 근데 이게 날파리라는 하는 사람 근데 날파리라면 저쪽에서 이거 없어.
1: 생각해. 근데 날파리면 여기 렌즈에 있어야지.
0: 렌즈에 있어야 되는 거야.
1: 왜 저기 있냐는 거야 우리가.
0: 피라미드 옆에 있단 말이지.
2: 그냥 원근법대로 그런 거고 이거 발 앞에 있는 거 아니야?
0: 근데 사람마다 틀리지.
2: 의외로 전에 형님 이런 거 되게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0: 아 그래?
2: 되게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0: 그게 UFO 있다고 하면 차가운 거야? 그게
2: UFO. 아니 그러니까 UFO가 있어 따뜻한 거지. 그러니까
0: 아 따뜻한 거야?
2: 아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넘어갈 사람.
1: 현실주의자일 것 같았는데.
2: 현실적인 줄 알았는데 되게.
0: 아니. 나는 있다고. 우리도 우주인데. 조금만 있어봐봐. 나온다니까. 조금만 있어봐.
2: 외계인?
0: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1: 이렇게 우리가... 넓은 우주에 없을 리가 없어.
0: 뭐 그렇지 뭐 없다고 하는 친구도 없다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되지 나는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2: 왜 계속 죽어요?
0: 이번에 그 바다 그거 화석이 바다에 있는 그 화석이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됐대.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 많다.
0: 많지. 세계에서 많이 오니까. 어떻게든 피라미드 안에서 숨어 있으면 하루.
2: 그렇게 한 사람 많대요.
0: 아, 그렇지.
2: 그렇게 해서 경찰서 간 사람 많대요.
0: 아, 그래. 경찰서 가봤자 며칠 정도 있는 거지. 아닌가? 거기서 주는 거 아니잖아. 우와, 이거 봐봐. 이걸 어떻게 하나씩 가져온다고 말이야. 피라미드 보면서 뭐 당연히 너무 기쁘고 아 이때까지 보고 싶은 거 딱 봐서 너무 기쁜 마음이로서 보고 있었는데 4,000년 전에 그런 거 어떻게 누가 계산하면서 만들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1: 와
0: 제 위에까지 올라가면 어떤 기분인지 아 그거 죽겠네 진짜.
1: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0: 찍지 마.
1: 야.
0: 와와밖에 안 나온다.
1: 아니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2: 저희 안에 뭐 들어갈 수 있는데?
0: 오 들어가자.
1: 신기하다. 가보자. 역시 관광객이 엄청 많아.
0: 네.
2: 시작이다 시작. 시작됐다.
0: 아니. 됐어. 사비도 제일 무서워. 원래 하얀 거는 이거였었거든. 이게 색깔이가. 이게
1: 어디로 가는 거지? 일로 가는 거다. 맞나?
0: 아니야 일로 아니야 일로야 일로. 야 일로 와.
1: 올라 여기다.
0: 들어갈 수 있어? 가자. 이거는 큰일 났다. 야, 들어왔네.
1: 오! 이게 좀. 저 끝에 뭐가 있는 거야?
0: 몰라. 이게. 야, 은준아! 대박이야! 와! 오 마이 갓!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1: 영험한 기운이 있으신 것
0: 같아요. 와 대박이야 와
1: 소리야.
0: 대박이야 거기.

0: 어디야?
1: 거기는 무조건 가야 돼.
2: 여왕의 방.
3: 안에 오빠보다 더 피라미드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 계속 절해.
2: 거기다가. 형님이 절 안 했어요?
1: 같이 했지.
3: 같이 했지.
1: 진짜 인간을 만드는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확실히.
2: 스핑크스 보러 갈까요?
3: 그래.
1: 그래.
2: 여행 유튜버들의 성지.
1: 아... 어디? 아 여기?
2: 여기 싸우는 곳이에요.
1: 아 진짜?
2: 가격으로. 가격으로. 저는 이거 잘 싸우거든요? 내가 싸움 재미없으니까. 은지가 한번 싸울래?
4: 어떻게 싸워? 그게 뭐 얼마냐 그거지.
3: 뭐라고 할래? 네. 뭐라고 할래? 얼마면 할 거야? 얼마면 탈 거야?
2: 모르겠어.
1: 내 기억에 한 4만 원인가?
2: 그렇게 비싸다고요?
1: 4만 원 정도라고.
3: 3 people.
5: Yes. You go together? Three people?
3: Three people?
5: Yes. You want to go this pink is down?
3: 얼마? How much? How much?
5: This is about $25.
1: $25? 그러면 그 3만 원 정도네. 괜찮아. 3만 5천 원, 3만 원. 그 정도지.
2: 이렇게 말았으면 엄청 깎을 수 있어요.
1: Right. Oh, really? Yes. 얼마 정도 아까 우리
2: 25불 불렀잖아요. 그럼 5불 부르면 돼요.
1: 5불?
2: 그렇게 하는 거 원래, 형정.
1: 세 명에서 50이지.
5: 딱 좋은 거.
3: 딱 좋은 거.
2: 아니야, 딱 좋은 게 50인데 싸게 불러야 얘네가 중간 값을 찾지. 50을 찾으면은 얘가 60에서 만나요.
3: 그럼 오빠 진짜 30, 30으로 불러 볼까? 30.
2: 봐봐요. 낮게 불러. 50 가서 클럽 빠져.
1: 다 해 가지고 40? 40
3: 괜찮은 거 같아. 40를.
2: 아니야, 안 돼, 안 돼. 딜 하지 마. 끝까지 버텨야 돼.
3: 어떻게?
2: 30로 가 무조건.
3: Sorry, no money.
1: Sorry.
2: 그 다음 액션이 뭐냐면 나와야 돼.
3: 가는 척, 가는 척.
2: 그럼 또 잡아봐.
5: 이게 또 뭐지?
2: 잡으라. 그럼 나와요.
3: 소티?
5: Yes.
1: 소티. 와.
5: No problem.
3: Okay, thank you.
1: 역시.
3: 특이하네.
2: 근데 이집트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뭐 더 해주고 돈 나중에 더 불러. 그래서 여기서 클리어하게 가지고 가야 돼. Brother. $30, right? 1, 2, 3,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Only $30. Clear, okay? Okay, finish, right? Okay. We go to Spinkers, right?
0: Yes.
2: Okay.
0: Come on, miss. Hey, sister.
3: Yes.
0: Come. Right, what? One, two, three.
2: 어, 무서워, 뭐.
1: 조심해, 떨어지면 큰일 난다.
3: 무섭다, 오빠. 무섭다. 안 무섭니?
2: Just leave that. 나 많이 타봤어.
0: Look, bladder.
2: 호호, 호호.
0: Yes, bravo.
2: 오, 야,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높아?
0: Don't
2: worry. 왜 갑자기 뭐? 아, 왜 이렇게 높아? 나 많이 타봤어.
0: Look, bladder.
2: 어, 너무 높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0: Okay,
2: 야, 이거 제일 무거워. 야, 이거 왜 이렇게 높냐? 입질 왜 이렇게 키가 커?
0: You're ready, lady?
2: 이래서 고기가 맛있었구나, 입질이.
0: Just leave that.
1: 자, 이렇게. 조심해.
3: 야, 높다.
2: 진짜 높다.
3: 높다.
2: 형이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하면 안 돼.
3: 혼자 하면 안 돼, 오빠.
2: 오. 오.
3: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2: 승차감 어때?
3: 승차감 불편하고.
1: 아,
3: 뾰족하고, 그러니까.
1: 여기 너무 우리가 힘이 주면 안 돼.
3: 오케이, 힘을 풀어. 이게... 야, 왼쪽 피라미드 봐봐. 와.
2: 딱이다.
3: 야, 준비나.
2: 와, 멋있다. 야. 낙타 먹고, 낙타 타고. 낙타 야, 순환시대네.
3: 얘기하지 마. 생각나잖아. 아, 근데 이게 승차 가면, 어우, 쉽지 않네.
2: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불편하게 탄다든지야.
3: 근데 그 힘은 별로 안.
2: 그 정도는 내릴래? 그리고 내가 볼 땐 걸어가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
3: 땡큐.
2: I love Egypt. Oh. Okay. 아, 이게 스핑크스구나.
3: 아, 옆모습. 야, 엄청 크네.
2: 야, 근데 생각보다 다르다, 진짜.
3: 어.
1: 아, 나 처음.
2: 동화책이나 이런 만화책이 나오던 건 다르네.
1: 빌시, 오케이. 땡큐. 이따가 앞으로.
3: 오케이. 뒤로 중심.
1: 어, 뒤로 완전 뒤로 중심.
3: 중심. 뒤에. 후.
1: 오. 여기서 떨어져야 재밌는데.
3: 준비 약간 떨어질 뻔했어.
1: How much?
5: This is for 1,070.
2: Only $30. Clear, okay?
5: 33, 36에
3: 16. 아닌데? 339.
2: Okay. $1,500, okay?
5: $500, okay.
3: Thank you so much.
2: 틈 주면 안 돼.
1: 스핑크스 한번 갈까?
2: 응?

0: 한유로 내리자마자 200만 더 달라고 그래.
1: 왜?
2: 더 달란 게 아니고 달러니까.
0: 달러니까 그냥
2: 환율을 갑자기 부른, 자기가 올려버린 거지.
0: 아 부른 거야 그냥.
2: 그래서
0: 아.
2: 내가 공식 은행 환율도 보여준 거야.
1: 이제 네가 오는 느낌이 와닿았어. 알았어.
2: 아 이제 알았어.
1: 이제 알았어.
0: 이제서야.
2: 여기 10일 만에 알았어. 어.
0: 함께한 지 10일 만에.
1: 우와 스핑크스. 오, 이렇게 우와. 보면. 우와.
2: 귀가 스핑크스도 만두귀네요.
1: 오
2: 형님이랑 똑같네 귀가.
1: 우리 선배.
2: 선배네.
1: 센파이
2: 센파이.
1: 센파이네.
3: 어. You are boxing player?
4: Yeah, yeah, MMA, yeah. Oh, really? Thanks.
5: Can I take a picture?
4: Oh, sure.
2: Yeah.
0: 오빠 봤대?
5: 봤어.
0: 와, 대박, 오빠를 봤대. 와, 20세에서 오빠를 알아봤어.
2: 스핑크스 앞에서.
0: 어.
2: 스핑크스랑 사진 안 찍고.
0: 대박이다.
3: Nobody touch me, please.
1: 내가 사진 찍을 때니까 빨리 찍어, 거기서.
0: 네, 오빠 감사해요.
1: 어, 내가 이게, 내가 다 여기서 모아야 되니까.
0: 오빠가 지금 다 지금 혼란을... 아까 포즈 이렇게 찍기. 그 포즈 나, 그 포즈 마음에 들어. 1, 2, 3. 1, 2, 3. 오빠, 나 한 잔만 더 찍을게요. 시간 좀 더 끌어봐요. 오빠, 시간 좀 더 끌어요. 나도 너 이제 따라하려고.
5: Thank you.
1: No problem.
3: My friend.
1: Okay.
2: 진짜 이쪽에도 좀 찍자. 자리가 맞네.
0: My brother. My brother.
2: 갑자기 누구?
3: You're welcome. You're welcome.
0: My brother. 오빠 사진 안 찍으세요?
3: Everyone here.
1: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나는. 아, 난 피라미드
2: 보고. 아, 완전 피라미드 덕후구나.
5: 피라미드 덕후.
2: 스핑크스는 또 안 찍네.
0: 가자.
2: 바이바이.

0: 뭐야?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1: 은주야, 빡세다 오늘. 얘기 말이 안 나.
2: 말이 안 나.
1: 와, 끝이 없네.
2: 우리 지금 500원 번 거잖아.
3: 아니지, 우리 1,500원 벌었어.
2: 1,500원.
3: 셋이 비둘기 한 마리 100만 원. 와.
2: 오. 아파, 아파. 오? 안 아파요?
1: 물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차례차례 차곡차곡.
1: 놀이기구 탈 친구.
2: 저요, 저요, 저요.
3: 차례차례 줄을 서야죠.
2: 아, 차례차례 오세요.
4: 오세요, 오세요. 차례차례 오세요.
2: 자,
4: 그리고 다음 친구,
2: 그리고 마지막 친구.
3: 차례차례 줄을 서면 모든 친구들이 순서대로
2: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3: 차례차례.
2: 와, 와.
5: 바꿔라 한글.
2: 어떻게 된 거야?
3: 차례차례 줄을 서야 하는데 차곡차곡 쌓였네.
2: 차례차례가 차곡차곡으로 바뀌었어. 차례차례를 찾아야 해. 응.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3: 응.
2: 한글용사 아이야.
5: 어?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차례차례가 차곡차곡으로 바뀌었어.
6: 차례차례가 필요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차례차례를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9: 간다!

0: 여긴 동굴이잖아. 어두우니까 조심해.
1: 으스스한데? 어서 한글을 찾자.
0: 이건 뭐지?
2: 어? 조심해! 조심해!
0: 한글 차례차례가 있어.
3: 천지?
4: 한글 차례차례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서 찾을 수 없을 테다. 헛! 깜깜하다!
0: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2: 어떻게 한글을 찾지?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깜깜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화나다!
5: 친구들,
6: 도와줘서 고마워.
4: 으악! 눈부셔! 나의 깜깜하다 공격을 환하다로 막아내다니. 으악!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한글!
0: 한글 차례차례가 파괴됐어. 리에의 예가 사라지고 리을만 남았어. 리에를 써야 해.
1: 리에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2: 준비됐어.
5: 합체!
7: 여!
4: 이!
8: 여와 이가 만나?
9: 예!

0: 리을이 얘를 만나 얘. 차 예 차 예 저장 완료. 차 예 차 예 훈민정음의 손으로
1: 차례차례 한글카드다. 차례차례 한글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일단 두 번째.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짠, 짠. 차례, 차례. 오, 차례, 차례, 차례, 차례. 차곡차곡 쌓인 의자 차례차례 놓아볼까?
2: 차례 먹어야지. 냠.
1: 슉. 오잉.

0: 한글 차례가 어디로 갔지? 차례만 남았네. 한글 차례 차례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차례 차례. 자, 그럼 순서대로 써볼게요. 치읓이 아를 만나 차, 리을이 예를 만나 네, 치읓이 아를 만나 차, 리을이 예를 만나 네, 차례 차례.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차례 차례. 친구들 따라해봐요. 차례 차례. 끝.
1: 차례의 끝소리를 이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차이, 차도,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차이, 차도.
0: 차례 차례 차곡 차곡. 여기는 훈민정음 놀이공원이에요. 차례차례 줄을 서세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차례차례를 차곡차곡으로 바꿔라 한글. 차례차례 줄을 선 인형들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천지가 깜깜하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환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차례차례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인형들이 차례차례 줄을 서요. 차례차례 줄을 서요. 차례차례 줄을 서요. 차례차례 줄을 서요.

0: 어, 훈민정음 안녕.
1: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우리 선생님 멋지다.
3: 맞아, 오늘 더 멋져. 우리 선생님께 칭찬 카드 쓸까?
1: 그래, 선생님이 좋아하시겠다.
3: 카드를 쓰자. 카드. 여기다가. 내 카드에는 선생님의 옷이 멋져요라고 써야지.
2: 아, 내 카드에는
1: 선생님의 웃는 모습이 멋져요라고 써야지.
4: 바꿔라 한글.
2: 어, 이게 뭐야? 카레잖아.
3: 카드가 카레로 바뀌었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0: 아 이
1: 야
0: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카드가 카레로 바뀌었어. 카드가 필요해.
1: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0: 카드를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깊은 산속으로 왔어.
2: 한글은 대체 어디에 있지?
1: 숲을 샅샅이 찾아보자. 난 위에서 찾아볼게.
2: 우린 아래에서 더 찾아볼게.
1: 얍!
2: 저기 한글 카드가 있어.
3: 아니, 천지? 천지에 맞서려면 힘을 합쳐야 해.
2: 어서 이용사를 부르자. 시간이 없어. 큰 소리로 외쳐서 이용사를 부르자. 이용사!
0: 시끄럽다!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다. 너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테니.
1: 천재의 시끄럽다 공격에 아용사와 야용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오직 한글로 맞서야 해. 시끄럽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조용하다! 괜찮아?
0: 아니, 나의 시끄럽다 공격을 조용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4: 안 돼!
3: 천지가 한글을 또 파괴했어.
2: 카드의 드가 파괴됐어.
1: 걱정하지 마. 내가 드를 쓸게.
5: 나와라 한글!

0: 카트!
1: 저장 완료! 카트!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카드 한글 카드다! 카드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드리자.
1: 선생님!
2: 어! 훈민정음, 왜 불렀니?
0: 저희가 선생님께 카드를 썼어요.
2: 와, 선생님의 옷이 멋져요. 선생님의 웃는 모습이 멋져요.
0: 선생님, 오늘 정말 멋져요.
2: 고마워.

0: 카트. 카트. 카드. 카드. 할아버지가 뭔 한글 카드 보여줄게요. 차. 버스. 나비.
1: 카드에 카 먹어야지.
0: 마토.
1: 영.
0: 코.
1: 슝.
0: 가수. 카드. 카. 두만 남았네. 카가 어디로 갔지? 한글 카드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카드! 자, 이제 카드를 순서대로 써볼게요.
2: 키읔이 아를 만나 카. 디귿이 으를 만나 드. 카드.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카. 드. 친구들 따라해봐요. 카. 드.
1: 끝. 카드의 끝소리를 트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카트. 카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카트. 카레.
2: 카드. 카레. 훈민정음이 선생님께 카드를 써요.
3: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카드를 카레로 바꿔라 한글. 카드가 카레가 되었어요. 어? 카드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시끄럽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조용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카드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선생님께 드릴 카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선생님께 카드를 드려요. 훈민정음이 선생님께 카드를 드려요. 훈민정음이 선생님께 카드를 드려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데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 핑과 함께. 데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2: 다들 뭐 먹는 거지?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5: 옛설 칫솔.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타워 타조.
1: 얘들아 천천히.
2: 호민아, 저것 좀 봐. 우와, 높다. 선생님, 저게 뭐예요?
1: 응? 아, 저건 남산 서울 타워야.
2: 아, 남산 서울 타워.
3: 타워!
2: 우와.
1: 타워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을까?
2: 네.
1: 자.
2: 선생님, 높고 뾰족한 타워가 잘 보이게 찍어주세요.
4: 아, 네.
1: 그래. 자.
5: 바꿔라, 한글!
1: 저게 뭐야?
2: 타워가 아니라 타조잖아. 타워가 타조로 바뀌었어.
1: 훈민아, 정우만, 피해! 얘들아, 저기로 빨리 가자.
2: 선생님, 걱정 마세요. 한글 용사가 있잖아요.
6: 응. 훈민아, 어서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응. 한글 용사, 아이야!
7: 어? 이?
8: 야!
7: 훈민정은 안녕?
2: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타워가 타조로 바뀌었어. 타워, 타워가 필요해.
9: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타워를 찾으러 떠나자.
10: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진리가 가득해. 천지가 한글을 어디에 숨겼을까?
1: 여기에선 잘 보이지 않아.
2: 진리가 가득해서 부메랑을 날리기 어렵겠어.
1: 태극봉을 돌리기도 쉽지 않아 보여.
0: 내가 진리 사이로 뛰어가서 한글을 찾아올게.
3: 그래. 아영사 부탁해.
0: 한글 타워가 어디 있지? 오, 저 끝에 한글 타워가 있어. 더 가까이 가야 해. 천지?
4: 한글 타워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 타워까지 쉽게 갈 수 없을 거다. 헛! 딱딱하다!
0: 아니! 딱딱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
5: 딱딱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
0: 어?
1: 아, 영사가 딱딱한 젤리에 갇혔어.
2: 딱딱하다로 공격을 하다니.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딱딱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6: 말려가라!
0: 젤리가 다시 말랑해졌어. 이제 움직일 수 있어.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4: 흥, 용케도 벗어났군. 나의 딱딱하다 공격을 말랑하다로 막아내다니. 헛!
0: 헛!
4: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한글 타워가 파괴됐어. 하지만 내가 월을 쓸 수 있어. 월을 쓰려면 우와 어가 필요해.

오! 어? 월을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준비됐어.

어?

0: 뭐?
1: 이응이 뭐를 만나? 워!
2: 헛! 헛!
1: 파! 워!
3: 저장 완료! 파! 워! 국민정음의 손으로!
4: 파워 한글 카드다! 파워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타워 타워 타조
1: 타조
0: 타조 타워 타워 타워 훈민정음이랑 갔던 남산 서울타워.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2: 우후. 타워에 타 먹어야지. 냠. 슝.
0: 오잉. 오. 워만 남았어요. 타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타워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타워. 타워. 자, 그럼 순서대로 써볼까요? 티읕이 아를 만나 타. 이응이 워를 만나 워. 타워.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타워. 친구들 따라해봐요. 타워. 끝.
2: 타워의 끝소리를 레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타레. 타조.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타레. 타조. 히힛.
0: 타워. 타조. 훈민정음이 타워를 구경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타워를 타조로 바꿔라 한글. 타워가 타조가 되었어요. 어? 타워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딱딱하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말랑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타워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타워가 다시 생겼어요. 타워는 높아요. 타워는 높아요. 타워는 높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파전, 파리.
3: 이제 간식 시간!
4: 와!
3: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음식은 뭐예요?
5: 저는 김치를 좋아해요.
6: 저는 비빔밥이요. 불고기도 좋아해요. 잡채도.
3: 오늘의 간식은 길쭉길쭉 파로 만든
4: 파전!
3: 딩동댕 파전!
6: 와, 맛있겠다.
3: 자,
6: 맛있겠다.
3: 선생님이 나눠줄게요.
6: 네. 자. 자. 선생님. 응?
7: 바꿔라 한글.
6: 이건 파전이 아니라 파리잖아.
3: 아, 선생님이 다른 파전으로 빨리 가져올게요.
5: 파전이 파리로 바뀌었어. 힝, 파전이 먹고 싶은데.
4: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7: 한글용사 아이야!
8: 나는 아! 뚱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9: 나는 이! 태극통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0: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8: 아!

0: 이
1: 야
0: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파전이 파리로 바뀌었어.
4: 파전, 파전이 필요해.
1: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0: 파전을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여기 계단이 있어.
2: 엄청 높아 보여. 아니, 계단 꼭대기에 한글 파전이 있어.
3: 내가 가져올게. 한글 파전을 가져가자.
0: 한글 파전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가져갈 순 없지. 높다!
3: 아니, 계단이 높아지면서 한글 파전이 올라가고 있어.
4: 들어와.
3: 한글! 아니, 부메랑이 말을 듣지 않아.
1: 어? 계단이 높이 솟구치고 있어.
2: 천재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높다에 맞서는 한글은 뭐지?
0: 낮다! 아니, 나의 높다 공격을 낮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파전의 전이 파괴됐어.
1: 걱정 마. 뿅망치로 전을 만들 수 있어.
5: 수선아, 한글!
1: 파전! 파전!
6: 저장 완료! 파전! 훈민정음의 손으로!
7: 파전 한글 카드다! 파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한 입만 먹을까?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파전! 파전! 파리! 파리! 윙! 파리! 파리! 파도! 파도! 오! 파도! 파전!

0: 파전. 맛있는 파전.
1: 파전에 파 먹어야지.
0: 야, 먹어야겠지. 오잉. 파가 어디로 갔을까? 전만 남았네. 다시 파전을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파전. 자, 이제 파전을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2: 피읍이 아를 만나 파, 지읒이 어를 만나 저, 저가 받침 니은을 만나 전, 파전.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파전. 친구들 따라해봐요. 파전. 끝.
1: 파전의 끝소리를 도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파랑, 파도.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파랑, 파도.
2: 파전, 파리. 훈민정음이 파전을 먹으려고 해요.
3: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파전을 파리로 바꿔라 한글. 파전이 파리가 되었어요. 어? 파전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높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낮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파전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파전이 생겼어요. 맛있는 파전을 먹어요. 맛있는 파전을 먹어요. 맛있는 파전을 먹어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8: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9: 안녕!
8: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3: 우리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덕분말.
0: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배지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13: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내일이 핑.
16: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아차차가 친구?
17: 봐라 너희들, 이게 뭔지 알아? 이거는 가시화분이거든. 이거를 번개학교에 놓으면 번개에너지가 사라져서
18: 이 세계는 가시별 세계가 되는 거지.
17: 맞았어. 아차차차차. 어? 너가 애들이랑 친한 척 노는 사이에 응. 내가 이걸 번개학교에 놓을게.
18: 노는 건 자신 있다고.
17: 좋았어. 그러면 나는 가시화분 가지러 갔다 올게.
18: 어, 갔다 와.
17: 신난다!
18: 갔다 와!
17: 와! 너희 재밌어! 오늘 너 재밌어!
19: 어? 아차차! 여기서 뭐해?
18: 어? 나 너희들이랑 놀러고 왔지.
19: 어?
20: 우리랑 논다고?
19: 어?
20: 아차는? 아차랑 왜 안 놀고 우리랑 놀아?
18: 아차는 어디 갔어?
19: 아, 그래?
18: 왜? 나랑 놀기 싫어?
19: 어?
21: 우리 아차차랑 같이 놀자.
18: 그래. 그럼 우리 손뼉씨름 할래?
19: 손뼉씨름?
18: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얘들아, 나를 봐, 나를. 이리 와, 이리 와. 저기 바람풍, 나랑 손뼉씨름 한번 해볼까? 자, 날 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간다. 샷! 야! 오케이.
19: 오케이. 갑자기 오케이라고?
18: 오케이, 여기까지. 어? 이 게임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 그 닭싸움 할까? 저쪽으로. 이번에 이쪽으로. 얘들아,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나를 봐, 얘들아. 나를 봐. 닭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리 한쪽을 들고 그리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야. 시작!
19: 야!
21: 그럼 받아라!
19: 아차차!
21: 아차차!
19: 괜찮아?
21: 미안.
18: 괜찮아.
19: 바람풍 그렇게 세게 하면 어떡해?
20: 맞아. 아차차 다쳤잖아. 우리 같이 양호실 가자.
18: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데.
19: 괜찮을 거야.
20: 빨리 양호실 가자.
19: 약이라도 발라야지.
22: 힘들어. 뭐야? 애들 다 어디로 갔지? 뭐 잘 됐지 뭐. 이거를 마저 놓자. 자, 힘들어 죽겠네. 자, 연습이 되겠지. 애들이 오기 전에. 자, 힘들어.
18: 조금 다쳤네.
21: 저기 아차차. 나 때문에 다쳐서 미안해.
18: 아니야, 괜찮아.
21: 아니야. 있잖아. 이거 내가 아껴 먹던 건데 너 줄게.
20: 아차차!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 스티커인데 이거 너 줄게. 자,
18: 먹을 거 아니네.
20: 이거 되게 좋은 거야.
18: 그래?
20: 내가 되게 아끼는 거라고.
18: 그래, 고마워.
23: 그리고 이거 사랑을 듬뿍 담은 쪼로롯 하트 사탕.
18: 사탕까지?
23: 사탕.
18: 너희들 왜 나한테 잘해줘?
19: 친구끼리 당연하지. 맞아. 우린
24: 친구잖아.
18: 친구?
20: 친구.
21: 아차차차차.

0: 우리 블록놀이 할 건데 같이 갈래?
1: 어, 그래 그래.
0: 그래, 빨리 와.
1: 선생님, 어, 나한테 하자.
0: 얼른 와.
2: 같이 위에 놓을게. 할아버지
1: 미안해. 이거 이거 와.
3: 아차는 나한테 맨날 화만 내는데, 어, 친구래. 이런 게 우정인가?

0: 없어졌어.
1: 아, 힘들어. 진짜 아차아차를 시키는 건데. 아차차.
2: 어?
1: 너 여기서 뭐해?
2: 아니야 아무것도 안.
1: 일로 와. 빨리 이거 하고 저기서 갖다 놔. 아 빨리.
2: 알았어.
1: 아 진짜. 아 빨리 좀 해. 빨리. 자, 야 모두 놔.
2: 어, 자.
1: 아, 이 정도면 됐겠지. 자.
2: 어?
1: 이제 그 버튼만 누르면 가시 화분이 작동하고 그럼 번개 에너지는 사라지겠지.
2: 그럼 번개 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1: 뭐? 그걸 네가 왜 걱정해?
2: 그치.
1: 빨리 눌러.
2: 눌러?
1: 빨리 눌러.
2: 그래, 누른다.
1: 뭐해, 빨리 눌러.
2: 누르지.
1: 누르라고.
2: 누를까?
1: 아니, 너희도 조용히. 눌러.
2: 눌렀다. 어떡해.
1: 됐다. 예.
3: 기회는 이때다. 가부셔 괴물이여, 어서 가서 번개 학교를 부셔버려라.

0: 번개 학교를 부수는 괴물들 당장 멈춰라! 자!
1: 우와, 번개맨도 부수자!
2: 다 부셔!
0: 신꽃들 때문에 가시 에너지가 강해지고 번개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어! 안돼! 친구들! 번개 에너지가 다시 세질 수 있게 응원의 힘을 보내주세요!
3: 번개맨!
4: 친구들의 응원의 힘을 모아 번개
3: 친구들의 응원의 힘을 모아 번개 총력!
1: 번개맨도 힘을 잃었으니 이제 그만 놓고 부시자!
2: 부셔! 부셔! 막 부셔!
5: 진짜 잘해줬는데 난 이게 뭐야. 안 되겠어. 이걸 없애버리자.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6: 아니야, 안 된다.
5: 다 부셔, 다 부셔, 아니야. 다 부셔.
6: 아, 너 뭐 하는 거야?
5: 천천히 가. 다 부셔.
0: 좋아, 번개 에너지가 다시 돌아왔어.
1: 바보야,
2: 왜 안 부셨죠, 이거?
0: 번개 학교를 망가뜨리는 괴물들은 사라져라! 번개! 그럼 이제 번개 학교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까?
7: 네!
0: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힘을 모아줘요. 우리 다 같이 번개 파워를 외쳐서 번개 학교를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자,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번개 파워! 근데 아차차랑 블록놀이 하기로 했는데
8: 맞다
0: 그냥 가버렸네.
8: 그렇네.
0: 괜찮아, 언젠가는 아차차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9: 네,
10: 네, 번개맨. 네.
0: 자, 그럼 우리 신나게 파워체조 한번 해볼까?
7: 네.
0: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 해요. 네.

0: 친구들!
1: 친구들! 안녕!
0: 우리 모두 함께하는
2: 발성! 발성! 퀴즈!
1: 예! 나 어떡해, 어떡해.
0: 아니, 듣다가 왜 그래요?
1: 저요. 퍼즐을 맞추다가 다 못 맞추고 나왔거든요.
0: 아유, 그거야. 우리 친구들하고 마저 맞추면 되지요.
1: 아하, 그런가요? 그렇다면 퍼즐 나와라.
0: 얍! 아유, 저 퍼즐이구나.
1: 네, 친구들. 저 까만 부분에 들어갈 퍼즐 조각은 무엇일까요?
0: 자, 우리 친구들 힘차게 번개맨을 불러주세요.
1: 번개맨!
0: 번개맨!
3: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3: 어느 친구가 손을 열심히 들고 있나요? 좋아요.

0: 우리 이렇게 또 번개맨 피켓을 만들어 온 우리 친구. 자, 정답 몇 번이죠?
1: 2번!
0: 2번? 2번! 정답입니다! 맞아요. 2번 조각을 넣으니까 저렇게 하트가 완성이 됐네요. 자, 우리 친구에게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와. 잘했어요.
2: 자, 이번에는 그림이 그려진 빙고판이에요. 나와라, 얍!
1: 어? 자! 딸기, 사과, 인삼, 방향이가 보이네요.
2: 그렇죠. 자, 순서를 잘 외워놓으세요.
1: 순서.
2: 자, 빙고판아, 뒤집혀져라, 얍!
1: 얍!
2: 우와! 다 사라졌다, 다 사라졌다. 자, 기억하죠, 기억하죠. 어, 자, 여기에서 과연 1, 2, 3, 4번 중에 인삼. 인삼은 몇 번이었을까요?
1: 인삼! 인삼! 정답 아는 친구들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번개맨!
2: 번개맨!
0: 자, 인삼 그림이 그려졌던 번호는 몇 번이죠? 정답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2: 네!
0: 자, 몇 번? 좋아요. 우리 여기 머리에 예쁘게 브릿지를 넣은 친구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정답입니다. 맞아요. 3번 그림 안에 인삼이 있었죠. 우리 친구에게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아주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2: 안녕.
1: 자, 우리는 더 재미있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2: 모두 함께한 알쏘 알쏘 퀴즈.
0: 번개, 번개,
3: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0: 번개, 허우!
4: 제주 많은 새 친구.
0: 옛날 옛날에 아주 특별한 제주를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항상 자기 제주가 최고라고 다투었어요.
5: 아이고. 나는 말이야, 어? 잘 보라고. 뭐든지 번쩍번쩍 들 수 있는 번쩍. 이렇게 커다란 바위도 영차 좋았어.
6: 좋긴 뭐가 좋았어. 나는 천둥방귀를 뀌는 천둥이. 내 방귀 한 방이면 빵 저런 바위 훅 하고 날아가 버린다고. 어떻게 한번 보여줘. 그럼 내 방귀로 바위를 날려주지. 헙, 헙, 헙. 방귀를 모아서 간다.
7: 난 이 큰 눈으로 뭐든지 볼 수 있는 왕눈이. 어디 보자. 어, 그래 너. 너, 폭파고 있는 너. 나 다 보여. 거기 눈곱은 떼고. 나 잘 보지? 야, 나 잘 보지?
5: 아니 멀리 보면 뭐하나. 나처럼 힘이 세야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지.
7: 나쁜 사람들을 잘 봐야 혼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거기는 진짜 내가 심하거든.
6: 무슨 소리야.
5: 무슨 소리야.
7: 왜 안 들린다니. 말 다 했어? 말 다 했냐고.
6: 그래.
5: 다 했다.
6: 말 다 했다.
7: 해. 아파.
6: 아, 당구 말이야.
0: 이렇게 세 친구는 크게 다투고 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5: 아이고, 내 이놈들 자리 비키지 못했다.
7: 아이고,
5: 비켜라, 비켜. 아이, 참가 참 시끄럽다. 이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6: 내 거.
5: 그렇지.
0: 백성들 것도 다
5: 우리가.
7: 안 됩니다요.
2: 아니, 다 가져가면 우린 뭘 먹고 삽니까?
7: 네.
5: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그건 또 내가 알까?
2: 아니지.
7: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5: 아이고, 아이고, 또 쇼르네.
7: 아버지.
2: 이런 나쁜 사또 같으니.
5: 뭐? 나쁜 사또!
2: 에이놈!
5: 이것들 내가 용서하지

0: 아, 안 돼, 안 돼.
1: 그래, 그래. 아, 이제 이 고치가 누군가? 우리가.
2: 우리가.
0: 안 돼요. 안 돼요.
3: 자, 오늘도 어디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저기 번쩍이가 잡혀가잖아. 얼른 천둥이를 찾아야 해. 어, 저기 방귀로 호랑이를 잡고 있군. 천둥아, 큰일 났어. 천둥아.
4: 그렇게 왕눈이는 천둥이를 찾아갔어요. 한편 감옥에 갇힌 번쩍이는 과연 무사할까요?
5: 이딴 감옥 따위 용처. 오, 갇혔어. 어우,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나. 어휴, 아이, 정말.

0: 어떡하나.
1: 날아간다.
2: 아유 시원해.
3: 뭐야 이게 뭐야.
0: 얘들아
2: 겨우 이 정도 날아간 거야. 안 되겠고 더 멀리 날려주세요. 일로와.
0: 뭐야
2: 이번엔 우리 차례인가. 일로와. 아니다 가야겠다.
0: 얘들아
4: 번쩍아. 아우. 내가 풀어줄게.
0: 그래.
2: 빨리 와. 빨리
0: 언니,
4: 나와.
0: 네가 보고 올 줄 알았지.
2: 괜찮아.
0: 얘들아 내 미안해.
2: 뭐라고? 안 들려?
0: 미안하다고!
2: 아이, 뭐, 아이, 나도 자꾸 잘난 척해서. 미안하다!
4: 얘들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얼른 힘을 합치자. 좋아!
1: 이런, 코리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5: 네, 이놈들.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잡아라.
1: 다 어디 갔냐, 포졸들?
2: 다 어디 가긴 내가 보낼지.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나쁜 사또.
1: 왜 이래?
2: 너희들도 날려주지.
1: 아니야.
2: 자, 그럼 간다! 아이!
1: 냄새. 이거 뭐 하는 거야, 너?
0: 떨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2: 너무 많이 힘을 뺐나 봐. 이게 안 나오네.
1: 냄새.
0: 걱정하지 마. 저것들은 내가 상대하지.
1: 인도 뭐야?
6: 백성들을 괴롭혔다. 각오해라.
1: 에이,
6: 부셔.
1: 왜 이러세요?
6: 저 천두가 실행시켜.
0: 자, 전두가!
2: 전두가!
0: 하나, 둘! 우리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살아보는 거야.
2: 최고야! 우리 모두 최고!

서로 힘을 합쳐 나쁜 사또를 물리친 세 친구에게 모두 다시 한번 박수! 그래요. 이렇게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

0: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잘 알았나요? 좋아요. 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건강도시 금산에서 함께한 보헤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긴긴
1: 준모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들파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들파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적인 아이들파이.
7: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1: 얼굴엔
4: 순한 길게.
1: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뮤직박스 뭐든지 뮤직박스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신나는 코로나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4: 코로나 유치원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6: 얼굴엔
4: 순한 길길
6: 줄무랑
4: 덥덥한
7: 순하게
4: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0: 하루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친구들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건 뭐든지 뮤직 파. 오잉 치크치크 오잉 치크치크 아저씨를 누르면 소리가 나오지. 오잉 치크치크 눌러봐.
3: 눌렀음.
2: 박스맨 오잉 치크치크 눌러봐 눌러봐. 치크치 박스맨.
4: 박스맨 박스맨
3: 박스맨 아파요?
4: 아파요?
3: 아파? 왜 그래?
4: 아니 왜 그래? 갑자기 빠르게 걸었다가 막 느리게 걸었다가
3: 뭐지?
4: 자 박스 한번 볼까? 오늘의 박스는 같은데 네. 달라요? 자 그러면 너무 궁금해. 아저씨도 너무 궁금하니까
3: 나도 궁금해.
4: 박스를 한번 흔들어 볼게.
3: 네?
4: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어?
3: 뭐지?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4: 어?
3: 어,
4: 이 노래 알지? 근데 얘들아, 처음에는 노래가 느렸어. 그러다가 다시 빨라졌지.
3: 어, 그리고 박스맨도 걸었다가 뛰잖아요.
4: 이야, 정확하게 잘 봤네. 맞았네. 박스맨 들어올 때 느리게 걸었다 갑자기 막 빨라졌지.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
3: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이거네.
4: 그지?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자, 박스. 어?
3: 어? 어?
4: 야, 이거 잠깐만. 얘들아.
3: 이게 되는 거잖아요.
4: 얘들아. 어. 이게 어 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잠깐만.
3: 이거 서지 이게 서질 거고 이게 될 거.
4: 아저씨가 정확하게 이게 뭔지 알려줄게. 왜냐면 너희들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지.
3: 네.
4: 아저씨는 알고, 아저씨는 피아노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고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어. 왜 그랬을까 알려줄게. 이건 바로 메트로놈이야.
3: 메트로놈?
4: 메트로놈은 박자를 잘 맞추도록 소리를 일정하게 내주는 기계야.
3: 어, 근데 이거 아래에 있고, 이거 위에 있고.
4: 위에 있고. 어? 그러네. 자, 빨간 게 밑에 있고 파란 게 위에 있네? 그지?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볼래?
3: 네.
4: 어, 자, 그럼 파란 거 먼저 한번 들어볼까?
3: 네.
4: 정엽이 거 한번 들어보자, 먼저. 자, 파란 거 한번 소리를 아저씨가 들려줄게. 자, 메트로놈은 어떻게 해서 박자를 맞추는 건지 잘 들어봐. 자, 파란 거는 과연 어떤 소리가 날지.
3: 똑딱. 그럼 내 거는?
4: 자, 빨간 감 들어보자. 시작.
3: 뭐 진짜 빨랐다.
4: 똑딱. 막대가 엄청 빨리 움직인다. 소리도 훨씬 빨라져서 정여봐. 맞지? 내 말이 맞지? 어때? 지금 느낌이 어때?
3: 똑딱. 진짜 빨라. 똑딱. 시계가 진짜 빠른 거 같아.
4: 진짜 빠르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빠른 나라, 느린 나라 한번 가볼래?
3: 네.
4: 아, 너무 좋지. 아저씨가 멋지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는 빠른 나라예요. 빠른 나라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3: 빨라야게.
4: 그리고 모든 게 다?
3: 빨라야.
4: 빨라야겠죠. 자, 그러면 빠른 나라에서 유치원을 한번 가볼까?
3: 네. 네.
4: 그럼 빠른 나라에서 유치원을 한번 가볼게요. 준비됐죠?
3: 네.
4: 갑니다. 유치원 갑니다.
3: 똑딱똑딱
4: 일어나 빨리 유치원 버스 와 밥 먹자 빨리 세수 가자 빨리 양치질도 빨리 부하하하 저기 버스 온다 빨리 부릉 유치원 가자 헤이 어땠어
3: 빠른 나라 재밌어
4: 너무 빠르지
3: 너는 빠른 나라 아니야 난 느린 나라
4: 아, 넌 느린 나라가 좋아? 그럼 이번엔 어린이 여러분 느린 나라 유치원 한번 가볼게요. 준비됐죠?
3: 네.
4: 갑니다. 시작.

0: 보증, 부증, 보증, 유치원 가자 해. 느린 나라 어때요?
1: 저는 느린 나라가
0: 좋아요. 아, 느리게 얘기해야 돼. 느린 나라 어때요?
1: 좋아요.
0: 같은데 다른 느낌. 재밌었어요?
1: 네!
0: 그러면은 소리 한번 질러볼래요?
1: 네!
0: 자, 그럼 이제 공연 박스로 넘어가 볼까?
1: 네!
0: 가자! 아저씨 따라가요!
1: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0: 어린이 여러분 안녕.
1: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빵. 오늘 박스맨 조심해 왜 이렇게 자꾸 돌아 재밌나봐. 와, 박스맨 도는 게 재밌어요? 네, 어지러울 텐데, 박스맨. 오늘은 박스맨이 돌면서 들어왔다, 그지?
2: 네.
1: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박스맨이 매번 동작으로 힌트를 주지? 한번 흔들어볼까?
2: 네.
1: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
2: 모르겠지?
1: 그래, 알았어. 일단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자, 오늘은 바로.
2: 라첸 인형.
1: 오늘은 바로. 잠깐만.
3: 인형이 아닌데.
1: 이게 뭐지, 얘들아?
3: 총 같아.
1: 나문데, 그냥? 뭘까? 총! 잠깐만. 이거를, 요렇게 돌리면?
3: 끝!
1: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날개를 돌리면? 이렇게

0: 학교에서도 소리가 나고?
1: 둘 다 소리가 좀 달라요.
2: 우와!
1: 한번 해볼래요?
0: 우와, 되게 신기하다, 그지?
1: 저도요.
0: 어.
1: 시끄러워!
0: 어, 시끄럽지? 어?
1: 나.
0: 야, 이게. 어. 희한하다.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 얘들아! 내가 좀 이상해!
1: 귀신이!
0: 야, 너네가 한번 돌려줘봐! 그러면, 지우야, 줘봐. 이번엔 내가 돌릴 테니까 너네들이 한번 움직여봐, 소리에 맞춰서.
1: 네.
0: 야, 이거 소리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너무 재밌다. 자, 아저씨가 돌리는 대로 움직여. 알았지?
1: 네. 지극히 멈춰 갔다. 이만
0: 야, 돌려라! 라쳇으로 노니까 진짜 재밌지?
1: 네.
0: 근데 그거 알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건 뭐야?
1: 인형.
0: 라쳇 인형이라고 적혀 있었지?
1: 네.
3: 네, 인형이.
0: 근데 여기에는 라쳇만 있고 인형은 아저씨가 인형인가?
1: 인형이 너무 커.
0: 어, 그지? 너무 크지? 어? 라쳇 인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인형이 나와야 되는데 인형은 어디 있는 거지? 이걸 한번 돌려볼까?

0: 뭐 신기하다. 라쳇 인형이야, 얘들아.
1: 네.
0: 잠깐만.
1: 근데 왜안
0: 근데 왜안
1: 움직이지?
0: 움직이지?
1: 이거
0: 어?
1: 한번
0: 그럴까? 그러면.
1: 돌려보아요. 돌려보면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0: 알았어.
1: 라쳇 인형.
0: 아, 야, 너무 신기해. 테이블 감으니까 노래가 조금씩 나오잖아. 아,
1: 네.
0: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다 듣고 싶은데, 노래를 그러면 오래 부를 수 있게 미리 테이블 많이 감아놓는 거 어때?
1: 네.
0: 그러면 정엽이가 여기 뒤에 대고, 이 뒤쪽에다가 테이블 한 번씩 많이 감아놔봐. 많이 감아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킹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에 생쥐가 술래,

0: 나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로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꾸렁꾸렁 따가요. 띵치고 캔.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

떨어질 일은 없어? 엄마! 엄마 제발 멈춰봐! 아, 그 꽃을 정말 몽땅 다 버린다고? 아하! 저기 있는 것도?

멋진데? 아주 잘 어울려. 그치, 얘들아?

감사합니다.